0: 6시 9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사건에 배당받은 광수대는 고발인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 선거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과 인쇄업체 관계자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10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 동부 시간 오늘 오후 5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공습이 곧 멈출 것이라며 자신이 이란 당국자와 직접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1일 미국의 추가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에서 호르무즈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실제 이날 호르무즈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의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군의 추가 공격에 대해 이란도 중동 내 미군 자산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리아노버스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어떤 공격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앞서 이란이 미국의 무모한 행동은 이란의 즉각적 대응을 유발할 것이며 어떤 공격적 행동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이란이 이미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공용통항에서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이 줄면서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이 줄면서 고용률이 2.4%포인트 하락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8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5천 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18경기째 연속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혜진입니다.

0: 혜진 씨를 비롯해서 처음 남성시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남성시대는요, 남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특별하고도 힘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남성들 더 이상 나약하지 않다.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힘도 더 세질 것이다.
1: 네. 아, 일부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요즘 청소년들이, 요즘 아들들이 예전 세대보다 덜 씩씩하다. 덜 남자답다. 한편으로는 말도 부드럽게 하고 눈물 날 때는 울기도 하고 직업 선택에서도 다양하고 남자답다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도 많지만 앞으로 남성들이 더 강해질 거고 힘이 세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0: 이게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이제 우리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착용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팔 동작을 도와준 착용형 로봇을 입으면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 있고요. 다리 동작을 도와주는 착용형 로봇을 입으면 높은 산도 수없이 오르내릴 수 있답니다.
1: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내시겠네요.
0: 그렇죠.
1: 잘 활용돼서 일은 많이 하시면서도 피곤하시지는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그 뉴스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토익 시험장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간 AI 안경을 쓰고 시험을 봤다가 두 명이나 적발됐답니다. 그 AI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보면 답이 안경 렌즈에 표시된대요.
0: 야,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곳에 선하게 잘 활용되는 사회를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이 꼭 만들어주셔야겠습니다.
1: 네.
0: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짊어진 사람들의 시간,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힐리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ENL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수 글로벌, 저축은행 중앙회,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웨이 다이어트,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브람산마의자,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2: 우와차차차!
1: 기운 넘친다!
2: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발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1: 목요일이니까 발목.
2: 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우시고 네. 양 무릎은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1: 예.
2: 양발 뒤꿈치를 바닥에 닿은 채로 새끼발가락을 양쪽 사이드, 바깥쪽을 쳐든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냅니다.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1: 발꿈치는 붙이고.
2: 붙이고.
1: 예.
2: 이 바깥쪽을 쳐든다는 느낌.
1: 예.
2: 이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땡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발가락 쪽으니까 이렇게 쭉 몸 쪽으로 네. 위로 이렇게 당기라는
2: 말씀이시죠? 발가락으로 이렇게 뭔가 반원을 그리는 느낌?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내는 거죠. 네. 당기세요?
1: 네네네. 당깁니다. 종아리 쪽이 쫙 당기네요.
2: 네.
1: 오호. 야, 다리 운동 많이 하시고 오늘 꼭 가보실 곳도 있습니다. 월간 여성시대 6월호가 나왔거든요. 가까운 IBK 기업은행으로 가셔서 월간 여성시대 6월호 무료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 이번 호는 신춘 편지쇼 특집 사연이 실려있네요. 매년 여성시대에서 봄마다 하는 아주 큰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한 권의 책으로 수상작을 쭉 감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신춘 편지쇼. 아, 정말 큰 행사죠.
2: 네.
1: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도 만화로 보는 여성시대. 여러분이 생방 중에 주신 사진들, 손편지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누구든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셔서 월간 여성시대도 챙기시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쐬면서 재테크 상담도 기왕에 가셔가지고
2: 네,
1: 한번 받아보시고
2: 재테크.
1: 네, 두루두루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2: 남성시대에도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네. 자, 목요일 남성시대 이제 함께 하실 텐데요. 3941님이 혜진 씨의 그 으라차차 짱구 함성, 백이성 씨를 능가합니다.
2: 오, 정말요?
1: 네. 이따 3, 4부에
2: 네,
1: 예, 우리 벵갈 호랑이로 불리는, 왜냐면 기운이 네. 호랑이 기운이셔가지고.
2: 아유.
1: 근데 우리 기성 형님도 시작할 때 와차차 해주시거든요.
2: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1: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네, 짱구 함성. 이제 아예 짱구 함성이 돼버렸네. 자,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들의 사연을 우대하는 날입니다. 남성 시대에 그래서 더 힘찬 기운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2: 네. 7369님이 35년 소방관이었던 남편이 오늘 아침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세상에. 쓸쓸한 뒷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저희 남편의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꼭 읽어주시면 정말 값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이름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송파 가락소방서 멋쟁이 김삼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또 다른 시작을 우리 가족 모두가 응원하니까 힘내고 사랑합니다 라고 아내분이 보내주셨어요.
1: 야, 우리 김삼현 소방관님
2: 네.
1: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소방관으로서 우리의 안전을 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 예, 그리고 또 다른 시작 준비하시겠죠?
2: 네.
1: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또 가족들이 모두 응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남성시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두 잔 휴대폰 쿠폰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7105님, 최근 외근이 부쩍 늘어나가면서 이 여성시대 또 남성시대를 듣는 당당입니다. 외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데
2: 아이고.
1: 어제 여성시대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일하고 월급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걸로 일단 만족해 보려고요.
2: 예,
1: 좋습니다.
2: 아유.
1: 그래, 이게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이 외근이 얼마나 더
2: 힘드시겠어요, 진짜.
1: 지치시겠어요.
2: 아, 힘내세요. 정말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2: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될 것 같고요.
1: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준비한다면 지금 회사에는 비밀로 하시고 일하시면서 틈틈이 알아보시고 일 그만 아유 그냥 나 일단 여기 때려치고 새로 알아봐야지 보다는 네. 예, 지금 일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경험이신가요?

0: 아우 예. 어 찔렸네.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심흥섭님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참으로 느닷없는 딸의 제안.
1: 저 아빠, 뭐 우리 건강 달리기 대회 나가볼까?
0: 나는 다소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반문했다. 네가? 그것도 이 앱이랑 같이? 딸아이 말에 따르면 6월에 지역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11km 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갑자기 아빠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란다. 달리기 코스가 유명한 해변 도로라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며 진지하게 말을 한다. 딸아이는 5km, 10km 코스를 뛰어본 경험이 있다지만 나는 구기 운동만 좋아할 뿐 달리기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나이는 어느덧 64. 선뜻 내키지 않는 생뚱맞은 제안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러다 갑자기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 무언가 번뜩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애비의 개내미는 화해의 손길이 아닐까? 대회 내용에 대해 물었더니 5km, 11km 개인전과 11km 커플런 종목이 있다고 했다. 나는 딸에게 역제안을 했다. 11km 커플런. 아빠 그거만 할게. 이번엔 딸이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으며 말했다.
1: 아니 아빠랑 내가 무슨 커플런이야.
0: 처음엔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던 딸이 이내 생각을 바꿨는지 묻는다.
1: 그럼 커플 팀명을 뭘로 지을 거야?
0: 내심 이 아비의 호응이 싫지는 않구나 생각하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답했다. 청개구리 분녀로 하자. 딸은 또다시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1: 아이 팀명이 너무 촌스럽잖아.
0: 라며 투덜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동의를 하곤 참가 신청을 한다고 했다. 청개구리 분녀. 그 명칭엔 우리 부녀가 부인할 수 없는 공감대가 있다. 원래 우리 부녀 지간은 주변에서 인정하는 딸바보 아빠, 아빠 바라기로 통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어린 시절을 지나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요즘 부모들처럼 이해해주고 다독이며 기다려주지 못하는 나의 이 급한 성격 탓에 아이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나는 그곳에 더 크게 화를 내곤 했다. 당시 생활에 여유가 없던 탓에 아이의 사춘기는 그저 사치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딸아이의 대학 시절에도 나의 고루한 단속은 변하지 않았다. 외출 통금 시간을 밤 10시로 일방적으로 정하곤 꼭 지켜줄 것을 강요했다. 야, 밤 10시는 너무 이른. 밝고 유쾌한 성격의 딸아이도 차츰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지만 당시 나는 나의 훈육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딸아이는 나에게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크게 어긋난 행동은 없었지만 부녀 간의 친근감은 사라졌고 나의 유화적인 제안에도 동의하지 않는 일이 자주 생겼다. 어떨 땐 아비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는 이미 딸의 상처가 너무 커져 있었기에 우리 부녀 간의 관계 회복은 힘들겠다 생각할 즈음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딸아이는 자신을 사랑으로 아껴주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고 차츰 행복을 찾아가며 너무도 예쁜 두 명의 공주를 낳았다. 어느덧 11년을 살아오면서 부모로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인지 차츰 아비에게 곁을 주는 모습에 나는 새삼 행복을 충전해가는 중이다. 그렇다. 지금껏 우리는 서로 반대 방향만 바라보는 청개구리 부녀로 살아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다. 그 여정만큼은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발맞추어 뛰어야 하기에 나는 오늘도 맹연습 중이다. 다가오는 6월 13일 경관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바닷길 강릉 헌화로에서 우리 부녀는 마음속 응어리를 거친 날숨에 모두 뿜어낼 것이다.

0: 해마다 부채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포말에 지난 감정은 다 실어보내고 괴방산의 맑은 공기와 싱그러운 솔향기는 들숨에 가득 실어 가슴속 깊이 들이마실 것이다.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높이 들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청개구리 분열하는 팀명 태그는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시원하게 떨어져 날아갈 것이다. 딸아, 이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고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할 생각에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 딸, 언제나 사랑해. 우리 청개구리 분여. 예. 야, 이제 6월 13일이면은, 잠시 봐. 내일 모레 글피네. 예, 토요일에 하시는구나.
1: 토요일이구나.
0: 네네. 야, 근데 그 강릉 헌화로에서 바닷길을 끼고, 예, 분여지간에 이렇게 커플런을 하시면,
1: 네.
0: 야, 얼마나 상쾌하실까.
1: 야, 그 소량기가 여기도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0: 그쵸?
1: 예.
0: 표현이 너무 좋으셔.
1: 예. 들숨에 가득 실어서.
0: 예, 아쉬운 마음들은 날숨에 다 내보내고, 청개구리 분열하는 그 팀명 태그는 바람결의 결승선과 함께 날아갈 것이다.
1: 아니, 따님이 이거 대단한 결심인 거잖아요.
0: 먼저 손 내민 거잖아요.
1: 이거 얼마나 어색해요, 아빠랑.
0: 진짜. 심지어 거의 한 11년간의 시간 동안을.
1: 커플 달리기.
0: 예. 이미 본인도 이제 결혼해서 네.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그 아빠에게 먼저 손 내밀었어요, 우리 따님이.
1: 그러니까요. 내내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빠와의 뭔가 이런 서먹한 관계를 좀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
0: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통금 시간 저 오후 10시입니다.
1: 10시면 괜찮지 않아요?
0: 어머나. 어, 그래요?
1: 딸이잖아요.
0: 어머나.
1: 어머, 딸은 걱정돼.
0: 웬일이야. 가면서 거의 새잠에 혹시 네? 통금 시간 이런 거 있었어요, 혜진 씨?
1: 저희도 많이 혼나죠, 늦게 들어오면. 그런데 10시면 뭐 놀 만큼 다 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0: 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진짜 10시면 이제 시작인데.
1: 그런가?
0: 야, 재밌는 거 이제 시작인데. 그 20살 막 대학교 캠퍼스에 막, 와, 그래요?
1: 아유, 세상이 엄해요.
0: 어머나. 아니, 혜진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은 없네. 아, 523님이 아, 제 미래의 일일까요? 5살 딸 바보 아빠입니다.
1: 이거 봐요. 이렇게 걱정된다니까, 딸들 엄마 아빠는.
0: 그런가? 나는 우리 아들들이 막 20살 넘고 그랬는데도 막 저기 밤 10시에 들어 뭐야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1: 아, 정말?
0: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1: 야.
0: 좀 엄하게 키우셨고
1: 네. 네.
0: 우리 따님도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조금 서먹해졌는데 아무튼 이번 커플런을 통해서 우리 부녀지간이 가까워지시길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1: 마라톤 하시고 또 나중에 사연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0: 맞습니다. 진짜 이 부녀지간이 네. 궁금해지네요. 멜로망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선물.

0: 멜로망스의 선물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사연 주셨던 심흥섭님의 그 청개구리 부녀의 그 따님이 네. 문자를 줬어요.
1: 이야.
0: 소개 좀 해주세요.
1: 심수진님이 아빠랑 마라톤 나가는 딸입니다. 오늘 아빠 마음을 알게 된 선물 같은 날이네요. 사연 같이 들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뛴다고 열심히 연습해주신 아빠 사랑해 하고 보내주셨어요.
0: 이걸로 끝이다. 이 분야 안 뛰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가까워지셨는데. 여기 남성시대입니다.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번.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형님과 아우님들, 이번 주에도 조기 축구에 나가시나요? 게임 끝나고 나면은 치맥도 한잔 하시죠? 그래서 형수님과 재수씨한테 한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형님들 포지션도 궁금합니다. 메시는 저리 가라 그냥 공을 발에 붙인 듯이 수비수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돌파하신다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어우, 우리 아우님은 철통 수비수라고요? 백해

아우어 동생인 줄 알았다는 소리 들으신다고요? 아, 멋지십니다. 저는요, 보시다시피, 짐작하시다시피,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군대에서 자책골 두 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축구는 과히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포지션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보다 덜 뛰는 골키퍼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기 한혜진 씨가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기성용 선수가 또 미드필더라서 하는 말도 절대 아닌데요. 이 미드필더 진짜 좋아합니다. 솔직히 미드필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미드필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연결의 미학을 보여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공격수와 수비수를 연결하면서 공격수한테 볼 배급하고 치고 나가야 할 때는 공격에 가담하고 상대가 공을 몰고 들어올 때는 수비에 또 가담하고 그러다가 기회를 엿봐서 직접 골을 넣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의 평소 생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일터에서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상사들 빛내주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공을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고 막아내고 가정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아내를 도닥도닥 아들딸들 도닥도닥 중간에서 무게중심 잡아주시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 밖에서나 안에서나 굳세고 유연한 허리이자 진정한 미드필더십니다. 아, 드디어 내일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화려할 게 분명한 개막식도 기대가 되고요. BTS도 나온다는 결승전 날 열린다는 그 쇼도 기대되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기대하면서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요, 어시스트를 뽑겠습니다. 축구에서는 보통 어시스트를 이제 도움으로 득점자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패스를 말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더해 주변을 돕고 지원하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의 멋진 행동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사랑과 배려의 어시스턴트, 우리 당당히 님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주입니다.

0: 야, 진짜 내일입니다. 내일. 네. 월드컵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듣고 오셨고요.
1: 이동욱님이 호피무늬 쫄바지 입고 노래 부르던 신성우님 생각나요 하셨네요.
0: 그리고 사자 갈기 같은 그 긴 머리에.
1: 근데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셨는지.
0: 진짜 테리우스였죠, 테리우스.
1: 네, 파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0: 맞습니다. 이게 벌써 91년도 노래입니다. 이야, 35년 전. 대단하죠. 근데 얼마 전 TV에서 뵈니까 저기 육아를 하시더라고, 그죠?
1: 맞아요.
0: 근데 돋보기를 쓰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멋지신 우리 신성우님.
1: 네.
0: 노래 듣고 왔고요. 1453님, 인천 조기축구 40년 문직입니다. 아, 골키퍼 하시는구나.
1: 이야, 40년.
0: 이야, 내일 대한민국 대표팀 승리를 위해 파이팅!
1: 파이팅!
0: 해주셨습니다. 많은, 수많은 우리 조기축구회 회원분들 진짜 네. 예, 심장이 좀 뛰시겠어요.
1: 근데 내일 오전 경기라서
0: 오전
1: 직장은 다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막 반차 쓰시고 그러시려나?
0: 그렇죠. 이게 실은 이제 첫 경기니까 다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
1: 서로 눈치 보시면서 막 휴가 쓰고 그러실 것 같은데. 네.
0: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나 이제 사무실이나 일터에서들 다들 어떻게 할지를 내일 아마 좀
1: 네.
0: 경험들을 해보시고 다음번도 열심히 그래요 계속.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1: 그렇죠.
0: 내일 근데... 첫 경기인지도.
1: 내일은 네. 나린이만큼 이렇게 직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0: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 했을 때가 94 예 그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94 네. 미국 월드컵. 그때는 저희 이제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학교에서도 그냥 다 틀어줬던 것 같았어요.
1: 그럼요. 어디든지.
0: 그 조만한 TV로도 그냥 다 모여가지고 보겠다고 94년도에.
1: 2002년도에는 또 어땠어요? 우리 다 하나였잖아요. 거리만 나가면 하나야.
0: 아,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으니까 그랬고
1: 아, 네.
0: 미국하고 그때는 이제 시차 똑같은 미국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그냥 그 시간에도 막 보고 그랬었으니까 내일도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겠죠.
1: 네.
0: 파이팅입니다.
1: 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당당이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53세라 저 어릴 때만 해도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 저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중학교에 갈 때 저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정리하거나 사무실을 돌며 구두를 수거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저씨들은
0: 너 구두 헷갈리지 마
1: 하고 겁을 주며 구두 안에 이름표를 넣었죠. 구두방 할아버지는 손길만 스쳐도 구두가 광택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도 구두 닦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2: 야, 이 녀석아. 구두는 아무나 닦는 게 아니여. 그리고 말이다. 이 구두 밑창 다른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어떻게 걷는지 습관을 알 수가 있는겨.
1: 그러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옷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알려주셔서 글이 옮겼습니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주문이 많은 날에는 야간 작업을 해야 했고 임박한 주문을 맞추는 일은 어린 저에게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이 지하에 있어서 전등 아래 날아다니는 먼지를 마시며 저는 그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만 기다릴 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흰쌀밥에 내려앉은 실먼지를 후후 불며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반장님과 저만 남자였고 나머지는 누나들이었습니다. 반장님께 꿀밤을 맞으며 일을 배우는 동안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공장 근처로 놀러 왔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멋진 양복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풋 하며 웃기부터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 역시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0: 야, 너 선보러 왔냐? 옷이 그게 뭐야? 친구끼리 만나는데.
1: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고 담배 한 대 피운 후 군대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도 서러워서 집에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일을 그만두신 지 오래였고 엄마는 허리가 좋지 않아 청소 일을 하며 병원에도 매일 다녀서 우리 집 실질적인 가장은 바로 저였습니다. 울면서 집에 도착한 저는 짐을 싸고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나 공장 그만두고 공부할 거야. 고시원에 들어갈 거야. 나도 내 친구들처럼 사람답게 살고 싶어. 꿈과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아. 가족은 누구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장 식구들에게도 인사하고 고입 검정고시반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을 처음 접했습니다. A, B, C, D. 정말 신기한 언어였습니다. 수학은 집합 단원부터 배웠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머릿속에 바로바로 입력되었습니다. 공부는 고되고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사는 삶이라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노라는 말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라 군대가 면제되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재수학원에 들어갔는데 검정고시 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학원비도 감당할 수 없어서 새벽 시장에서 옷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짐꾼들이 서로 먼저 지나가려고 비켜요 비켜 하면서 치열한 자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는 일하고 오전에 학원에 가고 저녁에 몇 시간 잠을 청한 후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너무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옷 도매상 아주머니는 옷을 대량으로 떼와서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소매상들은 새벽에 와서 옷을 보고 바로 사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소매상이 산 옷을 차에 실어주느라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했더니 제가 가고 싶었던 세무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장학금을 받았고 이모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끼니를 때워 고시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재학 중에 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자 학교에서 수험 생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지만 2차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께 돈을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돈을 받은 날 저는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엄마 꼭 합격해 갚을게요 하고 외치며 동네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책에 작대기로 10번을 표시하면서 서술형과 계산형 시험을 반복해서 대비하자 2년 뒤 당당하게 합격해 학교 현수막에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자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나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에 입사했죠. 월급의 상당액을 집에 보냈습니다. 동기 최초로 부장도 되었죠. 그 사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어머니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면 회사는 전쟁터이자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 같았습니다. 영어도 공부해야 하고 바뀌는 세법도 공부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 비즈니스 관계도 잘 소화해야 했습니다. 한 팀의 수장으로 상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챙겨야 하는 중책이지만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있어 늘 감사하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더러 성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몇 년 후면 AI가 처리할 것입니다. 세법은 사람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는 AI가 생긴다면 총체적 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 빈틈을 채울 수 있게 돕는 것이 장차 제 꿈입니다. 지금도 저는 힘들 때마다 제가 일했던 새벽 시장에 가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옵니다.
0: 와, 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 정말 네. 그냥 간단한 한 줄인데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네요.
1: 존경스러워요.
0: 그러니까요. 와, 야, 그 새벽에는 그 일은 새벽 시장 나가서 일하시고 오전에 학원 가서 또 공부하다가 저녁에 잠깐 잤다
1: 잠깐
0: 또
1: 잠깐 주무시고
0: 그리고는 저 초등학교 이후의 모든 과정을 다 그거를 예.
1: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부를 하시고
0: 본인이 원하는 학과까지 가시고 야 이건 진짜
1: 정말
0: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대기업에 또 취직을 하시고 자리를 잡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셨는데
1: 네.
0: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1: 네.
0: 크,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세상 제일 편한 일이다. 네? 학생으로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게 그냥 그게 제일 좋은 일이다.
1: 그러니까요.
0: 야 라는 말씀들도 하셨던 게 어우, 이해가 됩니다. 참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셨으니.
1: 네. 8064님이 여성시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생극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모이세요. 사연 주신 분 짝짝짝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 진짜 우리 당당이 분들의 인생극장이죠.
1: 네.
0: 예,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당당이 분. 구두팡 소년으로 시작해서. 야,
1: 옷공장에서 일하시고
0: 옷공장 거쳐서 새벽 시장에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까지 하시며 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네. 성공한 인생 맞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9: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11: 슬웨이.
12: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5: 혹시 TBX 멤버십?
1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16: TBX.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병가로 쉬고 계신 양희은 누님을 대신해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부에 사연 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주실까요?
3: 아, 그럼요. 첫 사연 청개구리 러너 사연 주신 심흥섭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운동화 교환권과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사연 대단하신 우리 당당이님에겐 행복한 가정 응원하는 마음으로 러브하우스 꾸러미 보내드릴게요.
1: 지금 흐르는 곡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만날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L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선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지역선관위 사무실 등 총 7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1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습 중단을 요청한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습이 곧 중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추가 공습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SNS를 통해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 15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상대로 추가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바레인에 있는 미군 오함대를 향해 드론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SNS를 통해 상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실 확인 형식의 글을 통해 이란의 해협 전면 폐쇄 발표를 주장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는 상선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미니진 전 어두워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 등을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하이브의 전현직 임원 6명과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임원 4명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이메일 등 열람을 문제 삼아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하이브가 적합한 권한에 따라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5월 들어서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중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모진 풍파를 견디며 100년 넘게 살아온 나무. 웬만한 인간보다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서울의 한 미술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의 뿌리가 담장을 파고든다는 이유로 없애려 한 건데요. 나무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하는 바람에 잎이 시들어 말라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무를 생명체로 바라보지 않을 때 이 같은 잘못이 발생하곤 하죠. 세상은 인간을 위한 동무대가 아닌 다른 생물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9: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3: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1: 우리 당당이님들 따봉 따봉 왕따봉.
13: 짱구니?
10: 자꾸 짱구.
13: 따봉. 오늘 사서함은 일준이가 모실게요.
14: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새 식구 조연출 신지호입니다. 맨날 읽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사연을 써보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동안 사연을 읽을 때면 재밌다, 아 감동이다, 글 참 잘 쓰신다, 좋아라만 했는데 막상 제가 써보니까 한 줄 쓰고 지우고 두 줄 쓰고 지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당당히 여러분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사연을 쓰시는 걸까요? 밥하다가 쓰시는 건지, 잠들기 전에 쓰시는 건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가면서 쓰시는 건지, 혹시 비법이 있다면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요. 저는 늘 재밌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3: 야, 이게 뭐야, 웬일이야.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인사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새로 여성시대에 합류하게 된 신지호 PD가 우리 여성시대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음성 편지였네요.
10: 아,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13: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네. 야. 아나운서 준비했었죠? 아니 진짜 음성이 좋다.
10: 네.
13: 예. 와. 근데 이제 고민이 그거잖아요. 네. 진짜 막상 본인이 이렇게 음성 편지 남겨 보니까 야 이게 한 번에 쭉 하는 것도 힘들고.
10: 저는 근데 사실 여성 시대 와서
13: 네.
10: 이 사연들 이렇게 잘 쓰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글을 잘 쓰시지?
13: 우리 당당이님들.
10: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의심했어요.
13: 뭘요?
10: 작가님들이 쓰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 쓰시는 무슨 말씀 거예요.
13: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는
10: 네.
13: 뭐 썼다 지웠다 가능한데 우리 신지호 PD 말대로 이 네. 열린 사섬의 음성 편지는 뭐 문자 미니처럼 썼다 지웠다도 못하고 이게 쭉 논스톱으로 말해야 해서 더 떨린다 참여하기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뭐 말씀하시다 중간에 머뭇거리셔도 되고요. 말씀하시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고. 예. 네. 그러면 우리의 그 새 식구 신지호 PD가 자연스럽게 편집을 또 기가 막히게 짝짝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당당이님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충전맨 백이성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3: 에너지가 우리 형님 기가 막히십니다. 자, 남성시대 3, 4부는 고향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청혼아이스, 데이팩,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안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와 함께합니다.
1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9: 건강해.
1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9: 건강기능식품.
2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2: 든든한 내일로요.
21: 네?
2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1: 제대로 가시네요.
2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두상이 장군감이라 원근감 씹어먹는 남자.
10: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해서 어디가나 인기 캡틴인 남자.
13: 옆에 있어도 알 수 없는 남자의 속마음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0: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13: 에라 차차차. 야, 어때 어때 어때요?
10: 어머, 이거 명함 못 내밀겠다.
13: 포효하는 뱅갈 호랑이 가수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23: 안녕하세요.
10: 반갑습니다.
23: 네네네.
13: 아, 두 분이 특히 반가운 사이인 게 네. 그야말로 한 솥밥 먹던 사이.
10: 맞아요.
13: 왜 같은 소속사에 있는 사이를 왜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23: 벌써 한 24~5년 됐네요.
10: 맞아요,
23: 진짜로.
10: 맞아요. 제가 신인 때.
23: 네, 거의 기억이 없었는데 그때 한희 씨가 이제 갓 20살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10: 네네네.
23: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예, 예.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야. 그때 제가 좀 핑크라고 그런 애들이랑 논이라고. 예,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제가 좀 잘 나가.
13: 전성기에 그죠.
10: 전성기였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 나가셨어요.
13: 아, 저죠.
23: 그때 당시에 뭐 제가 그렇게 까불고 그러진 않았죠.
10: 아, 전혀요. 예, 예, 예. 좀 잠깐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인사드렸었을 때.
13: 네. 이지 씨가 인사하면.
10: 아, 예, 예. 예. 하면서 이렇게.
23: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13: 그때 핑크리가 노느라고.
23: 네, 핑크라고. 저기 SES하고 노느라고.
13: 야.
23: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부류들이라고
13: 아이돌 1세대들이니까.
23: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크롭바로서 제가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도 이렇게 만나 뵐 줄 알았어요. 그때 잘 안 올 걸 그랬어요.
10: 아유, 그때도 아유. 뭐.
23: 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참 미모는 상상하시네요,
10: 아유,
23: 진짜.
10: 별 말씀을요. 네네.
23: 아니, 오다가 보니까 얼굴이 붙어 있지 마요, 일중 씨는. 예, 네, 얼굴이 나 몰랐네 진짜.
13: 아니 심지어 난 조명을 이걸로 가리고 있어서 덧감해 보이네. 네, 큰일 났네. 네. 나 그냥 우리 기성 형님 옆에서 우리 둘이 같이 앉아서
23: 여기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일중 씨도 아나운서 치고 많이 커요.
1: 아니 우리 형님은 내가 네. 워낙에 뭐 달달한 네. 사랑꾼인 건 알았지만 네. 오늘 양봉하다 오셨어요? 의상이 뭐야?
23: 아니, 나도 몰라요. 주는 대로 입고 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위아래로 이제 깔을 좀 맞추고 약간 네. 이제 여름인데 저 약간 이거 패셔너블하게
10: 시스루.
23: 이게 시스루 이렇게 예. 좀 긴 팔을 하려면 안에 예. 좀 비춰줘야 되거든요. 박진영 씨 이후에 제가 좀.
1: 아 그래요?
23: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10: 아니 그런 스타일링은 누가?
23: 제 아내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1: 교수님이 다 이렇게 코디를 예. 해주시는 거예요.
23: 옷방 네. 바닥에 옷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입고 나오면 됩니다.
10: 우와. 예. 예.
1: 양다현님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기성님 진짜 모기장 입고 오신 거냐고.
23: 요즘 모 기가 너무 극성해요. 이제 러브버그도 나와서
1: 김진희님도 네. 기성님 팔 시스루
23: 시스루 시스루 시스루 두껍수
10: 3417님이 네. 죄송합니다만 방금 보라 켰는데 소중대로 앉으시는 것 같아요.
23: 어, 말을 또 보라 소대중
1: 아, 내가 왜냐면 제가 순서대로 네.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어, 그죠? 한혜진 씨가 제일 저 왼편에 앉아 계시고, 네, 제가 네. 중간 그다음에 이제 백이성 형님이고.
23: 아, 근데 카메라가 똑같은 위치에서 보냈는데 왜 이렇게 위로 솟아 있어요?
1: 아, 저 의자를 제가 좀 높이 앉아가지고.
23: 아, 그래요?
1: 저도 좀 내려가겠습니다.
23: 아니, 앉은 키가 높아서 그런가?
1: 그럼 됐어요?
23: 야, 큰 뭐 돌 같은 게 쑥 내려가.
1: 이러면 됐죠? 아니야, 그래도 난 다리가 너무 부서 안 올라가요.
23: 아,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사실은 혜진 씨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10: 어, 정말요?
23: 네, 예전에 MC도 하시고 이제 나레이션도 네. 하실 때 그 굵직한 그 여성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단 말이죠.
10: 네.
23: 아, 저 아주 팬입니다.
1: 굵직한 베이스가 네. 있다고요?
10: 감사합니다.
23: 여성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묵직한 베이스가 아~ 약간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는 그런 목소리죠.
10: 어머.
1: 아니 여성시대에서는 짱구로 활약 중이에요.
23: 짱구요? 짱구 어울려요.
1: 왜냐면 우리 시작할 때 그 스트레칭할 때 으라차차 네, 네. 한 번도 한번 해주면 안 돼 또?
10: 으라차차차
23: 이런 톤이 잘 안 나와요 여성분들은.
1: 아 진짜요?
23: 네 그럼요 그럼요.
10: 정말요?
23: 그럼요 여성분들 잘 못 나와요.
10: 나 여기서 네.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나 봐요.
23: 그럼요 그럼요. 네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또 칭찬을 하는 거
23: 그러니까 완전 꼬맹이 완전 애기 남자 애기 목소리를 낼 수 네. 있는 목소리.
1: 그러니까.
10: 오, 오, 네. 자신 그럼요. 있어요.
1: 우리 여성시대 짱구.
23: 예.
1: 한 짱구.
23: 한 짱구 한다. 예. 그래 한 짱구.
1: 아 근데 네. 워낙에 뭐 한예지 씨는 배우고 근데 네. 우리 백이성 형님도 요새 연기를 하시니까 네. 같은 무대에서 또 연기하는 날도 있으시겠네요.
23: 아, 그럼 영광이죠.
10: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23: 아, 정말 영광이죠.
1: 예. 예. 좋습니다.
23: 뭐 꼭 뮤지컬이나 뭐 뮤안극이나 뭐 이런 네. 것들 같은 무대에서 하면 정말 좋은 영광일 것 같습니다.
10: 언제가 네. 만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진짜. 있어요.
23: 네네네. 꼭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든 기웃기웃 할 테니까.
1: 저희 배우 한예진 씨 네. 그리고 양봉 하시는 백이석 형님과 여자들은 모른다. 예, 저희도 호흡을 일단 한번 저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네.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23: 남자의 첫사랑에 관한 사연이 와 있습니다. 닉네임 쪽지남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3: 기성아 학교 가자 버뜩 나와라. 아 오늘 지각하면 학주한테 진짜 죽어.
23: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절 섬진강 물줄기가 흐르는 동네에서 저는 친구들과 매일 6km쯤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길이었지만 친구들과 킥킥대며 걷다 보면 힘든 줄도 몰랐죠. 근데 하루는 이웃집에 살던 동창 여자애가 따라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4: 야, 내가 너 여자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까?
3: 어?
4: 우리 반에 제이라는 앤데 진짜 착하고 예뻐.
3: 여자친구? 아 근데 그 애가 나를 알아?
4: 응. 내가 네 얘기 가끔 했거든. 우리 옆집 사는 앤데 공부 진짜 잘한다고. 그랬더니 너 화장실 오갈 때 몇 번 봤대. 마음에 든다고 소개해달랬어.
23: 그렇게 제 첫사랑 제이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까만 교복에 하얀 카라가 참 잘 어울리던 아이. 요즘 같으면 바로 만나서 소개하고 인사했겠지만 순진했던 그 시절 우린 꼬박 2년 동안을 수줍게 쪽지만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 이웃집 친구에게 주면 친구가 제이에게 전달해주고 다음 날 제이가 쓴 답장을 받아서 또 저에게 주고. 제이는 정말 착하고 이쁜 아이였어요. 먼발치에서 제이가 보이면 제 가슴은 두근두근, 얼굴은 화끈화끈. 근데 마주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는 애를 태웠더랬죠.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 한번 못해보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고 제이는 한층 더 성숙하고 눈이 부시게 예뻐졌어요. 다른 남학생들의 추파와 접근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제이는 여전히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설렘 덕분이었을까요? 학교 생활이 즐거웠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제 성적은 늘 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 특별한 기회도 찾아왔어요.
10: 야, 우리 부모님 서울 가셔서 오늘 우리 집 비거든? 이따 일중이 데리고 놀러와. 제이도 올 거야.
23: 이웃집 친구가 제이와 저를 위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자리. 근데 역시나 부끄러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제이와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척 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뭐야, 아버지가 엄하시다더니 벌써 집에 갔나? 그때 마침 주선해준 동창이 저를 불러내더군요.
10: 야, 저기 옆방으로 가봐. 제이 혼자 있을 거야. 아, 너희 둘이 얘기 좀 해.
23: 순간 저는 기쁨보다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동네 친구가 아닌 여자아이와 단둘이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런 저를 친구가 등떠밀어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불이 꺼진 채 캄캄했어요. 엉거주춤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딛었는데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지? 발끝에서 느껴지는 뭔가를 들어 올려보니 고추였어요. 빨간 핵고추. 친구 부모님이 고추를 방에다 널어두셨더라고요. 최대한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이는데 어둠 속에서 제이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이정표 삼아 슬며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우리 둘만의 시간. 고요한 침묵 속에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를 숨기려고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맵지 않니? 첫 데이트의 첫 마디가 맵지 않니라니. 그래도 다행히 제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해 주었습니다.
10: 조금 매운 향이 나긴 해.
23: 그 가냘픈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이 조금 풀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또다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 무슨 색 좋아해?
10: 소라색. 나는 소라색이 좋아.
23: 저는 그때 소라색이 무슨 색인지도 몰랐습니다. 뭐라도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멋진 말을 끝내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깜깜한 밤에 우리 둘만 있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의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0: 그러나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우린 같은 반이 되었고 매일 같은 반에서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것도 잠시. 주변에선 우리가 눈만 마주쳐도 킥킥대고 수군거렸어요. 과도한 시선과 관심, 수군거림에 우리 사이는 불편해졌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고 그녀의 편지가 끊기니까 저는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결국 대입에 실패했고 졸업 후 제이는 서울로,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제이가 그리워 눈물 흘렸어요. 첫 휴가를 나왔던 겨울, 수소문 끝에 제이가 다니는 회사 앞 커피숍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1: 군대 갔구나.
0: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죄 없는 커피잔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회사 생활은 재밌어?
1: 그냥 다닐만해.
0: 짧은 대화 속에 웃음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편지 한 통 없었던 그녀의 태도에서 저는 이미 슬픈 결말을 예상했었지만 그래도 많이 아팠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찬란해야 할 사춘기와 청춘을 온통 한 사람에게 바친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팠으니까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동창회에서 우연히 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2: 야, 니네 둘이 학교 때 사귀었지? 우리 다 안다. 어? 다 들켰었어.
0: 주변에선 여전히 우리를 짓궂게 놀려댔지만 우리는 이제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엔 내가 그때 너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군대에서 이렇게까지 가슴 앓이를 했었노라 톡으로 알려줬는데 이렇게 답장이 오더군요.
1: 어머, 세상에.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어.
0: 허탈했습니다. 제 삶의 궤적을 바꿀 만큼 뜨거웠던 그 열병을 그녀는 전혀 몰랐다니. 하지만 억울하진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프고도 아름다웠던 사랑, 남자의 첫사랑은 그렇게 뜨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2: 야, 아니 이거 우리 백이성 형님 사연이에요?
3: 네. 왜요?
2: 왜 이렇게 저기... 예.
1: 눈가가 촉촉하세요.
3: 아, 그렇잖아요.
2: 촉촉한 톤으로.
3: 아니, 뭐라고 하지 마세요.
2: 예?
3: 하는 짓이 그렇게 안 맞는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2: 아니, 우리랑 대화할 땐 이러더니 이 사연 들어가서는 갑자기 아니, 너무
3: 사연,
2: 이렇게...
3: 아니, 사연 자체가 슬프지 않습니까?
2: 아, 나 진짜 눈물 날 뻔했네, 진짜.
3: 아니, 이렇게 글을 이렇게 멋있게 써주셨는데 멋있게 읽어드리려면 몰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아, 너무 몰입을 하시길래 저는 본인 사연인 줄 알았어.
1: 근데 안타깝다, 네네. 그죠?
3: 그러니까...
2: 왜 하필 그 둘이 같이 있는 방이 그 고추 말리는 방이었을까?
1: 거야.
3: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게 난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2: 그래요, 왜죠? 그래?
3: 그러면서 약간 어색함도 없어지고 약간 남자가 너무 겉으로만 막 완벽하면은 여자들이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 어수룩한 부분들이 있어야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어가는데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거죠.
2: 그러니까 맵지 않니로 그냥 끝난.
3: 맵지 않니?
2: 맵지 않니?
1: 고3 때 같은 반만 안 됐어도.
3: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3 때 같은 반만 안 됐어도 계속 연애 편지를 이어받았을 때.

0: 맵지 않니?
1: 진짜 빵 터졌어요.
2: 생수 드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물 물 한 잔 해야지 나도.
0: 아, 아쉽다 진짜. 예. 아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각 가정에 또 이제 가장이시고 또 아내 예. 계시고 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2: 저... 누구에게나 이런 좀 아련한 예, 그냥 언제 어느 순간 네. 떠올린 첫사랑들의 기억이
1: 누구나
2: 있잖아.
1: 다 있죠.
2: 한예진 씨 네. 있으시군요.
1: 저요?
2: 네. 예.
1: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어, 어. 것 같아.
0: 아, 아 저는 야, 저는 뭐 저는 지금 첫사랑과 살고 있으니까.
2: 어, 예. 그러시구나. 예. 자, 야 이렇게
0: 자 한예진 씨가 째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1: 어쩜 저렇게 이렇게. 예.
2: 그렇구나. 다들 첫사랑과 살고 계시는
0: 분. 그럼 씨는요.
2: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2: 네네. 네네. 자, 2117님. 네. 아, 내 첫사랑. 지연아, 어. 잘 지내지.
1: 어머,
2: 야, 이렇게 옴노아 외쳐봅니다.
0: 첫사랑이었어? 기억도 못하고 있었네, 그러면.
2: 어, 2995님, 역시 혜진 씨. 배우는 다르네요. 한편에 그러니까. 청춘 드라마 보는
0: 맞아요.
2: 것 같아요.
0: 혜진 씨 덕분에 더 감사합니다.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예. 아유,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연기 호흡 맞추는 동안
0: 네네.
2: 저도 연기 호흡이 아니라 저 얼굴 크기 맞추느라
0: 네네.
2: 좀 뒤로 많이 나왔어요.
1: 아니, 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0: 아니, 집중 좀 해요.
2: 어때요? 이제 조금 네,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0: 어, 비슷해졌습니다.
2: 그렇죠? 네. 카메라 구도가 이렇게
1: 아, 그거 하고 계셨구나. 네.
2: 거짓말이야. 이렇게
0: 약간
2: 맞추면
0: 화면에 보면 아버지와 남매를
2: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5: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4: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5: 조심해. 걱정 마요.
4: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5: 천천히 와.
6: 할 수 있어.
4: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5: 천천히 오라니까.
6: 괜찮아요.
5: 어?
6: 에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4: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5: 아~
4: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미간에 똑 떨어졌을 때. 아!
1: 일 못하는 후배 참교육 시절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실수일 때.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 노래. 오늘은 2695님의 선곡으로 갑니다. 아내랑 햄버거 데이트가 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듣는 순간 남자의 피가 솟아오르는 노래 갑시다. 최영준의 갈채. 오케이, 렛츠고.

0: 네, 2695님이 네. 대박. 제가 신청한 노래가 나오네요. 남성시대 감사합니다. 완전 짱. 기성이 형님 사랑합니다.
1: 제가 들려드린 건 아니고. 네.
2: 그래도 멋지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륙고님의 선곡으로 간다고.
3: 아유, 고맙습니다.
2: 선곡해 주시고 네. 듣고 계셨다니까 또 저희도 뿌듯하네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2: 네. 6313님 갈채.
3: 갈채.
2: 아, 내 노래방 애창곡이 라디오에서 나오니 너무 좋아요. 드라마도 엄청 재밌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워.
3: 그때 당시에 히트됐던 노래들이 너무 너무나도 인기가 많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잊혀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0: 그러게요.
3: 진짜 고향 친구 만나는 것처럼.
2: 그때 당시에 그 감성이 있거든요.
3: 아, 이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에 최용준 씨, 이 지금 노래 부른
2: 노래도 씨가 부르시고 맞아
3: 주인공이셨어요.
2: 주연도 하시고
3: 키도 크고 잘생겨 눈 부리부리해.
2: 오, 맞습니다. 3467님도 90년대 노래 감성이 좋은 이유가 가사가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3: 맞아요.
0: 아, 그러네요.
2: 그래서 30년 넘어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3: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컴퓨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이스 목소리를 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진 날것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0: 맞아. 그게 그 감성.
3: 예, 그 감성이 아직도 있어요.
0: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래서 컴퓨터를

0: 그냥 저도 아, 네. 날 것으로 합니다.
1: 아, 나 이거. 예. 왜냐면 워낙에.
0: 빅살이 나면 빅살이 나는데.
2: 좋아요.
1: 그죠.
2: 네, 진짜 좋아요.
0: 네네. 좋죠. 놀림 많이
1: 자신이 있으시니까.
2: 옛날 노래가 네. 노래방 가서 부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게 네. 이제 혼자서 그리고 또 이제 곡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 만들고 그래서 그 감성이 고스란히 있는데 요즘에 작사라든지 작곡가 분들이 여럿이서 작곡하다 보니까.
2: 많이 도와주시죠. 주변에서.
0: 예, 예, 주변에서 네. 많이 그렇게 되니까. 약간의 좀 이제 1인 감성은 좀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그런 차이가 좀 있군요.
0: 맞아요. 은근히 있어요. 네.
1: 자, 오늘 늑대 선곡 해주신 2695님. 네. 아내랑 햄버거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셨죠? 네. 휴대폰으로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좀 전에 그 쪽지남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녹용 홍삼 선물 세트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맞아요. 네. 드릴게요. 네. 한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늑대의 노래 문자 또는 미니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이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0: 네, 닉네임 화개장터님의 사연 들어볼게요. 제 고향 임실은 요즘 치즈로 정말 유명하죠.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님 덕분에 임실하면 치즈라는 공식이 생겼지만 제가 태어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이곳은 그저 깊고 깊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부잣집 이야기일 정도로 먹고 살기가 참 귀했던 시절이었죠.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으로 산길 30리를 걸어 나왔던 날입니다. 마침 그날이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호롱불만 켜고 살던 산골 소년에게 백열전구가 환하게 켜진 시장 풍경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를 망치로 두들기는 대장간 모습에 넋을 잃었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짜장면 냄새에 발길이 딱 멈춰섰습니다.
3: 어째 그런다냐. 어메, 이게 먹고 잡어? 아이, 근데 지금 어메가 돈이... 아이, 어메, 한 그릇 먹어버려. 어이! 요거 짜장면 곱빼기로다가 푸짐하니 하나 주셔.
0: 커다란 접시에 가득 담긴 짜장면을 제가 개눈 감추듯 비워내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배를 퉁퉁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던 그 길은 지금도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설렜던 건 바로 여수로 떠나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정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짤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 달 내내 밤잠을 설치다가 드디어 비둘기호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처음 본 브라보콘이라는 요상한 아이스크림을 보며 워메, 이게 뭐던가? 나팔까지 생겼는데 먹는 거요? 저도 모르게 촌티를 팍팍 내며
4: 에이구, 촌놈아, 이것도 모르냐? 읍내 애들 다 먹는 아이스크림인데, 임마!
0: 읍내 살던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더랬죠. 그래도 좋았습니다. 마침내 여수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오동도 백사장으로 뛰어가 두 손으로 바닷물부터 떠먹어봤죠. 혀끝에 닿는 강렬한 짠맛을 보며 오메, 교과서의 말이 딱 진짜네 감탄을 했습니다. 그 푸르른 바다에 반해 어른이 되면 꼭 바닷가에서 살겠다 다짐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망설임 없이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비록 군대 인사명령에 따라 줄곧 육지에서 근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바다를 품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간절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전역을 딱 3개월 남겨두고 거짓말처럼 해안선 경계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짭조름한 갯냄을 맡으며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근무가 없는 날이면 해안가를 서성였는데 어느 날 저희 또래의 한 젊은 여성이 백사장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더군요.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5: 저기요, 혼자 선 뭐하세요?
0: 처음엔 저를 경계하듯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며칠을 쫓아가 귀찮게 물으니 그제야 허리를 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3: 아이, 보면 몰라 얘. 개찌렁이 개잖아 얘. 돈 받고 팔라고 얘.
0: 알고 보니 그녀는 낚시꾼들에게서 개찌렁이를 팔아 돈을 버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하는 그 개지렁이였지만 그녀와 친해지고 싶다는 일념하나로 꾹 참고 옆에서 같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6: 이거 너무 큰데요? 막 꼬여있네.
3: 군인 아저씨가 이것도 못 만져 얘?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개지렁이가 와 그리 무섭노? 자, 내 보석 요래요래 대가리를 싹 잡고 통에 딱. 아무라 얘. 자, 요래 딱 잡아 보이소. 와예, 내 손이 무서워 얘. 얼른 잡아서 요 상자 좀 채워주이소.
0: 우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장난도 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점수를 더 따고 싶어서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쳐주며 멋진 군인 아저씨 매력도 발산했죠. 아이들과 땀 흘리며 뛰어노는 제 모습에 그녀도 마침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배를 타러 멀리 나가시는 날이면 우리는 밤마다 비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 신기하게도 그녀가 던지는 족족 감성돔 우럭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3: 자, 회 한 점 요래 썰어서 고추장 콕 찍어서 한 입 먹어보이소. 서울 가도 이런 싱싱한 맛은 못 본다 아입니까?
0: 그녀가 즉석에서 썰어준 쫄깃한 생선에 고추장을 찍어 먹던 그 맛은 지금도 제 인생 최고의 맛입니다.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젊은 남녀의 밤 데이트가 영원히 비밀일 순 없었죠.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시작됐습니다.
1: 아이고, 그 영미라 축구 잘하는 군인이랑 사귄다대. 아이고,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군인 고향이 전라도라대. 영미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날 낀데.
3: 아이고 아이고.
0: 그렇습니다. 저는 전북 임실, 그녀는 경남 창원.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83년은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 서슬퍼랬던 시절이었죠.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조차 지역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프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3개월이 지나고 제가 전역하던 날, 우리는 제황산 공원에 365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겁게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자! 라고 말이죠. 정상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진실된 눈빛을 책임지기 위해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국영 기업체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속천 항구에서
6: 영미씨!
3: 기성씨!
0: 그녀를 다시 만나 가슴이 터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완강했습니다.
3: 아버지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예.
4: 단디 들으래. 내 사전에 전라도 사위 보는 일은 없다.
0: 저희 어머니도 역시.
3: 음이, 아이, 좋은 직장 잡아놓고 뭐가 아쉬워서 너를 괄시하는 집에 장가를 가냐. 시방 네가 제정신이여 이놈아. 참말로 깝깝시러워 죽겠단께.
0: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최후의 수단을 썼죠. 말이 온천여행이지 사실상 배수진을 친 거죠. 우리가 좋아하던 매운 아귀찜에 술을 흠뻑 마시고 대중탕이 아닌 가족탕으로 들어가 하나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1: 뭐 이렇게 침을 삼켜요.
0: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와 밤을 같이 보낸 후 양가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임신했습니다. 벌써 5개월째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딱 맞더군요. 그렇게 완강하시던 장인 어른도 눈물을 글썽이며 끝내 허락해 주셨습니다.
4: 아이, 가시나야. 그놈이 그렇게 좋더냐. 잘 살거래.
0: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저희 부부.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가끔 제가 아내에게 철없이 굴면 아내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3: 야, 누나한테 까불지 마라. 나이가 갑이다.

0: 그러면 저도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아내가 저보다 2살 연상이거든요. 평소엔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불리할 때면 은근슬쩍 나이를 들먹이는 아내와 오늘도 알콩달콩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야, 지금이야 뭐 그런 거 글쎄요. 아, 그럼요. 신경 안 쓰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영혼함의 만남이 아쉽진 않으셨을 수 있어요.
0: 저희 어머니가 전라북도 남원이시고요. 오. 저희 아버지가 경상남도 거제입니다.
1: 오, 그래요? 네네. 두 분은 진짜 어떻게
0: 저희 어머니가 괜찮으셨죠? 이제 부산 해운대로 놀러 가시다가 놀러 가셔서 아버지하고 이제 딱 눈이 딱 마주쳐서 거기서 이제 바로 정착을 하셨죠.
1: 오,
0: 정착을 한 건지 못 간 건지 아버지 아버지가 감금을 시켰는지 어쨌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고향이 부산이 됐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가물가물하지만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저도
2: 부모님
1: 만났을 때 그러셨을 수
2: 그때
1: 있죠.
2: 그때 진짜 지역 감정 그런 게 심했었어요.
0: 진짜.
1: 네. 네. 근데 다행히 사연 주신 분도 해피엔딩이고. 야, 근데 게다가 또 여기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2살 차이.
2: 2살 차이.
1: 네. 혜진 씨도 그렇잖아요. 그 연상의 아내분이시잖아요.
2: 그렇죠.
1: 네, 기성용 선수에 비해서.
0: 네네. 네. 그러면 싸우면 그때 누나로 나옵니까?
2: 누나라고 절대 안 불러요.
1: 아, 절대 안 해?
2: 절대 안 불러요. 네, 한 맞아요. 번도 못 들어.
1: 그럼 너라고 불러?
2: 혜진.
1: 혜진.
0: 근데 저도 생각해 만약에 7살 차이라도 절대로 누나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돈 필요할 때 조금 싸울 때는 절대로 누나라고 안 할 것 같은데.
1: 오히려 싸울 때는 누나라고 안 해요.
0: 안 하죠.
2: 네. 네. 아직 지금 그냥 네네. 서로 그냥 혜진 씨, 뭐 성룡 씨 막 이렇게 그냥
1: 아직도
2: 장난스럽게 그렇게 있거든요.
0: 맞아요.
2: 야, 연상이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테토녀처럼.
1: 그치.
0: 그러네.
1: 개찌렁이 잡으면서도 이것도 못 잡아서 어떡한데.
0: 그럼 혜진 씨 연애할 때 그러면 약간 테토녀처럼 하셨나요? 어떻게 7살 차이면은 꽤 테토녀셨죠?
2: 그렇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도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 결혼과 결혼하고 조금 지나니까
0: 이제 나오는
2: 변했다고.
1: 아, 그치. 네.
0: 아, 연애할 때는 그게 안 나오다가
2: 연애할 때는
1: 누나지만 이렇게 그냥 좀 얌전하게
0: 밥 잘 사주는 누나 그걸로 시작했는데
1: 그러니까
2: 나수었죠 연애 때는
1: 나수었어. 예. 근데 또 이제 결혼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2: 그렇죠.
1: 서로 또 대화도 좀 하게 되고 서로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0: 어찌 보면 그 나이 차이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명을 딱 생각하다 보면
2: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남자가 좀 짧고 그러니까
1: 평균 수명까지 나오면 그러면
2: 진짜 그렇대요.
0: 아, 그래서 옛날에 그 꼬마 신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2: 꼬마 신랑 옛날에.
0: 그게
2: 맞아요.
0: 이게 같이 그거기 때문에 맞아. 나이 차이가 있어서.
2: 네네. 신상들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1: 그럼 어떻게 우리 기성형님은 저 띠동갑 차이 나시잖아. 우리 형수님하고.
0: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살라고요.
1: 예.
0: 네, 산 속에 들어가서 일단 뭐 캘 수 있는 거 다 캐서 먹고 있습니다.
1: 모기 한 마리라도 조심하려고 이렇게 의상부터 그냥.
0: 그럼요.
2: 근데 더 젊어지시는 건 있죠?
0: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2: 진짜 뭐 의상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게 돼.
0: 그럼요.
2: 어쩔 수 없이.
0: 볼 때마다 내가 더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맞아. 그리고 훨씬 더 영해지잖아요. 그 마음도 영해지고.
1: 그런 것 같네요.
2: 진짜 근데.
0: 사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입는 스타일로 입으면 아저씨라 그러죠.
2: 그러니까.
0: 예, 네, 그냥 입는 대로 나오면 뭐
1: 그러네.
0: 일단 한 80 이상은 먹어요.
1: 예, 그래서 스타일링 딱 해주시니까 그러네. 젊은 감각으로.
0: 네네.
1: 혜진 씨도 점점 젊어집니까?
2: 네, 그래도 젊게
1: 연하의 남편과
2: 노력하죠.
1: 그래요?
2: 그럼요.
0: 이게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바로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1: 왜요?
0: 아니요, 그냥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연하의 남편과 사니까 혜진 씨도 점점 젊어지는 거냐?
0: 그렇죠.
2: 노력해야죠.
1: 네, 노력해야 돼요.
2: 어쩔 수 없어요.
0: 맞아요.
1: 네. 알겠습니다. 3026님. 그땐 그랬죠. 제가 80년 초에 영남 살 때도 전남 사람인 나는 빨랫줄에 빨래도 못 열었어요. 구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방 안에서 말렸어요.
0: 그런 것도 있어요.
1: 야, 80년대 당시.
2: 1443님께서 일중 씨는 뭘 해도 충청도네요.
1: 왜 그러나 몰라. 나 진짜 큰일 났어.
0: 좀 혜진 씨한테 좀 배워요. 라디오 그러니까, 끝나고.
1: 야, 경상도랑 전라도를 오 가시대요.
2: 정말요? 예. 괜찮았나요?
0: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라도를 엄청 잘하시는데.
2: 전라도 오히려. 저희 시댁이 또 전라도시고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세요.
0: 그렇군요. 이때니까.
2: 예.
0: 나 이때니까.
2: 맞아.
1: 사투리 연기 배워야 돼요.
0: 0511번님이요. 세 분이서 앨범 하나 내세요. 팀 이름은 대중소로.
1: 왜 이런디야 진짜. 사람 좀 마음 상하게. 이런 법은 없어. 나 지금 계속 뒤에 앉아있는데 지금.
0: 일정씩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어지럽.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어지럽대요. 그만해요. 지금 매직아이도 아니고.
1: 원근감 좀 조절하려고 제가 좀 뒤에 앉아있습니다.
0: 이거 지금 청취

0: 여러분들이 볼록렌즈로 착각하잖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다시 제자리로 가야지 그랬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 마이크가 멀어가지고.
0: 아 근데 또 이게 화계장터님이 또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또 선물 드려야죠. 녹용 홍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아우 챙겨드려야죠.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우리 호랑이 충전 한번 들어갈까요?
0: 네. 날 올리는 만성 피로 쌓인 업무 마이너스 창고 다 날아가라. 사랑 건강 행복 웃음 돈벼락은 쏟아져. 으라차차차!
1: 백이성 최고 역시 네,
2: 진짜 최고.
0: 네, 아유, 혜지 씨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2: 그럼요.
0: 뵙도록 하겠습니다.
2: 함께 또 연기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잘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자, 목요일 남성시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9493님이 지금 우리 아들이랑 논산 훈련소 가는 중이에요. 군대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세요. 태우 파이팅!
3: 눈물 나시겠다. 네, 파이팅!
1: 논산 훈련소 좋습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했잖아요.
3: 그럼요.
1: 몸 건강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4: 3601님이 으라차차차 혜진님의 기합 소리에 매일 빵빵 터지는 1인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며 여성시대 화이팅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그러게요. 이렇게 기합 소리와 함께 웃으며 시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여성시대 짱구. 한 짱구.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4: 여러분 안녕.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고객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쿠팡에게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이었던 해커는 쿠팡의 여러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0: 1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일 단독 재판부는 오늘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사건 기소가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작업 중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 공장에서는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선사가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현재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HMM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목표물들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며 공격 목표물 중에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40마일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다른 목표물 일부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이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중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발명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맥주입니다. 그 흔적은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유적과 문서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맥주 한 잔에는 농업과 기술 발전을 비롯해서 인류가 쌓아온 수천 년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과학자이자 소설가 곽재식 교수와 함께 맥주의 탄생부터 세계 각국의 맥주 문화 그리고 맥주 속에 숨겨있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쿨의 맥주와 땅콩입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과학과 저과학을 모두 섭렵하신 분입니다. 문이과 통합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자이자 소설가 그리고 요괴 전문가인 곽재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이과학 저과학에 출연한 제식과학입니다.
1: 네. 제식과학. 네. 곽과학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2: 그렇네요.
1: 그런데 네. 네. 곽재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기동창이었더라고요.
2: 아 세상에 대학교. 이럴 수가. 네. 방송에서 두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1: 저는 항공우주공학과에 공수서 공부했고 옆에 바로 건물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2: 그렇죠.
1: 원자력공학과. 네. 거기서 공부하셨더라고요.
2: 그러게요.
1: 같은 학번이고.
2: 세상에.
1: 네. 네. 왜 못 마주쳤을까요 우리가?
2: 글쎄요. 뭔가 아무래도 우리 아나운서님과 노는 물과 제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물에서 좀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 보니까 네. 조기 졸업하셨더라고요.
2: 아, 네. 뭐, 네. 네.
1: 그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는 저랑 마주칠 네. 수가 없어서.
2: 아닙니다.
1: 그래서 아니 이게 처음에 노래 나가고 이렇게 할 때
2: 네.
1: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 놀랐잖아요.
2: 그렇군요.
1: 예, 그러고 있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맥주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2: 맥주 얘기해야죠. 그렇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1: 예.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 맥주입니다. 아, 맥주는 좋아하세요?
2: 아, 좋아하는 편이죠.
1: 예.
2: 예, 학창시절 정말 맥주로 물들여져 있었었죠. 예, 문득 막 생각이 나네요.
1: 술 중에서는 예. 제일 좋아하는 술이 맥주죠.
2: 아, 맥주. 예, 당연 아, 맥주입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오늘 주제 저희가 잘 정했네요.
2: 아주 잘 정했네요.
1: 저도 예. 술 중에서는 맥주가 제일 좋아요.
2: 그렇군요.
1: 어. 예. 자주 즐기세요 요즘에도?
2: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1: 아, 네,
2: 요즘에는 뭐
1: 왜 그럴까요? 바빠서?
2: 특히 뭐 아침에 일정이 있거나 하면 좀 맑은 네.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있고
1: 그렇죠.
2: 네, 또 이제 뭐 자, 벌써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간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제하게 될 때도 있고
1: 예.
2: 네, 뭐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안 먹는 편인데
1: 아.
2: 그래도 맥주는 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1: 맥주의 네. 매력이라고 하면은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2: 저는 좀 부담 없다는 느낌. 예, 뭐 너무 막 이렇게 독주처럼 한번 마시고 취해서
1: 맞아요.
2: 오늘 밤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안 해도
1: 네.
2: 그냥 가볍게 시원하게 한 잔 정도 마신다라고
1: 네.
2: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1: 네. 예,
2: 그게 저는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맥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예, 시원한 맛도 있고 이게 탄산의
2: 네.
1: 그 시원한 맛도
2: 네.
1: 곁들여져가지고요. 이제 이제는 진짜 무더운 여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네.
1: 예, 여름만 되면은 시원한 맥주 한 잔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부터 짚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주는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어져서 우리가 마시기 시작했을까 궁금합니다.
2: 지금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아시아 서부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맥주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1: 네.
2: 게 중론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고대 이집트 지역이 아닐까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1: 네.
2: 좀 멀리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전, 5천년 전 가깝게 봐도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 4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맥주를 만든 흔적이 상당히 풍부한 편입니다.
1: 아, 4천년 전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2: 예를 들면
1: 자료라는
2: 맥주를
1: 게?
2: 담근 그 양조장 같은 뭐 그런 것들 있죠.
1: 예. 네,
2: 그런 것들의 흔적도 남아있고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3천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록에 맥주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이런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뭐 얼마에 거래를 했다. 누구한테 맥주를 얼마나 하사했다. 이런 기록들이 풍부하게 많이들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맥주를 굉장히 좀 중요한 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제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임금 같은 형태로 맥주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1: 아, 노동에 대한 대가로?
2: 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뭐 쌀, 여기는 뭐 쌀은 없었겠지만 뭐 밀도 주고 보리도 주고 뭐 다른 뭐 고기도 주고 그러면서 맥주도 얹어주는 이런 식으로 임금 형태로 맥주를 줬다라는 기록도 많이 있어요.
1: 그래요.
2: 이집트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고대 유적 뭐가 있습니까?
1: 피라미드.
2: 네,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1: 네.
2: 오늘 열심히 피라미드를 잘 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러저러한 식품과 함께 맥주를 뭐 얼마를 준다.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죠.
1: 아, 근데 그때 맥주를 준다고 했다면 우리 지금이야 뭐 병이나 플라스틱 병 이런 것들이 그릇
2: 네네.
1: 있으니까
2: 네.
1: 그때는 어디에 담아줬을까?
2: 항아리 같은 데 이제 담아서 줬겠죠.
1: 아.
2: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1: 네.
2: 요즘이 말씀하신 대로 맥주를 훨씬 더 보관하고 거래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지만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 되게 잘 된다고 하는데
1: 네.
2: 반도체 사업에서 이번에 성과금 많이 나왔으니까 집집마다 뭐 맥주를 한 트럭씩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 뭐 당연히 주는 임금이겠거니 아 이번에는 좀 경기가 좋아가지고 맥주를 좀 임금으로 많이 주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맥주를 주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풍습이 의외로 고대 이집트에 잘 자리 잡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맥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하고는 잘못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맥주하고는 예. 형태도 좀 다르고 맛도 많이 달랐습니다.
1: 아, 맛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형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2: 아, 형태가 특히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하면 이 거품, 아까 탄산 말씀하셨는데 예. 탄산하고 거품이 맥주의 되게 매력이고 특징이잖아요.
1: 그럼요.
2: 이때 당시에 맥주는 지금보다 거품이 훨씬 더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쌀을 발효시켜가지고 그걸로 술을 빚으면 그 이제 쌀 막걸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2: 근데 그런 식으로 쌀 대신에 곡식을, 재료가 되는 곡식을 보리를 이용해서 술을 담그면 네. 그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다라는 식의 요즘에 막걸리 비슷한데 쌀 대신에 보리를 사용한 게 맥주다라는 그런 느낌의 술이었어요.
1: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맥주보다는
2: 좀 그런 걸쭉한 그런 막걸리
1: 예전 방식
2: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재료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예. 맥주의 맛이나 그런 형태 같은 게 좀 달랐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멀리 보면 고려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원래 옛날 방식의 맥주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쌀로 막걸리 담가 먹었으니까 보리로도 네. 막걸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맥주에 관한 기록들이 한두 건 이렇게 보여요.
1: 예.
2: 그래서 진짜로 한자로도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 영조시대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 농사를 되게 중시하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 이런 거를 중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사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가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술을 빚고 유통하는 걸 금지한다. 금주령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명령을 왜 내렸냐면 예. 보통 술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쌀이니까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다고 쌀을 많이 소비해버리면 예. 쌀값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술 빚는 거를 나라에서 금지할 때가 있었거든요. 영조 임금이 그런 제도를 특히 좀 좋아했습니다.
1: 네.
2: 영조 시대에 보면 술 한 잔 잘못 사 먹었다가 큰 처벌받고 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선왕조실록 1755년 음력 9월 8일 기록 같은 걸 보면
1: 네.
2: 금주령을 영조 임금이 내리면서 맥주는 예외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1: 맥주는 그러니까 쌀은 정말 사람들의 식량으로서 귀한 물품인데
2: 그렇죠.
1: 보리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
2: 그렇죠.
1: 그런
2: 바로 그 맥락에서 보리 가격은 식량 가격에서 그래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서민들이 풋풋하게 먹는 맥주 정도는 허용을 해 주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록이 조선 시대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진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조 임금님을 좀 더욱더 좀 좋아 할 만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산가 요록 같은 그런 요리책 같은 걸 보면 네. 맥주를 만드는 방법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1: 방법까지.
2: 네, 그래서 네. 현대 그 방법대로 맥주를 만드는데 실험을 해서 도전을 보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맥주를 만들어 보면 예. 맥주 당연히 이제 거품 같은 거 잘 안 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좀 꺼죽한 막걸리 비슷한 그런 질감이 나고
1: 네.
2: 도수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도수도 한 10도에서 15도까지 나오는
1: 네.
2: 맥주치고는 조금 독한 그런 술이 생기는 게 조선시대 맥주였고.
1: 예.
2: 아마도 비슷한 방식이었을 고대 이집트 시대의 원조 맥주도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어온 그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조선시대 때부터 먹어왔던 그런 맥주.
2: 네. 예. 하나만 좀 추가로 내용,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게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중세시대 이제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1: 예.
2: 특히나 맥주에 홉이라는 재료를 추가로 넣으면서 맥주의 맛과 질감이 많이 변했습니다.
1: 홉은 뭐예요? 네.
2: 홉이라는 게 이제 맥주에 추가로 넣는 이게 그 홉이라는 식물의 사실은 꽃 같은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걸 넣으면 맥주에 처음에 그걸 넣은 건 약간 향과 맛이라고 바뀌 맛이 바뀌라고 좀 넣은 겁니다.
1: 네.
2: 사실 이게 먹어보면 쓴맛 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쓴맛 나는 걸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1: 네.
2: 근데 맥주 같은 술에는 이런 쓴맛이 살짝 들어가줘야지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1: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2: 또 더군다나 이 홉을 어떤 홉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교묘한 향이 이렇게 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을 하는 그런 맥주의 변화가 중세 유럽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한 9세기 10세기 요 무렵에 활동했던 독일의 힐데가르트 폰 빙헨이라는 수녀가
1: 네.
2: 이 맥주에 홉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수녀님이신데
1: 네.
2: 여성이시죠. 근데 이분이 약간 맥주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홉 추가하는 방식의 그런 맥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맥주는 수녀님 여성에 의해서 현대 맥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니고요. 네. 이 호브를 추가를 하면 그렇게 맛과 향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호브에 그 특유의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 단백질이 하면 약간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2: 고기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감촉이 거품을 더 잘 지게 해줍니다.
1: 아.
2: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그 특유의 거품이 많이 필요 나오는 그 질감이 네. 이 호브 추가가 되면서 중세시대에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보리로 만드는 술이라는 그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4000년 전 고대 이집트까지도 갈 수 있고
1: 예.
2: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맥주하고 가까운 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 지금으로부터 한 뭐 1000년 전 이럴 때 중세 유럽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제가 맥주는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나요? 라는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2: 아, 네.
1: 쫙 정리를 해주셨어요.
2: 그렇습니다.
1: 예, 4000년 전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지금 먹는 이런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중세시대. 1000년 정도부터 이제 호프를 넣기 시작하면서
2: 그렇습니다.
1: 예,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 성분이 거품을 많이 나오는 그런 맥주로 이제 변화가 됐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왜 맥주를 마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2: 네.
1: 5223님께서요.
2: 네.
1: 과거 옛날 맥주는 시원하지도 청량감이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2: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차갑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1: 그렇죠.
2: 네.
1: 그럼 좀 맛이 덜 하잖아요.
2: 우리나라의 20세기 초 이럴 때 맥주가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많이 유통되면서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소비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셔보니까 맥주는 시원하게 먹는 게 제맛이다라는 거를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때 신문기사나 잡지기사 같은 걸 보면 그때만 해도 냉장고가 잘 없으니까
1: 예.
2: 맥주를 이런 우물 같은 데다가 병째로 담가놨다가 우물은 좀 시원하니까요.
1: 예.
2: 그렇게 마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예, 사실은 맥주가 시원해야 제맛인 것은 맞습니다.
1: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물 담가놓고
2: 그렇죠.
1: 그 안에다가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2: 그렇죠.
1: 넣어놨다가 예. 꺼내먹고 그랬어요.
2: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던 고대에 왜 이렇게 맥주를 마셨냐. 심지어 중세시대 때 수녀님도 왜 맥주를 빚어가지고 마시는 걸 이렇게 좋아했느냐.
1: 예.
2: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렇죠? 가장 큰 이유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맥주를 마시면 더 위생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맥주,
2: 아 이거 이상하죠? 맥주가 왜 이렇게 위생적이죠?
1: 네.
2: 그러니까 맥주가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좋아서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1: 어.
2: 술을 마시면 건강이 좋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뭐 술 마시면 건강이 좋다라는 얘기는 가끔씩 뭐 나오긴 하는데 상업적인 이유로 나오는 네, 뭐 걸로 알고 있어요.
2: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좀 하시긴 하시는데요.
1: 근데 위생에 좋다라는 건 좀 네,
2: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술이 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2: 근데 요즘 현대 기준으로는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는 중세시대, 고대시대, 이런 시대의 기준으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감염시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1: 네.
2: 그래서 물이 겉보기에는 깨끗한 물이라도 거기에 세균이 많이 살고 있으면 그걸 마시면 병든다라는 사실을 옛날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1: 세균 자체를 몰랐어요.
2: 네, 그래서 뭐 끓인 물 끓여 마시기만 해도 그런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1: 예.
2: 그런 거를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맥주는 그래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술이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좀 덜 끼는 거예요.
1: 아.
2: 잘 많이 번식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1: 아, 물 자체에 세균이 이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그렇죠. 살균이 좀 되는 거죠.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맥물을 마시는 것보다 맥주를 마시는 게 이 감

0: 정도 물 대신에 마실만 하면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살균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원리는 몰랐겠죠. 고대 이집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원리는 몰랐을 텐데 맹물 마시는 사람들보다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1: 덜 죽는다.
0: 잔병치레를 좀 덜하더라. 배탈이 좀 덜하더라. 이런 걸 보고 맥주가 뭐 좋은 기운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독일의 수녀님도 맥주를 좀 마셨던 것 같습니다.
1: 야, 재밌네요.
0: 네.
1: 박재민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0: 네.
1: 맥주하니까 궁금해요. 교수님. 맥주로 머리가 오면 진짜 노랗게 염색되나요? 하셨는데 한 20초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0: 노랗게 염색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맥주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머리에 네. 탈색 효과가 조금 일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1: 네네.
0: 노랗게 염색이라는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적당한 탈색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0: 약간 뭐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또 알코올 성분 이런 것 때문에 탈색 약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 추천하십니까?
0: 아,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 왜요? 네.
0: 염색은 미장원에서.
1: 네.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 곽재식 교수와 함께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맥주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주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특락관.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 화학 안 어렵다
7: 아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 화학 안 어렵지
6: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 공학 알고 싶다
7: 깨우쳤다 달았네 AI
6: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7: 몇 시인지 알려다오
8: 11시 5분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연 살펴볼게요. 강을수님께서요. 교수님 1.5배 듣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곽재식 교수님 말씀이 좀 빠르신데 근데 다 들려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0: 네, 오늘 이 질문을 12번까지 대본에 만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2번 질문까지 했거든요. 2번 질문까지. 그래서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1: 다 안 해도 됩니다. 네, 다 해도 되니까요. 네, 네, 네. 이상훈님이요. 미용실 아니고 미장원 그랬습니다. 아까 미장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0: 아까 동기동창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옛날 추억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염색은 미장원에서. 2580님이요. 맥주하면 8,90년대 성행했던 대규모 호프집 생각나네요. 종로에 많았던 호프집. 노가리, 소야. 소야는 뭐예요?
0: 소야 뭐죠?
1: 시원한 생맥. 캬, 그때 낭만이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소세지 야채볶음.
0: 아, 소야. 아. 줄임말이구나.
1: 예, 아, 정말 지금 이제 점심을 앞두고 있는 한낮인데도
0: 그렇군요.
1: 예, 맥주가 땡기는 건 왜 그럴까요?
0: 네. 오후 반찬 한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호프집이란 말이 사실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1: 호프집.
0: 예, 맥주의 중요

0: 중요한 재료라고 하면 보리하고 호프인데
1: 네, 아까 이
0: 호프 때문에 우리나라의 맥주집을 호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건 너무 재밌죠. 맥주집을 호프집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 그 호프가 아니면 무슨 호프예요?
0: 그 호프는 HOPP라고 HOP라고 씁니다. 호프라고 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호프집이라고 할 때는 가끔 이렇게 자세히 영어로 써놓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HOF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의 호프집은.
1: 네.
0: 에, 그래서 이 HOF 호프집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 아 이거 참 이상한 말인데 독일에서는 어떤 장소나 건물 같은데 무슨 호프 이런 말을 들어가는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독일에서는 기차역 같은 데를 반호프라고 하죠. 마당이나 이런 것도 호프 이런 식으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괜히 좀 독일 느낌 나라고 맥주집 이름에 호프 이런 거를 붙인 맥주집이 80년대에 하나둘 등장을 했어요.
1: 약간 마당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럼 뭐 저기 뭐 독일의 뭐 이런 뮌헨 같은데 큰 맥주 축제에 관련하는 유명한 그런 맥주 가게 같은 곳에서 무슨 무슨 호프 이런 걸로 끝난 집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80년대 몇몇 맥주집들이 호프라는 말을 끝에 붙여가지고 집 이름을 만들었는데 주요 맥주 유통사에서도 그거를 좀 지원을 하면서
1: 네.
0: 80년대 왠지 호프집이라고 하면 생맥주를 잘 파는 집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쓱 생기면서 지금 아예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 같은 거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죠.
1: 아 그렇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단백질이 들어가서 거품을 잘 나게 하는 그 호프랑은 다른 호프인데
0: 네. 말씀해 주신 김에 그 호프 이야기도 하면요.
1: 예.
0: 그 호프를 사실은 어떤 호프를 쓰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향과 맛 질감 같은 게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맥주의 그 어떤 뭐 원조라고 자기들이 많이 주장하는 독일 같은 데서는 네.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독특한 호프를 키워가지고 그걸 넣기 때문에 맥주 맛이 독특하다 이런 거 엄청 자랑합니다.
1: 네.
0: 그래서 꽃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1: 예.
0: 실제로 예. 아, 갑자기 좀 이상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자면
1: 저한테요?
0: 예. 예. 버섯 중에 보면 팽이버섯이라는 거 있잖아요.
1: 팽이버섯.
0: 팽이버섯을 왜 팽이버섯이라고 할까요? 팽이처럼 안 생겼잖아요.
1: 좀 길쭉하게 생겼죠.
0: 왜 팽이버섯이라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0: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1: 곰팽이. 네. 곰팡이.
0: 아 그거하고 달라요. 팽이버섯이 의외로 이게 한자어 쪽에서 온 말인데요.
1: 네.
0: 팽이버섯의 이자는 귀 이자입니다. 이비인후과 할 때 이자예요.
1: 네, 네.
0: 한자어에서 이 귀라는 글자 버섯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모기버섯도 그렇잖아요.
0: 그렇죠. 나무에서 버섯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달린 모습을 보면 꼭 나무에 이렇게 귀가 달린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0: 귀가 옆으로 달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라는 뜻의 이자를 쓰면 그게 버기 버섯이라는 뜻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1: 예.
0: 팽이버섯이 팽나무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팽나무 버섯이다라고 해서 팽이버섯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팽나무에서 나오는 팽이버섯을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팽나무하고 비슷한 같은 환삼 덩굴과에 속하는 덩굴형 식물 중에 독일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로 홉이라는 식물이 있었고
1: 예.
0: 독일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버섯을 따라 쓴 게 아니라 그 꽃을 떼다가 그거를 맥주에다가 가공을 해서 갈아 넣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에는 홉이라는 게 이 홉이라는 식물의 꽃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뭐 국화주라든가 매화주라든가 두견주처럼 꽃 넣어가지고 향을 독특하게 만든 그런 술들 있잖아요. 맥주도 옛날 맥주에다가 홉이라는 이 꽃은 꽃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국화주처럼 넣어가지고 좀 맛을 증진시켜 보자라는 시도를 중세 유럽 사람들이 하다가 근대 맥주가 탄생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1: 호프라는 말의 어원.
0: 그렇습니다.
1: 재밌네요.
0: 예, 그 이 호비라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좀 추운 지방에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강원도 같은 데서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 호비 워낙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1: 예.
0: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홈농사가 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몇몇 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국산 호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기른 호비로 나는 나만의 맥주를 진짜 만들어 본다. 뭐 그런 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 예.
0: 이쪽으로 어떻게 좀 풀리면 희한한 맥주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0: 뭐 이런 기대도 좀 해보죠.
1: 우리가 풍미를 다르게 하는 것은 홉의 역할이라고 하셨으니까
0: 네.
1: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홉으로 만들면 우리나라만의 맥주의 맛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0: 의외로 북한에서 홉을 엄청 많이 기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세계적인 홉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한 몇 퍼센트를 북한에서 생산하거든요.
1: 대동강 맥주가 갑자기.
0: 그래서 그게 맛있나 뭐 이런 속설도 있을 정도로 네, 북한에서 홉을 많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파각다식한 거 아니에요? 줄줄줄 나와요 어떻게 머릿속에서.
0: 이게 또 이제 다 과학이다 보니까. 식물의 어떤 생태와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니까
1: 그러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5201님이 또 문자를 주셨는데요. 맥주는 온도 차에 따라 맛이 완전 다른 것 같은데 단순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실제 온도가 맛도 좌우하는 걸까요? 맥주가 죽으면서 하는 말 유언비어. 아,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농담도 던지셨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예, 그럼 온도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맥주 네.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관

0: 온도는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맥주를 몇 도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맥주가 특히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안에서 사는 효모라는 작은 미생물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알코올 성분이 생기고 다른 성분도 변화가 되면서 이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분이 생겨나는 바람에 알코올도 생기고 다양한 맛과 향기를 가진 성분들이 이렇게 쭉 생기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생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1: 네.
0: 특히나 생맥주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생맥주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그 맥주를 언제 어떤 온도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그런 화학 반응이 많이 진행이 되느냐 적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화학 반응이 주로 진행이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보관의 기간이나 보관의 온도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맥주가 훨씬 더 맛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요즘은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캔맥주나 병맥주도 유통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맛 차이가 요즘 많이 줄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1: 아, 보관이 막 상온에서 되면은 그 안에 효모가 이제 네. 예,
0: 효모라든가
1: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
0: 다른 미생물들의 그런 활동이 꾸준히 계속 그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너무 그걸 발효가 되면 또
0: 네, 그거에 따라서 맛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보관을 한 그런 맥주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먹을 때 그 직전 직후의 온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좀 맥주 맛이 달라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1: 네네.
0: 그건 이제 단순히 한 그 맛과 시원함의 느낌이 얼마나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 감이 달라지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1: 네.
0: 이것도 따지시는 분들은 많이 따지십니다. 예를 들어서 맛이 좀 깊게 나오는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에일 맥주가 약간 텁텁하고 맛이 좀 더 짙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은 있어야지 그 맛과 향기가 더 풍부하게 느껴진다.
1: 오.
0: 너무 시원하고 차가우면 차가워서 그 다 잘 못 느낀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맥주는 너무 차갑지 않게 한 8도에서 12도 정도로 마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이 맑은 라거 맥주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그래도 시원한 게 제맛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4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먹는 게 제맛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1: 네.
0: 게다가 이 마실 때의 맥주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네.
0: 맥주가 이제 김 빠지면 맛없 이런
1: 맞아요.
0: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기체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물도 끓이면 높은 온도가 되면 증발해가지고 많이 날아가듯이 이산화탄소도 차가울수록 많이 잘 녹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기체는 차가울 액체가 차가울수록 액체 속에 더 잘 녹는
0: 그렇죠.
1: 성질이
0: 네.
1: 많죠.
0: 네. 그렇다 보니까
1: 네.
0: 이산화탄소를 풍부하게 즐기려면 차갑게 보관된 맥주를 또 차갑게 마시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1: 알겠습니다. 에일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게 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 가지 맥주의 구분 방법이기 때문에
1: 예.
0: 세세하게 따져보면 예외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1: 네.
0: 기본이 에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에일. 에일이 기본이다라고 에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효모라는 그런 미생물이 맥주를 발효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0: 효모라는 이 미생물이 이게 곰팡이하고 가까운 미생물입니다. 우리나라 순우리말로는 뜸팡이라고도 불러요. 뭐 네. 이렇게 뜨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미생물이다라고 해가지고
1: 예.
0: 이 뜸팡이 같은 경우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학명으로는 사카로미세스 라고 부르고 그중에서도 이 맥주를 만들 때 전통으로 사용하던 이 효모라는 미생물을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라고 부릅니다. 사카로미세스가 효모라는 뜻이고 세레비지에가 무슨 뜻일까요? 에, 맥주라는 뜻이에요. 맥주. 세레비지에 세레비지에.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 효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맥주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기준이라 가지고 이런 식의 이름이 붙은 거지 수많은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할 때 다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아라는 이 효모가 다 쓰입니다. 심지어 빵 만들 때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효모 넣죠.
1: 네.
0: 그것도 바로 이 맥주 효모가 쓰이는 경우가 주류입니다.
1: 아 그래요? 세레비지에?
0: 네. 네. 그래서
1: 세레비지에가 비주 비 네. 비어.
0: 네. 네.
1: 비어.
0: 그거하고 크게 상관없고요. 라틴어기 때문에 그거하고 큰 상관없고요.
1: 예, 들어봤어요.
0: 네. 네.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서는 그런 속설 많이 있었어요. 맥주 만드는 양조장 옆에 있는 빵집에서 만드는 빵이 맛있다. 혹은 반대로 빵집 옆에서 작업하는 맥주 양조장이 맛있다. 이런 속설이 독일에 많이 있었습니다.
1: 뭐 빌려가나? 효모를?
0: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맥주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효모를 인위적으로 키워서 주입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연히 효모가 잘 들어가주면 발효가 잘 되는데
1: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네. 들어가는
0: 서로 빵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공기 중에 이런 효모가 많이 돌아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발효가 잘 돼서 맛이 좋아진다 이런 속설이 있었던 거죠.
1: 맥주의 별명이 맛있는 빵이라는 별명도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해보면 특히 맥주 같은 술 만들면서 발효를 해보면 물 위에 동동 뜹니다. 높은 쪽으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위쪽 중심으로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고 무거운 성분은 아래로 쭉 가라앉고 이런 방식으로 발효가 쭉 이루어지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면 이 전통적인 맥주 에일 좀 걸쭉하고 맛이 좀 짙은 그런 맥주들이 생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런 맥주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다가 네. 한 19세기 정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맥주가 기본이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19세기면 기껏해야 150년 전, 200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된 옛날이죠. 그죠?
1: 네.
0: 그때 다른 종류의 효모를 사용해서 발효를 해봐도 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카로미세스 파스투리아누스라든가 그런 다른 종류의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면
1: 네.
0: 이 효모는 발효를 하면서 무게가 좀 무거워지면서 물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생기거든요.
1: 아.
0: 그래서 물 밑에서 발효를 하면 좀 다른 맛이 나게 발효를 하게 되고 물 밑에 있는 거를 싹 이렇게 제거하고 따라버리면 맑은 맥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소비되는 이 라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나온 맥주 방식인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에서 이 세레비지아에는 그냥 맥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 라거를 만드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트리아누스라는 이 효모에서 파스트리아누스는 무슨 뜻일까요?
1: 파스트리아누스요?
0: 파스트리아누스 무슨 맛일 뜻일까요? 이거 아는데 주치가 짚어볼 넘겨 짚어볼 만한 말입니다.
1: 가라앉았다.
0: 아니. 파스트리아누스. 파스트리아누스 무슨 뜻이냐면
1: 네.
0: 파스텔이라는 뜻입니다. 파스텔은. 파스텔은 프랑스의 화학자 이름이죠.
1: 네네.
0: 이 프랑스의 화학자 파스텔이가 술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파스텔이가 활동하는
1: 우유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0: 네, 파스텔은 우유 연구는 의외로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사람들이 파스텔의 업적이 뭐냐라고 네. 하면 파스텔이가 요구르트 발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1: 우유.
0: 그러니까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파스텔이가 요구르트 발명한 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요구르트가 있었고 파스텔이가 화학과 미생물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술 연구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특히나 파스텔이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의 일부였던 프랑스와 아니,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벌였는데
1: 네.
0: 그때 프랑스가 패배해가지고 막 파리도 점령당하고 막 이랬어요.
1: 오.
0: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밀린다라는 그런 어떤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파스테르가 남긴 명언 중에 유명한 건 뭐 있습니까?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1: 아.
0: 파스테르가 유행시킨 말이거든요.
1: 멋있네요. 네,
0: 그래서 파스테르가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 내가 과학자로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해볼 게 뭐 있느냐 뭘 연구를 하면 우리가 독일을 눌러줄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하다가
1: 맥주.
0: 예, 독일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맥주의 비밀을 내 손으로 파헤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술이 발효되는지 이런 거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파스텔을 기려가지고 새로 개발된 이 라거를 만들 때 쓰는 효모의 이름을 사카로미세스 파스트리아누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1: 아, 파스트리아누스 외울 것 같아요, 제가.
0: 네.
1: 하도 설명을 잘해주셔서.
0: 또 돌아서면 잊혀집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4254님께서 보내준 질문이 대표적인데 맥주는 병, 캔, 페트 종류별로 맛이 다른 느낌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느낌일까요? 아까 살짝 생맥주에 대해서 또 얘기해 네.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0: 예전에는 이제 좀 보관을 대충 하다 보니까
1: 네.
0: 병맥주하고 캔맥주가 차이 나는 이유를 어떤 걸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병맥주 같은 경우에는 갈색병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1: 예.
0: 그래도 유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빛을 좀 많이 받기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관리 대충 할 때는 그냥 햇빛 막 쏟아지는 여름철에 이 병을 방치해 놓으면
1: 네네.
0: 거기에 자외선 따뜻한 그런 햇살이 많이 들어오면서 맥주의 그 성분이 좀 변질된다거나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화학 반응이 좀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맛과 향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에 비해서 캔맥주는 완전히 불투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를 좀 예,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페트맥주라는 게 잘 있지도 않았었죠.
1: 네.
0: 옛날에는 페트맥주로 하면 팩트는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통하지 않는 재질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안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조금씩이나마 새지 않겠냐 뭐 장기 보관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맛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 네네.
0: 요즘은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맛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것 때문에 맛 차이를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시냐면
1: 예.
0: 캔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마실 때 그 알루미늄 캔 부분이 입에 닿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금속 맛을 조금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1: 닿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 맛.
0: 약간 감촉이나 맛 같은 게 이 금속은 조금 질감이 네, 다르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순간에 맛이 달라가지고 맛이 다른 느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캔 맥주 싫어하는데 캔 맥주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의외로 이 컵에 따라 마시기만 해도 그거와는 좀 딴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0: 자, 다시 그러면 아까 독일, 프랑스 얘기하셨는데 역사 이야기를 살짝 다시 돌아가서 요거 재밌을 것 같으세요. 맥주의 종주국은 어디냐라는 얘기 나오면 독일, 체코, 뭐 벨기에, 영국,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는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네. 진짜 맥주의 나라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 네, 독일 사람들이 일단 맥주에 대한 자존심 같은 건 엄청난 편이긴 합니다. 네. 네, 맥주를 독일에서 마셔야지 어디서 마시느냐. 딴 나라 맥주가 맥주냐. 어. 막 이런 생각을 독일 분들은 많이 품고 계시긴 한데 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맥주들을 많이 개발하고 중세시대에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주장을 많이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맥주에 홉을 넣은 거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일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0: 아까 그 독일 수녀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 네, 그분이 이제 기록을 많이 남기셨고 영향을 무대에 많이
0: 남겼지만,
1: 네, 많이 미치시긴 했는데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독일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맥주가 더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집트 사람들은 아직도 고대 이집트에 3000년 전 맥주 너희들 모르냐. 어. 심지어 그것 때문인지 이집트는 사실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술 소비를 원래는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도 이집트에서는 맥주 공장을 좀 가동합니다. 아. 수출하거나 외국인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그리고 예. 이런 이슬람 그걸 믿지 않는 소수인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0: 고대 맥주 이렇게 붙여가지고
1: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게 나라마다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네네.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거를 보면 1인당 맥주 소비 통계가 체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독일, 폴란드 요 정도 순위로 항상 세계 5위권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체코가 거의 대부분 1위를 하고요. 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독일, 폴란드 네 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성인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연간 100리터를 넘어갑니다.
0: 아.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맥주 소비량은 50리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대신 다른 거 많이 먹죠.
1: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맥주 먹는 것보다 이런 맥주 소비 대국들은 두 배 마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0: 예.
1: 체코 사람들은 체코가 세계에서 제일 맥주 많이 마시는 나라고 우리가 맥주의 원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이렇게 옛날부터 맥주가 많이 생산돼가지고 꾸준히 맥주를 마시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예. 맥주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때문에 그냥 관성으로 이렇게 쭉 그냥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맥주에 대한 독특한 문화나 신념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5위권까지가 아까 그렇게 독일 주변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라고 중부 유럽, 동유럽의 나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 7위권을 보면 아마 최신 통계에서는 아마 바로 뒤에 따라붙는 6일 거예요. 맥주 소비량 6, 7위권에 항상 등장하는 독특한 나라가 어디냐면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0: 나미비아.
1: 나미비아 들어보셨습니까?
0: 아프리카.
1: 네, 맞아요. 나미비아는 저 멀리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적인 맥주 소비 대국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특이하죠.
0: 예.
1: 그래서 저는 이 나라야말로 진짜 진정한 맥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미비아가 사실은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제국주의 시절에 독일 사람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1: 그래서 나미비아 사람들이 독일한테 그때 당시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좀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해라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고 독일에서는 뭐 나미비아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국력이 센 나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게 갈등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네.
1: 그렇기는 한데 그 시절에 나미비아 사람들이 독일이 침략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맥주는 맛있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미비아 사람들이 나미비아만의 이 맥주 문화를 그 후로 되게 많이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맥주 문화하고는 되게 동떨어진 자리인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발달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맥주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아프리카 남서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로 세계에서 맥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독보적으로 뛰어나는 그렇군요. 그런 곳은 나미비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나미비아 맥주 같은 거 어떻게 잘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면 이거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0: 맛이 궁금해집니다.
1: 저는 종종 해봅니다.
0: 네. 제 종주국이라는 걸 우리가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축구의 나라가 어디냐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뭐 브라질이나
1: 브라질
0: 다른 나라들 많이 꼽잖아요.
1: 벌컥하시거든요. 브라질 사람 앞에서 에, 원조는 축구 원조는 영국이지 이러면 브라질 사람들 아르헨티나 분들 벌컥합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미비아를 꼽아주신 이유가 또 와닿았습니다. 재밌네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곽재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한 시간 꽉 채워서 얘기 나눠봤어요. 노래도 안 듣고. 시간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모셔야 되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4197님이 열공했네요. 다음에는 소주도 공부하고 싶어요. 인사동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7: 아, 소주 정말 재밌는데. 아.
6: 유민정님은요. 빠르게 말씀하셨는데도 많이 부족해요. 또 오셔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곽재식 교수님과 저희가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을 망라한 이야기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산다라박의 키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7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선관위 전 고위급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2: 미군이 이란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이틀째 이어가자 이에 대응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고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인근 걸프국 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측 종전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일 밤 다시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6,246억 8천여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해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도 확인해 과징금 2억 4,8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어제 발언을 둘러싼 친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시장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거듭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태 원인 규명 등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발생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과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지역 선관위 등 총 7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중앙과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한 시민단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고발인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과 인쇄업체 관계자까지 연달아 불러 기초조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3: 일주일째 시위대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경기장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개 체육단체는 오늘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일터에 돌아가고 싶다. 출입과 업무만은 보장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시위대의 경기장 봉쇄로 선수들이 대회에서 사용할 칼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부정선거 주요 증거물인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1: 정부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저녁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와 집회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부처별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이 촉발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공습하면 곧바로 이란도 중동 영내 미군 기지 등을 타격해 휴전 이후 최고 수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4: 미군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투기를 동원해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란에 발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 기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이란 폭격은 곧 멈출 것이라면서도 이란이 미국 측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일 밤 그들을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이란 내 여러 목표물에 추가로 자위 차원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 바레인 등지 미군 주둔기지를 겨냥해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0: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협상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종전은커녕 휴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우리는 정말로 합의에 거의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우리를 계속 질질 끕니다.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멍청한 미국 대통령들만 상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역내 불안정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모든 선박들의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해협이 폐쇄됐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상업용 선박이 여전히 통항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1: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한 척이 두 번째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이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적으로 항해 중입니다.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선 물류센터에 근무한 적도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쿠팡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게 총 6,246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인 해커는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의 조회 건수를 기준으로 3,367만여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개보위는 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개인정보가 없던 경우를 빼고 비회원의 배송지 정보 유출은 더해 수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쿠팡의 광고 파트너 중 일부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운영했는데 개보위는 쿠팡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보위는 한편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가 지난 2023년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6.3 지방선거 승패를 두고 여야 모두 지도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앞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친명계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6: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4: 그러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고 곧장 반박하며 지도부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원내 110명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먼저 달라며 총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대한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다해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면서도

0: 부정선거 등 억지 주장은 멈춰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를 두고 증거인멸이라며 전국 재선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 지역 후보지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최 회장은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SK의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조합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AI 팩토리를 한국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한층 더 늘릴 경우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가 미국에서 AI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일본 파트너 기업도 함께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 한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본 기업과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어 지난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져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1: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개정검찰청법에 어긋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 수사권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는 관련 법령 위반에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뤄진 공소 제기도 법률 규정 위반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되겠으나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안에서도 편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비슷하겠습니다.
3: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식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4대 정책 방향과 115개 공약을 중심으로 울산 교육의 새로운 4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은 울산대 교수를 역임한 김구한 씨가 맡았으며 미래교육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사 출신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4대 정책 방향에 맞춰 미래책임성장교육분과, 학생중심맞춤교육분과, 인권친화적학교조성분과, 현장중심공감교육행정분과로 꾸렸고 소통참여분과를 별도로 뒀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늘 오후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울산시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당선인들은 시의회 활동 사항과 재산 등록, 겸직 신고, 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 등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을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내일까지 당선인 의원 등록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6일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합니다. 여름 대표 축제 울산 MBC 서머 페스티벌을 잇는 울산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열립니다. 행사 첫날 오전 11시부터는 가든 스테이지에서, 오후 7시부터는 리버 스테이지에서 인기 가수와 밴드의 공연이 열립니다. 또 둘째 날인 15일 오후 7시에는 쇼 음악 중심 녹화가 진행돼 K-POP 아이돌 그룹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추가 지정됐다는 울산 MBC의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 보건소가 순회 진료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최근 업무 대행 의사 한 명을 추가로 확보해 다음 달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5개 면에 한 달에 2번 이상 순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주군 보건소는 지난달 읍면 보건진료소 9곳의 이용객은 1,445명

0: 대상으로 의료 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울산 지역은 취업자가 늘고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의 5월 울산 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2.5%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관공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3.5%나 증가하는 동안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6%가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오던 울산 지역 창업 기업 수가 올해 1분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 지역 창업 기업 수는 4,650곳으로 전분기 대비 14.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창업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1.5%에서 3.3%로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지원비가 늘어난 것이 창업 기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후에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어떻게 만나게 먹을까? 혹시 점심 메뉴 뭘로 정하셨나요? 잡초 비빔밥이란 시가 있습니다. 흔한 것이 귀하다. 잡초라 깔보는 풀들을 뜯어 오늘도 풋풋한 자연의 성찬을 즐겼느니. 흔한 것이 귀하다는 사람한테도 통하겠죠. 늘 함께라서 흔한 가족, 늘 만나줘서 흔한 친구. 그들이 나한테 제일 귀하다는 거 자꾸 까먹으면 안 되겠죠?

박선주와 조규찬이 같이 부른 소중한 너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흔한 것이 귀하다. 아주 좀 모순되는 말 같지만 지나보면 이 말이 진리란 걸 느끼게 되죠. 뭐 비싸고 화려한 식당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제일 흔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삼겹살, 치킨 결국에는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숱한 사람들이랑 어울렸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건 제일 자주 만난 오랜 친구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손틀한가요? 우리 4668님께서 태진씨 부산인데 더워요. 이런 날 열무비빔밥이 빠질 수가 없지요. 달걀 후라이는 인당 두 개씩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태진씨도 오세요 라면서 우리가 첫 오프닝부터 혹시 점심 메뉴 뭘로 정하셨나요? 여쭤봤더니 아,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열무비빔밥, 달걀 후라이, 그래요. 인당 두 개씩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6966님, 대구도 너무 더워요. 시원하게 냉잔치국수 해먹습니다. 태진님, 잔치국수 시원하게 드셔보셨나요? 잔치국수를 시원하게요? 상상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얼마 전에

0: 근데 이게 되게 묘해요. 그 식당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식당 운영하시는 분 있으면 약간 한 200원 뭐 한 500원 올린 다음에 그냥 두 개를 넣으면 그 오신 분들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 작은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 좀 전하고 싶어서 문득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둘둘 22일 날은 일부러 막 후라이 두 개 줘서 약간 그냥 기분 좋게 아 오늘 둘둘이어서 두 개 줍니다 라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냥 이상한 이야기. 우리 7028님께서 요즘은 마늘종 비빔밥이 유행이라는데 드셔보셨나요? 마늘종 비빔밥이요? 아 마늘종을 조금 잘게 썰어가지고 또 여기도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딱 그 밥이랑 따뜻한 밥이랑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근데 저기에다가 약간의 그 어떤 단백질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고기라든지 살짝의 그런 부분이 저는 그 마늘종이랑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매일 만나서 흔한 친구 같지만 제일 귀한 친구가 되자. 저희 손트라의 바람입니다. 문자 참여 흔한 친구에게 보내시듯 그냥 툭 써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거기다가 신청곡까지 얹어주시면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손트라 유튜브도 문 활짝 열려 있어요. 아니 20만 21만 돌파 이후에 다 좀 놓으셨습니다. 나 아직도 유튜브 구독 안 했다. 얼른 한번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온스 글로벌,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스페셜 티켓 이벤트 있습니다. 2026 손태진 단독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가 6월 19일, 20일, 21일에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21일 일요일 공연 초대권을 5분께 2장씩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말머리에 티켓이라고 써서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우리 손테라 가족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1320님은 장위통 전통시장이에요. 요즘 마늘철이라 마늘이 엄청 많고 많이들 사시네요. 저 많은 마늘로 무엇을 하실까 궁금해요 하셨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인들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약 한 6-7kg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1년에 7kg씩이나 먹고 있다니. 물론 그냥 뭐 통마늘을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음식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177님은 여기는 마산인데요. 며칠 전 우리 손자 생일이라 할머니가 뭐 해줄까 했더니 내 귀에 대고 살짝 속삭이네요.

게임머니.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진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절대로 게임에다가 돈 충전하게끔 안 해주거든요. 예, 부모님은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어떻게 쓰든 돈을 모아서라도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친형이 우리 형이 저한테 선물로 게임머니 해줬을 때 캐시에 충전해줬을 때 진짜 너무 우리 형이 멋져 보였어요. 그때는 막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충전하기도 힘들고 막 뭔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0096님께서 친정 엄마 돌본다고 섬에 들어온 지 벌써 한참 되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갇혀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젠 시골 바람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산책도 할 수 있고 텃밭도 있어서 여기가 더 좋아졌어요. 오늘도 엄마는 아이가 되었지만 마음을 비우고 좋은 생각만 해봅니다. 그 시간 또한 정말 나중엔 또 귀한 시간이라 여겨질 것 같고 거기 계시는 동안 정말 마음도 많이 그 평온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다 모두 선물 원하시겠죠? 이 시간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사는 이야기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딱 맞는 노래들 머릿속을 맴도는 흥얼거리는 노래도 슬쩍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4665님께서 며칠 전에 히피펌을 했어요. 회사 같은 건물 1층에 미용실이 생겨서 한번 가봤거든요. 컬이 너무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어서 뭔가 기분 전환돼요. 올 여름은 이 탱글탱글한 컬처럼 상콤발랄하게 보내야겠어요. 제 지금 기분같이 상큼한 노래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우리 6022님도 점심 먹으러 가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손틀어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손태진 노래하는 곳에 예약 신청해요. 우리 7818님도 태진님 리메이크 앨범 여름향수 발매 축하합니다. 타이틀곡 중에 노래하는 곳에 뮤비 너무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보면 힐링 됩니다. 노래하는 곳에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6시 여름 향수 그리고 저번에 4월에 나왔던 봄의 약속까지 합쳐서 총 10곡 수록된 앨범이 리메이크 앨범이 발매가 되었어요. 그 중에 타이틀곡 노래하는 곳에 여러분들께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제 목소리처럼 뽀송뽀송한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 목소리처럼이라니요. 아유, 너무 이렇게 좋게 포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3335님께서 전교생이 8명 있는 동아분교에 우쿨렐레 수업하러 갑니다. 가는 길 풍경이 너무 예뻐서 행복해요. 제가 동아분교를 찾아보니까 전북 장수에 있네요. 그리고 전교생이 8명이라니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설명만 들어도 약간 동화 속에 있는 학교 일 것 같아요. 마치 그 수업하는 모습 상상하니까 그 제 노래하는 곳에 방금 나갔잖아요. 예, 뮤직비디오 보시면 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응원 보내드리고요. 우리 9051님. 오늘 저의 35년 직장 생활 마지막 출근입니다. 포멀한 차림으로 마지막 출근길 눈물이 나면 어쩔까 했는데 다행히 눈물이 나진 않고 아쉬움과 미안함만 가득하네요. 동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주말 부부인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 돌봐준 언니한테도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는데 모두들 저의 인생 2막 꽃길만 걸으라고 응원해주네요. 늦었지만 늘 고마웠고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근데 눈물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셨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든 만큼 고마운 일들도 주변에서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고마운 일들만 생각하고 저도 인생 2막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28 하나님께서 지금 밭에서 양파 작업 중이에요. 햇볕은 따갑지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 일하기 딱 좋네요. 점심은 짜장면. 밭에서 짜장면 안 드셔보셨죠? 아주 꿀맛이에요. 짜장면은 이상하게 그 장소와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먹는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때로는 뭐 그 신문지 하나만 이렇게 깔아놓고 먹어도 그냥 그 분위기가 이미 뭐 그 스타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이제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을 때 그냥 뭐 어디 중식당인지도 몰라요. 그냥 와요. 시켜주면 그냥 와요. 근데 이때까지 실패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6693님께서 태진님 혹시 볼링도 치시나요? 저희 옆지기가 볼링을 시작했는데 공을 4개나 구매했어요. 운동은 장비빨이라나 뭐나라 볼링공 가격이 한 개당 30만원대입니다. 지출이 너무 커요. 아, 저 볼링 칩니다. 예, 베스트 스코어가 197 정도인데 근데 저는 하우스 볼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최근에는 안 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볼링공 4개나 필요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개는 원래 평소 평균적으로 갖고 다닌다는 게 이게 그 스페어 처리용 막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굴리는 공 용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굴리는 용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개는 제가 봤을 땐 옆지기 분이 거의 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798님께서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50번째 생일이에요. 딸이 귀걸이도 사주고 예비사위가 안마기도 사줬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문자합니다. 반찬 만드는 중인데 정말 행복합니다. 이야, 이렇게 보통 같으면 부부로서 선물을 하나 줄까 말까인데 귀걸이도 사주고 안마기도 사주고 와, 두 배로 기쁜 날이시겠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9382님은 배운 게 없다며 항상 주눅 들었던 67살 우리 엄마 한동안 요양보호사 공부하더니 오늘 합격 연락 받으셨대요. 덕분에 자존감이 올라가 난타도 배우겠다 하시네요. 엄마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니 모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청곡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쁜 따님이 최고로 응원해 주니까 더 힘이 나시는 게 아닐까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지금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신다고요? 이런 사연들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이에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0: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생각하면서 다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4703님께서 여기는 우럭 양식장인데 오늘 2톤 가까이 우럭 출하하는 날이라 새벽부터 나왔어요. 생선들 산소가 부족할까봐 점심도 못 먹고 최대한 빨리 바구니에 담아서 옮기는 중인데 팔과 다리가 후덜덜하네요. 타월 주시면 동료와 시원하게 땀 닦고 싶어요. 어머어머어머, 그 우럭 중에 좀 가장 좀 무거운 거 한 마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진짜 이 얘기했다가 저희 그 여기 사옥으로 뭐 생선 보내시는 거 아니시겠죠? 네, 절대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예, 음식물 특히나 더더욱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깝게 못 받은 것들은 또 폐기하게 되니까 절대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 예, 제가 그 직접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403님께서 안녕하세요. 아이 아빠가 사다리차 작업을 합니다. 무더위에 타월 필요해요. 꼭 주실 거죠? 당연하죠.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우럭 옮기시는 분도 우리 0403님도 다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9950님께서 우리 아기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앉았어요.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영상이 왔더라고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네요. 혼자 독박 육아하는 아내한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9950님 진짜 그 영상 받고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예, 지금이라도 당장 집으로 가서 이렇게 또 아이 보고 싶으실 텐데 혼자 앉아있는 그 개월수가 한 언제 정도 되나요? 뭐 뒤집는 거 그리고 뭐 앉는 거 이렇게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진짜 예쁠 때인가요? 어떤가요? 우리 작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가 가장 예뻐요? 이때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혼자 앉다 보면 뒤로 또 제쳐서 넘어질까봐 계속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헬멧이나 머리 그 쿵 하는 그 방지 쿠션 이런 거 또 이렇게 메고 있으면 또 안전하다. 요새 꿀벌 모양의 그런 쿠션들도 있어요. 그거조차 예쁘다고. 뭔들 안 예쁘겠어요. 그러면 이런 선물들은 사실상 내 돈으로 사기 좀 아깝고 선물 받을 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선물 옵션으로 신생아가 있는 집에 선물할 때 집들이 선물할 때 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참 오늘 별걸 다 얘기했네요. 우리 광고 듣고 오시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아직 몇 개가 좀 남아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7866님께서 여기 경기도인데요. 우리 셋째가 부산에서 군복무 중인데 첫 휴가 나왔다가 오늘 복귀 중이라고 단톡방에 문자 왔어요. 눈물 나네요. 아침에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출근 전에 울었는데 꼭 안아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또 휴가 나올 테니 라면서. 아, 첫 휴가요? 네, 그거 신병 휴가라고 불리우는데 대부분 3박 4일. 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3.4초라고.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근데 이게 이 초반에 있는 주어지는 그 휴가 때는 되게 소중하고 진짜 어떻게서라도 나가고 싶은데 이제 상병 정도 되죠? 휴가 나가는 것도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예. 네. 휴가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는데 아우 또 휴가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금방 그렇게 좀 마음 편해지는 날 올 겁니다. 우리 7866님은 그냥 늘 멀리서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힘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9986님께서 손트라님 저희는 바다에서 소라 잡는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소라 잡는 기계가 다 망가져서 다시 만들어야 해서 자재 사러 가는 길이에요. 더운 날 용접을 해야 기계가 완성되거든요. 고생할 내 남자 위로하는 마음에 진성의 소금꽃 신청합니다. 와, 이 기계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와, 손재주도 대단하신 것 같고 물론 너무 힘드시겠지만 또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9986님 그리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나 노래 좀 안다 가사 좀 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위한 소금고.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윤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선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일주일째 시위대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업무 재개를 위해 모였지만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경기장 진입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2개 체육단체는 오늘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일터에 돌아가고 싶다, 출입과 업무만은 보장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부정선거 주요 증거물인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것을 두고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게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진도 군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김희수 진도 군수에게 성인지, 다문화 감수성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김 군수에게 제기된 인권위 진정에 대해선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0: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0단독은 그제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6월에 7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등에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거나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영상과 게시글을 총 362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늘 2차 종합특검 조사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미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CIA 등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입건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홍 전 차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특검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될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이틀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걸프국들의 보복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시간 11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지역 미군기지 18곳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음악이 있고 흥이 있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코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로 함께합니다. 아, 오늘은 또 모교 부부 박구윤 씨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 아 누구냐고요?
2: 아나타에토 노두케타.
1: 이거 누구지 누구지 눈치채셨을까요? 지금부터 노래 이어 부르기 퀴즈 신청받습니다. 트로트 좀 안다, 나 노래 좀 부른다, 나 가사 잘 안다, 말머리에 참여 달고 성함까지 보내주세요. 거기에다가 참가하고 싶은 이유까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 모르는 사람 둘이 만나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 파티도 하고
2: 모든 사람이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랜덤 매칭 노래 퀴즈.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잘 맞아요. 역시 경력직이라 척척 맞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목소리는 동굴 보이스, 저기 저 밑까지 내려가지만 흥과 패션은 하이하이 높습니다. 버터왕자 동굴점 땡큐맨 류지광씨 모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뻥디스 파레 여러분의 영원한 동굴맨 땡큐맨 류지광입니다. 땡큐.
2: 아, 땡큐.
3: 예.
2: 아, 정말. 아, 우리 손트라 찾아오신 지 좀 네. 오래됐는데.
3: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불러주시네요.
2: 그러니까요. 아이, 예. 근데 그만큼 올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렇게 네네. 나타나주시는데. 네. 아,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3: 저야 뭐 항상 똑같습니다. 운동하고 네. 일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2: 이야, 예, 뭐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런지 몸이 점점 더 보디빌더급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3: 키는 멈췄는데 몸은 계속 크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예. 아니, 우리 5505님께서.
3: 예. 저를 행사에서 뵀는데 네. 목소리만 좋은 줄 알았는데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아우, 감사합니다.
2: 아, 그런데 저도 예. 깜짝 놀라는 게 네. 저희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팬텀 싱어로 돌아가는데.
3: 오, 예.
2: 예. 근데 아, 우리가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제2의 류지광으로 또 네. 이제 나왔을 때 아, 그 이후에 행사장에서 모습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무대를 휘어잡는 스킬이 장난이 아니에요.
3: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또 트로트도 네. 이렇게 같이 하고 인생을 같이 가네요, 우리가.
2: 그러니까요.
3: 네, 또 저음 브로로서도.
2: 아, 아, 그게 저는 참 든든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처음 도전했을 때 약간 그 길라잡이 느낌으로 우리는 저음 가수 중에서 트로트를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3: 근데 텐씨 기억해요?
2: 어떤
3: 제가 거? 처음에 트로트 한다 그랬을 때 네. 텐씨가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네. 형 너무 좋은데요.
2: 네.
3: 거기 블루오션이에요. 네. 이랬어.
2: 맞아요,
3: 기억나요?
2: 맞아요. 저는 오히려 형이 처음 도전했을 때 근데 저는 생각했죠. 저는 못해요. 한번 할 수 있어요.
3: 근데 어느새 나온 거야 또.
2: 그렇게 됐죠.
3: 그러니까.
2: 그렇게 됐습니다.
3: 예.
2: 아, 근데 우리 오늘 또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에 함께 해주지만 우리 좋은 소식 한번 또 나누고 가야죠.
3: 예, 예.
2: 빵발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 류지광 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3: 땡큐.
2: 아, 정말 우리 제목부터 제목부터 네. 아, 셉니다. 세요.
3: 우리 또 우리 트로트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죠.
2: 어떤 곡이죠?
3: 이쁜이 꽃분이라고.
2: 이쁜이 꽃분이. 예. 이쁜이 꽃분이.
3: 일단 제목부터 좀 좋지 않습니까?
2: 아, 좋아요.
3: 예. 네.
2: 그리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3: 네네. 이게 이제 발라드 버전도 있고 댄스 버전도 있는데 오. 이게 한 여자가 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준 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예, 그런 노래입니다.
2: 아, 그러면 약간 한 소절을 이제 발라드로 시작하다가 댄스로 갔을 때 약간 좀 바뀌는 그런 느낌.
3: 야, 역시. 베테랑 다 됐네.
2: 아니, 아니 한 소절 좀 듣고 싶어서 네. 들려줬으면
3: 처음에 발라드를 네. 흔들리던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던 너 아름다운 너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은 항상 고마워. Oh my love 나의 이쁜이 꽃뿐이 Oh my love 나의 이쁜이 예, 이런 노래입니다.
2: 아, 근데 예. 역시 형 목소리 이제 양쪽에다가 이제 귀 딱 넣고 왔는데 갑자기 네. 왜 우퍼 뭐 베이스를 올리셨나요? 이거 뭐 올리신 거예요? 아, 갑자기
3: 예, 예.
2: 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쁜이 꽃분이 네. 여러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3: 네.
2: 참 이게 요새는 또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네. 이 댄스 버전에서 또 발라드 이 양쪽 다 하는 거 너무 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3: 네. 그래도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오디션 프로 이제 장르를 다 다르게 도전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간다고 해도 뭐 좋습니다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네.
2: 네. 아유, 저는 아직도 형의 널 사랑하지 않아가 난 너무
3: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2: 그럴까
3: 요럴 때 태진이는 뭐 불렀죠?
2: 저는 네 오래된 대입 속에 그대의 막 이러면서 불렀었죠.
3: 제가 그때 태진이 오래된 테이프 때문에 그 노래를 알게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태진 목소리가.
2: 감사합니다. 예. 아유, 칭찬해요.
3: 아 좋다.
2: 우리 이따 왕곡으로 한번 좋다. 들어보고요.
3: 예예.
2: 이 코너 설명 제대로 해야죠. 이 코너 제목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3: 모르는 사람들이 접하게.
2: 그렇습니다. 정치자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두 분은 서로 처음 뭐 초면이에요.
3: 생판.
2: 생판 모르는 사람.
3: 생판 남이야.
2: 예, 생판 남인데 예, 여기서는 예. 한 마음 한 뜻으로 네네. 동시에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이어 불러야지 네. 성공입니다.
3: 예.
2: 연습 퀴즈 한번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에 미뤄요.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2: 이렇게 불러줘야지 성공. 그리고 뭐 타이밍이 안 맞아도 뭐 괜찮습니다. 가사만 맞추면 돼요.
3: 그 우리 소관인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3: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본격 게임 들어가면 네.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우리가 아시면 최첨단 손트라 AI 시스템
3: 바로 진짜?
2: 기술 감독님.
3: 기술 감독님.
2: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야. 이렇게 딱 들으시다가
3: 저기서
2: 예, 제대로 들으시거든요. 저희는 그냥 응원밖에 못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3: 야, 냉정하네.
2: 냉정합니다.
3: 너무 냉정하다.
2: 냉정해. 심지어 네. 얼마나 냉정하냐면 가사가 네. 틀렸다. 안 맞는다. 이러면 전화가 끊겨 버려요.
3: 얄짤 없네. 네,
2: 인터뷰도 없어요.
3: 아니 목소리는 따뜻한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2: 네, 끝인사 없습니다.
3: 끝인사 없어? 네. 알겠습니다. 자, 갇혀왔구나.
2: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이게 게임은 게임인지라 올 성공을 기원하면서 예. 문제는 총 몇 개죠?
3: 3개. 세 개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3: 예, 예, 맞습니다.
2: 하지만 선물은 푸짐합니다. 우선 참가만 해도 치킨 상품권 나가고요.
3: 그리고 한 곡 성공하면 치킨의 타올 세트.
2: 그리고 두 곡 성공하면 치킨의 타올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까지 얹고.
3: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타올 김치에 진공 쌀통까지. 이야.
2: 다 봤습니다. 이야.
3: 이야.
2: 이렇게 꽉꽉 채워서 드려요.
3: 혼자 사시는 분들 지원 많이 하겠는데요.
2: 그렇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만 뭐 가위바위보해서 보내드린다. 이거 아니고 양쪽으로 다 드립니다.
3: 야, 이것도 상품은 또 좋게 좋네. 또
2: 박박 드립니다.
3: 예, 좋습니다.
2: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그냥 침묵만 네.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그리고 문자번호 샵 8001번.
2: 네.
3: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그렇습니다. 참여 달아주시고 성함 적어서 참여하고 싶은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2: 우리 신청 기다리면서 빨리 듣고 싶어요. 리지광 씨의 신곡 이쁘니 꽃뿐이 오늘은 댄스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3: 예!
2: 달려요.

0: 이쁘리 거쁘리 류지광 씨의 신곡 댄스로 듣고 왔습니다.
1: Thank you.
0: 아 이것도 예. 뭐 이제 약간 포인트 안무도 있을 것 같은데.
1: 어 맞습니다. 요 그냥 정말 쉬워요. 예. 이렇게 우리 뭐 사진 찍을 때 우리 여성분들 이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0: 꽃바지. 예.
1: 근데 요거를 이렇게 좌우로만 흔들어 주시면 돼요.
0: 아 좌우로만 아, 이렇게
1: 쉽죠. 이쁘니 예. 꽃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0: 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예. 쉬운 안무.
1: 저희 옆집에 저기 80대 우리 어르신도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너무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아니 노래 듣는 동안 다 네. 본인이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주님께서
1: 맞습니다. 저 말입니까? 크크크 나예요 나. 김은주님도 전에요. 이쁘니 꽃뿐이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본인이 거울 보면 알잖아요. 꽃인지 아닌지. 맞습니다.
0: 예. 이런 멘트 배워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1: 예, 예.
0: 아 우리 꽃밭에서 한번 뒹굴면서 놀아볼까요? 우리
1: 아 좋습니다.
0: 첫 번째 우리 그 파트너 중에서 두 분 중에서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네. 모십니다.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아산에 사는 62세 박혜수입니다. 동치가
0: 아,
2: 안녕하세요.
0: 아유, 야,
1: 목소리가 아주 그냥 좋으십니다.
0: 아, 너무 예. 좋아요. 씩씩하시고요. 힘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어, 버킷리스트 네네. 하나씩 깨고 있어요. 손트라 방송 네. 연결도 되고 싶어요. 트로트 쬐끔 아는 아줌씨입니다.
0: 야, 아,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손트라 방송 연결이었나요?
1: 야
0: 맞나요?
2: 한 50번인데요. 오늘 처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0: 한 50번 도전을 하셨는데
1: 네.
2: 네.
0: 아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가셔야 되는데 약간 트로트 좀 안다고 하니까 긴장 풀게 한 소절 가능한가요? 하나 둘 셋 넷
2: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0: 예.
1: 예 좋다.
2: 자기야 행복인 걸 너는 알겠니
0: 야
1: 야.
0: 아 너무 궁금해요. 자기야가 누구예요?
2: 저희 남편이요.
1: 이야 부럽다.

0: 부럽다.
1: 예, 저희 부럽다. 남편이 예. 지금 저기 손수라 팬이거든요.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0: 아 정말요?
2: 예.
1: 네. 아니 지금 운전을 하는데. 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야. 그 목소리 듣고.
0: 아이 그러면
2: 자 그러면은 요럴 때 또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박혜수님 남편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 이름까지 부르면서요. 예.
1: 아 나의 남편 김내학 사장님 운전하시느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0: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2: 너무 따뜻하다 진짜. 예.
0: 아니 예. 정말 이렇게 따뜻한 자리에 모였는데 바로 틀리면 이렇게 굿바이라니 네. 끊겨버린다니.
2: 예, 그냥 바로 뚝뚝뚝
0: 그래서
2: 된다는 거예요.
0: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버킷리스트 또 뭐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바로 두 번째 아모르 사람 나오세요.
2: 자 누구시죠?
3: 네 파주에 사는 강용구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혹시 어떤 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저는 그 엔지니어예요.
0: 오, 엔지니어. 야. 아 그러면 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네. 일도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떤 엔지니어시죠?
3: 아, 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기사입니다.
2: 야, 이거 좋은 건데.
0: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네. 이게 있고 없고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2: 아니 그러잖아요. 친구네 이게 네. 있어서 제가 갔었거든요. 네. 네. 야, 아니 갑자기 막 소리가 나요. 네. 막 네. 빠고 있더라고. 아, 너무 좋더라고.
0: 냄새도 안 나고.
2: 냄새도 안 나고.
3: 네, 맞아요.
0: 그러면 네. 진짜 전국을 네. 막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쵸. 진짜 네. 하루에 많으면 몇 군데 정도 다니나요?
3: 네. 이게 거래에 따라서 다른데요.
0: 네.
3: 뭐 한 건물에서 뭐 많이 잡히면은 뭐 한 대여섯 개, 일곱 개, 뭐 열 개도 할 수 있고.
2: 야, 건물당
3: 잡혀버린다. 거리가 많이 멀고 그러면은 두세 군데밖에 못 해요.
2: 이야.
0: 아 근데 이런 분들 네. 정말 한 번씩 뵐 때마다 네. 정말 따뜻하고 네. 성실성의껏 다 설명을 다 해줘요.
2: 야.
0: 근데 네. 근데 이게 참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그거 네. 다 얘기를 다 해주셔도 저는 정작 다 모르겠고 결국에 다시 불러요. 아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러면서.
2: 아니 아파트 네. 반상회 하면은 뭐 고객들 많이 생기시겠네요. 네.
0: 그러니까요.
3: 예. 네 맞아요.
0: 아 근데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2: 아이들에게 네.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어 신청합니다.
0: 야.
2: 지금 충분히 뭐 자랑스러운 아버지시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3: 네.
2: 어떻게
3: 네, 열심히 아이 하고
2: 예
3: 있습니다.
2: 우리 아이 네. 주니어 분들이 몇 살이에요?
3: 네 초등 그 큰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네. 작은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2: 이제 좀 있으면은 저기 중2병 네. 오실 시간이 예예 네. 예, 각오하셔야겠네.
0: 근데 약간 네, 좀 그 아이들이 요새 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너무 예쁜가요?
3: 큰아들이 살짝 사춘기가
2: 네. 오는구나.
3: 예, 진입한 것 같아요.
2: 예, 예.
0: 아, 네. 그럴 땐 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2: 아니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모셔야 된다.
2: 아유 아드님 오셨습니까? 이런 모시라고 오히려. 하더라고요.
3: 그래도 예, 다행히 예. 큰아들이 좀 잘 웃기 때문에 제가 좀 웃겨줍니다.
0: 아 너무 다행이네요.
3: 네.
0: 아유,
3: 네.
0: 그래도 오늘 방송 타신 김에 우리 아이들에게 네. 못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3: 유노하느라 아빠가 지금은 버리가 좀 시원찮아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늘 지금처럼 웃으면서 다치지 말고 잘 커졌으면 좋겠다. 간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치킨 네. 상품권 가져가거든요.
2: 그럼요.
0: 함께 같이 네. 꼭 드시길 바라고.
2: 네.
0: 자 바로 네. 서로 두 분 네. 인사 나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0: 자 너무 예. 좋아요. 네. 우리 네. 노래 퀴즈 전에 그 밸런스 게임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삼겹살 먹고 식사로 땡기는 건 된장찌개 아니면 냉면. 하나 둘 셋.
3: 냉면.
1: 냉면.
0: 자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2: 네. 우리 네. 집을 올해 에어컨을 개시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3: 안 했다.
0: 어젯밤 나는 꿈을 꿨다 안 꿨다. 하나 둘 셋.
3: 안 꿨다.
0: 와 지금 대답하는 타이밍 너무 좋아.
2: 괜찮아. 지금 딱 좋아요.
0: 지금 딱 좋아서
2: 좋아.
0: 바로 네. 시작합니다. 긴장 푸시고 바로 갑니다. 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4: 내 박자 속에.
0: 오케이.
2: 자 다음 문제 갑니다.

0: 어떤 부분인가요?
1: 야, 이거 너무 냉정한데?
0: 야. 아, 어떤 한 분께서 예. 한 백년이 아니고 한 집에 살고 싶어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우리 한 집에 살고 싶어.
2: 이건 안 돼, 근데.
0: 아,
2: 이건 안 돼.
0: 아, 이게 아 박희수 아 맞나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예. 우리 4부에서 다시 만나요.
1: 야, 이거 진짜.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군 앞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4: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번.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5: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류지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Thank you.
0: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모르는 사람 둘이서 말해. 그렇습니다. 물론 땡큐는 했지만 우리가 땡큐 네. 못할 일을 했습니다. 두 분이 떠나셨어요. 올 성공 바로 코앞에 두고.
1: 야.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0: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저희는 네. 뭐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네. 한백년처럼 들렸거든요.
1: 네네.
0: 근데 강영구님께서 본인이 아 네. 한 집이라고 했어요.
1: 아니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아. 야 거기 단어 하나에서 그냥 끝나더라고.
0: 네 이게 야. 가사 하나만 틀려도 안 됩니다. 왜 이 공정성을 유지를 하냐면 그 전에
1: 그치
0: 진짜 완벽하게 아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그럼. 맞아요.
0: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네. 이 책임은 모든 게 다 기술 감독님에게 가니까
1: 그러니까.
0: 너무 마음은 편합니다.
1: 손태진 잘못이 아니야. 네,
0: 제 잘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1: 뭐 불만 있으시면 MBC로 오세요. 여기 감독님 계십니다. 예 네. 네, 계시니까요.
0: 자 네. 우리 감독님의 예리한 평가로
1: 네네.
0: 그래도 두 문제 성공으로 저희가 선물 그래도 치킨
1: 야.
0: 그리고 타월 세트
1: 예예.
0: 그리고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립니다.
1: 아유 그래도 뭐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0: 자 우리 두 번째 커플 모시기 전에
1: 네.
0: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두뇌 풀가동 뮤직 퀴즈 오늘은 스페셜하게 류지광 퀴즈.
1: 오 예.
0: 네. 아 지난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1: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노래. 카발레의 멜로디에 다른 노래를 가사 다른 노래 가사를 얹어서 부를 건데
0: 네.
1: 잘 들으시고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야, 자 여러분 예, 예. 이 노래 휩쓸리면 안 되고 불려지는 예. 그 가사를 잘 들으시고 이 노래 원곡 가수 그리고 제목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카발레 갑니다. 자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 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다섯 분

0: 뽑아서 커피 쿠폰 쏩니다. 이 중저음 목소리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가사 집중해 주시고 꼭 원곡 가수 그리고 원곡 떨려. 제목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노래 곧 시작하는데 준비되셨나요?
1: 아유, 가사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0: 자 갑니다.
2: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0: 아는 것 같은데
2: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

0: 야 이거 야. 너무 어려운데?
1: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음으로 해냈습니다.
0: 아우 나 너무 헷갈린다.
1: 이게 근데 예. 본인도 자기 노래 그 그러니까. 음절 수대로 가려고 해요.
0: 이러다가 다음에 나 카발레 부를 때 이거 틀릴 것 같아. 진짜.
1: 아 하지만 예. 네. 효과는 최고였습니다.
0: 그래요?
1: 아 그 메인 포인트들이 너무 잘 살아나가지고 정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송 나가는 동안에도 한번 도전해 주세요. 원곡 가수 그리고 제목 보내주세요. 이 노래입니다.

0: 류직원 퀴즈 정답은 방금 들은 이 노래죠. 아마 오타가 많았을 것 같은데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였습니다.
1: 그것도 냉정하게 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예 막 쿵따리 샤바라도 왔고.
1: 어, 그럼 안 되는구나.
0: 쿵따리 샤 쌍시옷도 온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 아니 무슨 국가수예요? 뭐 이렇게 뭐 냉정하게 해.
0: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네. 어, 네.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게
1: 뭐
0: 참
1: 맞는데 네. 네. 뭐 수능도 아니고. 네.
0: 그리고 심지어 네. 커피 쿠폰 당첨자도 딱 5명이에요.
1: 알겠습니다. 8385님, 네. 5086님, 0973님, 유민정님, 이규수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커플 모셔야 될 텐데요. 예. 오늘 느낌은 좋아요.
1: 어, 예. 좋습니다.
0: 이게 많이 맞추는 거거든요.
1: 아, 예, 재밌어요.
0: 자, 바로 두 번째 랜덤 매칭 커플의 첫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2: 제천에 사는 GJ입니다. 아, 아 모르는 사람.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요.
2: 예.
0: 아유 근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네.
2: 예.
1: 어 좀 긴장하셨죠?
2: 예 긴장되는데.
1: 네네 문자를 저는 제천 소방서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재희입니다. 손트라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예,
0: 아 평소에
1: 네.
0: 이렇게 또 손트라 많이 들어주셨나요?
2: 아니 매일 듣죠.
0: 어. 근데 예. 이거 그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들으면서 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생각하셨나요?
2: 예.
1: 네.
2: 해보죠, 뭐 용기 내.
0: 아, 그렇죠. 예.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예.
0: 아, 저는 그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네. 이제 점심 시간 지났잖아요. 네.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2: 아, 지금 여기저기 식당의 공간에서 전화 받고
0: 아,
2: 있는 거예요. 지금.
0: 아, 정말요?
1: 아니 죄송한데 저는 전화 이제 어디서 왜 여쭤들어봤냐면은. 네. 아니 예. 딜레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0: 아, 맞아요.
1: 해외인 줄 알았어요.
0: 아 해외인 줄 알았어요. 예.
1: 딜레이 시간이 어, 거의 해외인데.
0: 그러니까.
1: 예, 예.
0: 아니 근데 식사하다가 막 예. 소방서다 보니까 갑자기 출동하는 그치. 경우도 있나요?
2: 아유 많죠.
0: 아유, 아 많아요.
2: 예. 식사하시다 말고 그냥 뛰어나가 그러는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0: 아 그러니, 그러니까요.
2: 얼마나 고생들 하시는지 몰라요. 예.
0: 약간 또 엄마 마음도 들겠어요, 맞죠?
2: 예예 예, 맞죠. 예.
0: 아유. 아 근데 방송 통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냐?
1: 우리 소방관 분들.
0: 그러니까 아, 이분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 지금 제천에 있는 소방서 소방관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요?
2: 예.
0: 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박정은 팀장님도 참 아주 여러모로 참 많이 마음 써주시고 그냥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박정원 팀장님 그리고 김진아 팀장님도 그렇고 이창우 저기 구급대원님도 그렇고 네. 임종철님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다 너무들 아. 고생 많으세요.
1: 아. 너무 따뜻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 시대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방관분들이.
0: 그러니까요.
2: 맞아 영웅이죠.
1: 그럼요.
0: 영웅이죠.
2: 예, 그 바람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지.
1: 아유 감사합니다 늘. 예.
0: 맞아요. 정말 누군가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나 깨나 이렇게 늘 묵묵히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1: 네.
0: 오늘 우리 제이님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잠시 좀 예. 기다려주시고 바로 파트너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나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네 반갑습니다.
1: 예, 어,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셨어요.
3: 네.
1: 화물차 운전하는데 트로트하는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네요.
0: 어, 아유 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아, 네 경주에 살고 있는 박도수라고 합니다.
0: 이야,
1: 경주.
3: 예.
0: 지금 그러면 화물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계실까요?
3: 예, 그 갓길에 정차하고요.
0: 네.
3: 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 근데 트로트를 또 잘 안다고 하시니까
0: 네.
1: 노래 한 소절 또 불러주셔야죠.
0: 아, 그리고 지금 아, 예. 화물차 아니면 그럼, 아무도 안 들려요.
1: 그럼 그럼.
0: 자, 하나, 둘, 셋, 넷.
3: 네, 인생.

0: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1: 아야.
0: 아, 이리저리 살았을까라 착각도 마라.
2: 오케이.
3: 아, 이게 화물차 아니니까 마치 네, 그 네. 홍코노 있죠.
2: 네.
3: 에, 코인 노래방 그 작은
2: 맞아,
3: 것들.
2: 맞아.
3: 어,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2: 아니 궁금한 게 화물차가 몇 톤짜리인가요 이게?
0: 네, 8톤 차 운전하고
2: 8톤이
0: 네.
3: 엄청 큰. 네. 그러면 지금 어디 향하고 있는 길이실까요?
0: 네, 그 울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3: 아, 울산 쪽으로. 그럼 지금 정차하신 곳이 어디쯤인가요?
0: 딱 중간쯤이라고 말씀드려야 중간쯤. 되나요?
3: 아, 휴게소예요. 휴게소.
0: 아, 그 도로
2: 갓길
0: 그 길 갓쪽에. 예, 예.
3: 아, 그러면 평소에 딱 이 시간대에 손트라 들으면서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따라 부르신 적 있나요?
0: 예, 따라 많이 불렀습니다.
3: 아, 그러면
0: 예, 근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2: 그치, 긴장
3: 맞아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긴장돼서
2: 그럼요.
3: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맞아요.
3: 그래도 조금 긴장 푸시고 먼저 네. 함께 할 분 서로 인사
2: 네.
3: 아, 혹시 그 인사하기 전에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0: 아, 뭐 저희 애들하고 와이프한테 한
3: 아, 너무 좋죠. 아, 가족들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예. 얘들아, 항상 건강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저희 와이프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항상 고맙고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도록 갑시다.
3: 아, 좋습니다.
2: 너무 아름다운 또 가족이네요. 예, 예.
3: 아, 이 부분 나중에 또 다시 듣기로라도 어떻게 좀 보내 줬으면 좋겠고요.
2: 아니, 애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사장님.
0: 아, 10살, 8살, 6살. 아,
2: 딱 이제 치킨 맛 알 때네.
3: 아, 치킨 맛 알 때.
2: 치킨 맛 알 때야.
3: 예, 우선 치킨 쿠폰은 챙기셨습니다.
2: 그럼. 예.
3: 예. 자, 우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인사 나누세요.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3: 자, 우리 제이님이 약간 늦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타이밍을 맞추기
2: 그러니까.
3: 위해서
2: 네.
3: 그 앞서서 네. 밸런스 게임 한번 했는데 하나, 네. 둘, 셋 하면 네.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침 큐. 아침에 씻을 때 먼저 하는 거. 양치, 세수. 하나, 둘, 셋.
0: 양치.
2: 소떡소떡에서 더 좋아하는 건 가래떡, 소시지. 하나, 둘, 셋.
0: 가래떡.
3: 여름철 피서지로 가고 싶은 곳 계곡 바다 하나 둘 셋
0: 바다
2: 계곡 아 약간 늦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3: 근데 취향은 다르지만 뭐 지금 타이밍이 많이 맞춰지고
2: 그치?
3: 있어요
2: 중요한 건 시간 타이밍이니까
3: 맞아요 에. 시간 타이밍이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2: 예.
3: 그 하나의
2: 네.
3: 팁을 드리자면 네. 제가 약간 늦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네. 그걸 이어서 불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 뭐 바람에 하면 날려버 누가 시작하면 버린만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2: 그치.
3: 날려버리는 다 해야 됩니다. 그치. 아시겠죠?
2: 예.
0: 네.
3: 자 긴장 좋습니다. 푸셨나요?
0: 네.
2: 제가 긴장 푸시라고 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3: 어떤
2: 여기 이거 담당하시는 우리 감독님께서.
3: 네.
2: 국가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엄청 냉정하시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3: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하게요. 네. 하나, 둘, 네. 셋.
0: 화이팅!
3: 오케이.
2: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0: 이러지 마세요.
3: 좋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0: 배고일라.
2: 나이트클럽에서
0: 우연히 만났네
2: 아.
3: 지금 우리 제천에 계신 DJ님은 즉 긴급 출동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2: 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나셨나 보네요
3: 아 우리 박도수님만 우연히 만났어요
2: 아이고
3: 나이트클럽에서
2: 예.
3: 우연히 만났네
2: 아니 DJ님은 아예 말씀 못하셨습니다
3: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제이님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봤을 때 아쉬웠는데 아 이건 맞나 하면서 조금
2: 아.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3: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도 두 곡 성공해서 뭐 드릴까요
2: 네 두 곡이니까
3: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2: 네네 치킨 두 마리에 타올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까지 대규
3: 아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쉬움 많고 노래 들어볼게요 우연히의 우연히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엔 알뜰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7: 키 성장엔 알뜰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알뜰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뜰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1: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0: 탄탄방수
1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2: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신나게 달려보았습니다. 네. 아우 근데 아 제가 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류지강 퀴즈 정답이 클론 노래 쿵테리 샤바라였잖아요. 네네. 2314님께서
13: 검색 사이트에는 꿍따리로 되어 있어요.
12: 네, 4353님도
13: 꿍이 맞네요.
12: 맞아요. 이렇게. 쿵이냐 꿍이냐. 예.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국과수 수준인데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답을 쿵따리 샤바라로 발표했는데 네. 제가 그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네. 저작권 게시물 뭐 네. 쿵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3: 있지만
12: 네, 하지만 원곡 꿍이 그쵸.
13: 저작권에는
12: 맞았습니다.
13: 꿍이 맞다.
12: 네, 쌍기역 꿍.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쿵따리 샤바라 그치. 정답 인정하면서 그러면, 다섯 분 뽑았습니다. 그럼요. 누구신가요?
13: 5684 4353 4192 4814 9097. 아,
12: 네. 예. 저희가 또 이분들에게도 커피 쿠폰
13: 희소식이죠 뭐 어떻게
12: 희소식입니다.
13: 보면
12: 예. 오늘 10분 덕분에 아유,
13: 그럼 네. 그럼
12: 저의 빅픽처였어요. 아시겠죠?
13: 그럼 원래 네. 이러려고 그랬어.
12: 네. 다섯 분 말고 10분 드리고 싶어서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했는데 네. 우리 류지강 씨의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13: 앞으로 어디든 언제든 네. 열심히 하는 또 가수로서 또 네. 여러분 뵙는 그날까지 네. 우리 트로트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12: 아유
13: 네, 감사합니다.
12: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네. 이전 뭐 이때 오늘이 세 번째 출연인데 네. 제일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13: 맞습니다.
12: 예. 지금 목 괜찮아요?
13: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카발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가사가 꿍따리 샤바라 아닙니다.
12: 아 꿍따리 예. 샤바라 아니죠. 예. 류지광의 카발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3: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비 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 지휘부가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시위 참가자가 현장 경찰관을 계속 모욕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라는 취지로 일선에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가 다른 인원들을 동원해 분리조치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참가자는 검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란이 이틀째 진행된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걸프국들의 보복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1일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지역 미군 시설 18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바레인의 미 오함대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이라크 북부 하리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군용 레이더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군이 요르단의 알 아즈라크 미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12발을 발사해 다수의 전투기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99억 원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 59명으로부터 피해금 9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총책 1명과 한국인 11명 등으로 결성된 해당 조직은 국내 증권사 비서, 바람잡이, 시나리오 번역가 등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에 대해 정말 부적절했고 대단한 실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전 부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선거를 총괄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당대표가 정권은 짧다 이런 표현은 정말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 아니겠냐며 표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하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송파구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쓰인 피켓을 든 것에 대해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당대표가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부정선거론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대표면 당연히 대표직

0: 에서 물러나야 된다며 서울시장 선거 또한 부정선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이 풀리기도 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2%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98% 올랐습니다. 특히 동탄역 근처 역세권인 청계동과 여울동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탄의 가격 상세 흐름 영향으로 갈아타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성남 분당과 수원 영통의 매매 가격도 지난주 대비 각각 0.62%와 0.34%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확 깨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본격적인 페스티벌의 계절이죠.
1: 네.
0: 이번 주 일요일부터 타화강 국가정원에서 울산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1: 지금 곳곳에서 전국에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요즘 이런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우나 페스티벌. 네. 와, 진짜 축제가 어마어마하네요.
0: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사우나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핀란드식 사우나와 냉수요법을 즐기고 요가와 명상에 디제잉 파티까지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야,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의 오래된 목욕탕을 순회하고요. 어허. 목욕용품이나 사우나 굿즈를 모으면서 취향도 공유한다.
0: 목욕용품이면 이태리 타월
1: 야,
0: 같은 거?
1: 야, 진짜 대단합니다.
0: 이제는 사우나가 세신을 즐기는 중장년층이나 경무와 폭음 뒤에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우나에 몸을 맡기는 그런 아저씨들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1: 저도 좋아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새로운 사우나 물결이라고 해서 뉴 사우나 웨이브라는 이름까지 생겼다는데요. 오호. 그만큼 해외에서도 이 사우나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우나처럼 개운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확 깨라 시작합니다.
1: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스테이시의 버블로 출발합니다.

0: 네, 스테이시의 버블까지 함께했습니다.
1: 네.
0: 아, 목욕하면 버블이죠.
1: 자, 거품을 잘 내야죠.
0: 예, 뉴 사우나 웨이브. 전 세계적으로 이 사우나 붐이 일고 있긴 일고 있나 봐요.
1: 아, 그렇죠? 뉴 사운드 웨이브 이런 건 들어봤어도 그렇습니다. 사우나 웨이브는 신기하네요.
0: 해외 매체에서는요. 그래서 사우나 붐 현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오늘날의 세련된 목욕탕은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땀을 흘리는 곳으로 이 커피숍이나 펍, 나이트클럽 같은 공간의 대체품입니다.
0: 그러면... 사우나에서 헌팅도 하나요?
1: 아니 남녀 따로 들어가니까 이 계산할 때 헌팅 가능하겠네요. 끝나고 만나요 이렇게. 아무튼 사우나가 최근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됐다는데 사회적 목욕탕이라고도 부른답니다.
0: 예. 며칠 전에 라떼는 말이야. 요 말 되게 듣기 싫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사우나보다는 목욕탕이나 한증막이 더 정겹던 시절이었죠.
1: 아 그러게 예. 말입니다.
0: 특히 목욕 후에 바나나 우유 먹지 않았습니까?
1: 아, 이거 최고죠.
0: 정말 행복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추억의 음악 들어볼 텐데요. 점프 그때 그 노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 오늘은 2002년 점프 뉴스 전해드립니다.
5: 2002년 전 국민의 가슴을 붉게 물들인 이 구호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4: 예,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2002년은 전국이 붉은 악마 티셔츠로 뒤덮였습니다. 학교, 회사, 시장, 심지어 동네 슈퍼 주인까지 빨간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왔고요. 우리나라가 승리한 날이면 도로에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면서 환호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 차에 올라타서 방방 뛰어대도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5: 정말 하나였죠. 2002년 당시 유행어를 찾아보니 꿈은 이루어진다. 오피슨 코리아, 비더레즈, 대한민국. 온통 월드컵 관련 유행어가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4: 전 국민이 다 같이 미칠 수 있었던 2002년 정말 그리운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다 같이 미칠 수 있겠죠?
5: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바로 지금이 우리 축구대표팀 황금세대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 더 응원하겠습니다.
4: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붉은 악마의 물결로 뒤흔들었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5: 윤도현 밴드입니다.
4: 오 필승 코리아.
5: 그리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 수미 언니의 우아한 응원가 조수미가 불러줍니다.
4: 챔피언스 함께 듣습니다.

0: 풍이 불었던 2002년에 또 다른 바람이 불었는데요.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며 노풍 열풍이 불었습니다.
1: 그런가 하면 2002년 휴대전화 업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동안 흑백이었던 화면에 컬러 액정이 들어오고 벨소리와 캐릭터 다운로드가 유행했는데요. 이때 애니콜과 사이언이 휴대전화 시장을 양분했었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0: 자, 화려했던 2002년 신드롬급 인기로 가요계와 드라마계의 열풍을 일으킨 인물이 있었으니
1: 바로
0: 국민 여동생 장나라였습니다.
1: 이분은 방부제를 드시나요? 여전히 어려 보여요.
0: 아무래도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장나라의 시대를 연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1: 장나라가 불러줍니다. 스윗 드림.
0: 함께 듣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역사 속 배격이었던 사람들을 무대의 중심으로 불러낸 작품.
1: 우와.
0: 자, 오늘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윤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1: 작가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0: 자, 오늘의 작품을 한번 추리해볼까? 역사 속 배경이었던 사람들을 무대의 중심으로 불러낸 작품.
1: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0: 어허.
2: 너무
1: 아닐까요?
2: 우와, 100명 나오는 거 맞아요.
0: 어, 예? 100명이
2: 네,
0: 나와요?
2: 네.
0: 어, 그런가?
1: 어, 지금 뭐 뒷걸음질 하다가 뒤져봤습니다, 제가.
2: 역시.
0: 전 세계를 빛낸 100명의 위인 뭐 이런 거 아닌가요?
1: 진짜로요?
2: 뭐 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0: 아, 위인은 아니죠.
2: 등장하는
0: 아.
2: 인물의 100명이 맞습니다.
1: 오, 네. 그러면 100명을 그렸다는 겁니까?
2: 맞습니다.
1: 작가가?
2: 네.
1: 어떤 그림입니까?
2: 네, 루바이나 히미드의 이름을 되찾다라는 작품인데요. 이름을 되찾다 하면 검색이 많이 안 되실 거라서 루바이나 히미드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0: 예.
2: 네.
0: 혹시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지사항 저희 화계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이 작품을 올려두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창에도 루바이나 히미드 요거를 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어, 제목이 이름을 되찾다. 굉장히 의미가 좀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름을 잃어버렸나요?
1: 어, 그러게요.
2: 어, 비슷합니다.
0: 아, 그래요?
2: 그 네이밍 더 메모리라는 이제 원제이고요.
1: 네.
2: 어, 지금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100명인데요. 실물 크기로 인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1: 아, 네? 설치 미술인 건가요?
2: 네,
1: 그러면?
2: 그리고
0: 아,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2: 아, 그려서 네. 그린 상태에서 목재와 합판에다가 그려서 이제 컷 아웃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판넬을 바닥에다 세워서
0: 아.
2: 우리가 이 작품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이 작품들과 마주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입간판 같은 느낌이라는
2: 네. 네, 맞아요.
1: 거죠?
2: 네.
0: 그러면 이건 그냥 사진이네요.
1: 그렇죠. 거잖아요, 작가님.
2: 예, 그렇죠.
1: 아. 네. 아, 근데 이 자체가 그 그림인 줄 알았다는.
2: 아.
1: 예. 네. 오.
0: 이게 아니. 그림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와.
2: 전시장에 세워진 작품이에요.
1: 네. 네. 네. 전시장에... 한 명씩 데려갈 수도 있습니까?
2: 아, 네.
1: 100명이니까.
0: 약간 우리 그
1: 광고, 소주 맥주
0: 광고 등신대.
1: 네. 예전에 설현 씨 서 있었던
0: 예, 예.
1: 그런 등신대를 생각하면 딱
2: 아,
1: 어울릴
2: 맞아요.
1: 것 같습니다.
2: 실물 크기라서. 네, 맞아요. 그 등신대입니다.
1: 네.
0: 어,
2: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음악가도 있고요. 화가, 뭐 약초상, 지도 제작자, 오. 무용수, 흑인 하인들, 뭐 요리사, 재단사 등 실제로 유럽 궁정과 귀족 사회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100명의 인물들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모두
1: 네.
2: 흑인이고요.
0: 네.
2: 아프리카계 인물들인데 이러한 어떤 주제로 작품을 하게 된 이제 히미드의 어떤 그 어릴 적 어떤 생애의 이야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네. 히미드는 이제 영국 이제 흑인 영국 작가로 불려요. 근데 이제 이 태어난 곳은 잔지바르라는 곳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전 잔지바르
0: 들어본 것 같은데.
2: 아, 진짜요?
0: 잔지바르.
2: 전 진짜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잔지바르가 지금은 이제 탄자니아가 관리하는 그 섬지역이에요.
1: 그렇군요.
2: 섬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잔지바르가 영국 보호령으로 이제 있던 섬지역이었는데.

0: 때 아버지가 아프리카계이고요. 엄마가 이제 백인 영국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학창 시절에 이제 런던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잔지바르로 가게 돼요. 잔지바르가 당시에 뭐 아프리카, 뭐 아랍, 인도, 유럽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섞여 있는 국제 도시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주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히미드가 태어난 지 4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영국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어난 지 뭐 4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혼혈이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조금 이제 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1: 네.
0: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소속과 부재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기가 어머니 나라에서 자 하면서 백인 뭐 이렇게 영국 백인 중심의 영국 사회다 보니까 흑인 여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 그녀가 이런 소속과 부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 흑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존재했지만 이름을 남기지 못했네.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을 그린다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름과 직업, 자리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일,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1: 의미 있는 그림인 거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이 100명의 실물 크기이고 그들의 어떤 뭐 어떤 유명인 이런 것보다는 뭐 음악가, 화가 이런 것처럼 이제 직업도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1: 네.
2: 예전에 그 6.25 때나
0: 네.
2: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0: 네.
2: 무명 용사들
0: 네.
2: 그
0: 맞아.
2: 이름을 찾아주는
1: 맞아.
2: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1: 사진 찍어드리고 가서
2: 그러니까.
1: 또 그죠.
0: 맞아요.
2: 그런 게 생각나네요.
0: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작업인 것 같아요.
1: 근데 이 의미도 있지만
0: 네.
1: 또 작품만큼은 굉장히 화사하고 발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맞아요. 그 어머니가 텍스타일 디자이너셨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그런 이제 패턴이나 뭐 이렇게 이런 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이나 이제 직물이 단순한 장식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역사 속에 어떤 여성의 그 바느질을 통해서 삶과 노동, 이동의 역사, 이들이 이제 뭐 노예 무역으로 이제 팔려 나가고 그것들과 같이 함께 이동하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일부러 이제 같이 그 패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향수, 뭐 기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왜 그 옷 패턴을 보면 그 시대 문화와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1: 그쵸?
0: 들어서 우리 할머니 시대 세대에 보면 꽃무늬 나일론 이불 이런 거 있잖아요. 비단 이불 이런 거.
2: 예.
0: 그 패턴 특유 있잖아요. 나일론 무늬.
2: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제 이런 기억들 우리들이 어떤 그걸 또 하나의 어떤 역사를 담은 어떤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들의 옷을 입혀 놓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컷아웃 방식이 이제 합판이나 나무 위에 그림을 이제 형태를 그려가지고 그대로 잘라서 판넬을 세운 거거든요.
2: 네.
0: 이게 컷아웃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세워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전시관에 가면 벽에 걸려 있는 걸 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를 한 가운데 전시장에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면서 그들과 마주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했다라는 것과 이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업 방식이라는 거죠.
1: 네.
2: 그림 속에 그려놓으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멀어 보이거든요.
0: 네.
2: 네. 직접 와닿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2: 어떤 그 형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멀어 보이는데 이렇게 내 옆에 서 있으면
0: 맞아요.
2: 예. 바로 옆에 서 있으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1: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네. 이제 그냥 사진으로 보니까
0: 그쵸.
1: 책갈피 같아요.
0: 맞아요.
1: 되게 귀여운 네. 책갈피 같은.
0: 맞아요.
2: 이런 책갈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굿즈로
0: 그쵸.
1: 만들어도.
0: 그쵸.
1: 예, 너무 발랄하고 즐겁고.
0: 맞아요.
2: 색깔이 그래서, 화려해서 또.
0: 정말 그래요. 그래서 유쾌한 그림 같은데 이제 이 그녀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았던 거는 이제 1980년대부터 계속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1: 네.
0: 이제 54년생이신데 그러니까 흑인 작가, 뭐 흑인 여성 이런 그들이 이제 이 백인 중심 사회에서 계속 소외되는 거를 보고 미술계 안으로 보이도록 전시를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큐레이터 역할을

0: 역할을 하면서 담론을 계속해서 형성해온 이제 작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조금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그녀가 이제 60세가 넘어서 그 미국 영국에서 정말 이거는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터너상이 있어요. 예술가들에게 주는 그 상을 뭐 흑인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상을 하면서 이 국제적인 위상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시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전시가 종종 있는 작가예요. 네. 그리고 또 2018년에는 또 그 영국에서 또 자기 뭐 그 CBE라는 이제 그 뭐 훈장급 되는 이제 그런 상도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지금도 뭐 이렇게 다양한 의미 있는 작품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맞아요. 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윌리엄 호가스라는 약간 그 풍자 그림을 이제 결혼식에 대한 풍자하는 그림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를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세련된 결혼이라는 이 히미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오, 예. 근데 세련된 결혼이라는 게 이제 정말 결혼식장의 모습이 아니라 네? 그 호가스의 결혼에 관한 그거를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누구를 앉혀놨냐면 예술가랑 평론가랑 그 그림 컬렉터들이랑 큐레이터들을 이렇게 딱 등장을 시켜놔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백인 중심의 어떤 이런 미술계를 비판한 거죠. 이렇게 흑인 예술가 이제 전시 기회를 좀 주자라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어떤 모티브를 가져와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2: 네.
1: 뭐 미술사 쪽으로도 좀 평가를 받나요?
0: 아,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블랙 아트 운동이라고 해요.
2: 블랙 아트 운동?
0: 네네.
2: 어떤 뜻입니까?
0: 이 블랙 아트 운동이 이제 정말 그 흑인 예술가들에게 어떤 기회를 좀 주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름을 배제시킨 것이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상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근데 이 백인은 네.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0: 어떤 백인
2: 이 안에 그림에 있었던
0: 전부 다 흑인입니다.
1: 흑인이라고요.
2: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는 거예요?
0: 지금 현재 생존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2: 네.
0: 그 당시 이제 오래전부터 잊혀왔던 유럽 궁정의 귀족사에 존재했던 인물들. 그래서 음악가, 뭐 예술가, 요리사, 재단사 사실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2: 맞네요.
0: 그러니까 그런데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1: 흑인이라는 이유로
0: 그렇죠.
1: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잊혀졌던 사람들.
0: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가들 지금 앞에 기타 들고 막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이들의 그 존재했음을 이름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2: 대단히 네. 또 이렇게 유쾌해 보이지만 안에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0: 맞아요.
2: 그런 작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0: 맞아요. 우리가 이 작품을 모르고 봤을 때는 그런 거를
2: 신나요 그냥.
0: 맞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누가 역사를 기록하는가도 중요하고요. 누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사라졌는가 이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2: 네.
0: 그래서 사실 누가 이름 없이 배경이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이 제일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뭐 배경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의도적으로 배경이 되는 것과 그죠? 제가 자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제 배경이 되는 것과 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배경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인공을 만들어준 이런 작품입니다.
2: 네.
1: 제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궁정 안에는 정말 천한 취급을 받으면서 음식을 만들었던 분도 있고 의술을 행한 분도 있는데
2: 네.
1: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그런
0: 맞아요.
1: 의미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정확히.
2: 지금 하고 있는 그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네, 네. 현대에 와서 검색을 하면 궁녀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
1: 안
2: 거예요.
1: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죠.
2: 그러면서 그렇죠. 찾아도 없는
0: 맞아요.
2: 그 이름 속에 나도 있었는데라고 하는 주인공 말이 나오는데
0: 맞아요.
2: 야, 근데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루바이나 히미드는 멋진 분이시네요.
0: 맞아요. 예. 사실 조선시대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한 3명은 돼요. 김홍도, 뭐 신윤복,
2: 네.
0: 뭐 김득수 요 정도는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들보다 더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또 잊혀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신분이 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그런 이제 역사가 있죠.
2: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오케이.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작가님 오늘도 한 줄 미션, 부탁드립니다.
0: 네,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루바이나 히미드의 이름을 되찾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샵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1: 자, 오늘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나요?
0: 아, 정말 딱 이 노래다 하고 바로 찾은 노래였습니다. 뽀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2: 네. 딱이네요. 자,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윤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0: 15만 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기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주말.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등을 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자, 오늘 명화극장은 루바이나 히미디의 이름을 되찾다 함께 했습니다.
13: 네. 아,
12: 이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13: 맞습니다.
12: 누구 엄마로.
13: 꼭 이름을 오늘은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12: 그렇습니다.
13: 그래서 이거 골라봤습니다. 최영준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오랜만에 이분들 이름 새겨드리면서 저희는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12: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3시 뉴스입니다. 조용식 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4대 정책 방향과 115개 공약을 중심으로 울산 교육에 새로운 4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은 울산대 교수를 역임한 김구한 씨가 맡았으며 미래교육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사 출신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4대 정책 방향에 맞춰 미래 책임성장 교육분과 학생 중심 맞춤 교육분과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분과 현장 중심 공감 교육 행정 분과로 꾸렸고 소통 참여 분과를 별도로 뒀습니다. 여름 대표 축제인 울산 MBC 서머 페스티벌에 있는 울산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열립니다. 행사 첫째 날 오전 11시부터는 가든 스테이지에서 오후 7시부터는 리버 스테이지에서 인기 가수와 밴드의 공연이 열립니다. 둘째 날인 15일 오후 7시에는 쇼 음악 중심 녹화가 진행돼 K-POP 아이돌 그룹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무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울주군 웅촌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추가로 지정됐다는 울산 M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 보건소가 순회 진료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최근 업무대행 의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 다음 달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5개 면에 한 달에 2번 이상 순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주군 보건소는 지난달 읍면 보건진료소 9곳의 이용객은 1,445명으로 의료 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받은 울부심 생활 아이디어 후보작 20건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22일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표는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1명당 마음에 드는 제안 5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온라인 투표와 서류 심사를 합산한 12건을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을 전달하고 아이디어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에 개최하는 2027 대학 진학 박람회가 오는 13일과 14일 유에코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가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도 맑겠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17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크고 낮 시간대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 26.2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선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잖아요. 실제로 자기 팀 선수 지키려고 나가는 건데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선수 시절에 한 번은 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건 우르르 나올 일이 아니다

괜찮다 하는 신호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내서 이길 수 있는 일보다 참아서 이기는 일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날 한번 참고 8-2로 승리했다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여보게 막걸리 한 병만 줘봐.
1: 어, 어르신 또 외상 달아놓으시게요?
0: 아니 아니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지갑 가져와서 줄 거야. 잠깐만 기다려.
1: 아니 지갑을 맨날 두고 오시는 건데요. 아우 정말 어르신 집이 웅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0: 왜?
1: 거기까지 어떻게 다녀오시려고요?
0: 차 타고 가면 금방이야.
1: 어머머머 말도 안 돼. 지금 막걸리 드시고 음주운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신고해야지.
0: 아, 음주운전이 웬 말이냐. 우리 이거 마시고 병상에서 눈 좀 붙였다가 내일 아침에 타고 갈 거야.
1: 아유 여기서 어떻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어르신 동네에서 사서 드시지 왜 맨날 여기까지 오시는 건데요?
0: 거기가 요즘 박박해. 외상 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
1: 앞으로는 어르신 외상 금지예요.
0: 뭐요?
1: 어르신 뭐요?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더 늘린대잖아요.
0: 아 얼마나 늘리겠대.
1: 여름철 야외 활동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걸로 보고 매월 2회씩 주야간 불문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대요.
0: 네.
1: 그리고 각 경찰서별로 수시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래요.
0: 네 빡빡하네. 아니, 그러면 그 낮에도 갑자기 단속이 된다 이 말이잖아.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처럼 새벽까지 마시다가 낮에 운전해도 숙취로 걸릴 수 있다니까요.
0: 알았다. 그러면은 외상하고 2박을 해야 쓰겄다.
1: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얘기가
0: 아유, 왜 갑자기 남자가 됐어?
1: 어우 얘기가 왜 또 그리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튼 음주운전 단속을 수시로 늘린다니까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생각 1도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0: 정말 음주운전이 무서운가 봐.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되고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하수빈이 불러줍니다. 노노노노노.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3: 신청곡 땡겨 땡겨. 오늘 땡겨드릴 첫 곡은요,
2: 9307 맞나요?
3: 네, 9037번님.
2: 아, 9037번님이군요.
3: 인디고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2: 여름아 부탁해.
3: 네, 그리고 3357번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2: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3: 아, 두 곡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0: Oh my god.
1: 자,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들었습니다.
2: 네, 샵2848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1698번님도 신청곡 주셨는데요.
1: 박지연 가수님의 Dancing in Love 신청합니다. 들려줘요, 잠이 확 깨구로.
2: 요즘 보니까 박지연 가수님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신청곡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참 정겹네요, 확 깨구로.
2: 4759번님도 신청곡 주셨는데요.
1: 킥플립 처음 불러보는 노래 신청합니다.
2: 이번에 오는 보이그룹이라면 너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노래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

0: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울산으로
1: 어서 오이소.
0: 국적은 다르지만 울산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울산으로 어서 오이소.
0: 자, 울산으로 온 먼 나라 이웃들의 적응기를 들어보고요. 문화 차이도 극복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젠지 세대 연구원 모셨습니다.
1: 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엘리자베스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엘리자베스입니다. 전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했으며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아, 8년째 울산에서 살고 계시고요.
1: 네. 아. 박사님이자 연구원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한국 이름은 아직 없으세요? 어때요?
2: 저는 딱히는 없는데 네. 친구들이 그냥 앨리스나 리스 뭐 줄여서 부르기는 해요.
1: 리스 아주 짧게.
2: 네. 아니면 뭐 병원에 가면 마리아라고 하긴 해요. 좀 더 쉬우니까.
0: 마리아.
1: 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한국에 언제 왔어요?
2: 전 2018년 8월 말쯤에 왔고 네, 그 친구 추천으로 유니스 대학에 됐는데 예. 지원해가지고 합격 하니까 왔죠.
1: 야,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0: 그 친구가 선견지명이 있었네.
1: 그러게 말입니다.
0: 친구가 아주 예.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어땠습니까? 울산이라는 도시가 이미지가 어떤가요?
2: 울산은 되게 첫 인상은 공기가 엄청 맑고
0: 네.
2: 바다도 좋고 살기 편한 도시라고 생각했었어요.
1: 예. 인도네시아도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어때요?
2: 아니요.
1: 아, 아니에요?
2: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1: 아~
0: 왜요?
2: 저희 약간 그 인구 많다 보니까 좀 미세먼지 이런 것도 많아요.
0: 인구가
1: 그렇군요.
0: 얼마나 되죠?
2: 엄청 많아요. 저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예. 아마 세계 탑10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 많아요.
1: 그렇군요. 네. 아니 뭐 이렇게 발리 이런 휴양지를 생각하면 거기가 공기가 좋다 생각하는데 울산이 더 좋다.
2: 네. 왜냐하면 발리도 그... 오토바이 그 이번 건 왔으니까
1: 아 오토바이를 워낙 많이 타시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울산은 편한 도시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활인데 계시는 이제 유니스트 주변에 좀 가게들이 많이 없어서 심심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2: 조금 심심은 하긴 했는데 예. 산책하는 것 자체가 아, 제가 산책이. 좋아해가지고 나름 괜찮았고 요즘도 러닝 제가 시작하게 되니까 유니스트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1: 러닝하기 딱 좋군요.
0: 러닝.
2: 네, 엄청 좋아요.
0: 그럼 뭐 가게 같은 거 가려면 이제 구역리까지 나와야 되죠.
2: 그렇죠. 아니면 쿠팡에서 시키거나.
0: 예. 아, 쿠팡. 제가 구역리 에서 꽤 살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유니스트 친구들이었어요.
1: 그렇구나. 네. 아,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자베스가. 예.
0: 대학에서 뭘 전공하셨죠? 그러면?
2: 저는 학부 때 생명공학에 전감 전자 및 전기 공학과 부전공을 했고 대학원 진학했을 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전공을 했었습니다.
0: 와.
1: 사실 이과는 남자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2: 그런 건데 저희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그 생명공학과 특징은 조금 여자가 많은 편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아니 근데 문과 이과 이거 아세요?
2: 예. 네.
1: 원래 수학 잘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2: 수학은 전 올림피아드 나오기는 했는데 에? 잘한 편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장난하세요? 제가 이거 울산으로 어서 오이소 할 때 누구한테 이런 개그 안 하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한국 개그가 나오네. 아니 올림피아드
0: 나갔는데 잘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네. 잘하는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1: 과학고쯤은 가야 이걸 도전이나 해볼 수 있어요.
2: 약간 올림피아드 사람들 중에 제가 좀 못한 편이죠.
0: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니까요.
1: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예. 올림픽은 나갔는데 국가대표는 아니다. 뭐 그래. 이런 겁니까? 지금 뭡니까?
0: 그거지. 올림픽에 나갔는데 거기서 잘하는 건 아니다.
1: 메달은 뭐 이런 거예요.
0: 근데 국가대표만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1: 근데 저 궁금한데 공부가 재밌어요?
2: 공부는 전 솔직히 재밌긴 했어요. 재밌어요. 약간 그 뭐라고

0: 해야지. 약간 시험만 안 보면 그냥 제 마음대로 공부할 수는 있잖아요.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1: 책을 좋아하는구나.
2: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재밌다고요?
0: 네.
2: 저희는 마음대로는 재밌는데 공부는 재미없어요.
1: 우리는 마음 한 번 안 하고 싶거든. 안 보고 싶거든.
2: 아니 근데
1: 야, 대단합니다.
2: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론 공부만 합니까? 아니, 실험도 하고 막 그래요?
0: 저희 그 학부 때는 이론 공부 위주로 하긴 했었는데 예. 제가 대학원 때는 워낙 연구 많이 하다 보니까 실험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실험합니다.
2: 아, 그렇구나.
1: 네. 아니 근데 지금 연구원이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0: 저는 조금 전공이랑 관련이 없는 시스템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1: 시스템 자동화? 네,
0: 엄연히 말하면 로봇 이런 건
2: 그러네요.
0: 약간 코드도 짜고 프로그래밍하고 약간 실험은 아예 사람 투입 안 하게끔 그렇게 자동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2: 그러면 전공이 이제 바이오 메디컬이니까 네. 시스템을 자동화하는데 그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자동화하는 그런 거예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바이오 쪽보다 조금 더 기계 쪽에 가까워가지고
2: 그런 분야는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는 기계.
0: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중심은 바이오긴 했어요.
2: 중심은
1: 그렇군요.
2: 바이오.
1: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젠지 세대 연구원이라 했는데 올해 나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0: 저는 00년생이다 보니까 올해는 만 26세고요.
1: 벌써 근데 취업을.
0: 근데 생일 아직 안 지나니까 만 25세입니다.
1: 와 어마어마합니다.
2: 아니 연구원으로 있으면 되게 바쁘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연구원이니까 요구되는 것도 많고 좀 바쁘긴 합니다.
2: 예. 아니 저희 조카도 연구원으로 있는데
1: 네.
2: 바빠서 얼굴을 못 봐요.
1: 혹시 연애 연구 중은 아니고? 아,
2: 연애는 또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가.
1: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2: 그러니까.
1: 그러면 우리 엘리자베스는 뭐가 요즘 관심이 있습니까?
0: 저는 되게 요즘 MC랑 비슷하게 음악, 주식, 러닝 이렇게 세 개.
2: 그 남자는 관심이 없어요?
1: 별로 아직까지는.
2: 저희 조카랑 비슷하네. 관심이 없어요.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1: 아니 저는 예.
0: 관심 없다기보다는
2: 시간이 없죠.
0: 시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저는 아직 어리니까 더 다른 사람 더 봐주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2: 아니 어려서 관심이 없다기보다 저는 13살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1: 눈을 빨리 뜨셨네요. 조숙하다.
2: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전 9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 짝꿍을.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똑똑하시니까 주식이 어떻게 지금 좀 잘 되고 있는지.
2: 주식은 어디 투자하세요? 한국 시장에 아니면 인도네시아 시장에?
0: 전 미국 시장이요.
2: 아 미국 시장.
0: 네, 원래 한국 시장은 하고 싶었는데 네. 규칙상으로는 외국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2: 어려워서.
0: 약간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온라인 계좌 개설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1: 미국장이면 지금 한숨이 날만하죠.
0: 네 아직 수익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데.
1: 네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국장보다는 못하니까.
0: 그렇죠. 전 삼전이랑 하이닉스 사셨으면 얼마나 편했을 텐데. 야.
1: 얼마나 편했을 텐데래요. 안녕.
2: 동네 분 모셔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1: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냥 울산 분 토박이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다른 분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0: 주식이요?
1: 네. 어떤 것 같아요?
0: 약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되게 관심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일찍부터 시작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여태까지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긴 해요. 아, 주식은.
1: 표정 보니까 빨리 할 걸 이런 표정인데요.
0: 네.
1: 우리보다 많이 어리니까 지금도 빠른 겁니다.
2: 네. 엘리자베스님 주변에 같이 만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한국 분들이 많아요? 전 다 섞여 있어요?
0: 전 다 섞여 있어요.
2: 섞여
0: 거의
2: 있어요?
0: 다국적이요.
2: 다국적이에요?
0: 네.
2: 그럼 주로 어디 가서 놀아요? 놀기는 하나요?
0: 저희 놀기는 가끔 놀기는 하는데 뭐 좀 멀리 놀고 싶을 때 부산 가고
2: 부산.
0: 조금 덜 머리 놀고 싶을 때 삼산 정도 가가지고 백화점 보고 밥도 먹고 아니면 그냥 구영리.
2: 구영리.
0: 네 이렇게.
2: 아,
1: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벌써 친해진 것 같은 엘리자베스가 문제도 출제해 주신다고요? 퀴즈 하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여기서 잠깐 서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문화 퀴즈 나갑니다. 엘리자베스님이 직접 출제해 주시죠.
0: 네, 제 고향은 수라바야라는 도시인데요. 대한민국 광역시 중 한 곳과 자매 도시 맺었는데요. 과연 어느 도시일까요?
1: 1번
0: 부산,
1: 2번
0: 울산.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라바야라는 곳이 고향인데 진짜 대한민국 광역시와 자매 도시를 맺었군요. 1번 울산, 1번 부산, 2번 울산 여러분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예. 수라바야라는 곳이 어디쯤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0: 수라바야는 자바섬의 조금 동쪽에 있어요.
2: 동쪽에?
0: 네, 약간 바위랑 좀 가깝죠. 엄청 가까운 건 아니지만 네. 자카르타랑 비교하면 좀 가까워요. 약간 부산이 제주랑 가까운 듯이.
1: 아, 울산처럼. 그러면 수라바야도 바다가 있어요?
0: 있죠.
1: 그렇군요.
2: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2: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Z세대, Z세대 뭐 이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Z세대도 특징이 있습니까?
0: 약간 좀 워낙 적극적이고 유행에 살짝 민감한 것 같대요.
2: 엘리자베스님도 네. 그래요?
0: 저는 적극적인 편은 아닌 것 같고 유행도 상당히 뒤처진 편인 것 같대요.
1: 에이, 주식하고 저기 러닝하면은 민감한 거 아닌가?
0: 아닌 것 같대요.
1: 진짜요? 네. 아니,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Z세대들이 좀 좋아하는 거, 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0: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조금 뒤처진 편인데 아마 마라톤, 파델 이런 거 같아요. 요즘 사람들 등산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2: 마라톤은 이제 러닝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파델이 뭐예요?
0: 파델이 약간 좀 테니스랑 비슷한 건데 기구가 네. 살짝 다르고 필드도 조금 달라요. 규칙도 조금 다르고.
1: 그게 또 유행이군요.
0: 네, 유행이더라고요.
1: 야, 이게 한국은 또 뭐 지금 뭐 취업이며 이런 게 고민이 많은데 20대들, 인도네시아 20대들은 어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까?
0: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직장과 결혼이나 결혼 이미 하는 사람들이 가정생활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1: 똑같구나, 사람 사는 거. 예.
2: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1: 맞아요.
2: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는데도 힘들어하고 결혼해서도 힘들어하는데 인도네시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 좀 한국하고 비교해서 좀 쉬운가요?
0: 비슷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2: 어려워요?
0: 예.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최저 시급이 한국보다 워낙 낮으니까 집값도 물론 워낙 낮지만 약간 비율로 따지면 똑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힘들더라고요, 요즘엔.
1: 아, 근데 이제 한국 Z세대와 인도네시아 Z세대가 좀 다르다. 요거는 좀
2: 달라요?
1: 그러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이런 거는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는지.
2: 어떻게 다른지요?
1: 궁금해요.
0: 아무래도 있죠. 약간 인도네시아 그 Z세대는 조금 더 결혼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약간 제 나이 때는
1: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좀 줄었어요.
0: 많이 아는 편이더라고요.
1: 결혼을?
0: 네, 왜냐하면 저희는 뭐 20대 중반까지는 시집 가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1: 맞아요.
0: 거의 20대 후반이나 소변쯤에 가는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워낙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결혼은 되게 생각보다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엘리자베스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벌써 결혼?
0: 있죠. 저희 사촌도 했어요. 저랑 동기인데.
1: 아기도 있어요, 벌써?
0: 아기 지금 같이 거 있어요. 임신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랍더라고요.
1: 진짜 빨리 결혼하는구나.
2: 자기 또래 친구들이 임신해갖고 애 낳는 거 보면 이상하죠, 느낌이?
1: 신기하지 않아요?
0: 되게 좀 늙었구나.
2: 늙었구나. 늙었구나.
1: 너무 귀여운 표현입니다.
2: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Z세대들은 인도네시아의 친구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1: 또
0: 외모 지상주의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단 이게 제가 또 외국인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인 세대들 그 Z세대들이 약간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되게 중요시는 두는 거잖아요.
2: 중요하죠.
1: 이게 외국인 시선으로 봤을 땐 확실히 느껴지죠.
0: 확실히 느껴지기는 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그 명품 들고 가거나 솔직히 20대 때 명품 들고 다니는 건 제가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엄청나게 부자 집 재벌 아닌 이상
2: 그쵸.
0: 못 보더라고요.
1: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는 사람이 재벌은 아니에요. 빚을 낸 거지.
2: 빚을 냈거나 짝퉁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1: 예. 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자존감이 높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꼭 그거 아니라도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0: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사바사긴 한데 좀 대부분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긴
1: 맞아요.
2: 해요.
1: 맞아요. 의식을 네.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우리나라에 처음 와갖고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 유행어로도 있고 뭐 밈도 있고 뭐 쇼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충격받은 거.
0: 전 솔직히 네. 충격 쉽게 받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 굳이 하나 따지면 그 몇 년 전에 그 어쩔 TV 많은 그런 건 있잖아요.
1: 어쩔 TV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0: 네. 그리고 막 그 어쩔 뭐 전자제품 모시기 약간 이게 뭐지? 되게 신선하고 살짝 내 중지 어는 느낌? 얘네들 무슨 마음이 있지 싶어서
1: 내 중지가 뭔데? 본인도 신조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들었는데
0: 맞아요.
1: 어때요?
0: 맞아요.
1: 많이 보는 편입니까?
0: 아 저는 우영우랑 그 사랑고에 오는 것들 빼고 안 보는 편인데 대신에 예. 웹툰을 많이 봤고요. 예. 근데 어렸을 때 그 뭐였죠? 그 드라마 인도네시아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라고요.
1: 누가 나왔습니까? 그 배우가?
0: 배우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대장금.
1: 네. 인도네시아 TV에서 나왔어요. 네, 대장금이?
0: 네, 대장금 나왔었고 대장금하고도 그 여자가 남편한테 복수하는데 그 얼굴에다가 점 하나.
1: 아내요, 아내요,
2: 아내요.
1: 아 그건 좀 수출하기 부끄러운데.
0: 예, 저
2: 그 꼭 부끄러운 것만 수출이 잘 돼요.
1: 근데 어떻게 인도네시아 TV에 방영이 됐을까요?
0: 그 더빙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게 나갔다고요?
0: 더빙으로? 네, 더빙
1: 인기가 진짜 많았나 보다.
0: 그 컷보다 남자도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1: 이야. 그럼 지금 좋아하는 한국 가수나 연예인도 있으세요?
0: 가수는 제가 벨러즈 좋아해가지고 최유리, 에이리, 태연 이렇게 좋아하고
2: 노래 잘하는 가수들 좋아하는구나.
0: 네, 안예은 너 좋아합니다. 네, 안예은 너나 그 목소리가 특별해가지고 살짝 좀 전통 느낌?
1: 그런
0: 건 좋아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제가 축제 때 한 번 안예은 노래 부렸거든요. 사람들이 한동안 저보고 아, 저 노래 아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1: 그러면 노래 잘했다는 건데?
0: 음치는 아니죠.
1: 한 소절 살짝 안예은 씨 노래.
0: 안예은 씨?
1: 네, 알리자베스 살짝 한 소절.
0: 가사 좀만 검색해 볼게요.
1: 그때 어떤 노래 불렀어요?
0: 그 안예은의 홍연이요.
1: 홍연을 불렀다고요?
0: 네.
1: 사실 이게 정말 한국적인 노래를 많이 하는 가수라서
0: 그렇죠. 그래서
1: 쉽지 되게 않은데.
0: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1: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 부끄러운데.
1: 갑니다.

0: 가래. 야, 같이 오! 하겠습니다.
1: 너무 잘해.
0: 아니요, 아닙니다.
1: 야. 아니 그럼 간드러지게 넘어갔는데요? 와. 아니 근데 사실은 정말 K-팝이 다양한데 왜 이 한국적인 정말 그 안예은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마음에 와닿았는지 궁금하네요.
2: 저는 그때 선배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는데 어떤 언니가 이 홍윤 노래 부여가지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푹 빠졌어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의미도 되게 약간 간절한 마음이 되게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1: 네. 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2: 아니요, 많습니다.
3: 아니, 엘리자베스님하고 궁금해서 물어보기 싶은 게 진짜 많은데.
1: 맞습니다.
3: 시간이 벌써 이만큼 흘렀어요.
1: 아, 그러게 말이에요.
3: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발표하고 아까 네. 퀴즈 정답이 뭐였죠?
1: 자, 우리 고향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향이 수라비아. 수라바야와 대한민국 광역시에서 자매 도시를 맺은 곳은 부산입니까? 울산입니까? 정답은요?
2: 정답은 부산입니다.
1: 그렇군요. 부산. 전혀 몰랐습니다. 예. 야,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자, 오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곡을 한 곡 소개해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그 노래로 대신할까? 그래서 너무 잘 부르시고 그리고 또 네. 궁금한 게 많아서
1: 다음 주 한 주 더 만나고
3: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1: 또 와주실 수 있죠? 예.
2: 네.
1: 아, 너무나 매력적인 인도네시아에서 온 엘리자베스와 함께 울산으로 어서 오이소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3: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5: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4: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5: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4: 진짜 최고다.
5: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천점에서 식사권,
4: 와우!
5: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4: 우후!
5: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4: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5: 가족보다 화깨라가 낫네.
4: 진짜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한얼 사이언스.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오늘 울산으로 어서 오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손님이었습니다.
4: 네.
3: 인도네시아 정말 가보고 싶어요.
4: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축제를 앞두고 또 찾아오는 가수 이영지 씨의 노래 골랐습니다. 도경수 씨와 함께 부른 Small Girl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5분에 다시 옵니다.
4: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내시 뉴스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협의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원구성이 시급하다며 두 분 원내대표의 뛰어난 역량으로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다행히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안건을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당내 단결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에 대해 어제 저는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말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심 단결하는 것, 어렵게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란 대명제 앞에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8월 열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대표직 사퇴와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모론의 동의해서가 아니라며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전재수사 때까지 겹친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합동수사본부의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며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50mm, 수도권과 충청권은 최대 30mm가 되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는 스타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의 인터뷰 집에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유익했던 건 무엇이었나? 스티븐 핑커는 문서와 이메일을 순식간에 검색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꼽았는데 핵심은 가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요즘 산 것 중에 참 유용하고 행복했던 건 뭔가? 현대인은 뭔가를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후회 없이 행복한 소비는 흔치 않다. 나는 뭘 샀을 때 참 좋은가? 요걸 알 필요가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이게 진짠가 싶긴 한데. 예. 암컷 개구리는 원치 않는 수컷이 접근해 오잖아요.
0: 네.
1: 죽은 척한데.
0: 에이, 정선 씨. 동물원이라고 그렇게 막 과장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소개하면서도 웃기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0: 네?
1: 있어요. 연구 결과가요. 독일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이 네.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래요.
0: 오.
1: 짝짓기 계절에 내키지 않는 수컷이 오잖아요. 그럼 암컷 개구리가 죽은 척을 하고 물에 둥둥 떠 있는데
0: 오.
1: 여기에 또 추가 설명이 있어요.
0: 뭔데요?
1: 이게 죽은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어떤 행동인지 그건 확실히 모른대요.
0: 아.
1: 어쨌든 죽은 듯이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죽은 건 아니고.
0: 애들 뭐 연극영화과 출신은 아닐 테니까.
1: 전공자는 아니지.
0: 네. 네,
1: 전체적으로.
0: 근데 아무리 짝짓기 초리여도 사랑을 하고 싶은 개구리가 있고 상조하기 싫은 개구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1: 하물며 개구리인데.
0: 그러니까.
1: 하물며 개구리도 이런데.
0: 우리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지만.
1: 어떻게 네. 죽은 척을 해야 돼? 아, 방송 내내 죽은 척을 해야 되나?
0: 야, 재밌네요.
1: 너무 재밌다, 얘네. 아,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대요. 하나는 몸을 뒤집기.
0: 그게 뭐예요?
1: 그러니까 회전.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물 밑으로 훅 빠져나오는 거.
0: 아, 그 자리를 뜨는 거구나.
1: 네.
0: 야.
1: 그리고 두 번째는 수컷 같은 경계음을 내기.
0: 잠깐만요. 그러니까 암컷이
2: 수컷. 저 수컷인데요?
0: 수컷이 저 하는 거예요?
1: 네. 깨꼬리다가 원치 않는 수컷이 접근하잖아.
2: 깨골.
0: 그렇구나.
1: 이렇게 가는 거야.
0: 근데 생각해보면요.
1: 와,
0: 우리도
1: 괜찮다.
0: 왜 꺼리든 사람 만났을 때
1: 네.
0: 자리를 피할 때도 있고 같이 막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1: 아니면 뭐,
0: 혐오
1: 행동.
0: 죽은 척할 때도 있잖아. 명절에 왜 그냥 자는 척할 때도 있잖아. 그죠?
1: 비슷해. 개구리나 사람이나.
0: 비슷하네요.
1: 아, 너무 재밌다. 진짜.
0: 예를 들어 정선혜 씨.
1: 네.
0: 여기 피곤한 날이에요.
1: 네네.
0: 근데 S본부를 갔다가 개그맨 김영철 씨를 만났어요.
1: 아, 말하기 싫은 날 만난 거예요?
0: 네. 그럼 또 영철 형이 또 선유나 만나면 또 장난한다고 선유야 막 이러잖아요. 오늘 있지 않니?
1: 이러면서. 여보세요? 나중에 전화할게. 여보세요? 네네. 아, 예. 가야지.
0: 아, 그렇게?
1: 근데 영철이
0: 개구리네.
1: 다
0: 개구리네. 누나 개구리네 보니까.
1: 영철이 다 알아.
0: 알아요?
1: 영철이 다 알아.
0: 네.
1: 선유야 연기 다 티난다.
0: 아,
1: 막 이러면서.
0: 아,
1: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죽은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 뒤집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컷 개구리 흉내 내시는 거예요?
0: 이야, 재밌네요.
1: 재밌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0: 예.
1: 아, 빅뱅의 노래. 아, 온 국민이 이 노래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뭔데요?
1: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0: 에이, 왜 그래?

0: 6월 11일 목요일 첫 곡으로 빅뱅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1: 아주 바람직해요. 네. 죽은 척해요. 아, 네. 농사일 하시면서 요새 좀 땀 흘리고 하우스에서도 네. 뭐 지라시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개구리를 좀 흔하게 보실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는 개구리 요새 흔치 않아요.
0: 통 볼 일이 없죠. 서울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그죠?
1: 그리고 예전에 여름 좀 가까워 오면 개구리가 엄청 시끄럽게 매미맹키로 그쵸. 울었었는데.
0: 저는 근데 개구리 보면 신기한 게 그 점프력이에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한 10배, 20배 뛰잖아요. 네. 그 보니까 나무 개구리류는요. 네. 몸길이 50배에 달하는 거리를 제일 멀리 뛰긴대요.
1: 교통수단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그쵸.
1: 축지법을 쓰는 거니까.
0: 대단한 겁니다. 말하면. 진짜 신기해요.
1: 저는 평영 안대해가지고 한 몇 개월 고생할 때
0: 아 개구리 헤엄. 아,
1: 개구리 다리를 이어다 붙일까? 막 아, 진짜 너무 부러웠어. 그 개구리 헤엄.
0: 맞아요.
1: 하여튼 뭐 이래저래 동물의 움직임이나 동물의 행동 양식을 보면 네. 사람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0: 맞습니다. 자 오늘은 과거로 점프해보는 시간이에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타는 날입니다. 2부에서 함께하실 거고요.
1: 네 오늘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덥지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6: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7: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6: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7: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6: 저희가
8: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5: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너 티야?
11: 응, 나 티야. 웃음 파티.
6: 제목 공원의 정원. 경기도에서 최수진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네. 저희 고모와 고모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저희 고모네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사 온 후 고모는 그 정원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꾸밀까 그 생각밖에 없으셨고, 고모부는 그 모든 게 다 귀찮은 그런 상황이었대요.
13: 아니죠, 길고양이 밥을 그 마당에 놔주기로 하고는 자기는 한 번을 안 주네.
12: 아니 저 여보, 우리 아이고, 여기에 참, 상초를 좀 심을까? 어? 잔디를 요만큼 걷어내고 텃밭으로 만들어서 이걸 갖고 볼까?
13: 아유, 예, 마음대로 오세요.
12: 아니,
13: 예.
12: 봐봐, 이쪽에 청상초를 심고 이쪽으로 그거 있잖아, 꽃상초, 그거를 좀 심어볼까?
13: 아유, 뭐 어? 그러든지 말든지.
12: 아,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모가 정원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정원에 사슴이 있으면 참 예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에게 특명을 내리셨죠. 우리 정원에 맞는 사슴 모형을 검색하라.
13: 아, 인터넷 결제를 할 줄 모르면 사지 말든가. 이걸 참 별걸 다 시켜가지고 나한테.
12: 뭐라 그러는 거야?
13: 사슴 결제한다고.
12: 그렇게 고모부는 사슴을 결제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갑자기 고모가 묻더래요. 아, 여보. 사슴 몇 마리 주문했어?
13: 한 마리.
12: 진짜? 안다는데? 한 마리만 사면 안 되지. 두 마리는 있어줘야지. 한 마리는 외로워 보이잖아.
13: 그 모형인데 뭐가 외로워?
12: 아이, 그래, 사람 보는 게 진짜.
13: 아유, 한 마리 그럼 너 추가하면 되지 뭐.
12: 그냥 추가하면 배송비가 따로따로 들잖아. 그걸 취소해. 그리고 다시 주문해.
13: 아유, 알았어. 아유, 내일 할게.
12: 아유, 내일 하면 그 업체 민폐야. 그분들 보시기 전에 빨리빨리 바꿔놔야지. 지금 일어나서 얼른 바꿔.
13: 알았어. 아유.
12: 주문 수량을 수정하고 다시 누우셨대요. 근데 몇 분 있다가 또 고모가 말을 걸더래요. 여보, 여보, 여보.
13: 아, 네.
12: 사슴은 어떤 사슴이야?
13: 둘 다 뿔이 있고 앞을 보고 서 있는 모형이야.
12: 둘 다 서 있어? 아니, 둘 다 서 있으면 안 되잖아. 밸런스가 안 맞잖아. 하나는 앉고 하나 서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균형 있는 사슴 커플이라는 게 딱 안 떠올라. 조형미가 뭐 안 떠올라?
13: 아유, 난 안 떠올라.
12: 다시 바꿔. 업체에 주문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주문을 바꾸고 다시 누웠는데 제발 고모가 또 말을 거셨대요. 여보?
13: 아, 왜?
12: 아니야, 아니에요. 주무세요. 예. 근데 여보.
13: 아, 왜? 뭐 왜?
12: 아니에요. 아, 근데 여보.
13: 그...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어. 왜 자꾸 불러?
12: 아니야. 안녕히 주무세요.
13: 아, 진짜 잘 나오면 겨우 잘 나. 하여튼 한 번만 나 더 불러. 그냥 내 제 이 집에서 나가버리든가 할 거니까 내 그냥.
12: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사슴이 배송됐는데요.
13: 여보, 사슴 왔다.
12: 어머나, 드디어 왔네. 아이고요, 포장도 진짜 꼼꼼하게 했다. 아이고, 깜짝. 와, 깜짝. 엄마, 이거 뭐야?
13: 왜, 사슴이잖아.
12: 당신 갈색 꽃사슴 주문했어?
13: 당연하지.
12: 아니 정원에 놓는 사슴인데 하얀 백사슴으로 해야지.
10: 당신이 흰색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12: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당신은 우리 정원에 갈색보다 흰색 사슴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 같은 거는 전혀 안 해봤어?
10: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들어. 어? 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린 그 정원을 내가 무슨 수로 맞추나 그거를.
12: 아니 이거는 에? 그거는 내 머릿속하고 상관없어. 아, 보편적인 정서야. 사람... 이건 안 돼. 너무 아... 진짜 같아서 내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10: 아 그러면 이게. 이미 배송이 온 거 어쩌라고.
12: 흰색 사슴을 다시 주문하자.
10: 아유 진짜.
12: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고무를 옆에 앉혀놓고 흰색 사슴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10: 자 당신도 같이 보고 했으니까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마.
12: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0: 아유 너 왜 저 아유 나 깨우기만 해봐 진짜. 아유 아유 피곤해. 아유.
12: 그런데 그날 밤 고무부가 왠지 느낌이 쎄하더래요.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니나 다를까.
10: 아유 뭐가 이렇게 쎄. 아니야.
12: 여보 깼어.
10: 아 당신 왜 나를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12: 당신이 깨우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깰 때까지 기다렸는데.
10: 아 왜 왜?
12: 아 아까 그 사슴 엉덩이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지 않았었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앉았었나? 왼쪽으로 휘어져 앉았어?
10: 왼쪽.
12: 두 마리 다 왼쪽으로 휘어져.
10: 그래 같이 봤잖아.
12: 그럼 안 되는데. 아 이게 대문 좌우로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두 마리 다 같은 방향을 보게 되거든. 이게 대칭미가 떨어지잖아.
10: 그게 뭔 소리야 또.
12: 그러니까 하나는 사슴 엉덩이가 왼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10: 그게 뭔 소리하고 왜.
12: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멀리서 보면은 대문을 중심으로 사슴 머리들이 모여있는 형상으로.
10: 이게 뭔 소리야.
13: 뭔 소리야.
12: 결국 고모부는 고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음날 고모는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서 사슴 사진을 보며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10: 뭐하고 있어?
12: 아니 이거 봐봐. 어? 무릎을 이래 접고 앉아있는 사슴의 얼굴이 왼쪽에 있는데 옆으로 서있는 사슴도 왼쪽이 얼굴이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오른쪽이 엉덩이란 얘기야. 그 대문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왼쪽에 앉은 사슴 엉덩이, 앉은 사슴 머리, 그 다음에 서있는 사슴 엉덩이, 서있는 사슴 머리가 되는 거잖아.
10: 그게 무슨 말이야.
12: 생각해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은 사슴 둘의 머리가 중앙에 있고 엉덩이들이 바깥으로 대가 마치 사슴들이 다정하게 머리를 모으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주문한 거 봐봐. 나란히 이래 줄을 서있는 느낌이랄까.
10: 아유
12: 아, 알겠어.
10: 아유 몰라 몰라 됐어. 컴퓨터 꺼. 다시 아무것도 하지마. 어? 그 정원도 보지마. 사슴 볼 때까지 아무 생각 자체를 하지마.
12: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사슴이 배송돼 왔습니다.
10: 그래 뭐 없는 것보다는 사슴들이 있는 게 낫긴 하네.
12: 응. 그치? 그거 봐. 이거 허전한 것보다 낫다니까. 그러면 어? 여보
10: 응?
12: 어? 사슴을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래 해놓고 호랑이도 두 마리 사볼까? 그 사이트에 백호랑이 있던데.
10: 사지마. 어? 아무것도 사지마. 어? 더 이상 정원에 아무것도 드리지 마.
12: 아니 이래 앉아있는 호랑이하고 여보 여보. 그렇게 고모는 고모대로 바쁘고 고모부는 고모부대로 백배로 일이 많아졌던 이사 초기. 지금은 훨씬 더 아름다워진 정원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10: 아 다행입니다.
12: 고모 그리고 고모부 저도 나이 들면 자연 속에 살고 싶거든요. 제가 전원생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엄마 어지럽다.
6: 아, 고모님이 디테일. 봉준호 감독 저리 가라네요. 디테일하시네.
12: 근데 뭔지 알겠어. 이게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균형이 깨지니까 대칭미를 좀.
6: 아니 무슨 해태상도 아니고 정원에 이렇게 마주보고.
12: 해태는 정면을 보잖아. 어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데 고개가 이렇게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반대를 바라보는 게 좋잖아요.
6: 죄송한데 고모님이 그냥 사슴 만드시는 게 어때요?
12: 아니야 지금 문춘식 씨야.
6: 예, 예, 예.
12: 이거는 예. 이 돌조각으로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6: 아, 예.
12: 그 백호랑이 백사슴 이런 거 못 봤어요 정원에? 부의 상징.
6: 예 알겠습니다.
12: 백태를 떼내네.
6: 예 고모님 잘 알겠습니다.
12: 아 안 맞아.
6: 오랜만에 마른 세수를 하게 되네.
12: 미적 감각 너무 안 맞는다.
6: 아닙니다 예쁜데요 뭐 예. 예.
12: 근데 인터넷 주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예. 인터넷 주문하는 분들 이제 옆에 예.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이나 옆에서 쫄 때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12: 내가 정말 누구라고 얘기 나는데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6: 아 장모 예.
14: 죽어. 죽어. 진짜
6: 괴롭죠,
14: 하나 끝마치기도 전에 또 하나 오더 들어오고 또 하나 오더 체크하기도 전에 또 그거 확인하고 와.
6: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14: 예,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제가 나중에 주차나 이런 거 운전을 하게 되면서 전 매니저들한테 많이 사과했다 그랬잖아요.
6: 네.
14: 왜냐면 모르면 명령어가 엉망이에요.
6: 그렇죠. 네. 네.
14: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야 이거 잠깐 세워봐. 잠깐 여기 뒤로 빼봐. 막 이러는데 그렇죠. 안 되는 걸 알고 나서부터 미안해지더라고.
6: 운전해보면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정차도 그렇죠. 안 된다. 네. 이런 거 알게 되죠. 그렇죠?
14: 인터넷 쇼핑도 그렇습니다.
6: 맞습니다.
14: 마찬가지.
6: 내가 해봐야 돼요.
14: 네. 아, 이상은의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비밀의 화원.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0: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멋있으시오. 시간은 되돌려 섭지만 웃긴 사연은 또 얻을 수 있다.
1: 웃음 편지
0: 타임머신.
1: 이렇게 웃긴 사연이 까도 까도 계속 양파처럼 나올 수 있나 싶은 코너예요. 네. 웃음 편지 타임머신.
2: 누군가한테는 새로울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들으니까 반가울 겁니다.
1: 그쵸.
2: 여러분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Just listen.
1: Just.
2: 예. Just.
1: 맛있잖아요. 자, 먼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2: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림 전 씨에게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 편지 타임머신이고요. 잠깐 나오라고 해서 일본에 있다가 상암동에 들렀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사람을 오라가라 하네요. 예, 예, 됐고요. 출연료는 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 코너 말이죠. 과거 이맘때,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요. 예. 이때 방송된 웃음 편지 중에서요. 예,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로 뽑힌 사연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군요. 예, 먼저 가보겠습니다.
1: 아, 목소리는 되게 고급인데 내용이 싸다. 진짜. 와, 되게.
2: 그래요?
1: 와,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다.
2: 예. 예. 제가 알기로 손석희 교수님 그 일본에서 교수님 하셨었는데 요즘 또 질문들 때문에
1: 예, 맞아요.
2: 자주 한국에 오신다고.
1: 예. 예. 하여튼 그 손석희 씨는 예, 그 연습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2: 예.
1: 한 내용이 항상 싸서 손석희 씨 목소리로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뱉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2: 그분 입에 담지 않은 것도 제가
1: 네, 맞아요. 그런 거 좋아요. 예. 같은 목소리로 그분 입에 담지 않은 것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타임머신 사연인데요. 2021년 6월 2일에 소개됐고요. 인천에서 신명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초보 길벗의 하늘.
1: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기사님 사연이었잖아요.
2: 예. 어느 정도였냐면 예. 이분이 너무 떨려서 손님이 손을 흔드는데 그냥 지나쳤대요.
1: 이게 너무 예. 초보 때 일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던 사연이었어요.
2: 맞아요. 예. 예.
1: 자, 감을게요.
4: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저는 올 초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고 길벗이 된 신명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지만 회사 때문에 인천에 와서 인천의 지리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처음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한다는 말에 제 친구들도 다 말렸지만 일단 한번 저질러봤네요. 아내와 딸의 격려를 받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첫 손님을 태우러 택시를 몰고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콜을 받으려고 어플을 몇 시간째 켜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잠잠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길에서 손님을 태워야 한다는 건데 사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떨렸거든요. 이 모든 게 처음이니까 제가.
1: 아, 예예. 예. 그럴 수 있겠다.
4: 그렇게 덜덜 떨면서 가는데 저 멀리서 손님이 손을 흔드는 걸 발견했어요.
5: 저기요, 택시.
4: 어이, 어쩌지? 차가 세워야 되나? 어떡하지? 저분을 태울까 말까? 어떡하지? 아.
5: 예, 여기요, 여기요, 택시.
4: 고민하는 사이 그 손님을 지나치고 말았어요.
1: 어떡해.
4: 아유, 이런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시 돌고 돌아 그 손님이 있던 곳으로 갔는데요. 오, 아직 서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저 손님을 꼭 내 첫 손님으로 만들어야겠다 용기를 냈어요.
5: 택시.
4: 자, 침착하게 세우자. 자, 브레이크를 밟어. 신명권, 넌 할 수 있다.
1: 뭐야? 아까 그 택시 아니요?
4: 또 지나쳤어요.
1: 에?
4: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렇게 첫 손님을 놓치고.
1: 나 처음 들어 이런 얘기.
2: 이 사연 웃기다. 아, 그죠?
1: 진짜 낯가리는 택시기사님.
2: 예. 아, 손님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1: 떨렸어요.
2: 아, 명권 형님 받으시죠. 아, 아무튼 첫 손님을 놓치고 네. 그 뒤로도 손님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몇 시간을 빙빙 어떡해. 놀았습니다.
1: 귀여우시다.
2: 왜냐? 난 인천지를 잘 모르니까. 오늘은 길만 익힌다.

0: 뭐 이런 마음으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춘역 부근을 달리는데 우연히 횡단보도 맨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근데 그 누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요? 순간 나도 모르게 도망가자 생각이 들었지만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1: 아, 진짜.
0: 아유, 한 호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죠.
2: 아, 저기 운행하는 택시 맞죠?
0: 예, 예.
2: 아, 저 그럼 탈게요.
0: 아, 뭐 해야 되지?
2: 기사님, 근데
0: 예, 예.
2: 저 어디 가는지 안 궁금하세요?
0: 아, 맞다. 아, 예. 어디까지 모실까요? 예.
2: 에, 고려식당 가주세요.
0: 아, 잠시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천지를 전혀 몰랐고 덜덜 떨며 핸드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 입을 대고 말했습니다. 고려신라.
3: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0: 고려신라.
3: 다시 말씀해 주세요.
0: 아이고, 왜 이래. 첫날부터 뒤에 손님 계신데. 고려신라.
2: 뭐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0: 예? 예? 아니,
2: 고려신라가 뭐예요? 고려식당이요.
0: 아니, 거기 가시
2: 고려신라가 어디예요? 거기 못 가요, 지금. 거길 어떻게 가요, 기사님? 고려신라를. 아, 고려식당이라고. 어, 저기 이게 아, 실례가 안 되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0: 아, 그러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제 처음입니다. 예, 예. 예.
2: 고려식당 됐네요.
0: 또리롱. 그렇게 손님의 도움을 받아 검색에 성공했는데요. 이게 문제가요. 이놈의 고려식당이 욕 나올 정도로 지점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아, 저 손님.
2: 아, 네, 기사님. 아, 편하게 그, 말씀하세요.
0: 여기 목록이 쫙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 어떤
2: 아 거기 내비게이션 고려... 아래쪽으로 쭉쭉
0: 아래
2: 아니
0: 여기
2: 그, 좀 위로요. 위로요.
0: 아, 위로
2: 예, 쭉쭉
0: 그러고 있는 사이 이제 신호등 불이 바뀌었고 뒤차가 빵빵 거렸고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아,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손님께 내리시고 다른 차를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손님이 이제 오나 한 말투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2: 계산님.
0: 예, 예, 예.
2: 오늘 택시 처음 하시는 거죠? 택시 내부가 세차네요. 비닐도 그대로고요.
0: 이게 눈치가 빠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좀 서투르고 저기 인천 쪽 길을 제가 잘 모릅니다. 예.
2: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비 끄세요.
0: 네, 예?
2: 자, 내비 끄시고 마음 편하게 쉬업 한번 하세요. 자. 자, 그리고 자, 앞으로 쭉 직진하세요.
0: 예, 예. 그렇게 손님의 입 내비게이션으로 무사히 원하는 목적지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도착해서도 막 제가 우왕좌왕하니까 손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2: 저 기사님, 출발할 때 요금 버튼 안 누르셨더라고요.
0: 아이고, 아이고 제가 그랬네.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요금은
2: 아니요, 그냥 아니요, 저기, 아니요. 예, 여기까지 제, 내가 자주 댕기는 데라 알아요.
0: 예?
2: 5천 원 드리고 내리면 돼요.
0: 아,
2: 예, 번창하세요.
0: 아, 예. 알고 보니까 그 거리는 기본 요금 거리였고 저는 그 첫 손님을 잘 만난 덕분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날 무려 5명 정도 손님을 더 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금 보기도 전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초기화가 되기도 하고 또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길을 잘못 들어서 막 요금을 물어드린 적도 있지만 요즘은 뭐 무사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2: 네.
0: 택시는요 하루 종일 작은 운전석에서 펼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했던 어느 선배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도로에서 기생하시는 모든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길벗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 그날 문자가 아, 많이 왔습니다. 정진희님이 고려신라라고요? 빵 터졌네요. 크크크.
1: 아, 진짜 시대물인 줄 알았어요. 네. 타임슬립물이나. 아,
0: 지금 못 간대 정선혜씨. 드립 좋은데요. 예.
1: 이정현님, 기사님 너무 귀여우셔요. 처음엔 다 그렇게 서툴고 실수하는 거죠.
0: 맞아요.
1: 파이팅 하셨는데 이 사연이 5년 전 사연이잖아요.
0: 아, 5년 전 거예요?
1: 지금 우리 기사님 하하하 이러시면서 베테랑 운전 하시면서 아, 내가 그땐 그랬지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0: 아, 5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1: 저는 네. 너무 새로워요. 지금 그쵸? 새 사연 같아.
0: 2812님은요. 언제나 프로 같은 택시기사님의 인감이 넘치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하하하. 저는요 술 취해서 기사님 우이동으로 가주세요 했는데 오이도 가셨어요.
1: 잠깐만. 야. 동이랑 돈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0: 와, 이거 한 5만 원 나오는데 이거.
1: 오이도는
0: 더 나올 거예요, 아마.
1: 어디예요?
0: 오이도는 저 아래. 네. 대부도 아래.
1: 그러니까 섬이잖아요.
0: 예. 네.
1: 대부도면 야. 나 얼마 전에 대부도 갔다 왔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0: 예, 네, 여행 가는 데인데. 야.
1: 굉장히 오이도에서 뭐 하셨을까?
0: 야, 우유동 가야 되는데.

0: 거리가 굉장한데 기사님 아싸 장거리 손님이다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1: 가신 김에 해물 칼국수 드시고.
0: 그렇죠.
1: 천천히 오시. 예.
0: 저도 한번 중계동이라고 그랬는데 중동으로 가셔가지고 중.
1: 아 부천 중동이요?
0: 아니 그 하여튼 중동. 중동 맞죠?
1: 중동 부천 중동인데?
0: 부천이죠. 예. 되게 멀었어 하여튼 2시간 걸렸어요.
1: 아이고야. 예. 중계동 이렇게 했구나.
0: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택시비가 따따 따블이더라고요.
1: 그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0: 그게 부천에 있는 곳이었구나.
1: 예예. 예.
0: 네, 뭐 제죄죠. 네. 정신을 잃었던 제죄입니다.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듣기 평가 퀴즈.
1: 사연자가 이것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승객이 원하는 것이 태워지는 교통수단으로 주행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이 표시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택시, 2번 버스, 3번 비행기.
1: 셋 다 요금을 내긴 하는데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동안 소녀시대 노래 들을게요.
1: 네.
0: 아하, 그렇죠. 이게 정답이 있어요. 미스터 정답.

0: 타임머신 듣기평가 퀴즈 사연자가 운전했던 이것 정답은요?
1: 1번 택시였습니다. 네.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였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월간

0: 베스트로 선정이 되시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한번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
1: It's you!
0: 바로 여러분입니다.
1: 어, 네. 나 이제 파블로프 침 흘리는 개 같아.
0: 기다리고 있어.
1: 아, 나 어떡하지? 아, 나 훈련됐어. 여러분, 저는 훈련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웃음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참여해주세요. 사연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지만 이거 되게 웃겨요 하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에도 남겨주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원 상당의 상품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보내주실 분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광고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0: 역시 키움.
13: 키움 증권.
1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주식마.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게요. 7710님. 아, 저는 지금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9: 우와, 웰컴백.
8: 네네, 상해에서 4박 5일 동안 지라시 팟캐스트 들으면서 여행 잘 다녀왔네요. 매운 짬뽕 먹고 싶어요. 어, 하셨습니다.
9: 어머, 아니 여행지 가셔서도 저희 목소리를 어머 함께 해주신 거예요?
8: 이동 중에 지라시를 계속 들으셨나 봐요.
9: 그럼 우리도 상해 갔다 온겨?
8: 어...
9: 아, 여독이 안 풀렸네. 상해 좋죠. 아, 근데 매운 게 땡기시는구나.
8: 그런가 봐요. 짬뽕 꼭 드시고요.
9: 네. 예. 2804님이요. 천식형 써니누나 30대 후반의 청취자입니다.
8: 네네.
9: 100만 년 만에 소개팅 들어왔어요.
8: 와우.
9: 아, 나 긴장해서 그런지 벌써 인중에 땀이 차.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100만 년 만에 들어왔으면 긴장될 만하지.
8: 그렇죠. 아, 30대 후반이 아마 소개팅 가장 제골 때죠.
9: 그럼요. 폭발적일
8: 예.
9: 때지.
8: 예.
9: 그때 좀 누리셔야 되는데

0: 일단 뭐 가벼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뭐.
1: 힘 주시면 안 돼요.
0: 근데 네. 이거 억지로 또 힘을 안 주려고 되게 여유로운 척 하잖아. 그거 독골비기 싫어.
1: 아, 그런가요?
0: 그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제가 소개팅을 좀 오랜만이라 살짝 긴장이 되네요? 라고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1: 아, 솔직하게?
0: 네.
1: 아...
0: 그러면 상대방이 여자분이 막 억텐으로 막 끌어올리거나 여유 있는 척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여자 이렇게 입장에서. 그럼... 나 여자 입장에서 아, 저... 생각한 지 너무 오래됐구나. 아... 나 뭐 중성화됐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1: 너무 긴장해서 네.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잠깐 과민성 대장님에서.
0: 아 네. 아 싸세요. 네. 아니, 아니.
1: 큰일 좀 잠깐.
0: 예 예. 한번. 저도 오랜만이라.
1: 아 솔직하게.
0: 단어 막 나오네요. 죄송해요. 아, 안 되겠다.
1: 어쨌든 예, 하여튼, 예 즐거운 소개팅 하시고요.
0: 예, 제가 말하는 건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자연스럽게 즐기고 누리세요.
1: 맞아요. 힘 빼고 편안하게 최대한 즐기고 싶죠.
0: 그러니까 네. 들어온 게 어디야. 자 5040님. 중2 아들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지를 숨겨놔가지고 점수를 이제 봤네?
1: 네.
0: 아니 글쎄 세상에 40점이 거의 기본이에요. 아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머리야. 아 이거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 중2인데.
1: 모두가 공부를 잘... 아닙니다 어머님. 예.
0: 그래 됐어. 예. 아무로 위로도 안 되지.
1: 이 성적이라는 코멘트가 진행자로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0: 맞습니다. 예.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 예.
0: 네, 다 이렇게 5040님 어떻게 세상에 저 엄마 너무나 걱정되겠다 하는 분보다 에휴 남의 일 같지 않다 하는 분이 예. 훨씬 많아요.
1: 그럼요. 예.
0: 그게 위로가 됩니다. 가끔 세상은.
1: 그렇죠.
0: 자, 예. 그리고 1553님
1: 저는 고2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중3 때 발목 골절돼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며칠 전에 전력질주하다가 팔을 완전 갈아서 이틀 한 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네요. 지금도 병원 데려다 주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들아 제발 건강하게 자라다오.
0: 이게 활동량이 많잖아요. 고2 아드님이시면 뭐 친구들하고 살실 농구도 하고 축구도 네, 하고 뭐 몸을 얼마나 쓰겠어요.
1: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는 나이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러다 아. 보면 또 엄마 가슴도 막 심장에서 밑으로 출렁출렁 막 왔다갔다 하는 거지.
1: 그렇죠.
0: 그렇죠. 네,
1: 제가 이기면
0: 윤준식 씨는 좀 막 그렇게 움직이면서 컸어요?
1: 아니 그렇게 막 사고를 치고 그러진 않았는데
0: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1: 그런 건 없고 저는 이제 오히려 어른이 돼서 술 먹고 갈비뼈가 한번 부러지거나
0: 아 그거를 예,
1: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러지고
0: 어머님이 예.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1: 예 아내분께 예, 사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0: 예. 어, 아내분도 또 말씀 똑같은 거 드리겠지만 어머 진짜 우리 예. 손유라 씨 어떡하냐 그런 분보다 아유 남의 일 같지 않다 진짜
1: 그런 분이 더
0: 많아요. 예, 예. 세상은 그래서 살만합니다.
1: 예, 다음 사연이요.
0: 7279님 신랑은 골프며 술자리며 바쁘게 노는데 제가 여고 동창들 4명이랑 오랜만에 만나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1: 네네.
0: 쓸데없이 그런 데 간다고 한마디 하는 거죠. 지는 사업상 인맥관리 아이고 참나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누구는 인맥관리 못해? 아 열받아서 그냥 한잔 하려고요. 흥치 뽕이다. 라고.
1: 에이 남편분 좀 그렇다.
0: 아니 우리 7279님 그런 걸 왜 허락을 받아요? 그런 건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네. 나가서 통보하는 거예요.
1: 그쵸.
0: 남편은 수 없는 생활 나한테 통보를 했는데 나만 왜 영국식으로 매너를 갖춥니까?
1: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사업하신 분도요. 네. 술자리 골프자리가 100%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새벽 1시부터는 지 마음입니다.
1: 네. 3차부터는 본인이 마시는 거예요.
0: 그럼요.
1: 예.
0: 그리고 문천식 씨가 늘 형님들하고 나누던 얘기 난 이 언니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1: 네.
0: 허락보단 용서가 빨라요.
1: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일단 하세요. 모임을.
0: 저지르고 용서 받으세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됩니다. 네.
1: 자 6932님 사연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정선희 씨가 좋아할 만한 사연이어가지고
0: 그래요?
1: 아파트에 장미가 예쁘게 펴서 반려견과 한 컷 찍었어요.
0: 어머!
1: 사진 주셨습니다.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싶어요. 했는데 강아지 뭐예요? 왜 이렇게
0: 요크셔 테리어.
1: 너무
0: 예쁘다. 아우 진짜 예쁘다.
1: 장미도 너무 예쁘고.
0: 네.
1: 아우 이뻐라.
0: 또랑또랑하네.
1: 그러니까요.
0: 요크셔 테리어. 아우 이쁘다. 그래요. 진짜 요새는 반려 그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반려견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1: 네.
0: 진짜 이렇게 예뻐하는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죠. 조심스럽긴 해요.
1: 맞아요. 서로 배려하시면 좋겠고요.
0: 맞아요.
1: 아, 신청곡이 마침 또 우리 공개방송 때 나왔던 우리 하이키네요.
0: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한번 우리가 공개방송에서 봤다고 그렇게 또 식구 같다.
1: 맞아요.
0: 예. 자 6932님이 신청하신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 등 161명 명의의 국조 요구서를, 또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 등 110명의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 후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됩니다. 다만 국조특위의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수도 동일항에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 유행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만 명 줄었고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5.9% 감소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선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잖아요. 실제로 자기 팀 선수 지키려고 나가는 건데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선수 시절에 한 번은 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건 우르르 나올 일이 아니다, 괜찮다 하는 신호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화를 내서 이길 수 있는 일보다 참아서 이기는 일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날 한 번 참고 8-2로 승리했다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0: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임은 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자, 잠시 후에 AS 따위 없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만 사는 코너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0: 말짤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 배에 가스가 차는데 근데 못 끊겠어요. 자꾸 방귀가 붕붕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몰래 끼는 방법 없을까? 휴 뭐 이런 거.
1: 없어요. 네. 소리가 안 나면 냄새가. 네. 네. 냄새가 나면 소리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지들끼리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0: 쉽지 않죠.
1: 사각지대를 찾아보는 게 빠르고 저는 커피 진짜 가스 차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네. 방법이 없어요.
0: 화장실 가야죠 그냥. 예.
1: 그래도 나와준다는 게 어디야. 가스가 안 나오는 게 더 고통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함께합니다.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잠시 광고만 듣고 바로 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보충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5: 저 이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6: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5: 할배
6: 상담소.
5: 야 여러분 이제는요 상담에 이어서 소개팅까지 접수한 말자 아이고. 할매 어서 와요.
6: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또.
7: 좋은 일에 좋은 일. 말자팅이 요새 난리요.
6: 아이고
7: 소개팅은 그쪽으로 가야지 터가 좋다며.
6: 그치 특집을 또 했는데요. 네. 2만 2천 명이 신청했어요.
7: 2만 2천 명?
5: 경쟁률이 네. 25대 1이었대요.
6: 엄청났어요.
7: 2만 2천 명이면 1만 1천 명씩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이요? 아니면
6: 그
7: 어떻게 되는 게?
6: 그 비율을 잘 모르겠지만 아, 네. 그래도 와. 얼추 맞춰서 매시긴 했죠.
7: 그럼 이제 2만 2천 명이 짝이 없다고 지금
6: 오신 거야.
5: 그럼 현장에는 몇 명 들어왔어요?
6: 800군 좀 넘게. 왜냐면 와. 객석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7: 25대 1 정도 됐네.
6: 네. 아.

0: 정말
1: 굉장한 존이라는 거요. 소개팅 해주다가 죽으면 나중에 이제 극락왕생 한다고 그러더라고.
0: 좋은 데 간다 그러더라고.
2: 어, 애국자네.
1: 어떻게 저기 다들 상태들은 어때야?
0: 아, 결과적으로 외모였다.
1: 아, 서로가
0: 예.
1: 아, 다 올빠요?
0: 이 다 정말 이상형을 막 애둘러서 말씀드려서 에이. 이분 어때요? 저분 어때요? 했더니 약간은 수동적이셨어요. 모두가. 근데 엄청나게 잘생긴 분 한 번 일어났는데 여성분 한 10명 정도가
1: 다 쫙딱 그냥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0: 그 남성분이 자기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장거리는 싫다 했더니 어떤 부산 여성분이 서울로 이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1: 짐을 싸는
0: 갑자기 적극적이었어요.
1: 사람은 그래야 나 잘생긴 사람이랑 사는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얼굴을 조금씩 뜯어먹고 살면 괜찮대. 괜찮대.
0: 그래? 얼굴 뜯어먹고 사냐가 그 그렇죠. 정답이 아니네.
1: 어르신들이 옛날에 꼴값 판다랑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는 게 관용 오고 있잖아.
0: 뜯어먹고 살 수 있네.
1: 꼴값도 비싸고 금값만큼이나 얼굴도 뜯어먹을 수 있고. 바뀌었어.
0: 요즘 바뀌었다.
2: 외모가 중요하다.
0: 예.
2: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사연들 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돌아가면서 해요. 나 힘드니까.
1: 그래. 그럼 먼저 해.
2: 자, 젊었을 때 잘생긴 남자랑 살았던 우리 선자 씨는 내 덕분에 후회가 없겠어.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0: 왜요?
1: 아니고 수호도 얼굴 때문에 졸업했는데 썸하는 얼굴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일찌감치 썩었구만.
2: 그래요.
0: 아, 정말. 네,
1: 그래. 1722님이 예, 주세요.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 남성분이 만난 지 5분 만에 좋은 오빠도.
2: 아이고야.
0: 와, 5분?
1: 좋은 오빠 동생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말 딱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 동생 사이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안 돼요.
2: 아 그래요?
0: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미 멈춰. 됐어요.
1: 멈춰.
0: 예. 네. 야, 이 말 딱 두 번에 동생이 그래. 느껴졌구나.
1: 아. 그래도 형 동생 아닌 게 어디냐.
2: 아 이거 발전 가능성이 없나 이거 어떡하지?
0: 없어요.
2: 아 그래요?
0: 없어요. 상처만 깊어져요.
1: 5분 만에 좋은 오빠 동생 멘트 나온 건 작두요.
0: 네 그냥 정말. 근데 오히려 나는 이 남성분이 아주 시원해요.
1: 그치.
0: 뭔가 질질 끌고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딱 요새는 여지 주면 안 돼요.
1: 그래요. 네. 시간 낭비시키는 건 실례요.
0: 맞아요.
2: 그래요.
1: 이 짝도 이제 마케팅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빨리 그냥 잘 끊어줬어.
2: 하나 더 볼게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간 역할입니다. 위에서는 더 잘하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제가 답답하다 합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없는 게 고민이에요. 저번에 회사 상반기 업무보고 회의에서 본부장님께서 일정이 이렇게 짜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0: 야, 진짜 정말 안 잘린 게 어디야.
2: 그 후로 타부서 부장님들이 저를 꺼리십니다. 인사이동도 못해요. 이 상황 파괴하는 방법
0: 와
2: 있을까요?
0: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분.
2: 아이고 선자씨 그거 말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이분은 진지해요.
0: 아니 심지어 익명이야.
2: 말짜면 이거 어떻게 돼.
0: 익명을 안 해도 이걸 들은 회사 동료들은 다 할 것이에요.
2: 그쵸.
0: 본부장님 아이고. 짜져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회사원들이 어디 있을까요.
1: 야 기가 막히다.
2: 충격적이다.
0: 근데 정말 이 사람 이 당사자는 스트레스다. 예, 밑에 또 후배들도 답답하게 그치. 보고 위에서는 잘하라고 채찍질하고 중간에서 정말 끼어서 이도저도 아닌데 근데 봐봐요. 요 정도 되면 웬만하면 이미 잘려요.
1: 그지
0: 나오지 마세요예요.
1: 그치. 권고를 당하지.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상을 빼지 않았다는 건 본인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
1: 그래.
0: 그거를 벗어나서 지금 변두리 거를 자꾸 잘하려 그러니까 짜져 있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저게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말을 다루는 지금이니까.
0: 맞아요.
1: 말은 말이요. 자기 마음 속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게.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것이 본부장도 제발 짜져 있어라라는 본인의 어떤 욕구와 갈망이 평상시 저변에 깔려 있지 않고서는. 네. 이 말이 형태를 갖춰서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오.
2: 아, 이거 어떡하냐 웃기다, 이거.
1: 가치관 정립이 참 중요한 이유지. 어쨌든 나는 그래. 본부장님 짜져 있으세요. 이걸로 인싸가 될 수 있어. 이
0: 맞아.
1: 사람은.
0: 너무 캐릭터
1: 이거를
0: 있어.
1: 노려. 이걸 이용해.
0: 맞아. 요새는,
1: 이거 캐릭터잖아.
0: 요새는 이게 또 재미로 빵빵 터지고 하면은 또 이게 또.
1: 그려.
0: 캐릭터가 돼.
1: 키득키득거리고 놀리고 밈이 되면 이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거 나의 캐릭터구나.
0: 맞아.
1: 예, 그리고 애매한 사람이 있어줘야 돼.
0: 맞아.
1: 우측에 다 빨간색만 있고 파란색만 있고 막 색깔이 선명해. 세상이 미쳐날게요. 어. 그러면
0: 요거는 본부장님도 잘 받아줘야 돼. 그래. 어, 땡땡씨 나 오늘도 어디 짜져 있을까.
1: 그렇지
0: 알지.
1: 그러면 어, 아주 세련됐지. 어. 이 미국식 그 유머를 어. 탑재한 것이라고나 할까.
0: 그렇게 해야 돼.
1: 옛날 그 식으로 어. 말하면
0: 그리고 부디. 맞아 에이. 웬만하면은 또 업무 보고는 다른 사람 입을 빌려요 앞으로는.
1: 에이. 잘하는 놈 시켜 또.
2: 이지가 안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사연이
1: 짜져 있어.
2: 예예.
0: 3835님 말짜임에 고민 있어요. 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고민이지만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고민입니다. 나름 살 찌우기 위해 야식도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네요. 아이고. 좋은 방법 있을까요?
1: 그래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만.
2: 와 부럽다.
1: 이거 우리는 승질나잖아요.
2: 그렇지.
1: 근데 살 안 찌는 것도 겁나 스트레스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앉았는데 엉덩이가 10분도 안 돼 100여. 아. 살이 없으니까.
0: 난 3시간도 앉아있어.
1: 야 나는 야, 잔다 여기서.
0: 어, 여기 정말.
1: 어, 푸시푸시 빼고 잔다. 근데 그 무엇이가 전체적으로다가 영양이 불균형이면 어, 뭐 제대로 살로 갈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한번 영양제나 이렇게 보약 같은 거 있잖아요.
0: 먹어봐라고.
1: 보충제를 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2: 이게 말점이 어떻게 생각해요? 뭘 좀 먹을까?
0: 그리고 근본적으로 많이 먹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봐요.
1: 그래요. 지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0: 찐 사람들은요.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그들처럼 먹고 있는가? 왜냐 이분 기준에서의 만이지 우리가 봤을 때
1: 안 맞을 거예요.
0: 뭐야 이럴 수도
2: 아, 그러네,
0: 있어.
2: 그러네. 김밥 반 줄 먹었어 이런 거.
1: 안 맞을 거예요.
0: 한번 그 말자쇼 할 때 어린이날 특집에 마른 친구가 고민이라서 좀 찐 친구가 조언을 바로 해줬어요. 다이렉트로. 왜 자기는 먹는데 안 찐다 그러니까 너 점심 먹고 간식 먹었어? 안 먹었대. 어. 먹어야지. 저녁 먹고 간식 먹었어? 안 먹었다. 먹어야지. 어. 중간중간에 공깃밥 몇 공기 먹어? 한 공기, 세 공기 먹어야지를 다 알려줬어요.
1: 이거 미안한데 수능 만점자가 뭐 공부하는 해법 가르쳐준 거예요?
0: 그것처럼. 예. 너무 완고하네. 무릎을 탁 쳤어요.
2: 그렇구나.
1: 그렇네. 어, 양을 한번 맞아요. 체크해봐요.
0: 맞아요.
1: 어, 그 많이가 애지간이 많지 않고선 많이가 아닐 거예요.
0: 그래.
1: 그리고 그래. 위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2: 맞아요. 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1: 맞아요. 네. 영양 문제 말라도 네. 건강하고 튼튼하면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래요.
2: 자 이쯤에서 네. 말짜임의 추천곡 하나 듣고 쉬어가죠.
0: 그래. 뭐 다이어트 어. 관련된 노래 있을라나?
2: 그거 있잖아 왜 원투가 옛날에 했던 노래.
0: 어떤 거?
2: 신나게 춤 자.
1: 엉덩이?
2: 어, 엉덩이. 자 엉덩이. 어.
1: 다이어트에 갑자기 엉덩이?
2: 아 춤을 춰야지 운동하면서.
1: 어, 엉덩이 중요하지.
0: 엉덩이. 예. 네. 네. 자 엉덩이 원투. 예. 네. 네.

0: 자, 말짤매와 함께하는 할매 할배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 아유, 아이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냥
0: 뭐라고? 아니 좀 한창 때인데 왜 그런 얘기예요?
1: 한창 죽을 때가 돼가지고
0: 아,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4428님 50 넘은 우리 남편은 세상 착해요. 근데 집안 대수사 큰일 좀 의논할라 치면 자꾸 회피를 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날라 치면 자꾸 아프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믿어야 되나요?
1: 뭘 이렇게 많이 바라셔. 착하다며. 그러면 반대로 50 넘은 우리 남편 정말 악한데요. 대소사 큰일을 정말 의논하려 그러면 항상 또 그래도 의논해줘요가 낫겠냐고.
0: 아 그게 더 나쁘네.
1: 대소사는 어차피 의논해봤자 그 와이프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럴 거 그냥 통보하시고 착한 거 믿고 사셔야지.
0: 아. 그러네. 그럼 다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1: 다 못 가져요.
2: 아. 그리고 50 넘었잖아. 진짜 아플 수도 있어.
0: 아 그렇지.
2: 많이 아파.
1: 긴 회의가 힘들 수도 있겠다.
0: 나도 50 넘어서 선자 씨한테 무시당했던 것 같아.
2: 빌빌거려 계속.
0: 아 젊었을 때 좋았는데.
2: 아이 뭐 참.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그러고.
0: 예, 다 그런 겁니다.
1: 그래서 뭐 술을 끊었다는 얘기가 공원으로 예, 돌더라고. 예,
2: 끊다가 또 한 6개월만 예. 또 마시더라고.
0: 또 옴삭옴삭 먹어야지. 예. 자 다음 사연이요.
2: 0488님 예. 대구 사는 청취자예요. 머리가 뿌스스해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파마를 해보려고 하는데 뽀글뽀글로 할까요? 커트를 칠까요? 사소한 거지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속 시원한 해결 부탁드려요. 야, 하셨어요.
1: 이거는 뭐
2: 머리 스타일 참 중요하지. 예,
1: 본인의 그 얼굴형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일단 부스스하잖아요. 부스스한데다 뽀글뽀글하면은 더 부스스해.
2: 겨드랑이 털 대고
1: 진짜 막 정말 탄머리처럼 돼. 이럴 거면은 정말 한번 싹 그 배냇머리 밀듯이 밀어서 다시 자라게 하는지.
0: 아 처음부터.
1: 그거가 아니다. 뭐 커트쳐요. 아.
2: 배냇머리 밀고 배냇저고리 입고 동안으로 사는 거.
1: 신생아로 돌아가시든지 커트를 부시시한 걸 걷어내줘야 그치? 조금 그래도 윤기 나게 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2: 이게 머리가 참 중요한 게
1: 맞아.
2: 그 건강의 척도라 그러더만.
1: 맞아 맞아.
2: 탈모도 그렇고 머리가 이제 탄력을 잃고 부수수한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콜라겐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1: 맞아.
2: 그러니까 몸속에서 뭐가 기름 덩어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좀 먹는 거래도 잘 걷어 먹어야 돼.
1: 챙겨야 돼.
2: 그리고 파마는 난 비추요.
1: 비추
2: 말짤매랑 똑같아.
1: 바삭바삭해져요.
2: 실제로 정말 이런 머리인데 파마를 했어. 나 아는 언니가 머리 전체가 겨드랑이 털이 돼.
0: 아이고 수세미처럼 됐구나.
2: 커다란 겨드랑이가 걸어다니고 있어. 아. 조심해야.
1: 그러니까 조심해.
2: 그래.
1: 익명 요청이에요. 예. 저는 차량 도우미 일을 하는데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런지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은근 반말을 합니다. 처음엔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근데 지금은 꽤 됐는데 여전히 반말투로 말씀을 하셔요. 이거 참아야 되나요? 이랬는데. 아 근데 에이. 요거 있잖아요. 저는요. 나이가 어려서라기보다 친근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선배님인데 예를 들어 너무 대하기 힘든 선배다. 네. 그러면 아, 뭐 깍듯이 뭐 존칭을 길게 하겠지만 조금 편한 선배는 선배님 밥은 요런 느낌. 선배님 커피? 요런 느낌에
0: 좋은데.
1: 네, 뭔가 이게 친근함이 있거든요.
2: 그러지. 너무 깍듯이 조상신 모시듯이 어려워. 모시는 것도 아유, 서로 어려워.
0: 별로예요.
2: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말짤매가 요즘 제일 편하게 생각한 선배는 누굴까?
1: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웬만한 선배는 다 편해요.
0: 왜냐면 말짤매도 한 20년 했어.
1: 네, 그럴 짬이 됐고.
0: 맞아.
1: 이게 너무 캐릭터를 입다 보니 제가

0: 정말 헬멘 줄 알아요. 아, 제가 그래. 스스로가.
1: 아, 그러네. 아, 이, 그, 먹었네, 캐릭터를.
0: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고, 왜 그래? 뭐, 이렇게 또.
1: 이거 좋아.
0: 타박을 하기도 하고.
1: 그렇지.
0: 예, 예. 이런 게 생겨버렸어.
1: 원래 이제 없었는데. 그 김령이란 속살은 되게 보들거리거든.
0: 맞아요.
1: 겁도 어, 많고. 어. 근데 저거 흰머리 하나 그러니까. 뒤집었으면 아가 장악력이 예. 생기더라고.
0: 왜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고 이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좀 편해졌죠.
2: 그럼 너그럽게 사는 걸로.
1: 예, 인양반도 하나 예. 뭐 뒤집어 쓰라 그럴까?
0: 뒤집어 쓰든지. 예. 근데 사실 뭐 나이 때문에는 절대 그런 게 아닐 거야.
1: 그래요. 예. 차라리 내가 더 깍듯하게 상냥하게 예. 모셔. 예. 그러면 언젠가 멋스케 하거나 어. 아니면 정말 만만해서가 아니고 어. 정말 말 잘면 말대로 편하고 친근해서 그러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너무 예. 조금 마음을 바꿔 먹어봐요.
1: 그래요.
2: 하나 더 볼게요. 5713님 새로 이사를 했어요. 집 앞에 정말 코딱지만한 텃밭이 있는데 예쁘게 꽃을 심어서 눈호강을 할까요? 아니면 상추를 심어가지고 잎호강을 할까요?
0: 아무것도 하지 마요.
1: 뭘 심어도 후회야.
0: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
1: 모처럼 참 늘 그렇듯이 마음이 통해놔.
0: 아니 뭘 눈호강은 몇 번 할 수 있을 거며 잎호강 그거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 그냥 그 마트 가서 사드시고 꽃가게 지나가면서 눈호강 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려다가 몸고생 들어가요.
2: 아 그러네.
1: 예. 내가 문춘식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어.
2: 내가 뭘?
1: 가만히 있어. 두 번째는 들뜨지 마.
2: 아, 나는 뭐라도 해줄라 그랬지.
1: 봐봐요. 들뜨 새 집에 지금 이사 와서 들떴어.
2: 아, 어. 신난다.
1: 들떠서 계획한 건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야.
0: 맞아. 맞아.
1: 이거 벌레 생기면 다 치워줘야 되고.
0: 맞아요.
1: 뭐 저기 화단 키운다고 그거 다 너 공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 어. 그러니까 일단. 새 집을 군데군데 손보고 뭐 할 게 많잖아.
0: 집이 먼저.
1: 에, 집 먼저 신경 쓰고 다들 지그럽게 할 일 없다 싶을 때.
2: 에이, 그때
1: 들어가.
0: 맞아요. 아,
2: 좋아요.
1: 들뜨지 마라.
0: 맞아.
2: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
1: 예. 아쉽다, 아쉬워. 우리 말짤매가 요새 인싸여 인싸.
2: 네, 최고 인싸지.
1: K본부가 말짤매 등에 업혀가지고.
0: 아이고, 아이고, 듣겠네.
2: 연말에.
1: 들어라.
2: 연말에 대사 안 주면 나 진짜
1: 들어라
2: 말리실 거야.
0: 아이고 정말.
1: 나 진짜 나 그때를 위해서 유산균 겁나 먹고 있어. 하여튼 말짤매 대상만 안 줘봐.
0: 아유 정말.
1: 가서 인간의 배설이라는 게 이렇게 흉폭한 테러가 된다는 걸 내가 알려줄 거야.
2: 아 여의도에 똥을 싸버리게?
1: 나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0: 그게 왜 그래?
1: 가만 있어.
2: 알았어.
1: 그래.
2: 자 할매 할배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 고민 있으면 사연 보내주세요.
1: 그래요. 네. 우리 문자번호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려요. 가만 있어.
2: 예 그래요. 말짤매 하여튼 고마워요.
0: 예.
2: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0: 안녕.
1: 당황하지 마. 자주 그래. 예.

0: to be. It's got to be. NBC.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제목 엄마 우리 행복하자. 서울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며 김정희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약을 복용한 건 아니었어요. 30대 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전문인과의 마찰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고, 상담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모까지 하늘나라로 가면서 나도 아프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정말 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친정엄마와 다툼이 심해졌어요.
2: 넌 이번 주에도 또 안 와? 친정은 이제 아주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니? 아우 진짜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바쁘니 그래?
1: 저는 방과 후 수업 교사예요. 학교는 일주일에 네 번 나가고, 나가지 않는 요일엔 수업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뭐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친정에 오라고 해도 못 가니까 엄마 입장에선 그게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엄만 갑상선과 가슴에 문제가 있어 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2: 아유 아프다니까 이제야 한번 들르네. 그렇게 난리를 쳐도 모른 척 하더니만.
1: 저는 좀 억울했죠. 분명 제가 갑상선 수술했던 병원 번호랑 교수님 성함도 알려드렸는데 엄만 굳이 다른 병원으로 예약을 하셨거든요.
2: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그래? 거기는 여기서 교통편이 안 좋잖아. 그렇게 복잡한 데를 나 혼자 어떻게 다니니 그래?
1: 듣고 보니 엄마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정말 제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었거든요.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안면마비가 온 것처럼 한쪽 얼굴부터 귀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 안면마비가 아니라 과호흡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약을 먹고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언제 또 재발할진 모를 일이죠. 우리 엄만 큰오빠, 여동생과 남동생 이렇게 이남 이녀였는데, 지금은 엄마와 외삼촌만 남으셨어요. 거기에 아빠 돌아가시고 이모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젠 이모까지 안 계시니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셨겠죠. 그리고 연세도 여든이 다 되어가시니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아지고요.
2: 아유 이제 수영장도 못 다니겠다 얘. 집에서 그냥 스트레칭이나 해야지.
1: 그래서 저는 혼자 사시는 엄마가 걱정이고, 엄마는 스트레스 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 제 걱정을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걱정만 늘어가면서도 만나면 언성을 높이고만 해요. 이 사연을 빌어 엄마한테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도 이모도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우린 여기서 생활 잘하면서 부디 행복하게 살자. 내가 사랑한다는 말 쑥스러워서 잘 못했는데, 나 엄마 진짜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존경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도 나도 우리 꼭 행복해지면 좋겠어.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는요. 조성모의 어느 개인 날이었습니다.
1: 아,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어느덧 이제 저희 나이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야 되고
0: 맞아요,
1: 책임감이
0: 맞아요.
1: 의존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문득 내가 하루를 되게 기쁘게 산 날은 이런 건 당연히 해야지라는 설정값으로 남아 있는데 하루가 버거운 날들은 부모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네.
1: 그래서 내 인생만 오롯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엄마 아빠 인생까지 다 내가 업고 이고지고 가야 되나라는 그쵸. 부담감. 네. 근데 진짜 누군가 불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불효스러운 감정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어디 가서 네. 말을 못할 뿐 생각이 들죠.
1: 그렇죠. 그래서 부디 그런 자책 느끼지 마시라고 저희는 그 마음 이해한다고 누군가 하나는 그 마음의 무게를 좀 알아주고 있다는 걸 좀 위안 삼아 전해드리고 네. 싶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남녀 같지가 않았습니다.
1: 맞아요. 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사랑하는데 가끔은 네. 버거울 때가 있죠.
0: 사람이니까.
1: 맞아요. 네.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약간 오늘 우리 초등학교 네. 때 체육복이 생각나는 띵틀 체육복 느낌의.
2: 저 이제 이거 못 입어요, 그러면.
1: 아이, 그러지 말라. 너무 예쁜데 왜 그래.
0: 그거 몰라요. 찐친들은 왜. 그 알죠. 핑크색 볼터치 뭐 이렇게
2: 맞아요.
0: 갱년기요?
2: 아, 갱년기까지 올라가는군요.
0: 아니.
2: 낯설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0: 맞아요. 맞아. 그런 게 있는데 왠지 이제 신수인 리포터랑 친밀해지니까 슬쩍슬쩍 놀리고 에이, 싶어지네요.
2: 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0: 근데 진짜 생기발랄해 보여 그런 티셔츠 오랜만에 입으시니까.
2: 감사해요. 입을게요.
1: 저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2: 네. 매주 참 수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고결함 참 이런 걸 잃지 않으시는 분들을 뵐 때면 네. 정말 저도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지만 많은 걸 배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63세 심주식님인데요. 네. 숨이 턱 가로막히는 극심한 암통증 속에서도 아이고. 무척 고운 심성을 그대로 지키고 계신 분이었어요.
0: 아니 근데 63시면 요즘 말로는 중년이시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한참 언니 오빠들이라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그럴 때인데 아휴 근데 이 숨이 턱 가로막히는 통증이라니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이게 어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2: 네. 지금 식도암 투병 중이세요. 말 그대로 식도에 아이고야. 생긴 악성 종양인데요.
0: 그 음식을 못 드시겠네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물조차 그렇습니다.
1: 진짜.
2: 네, 그래서 환자분은 목에 무언가 자꾸 걸리는 이상 증상을 제일 처음에 느끼셨는데요. 예. 그게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차마 병원에는 선택 가지 못하셨고 고통을 좀 오랫동안 참으셨더라고요. 절박했던 당시 상황 환자분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작년 한 12월 작년 12월 정도부터 몸이 좀 이상했어요. 자꾸 목에 걸리고 음식 자체가 안 넘어가고 물 종류만 조금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을 끓여져도 안 넘어가서 못 먹고 잠은 안 오고 살은 빠지고 배는 고프고 병원에 가려니까 내가 집에 돈을 얹고 그래 병원에 수술 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 여기서.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꾸 숨이 차고 목에서 말이 안 나와요. 숨을 쉬기가 어렵고 자꾸.
1: 아, 우리 심주식님 목소리에서 고통, 서글픔 이게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0: 외로우실 것도 같고.
1: 그럼 지금은 소리를 내시는 것도 괴로우신 것 같은데
2: 네.
1: 어때요?
2: 그래서 제가 질문도 좀 최소한으로 인터뷰 시간도 굉장히 좀 짧게 타이트하게 그렇죠. 했습니다.
1: 그렇게밖에 안 되죠.
2: 예. 네. 지금 심주식님은 식도암이 진행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심주식님은 참 따뜻하고 단정하신 분이었어요. 인터뷰를 오신다고 전날 일부러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시장에 나가셔서 깨끗한 옷 한 벌을 정성스레 사입고 저를 맞아주신 거였어요. 15,000원에 한 벌을 뽑으셨다고 웃으셨는데요. 본인이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옷이라며 방송에 나가는 만큼 청취자분들께도 최대한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임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그 마음을 들으니까 제 코끝이 좀 시큰해지더라고요.
1: 아유, 우리 그 심주신님 정중한 마음이 저에게도 감동으로 전해지는데 네. 왠지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담 제조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0: 이런 분들은 꼭 동네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죠?
2: 그래서 그날도 동네 지인분과 함께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요. 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심주식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정 많고 따뜻한 분이라고 합니다.
1: 고마워요.
2: 예전에 과일 장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예. 그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동네 아이들 마주치면 꼭 그 과일 하나씩을 손에 쥐어주셨고 아이고. 동네 어르신들을 뵈면 또 언제나 깍듯하게 또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던 무척 다정한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들이 왜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못 누리실 때 좀 우리가 덜컥하고 버퍼링이 생기잖아요.
1: 맞아요.
0: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진짜 아유. 속상한데 그 의지할 가족분들은 혹시 계시나요?
1: 어때요?
2: 환자분께서는 2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아이고. 평생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면서 가장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가정을 꾸리셨어요. 예. 그래서 슬하에 두 따님도 두셨는데 네. 오래전 가족이 해체된 뒤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본인 몸 하나 편히 누울 방 한 칸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의 집을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간 번갈아가면서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 이런 환자분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시고 또 탈출구를 함께 찾아주고 계신 유일한 분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직접 또 만나 뵀는데 경희의료원 사회공헌팀 박진성 의료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지원이나 요청하시는 게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도 이거를 내가 너무 다 지원받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뭐 나보다 더 필요한 분들도 많을 텐데 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이런 자원들이 쓰였으면 좋겠다 막 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워낙 성품이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환자분 상황도 많이 알고 있고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사실 더 가가지고 이렇게 방송사례 지원 사업까지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많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 정말 정말 심성이 고운 분이세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시간만 나고 틈만 예. 생기면 그냥 더 이웃을 먼저 챙기고 남을 챙기는 분인
1: 맞아요.
0: 거죠.
2: 맞아요. 에이.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네, 마음으로
0: 진심으로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2: 네. 인터뷰 내내 아들처럼 곁을 지켜주셨어요.
1: 그렇군요.
2: 이 보통 환자분들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먼저 사회사업팀을 찾아오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좀 지원책을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1: 보통 그렇죠.
2: 환자분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의료진이 설득 끝에 사회사업팀을 연결을 해주셨고 저희 코너에 신청을 하실 때도 보통은 이왕 이게 신청을 한 만큼 최대한 지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하고요.
1: 그렇죠.
2: 그런데 심주식님은 신청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은 처음 뵀어요.
1: 그러니까 베푸는 건 익숙한데 누구한테 도움받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2: 네.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1: 안 그래요. 아유,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2: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요.
0: 그쵸.
2: 선하게 살아오신 분이라서 아마 지금까지 주신 게 많아서 받으시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깊은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또 본인보다 더 어려운 곳에 자원이 가야 하는데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으셨습니다.
1: 천사네요, 천사.
2: 뭐 인터뷰 내내 이런 환자분의 깊은 배려심, 따뜻한 마음은 묻어났어요. 제가 인터뷰를 보통 마무리할 때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제가
1: 네.
2: 또 미처 질문 못 드린 부분도 있을
1: 그렇죠.
2: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터놓을 곳 하나 없는 분들이라서 좀 마음 편하게 다 말씀하고 가시라.
1: 그렇죠. 넋두리도 하면 좋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풀리고.
0: 그렇죠. 맞아요.
2: 근데 그 질문에도 고개를 저으시면서 저 혼자 가슴에 묻고 가겠습니다. 아유. 라고 말씀을 아이고. 좀 아끼시더라고요.
1: 예.
2: 그 또한 폐가 될까 봐 염려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환자분께도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망 마지막 컷으로 전해드릴게요.
3: 소원이라는 건 내가 가는 날까지 남한테 욕 안 먹고 빚 안 지고 갔어. 빚이라는 게 저 사람 조금 더 오래 살고 갔으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소리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언은 또 하나 있어 있기는요. 그네가 이제 1985년생이구나. 큰딸 하나, 작은딸 하나 있어요. 걔들 한 번씩만 죽기 전에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냥 걔네들 기가 나면 한 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0: 아이고, 그 자녀분들을 못 보고 계시는군요.
2: 네.
1: 아, 그 마음 알죠.
2: 진짜. 네.
0: 일단은 우리 심주식님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좀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딸의 손을 마주잡을 그날을 좀 우리가 네. 구체적으로 기대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계좌 안내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은 라디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 겁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가 숫자 2번을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긴 계좌가 있는데요. 그거는 숫자 2번을 9개 찍으신 이후에 01037 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아,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시간 없으신 분들은 2를 10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10개만 기억해 주세요. 기업은행입니다.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예.
0: 혹시 그 심주식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제가 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껏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 너무 미안하단 마음으로 계속 받아내지 못한 아빠의 그 모습이 어쩌면 두 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이제는 받으셔야 됩니다.
2: 맞아요.
0: 그래야 그 힘으로 그 기억으로 그 경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0: 충분히 그러실 네. 분이고요.
1: 아빠가 너무 결이 곱잖아요. 심주식님 자식들이 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제발. 네. 그래서 건강 되찾으시고 따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네. 좀 힘내시고요. 네. 네.
1: 아유, 고생 너무 많았어요.
2: 고생하셨어요. 아유.
1: 체육복 입고 얼마나 뛰어다녔어.
2: 좋은 날 그러지 마요.
1: 미안해요. 예. 아유, 이놈 개그맨이다. 네.
0: 항시 이거 입고 뛰어다닐게요.
1: 가시는 그 걸음걸음 띵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2: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고마워요.
3: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절세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에이야,
5: 에이야,
4: 때리게.
5: 에이야.
6: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구미에서 여러 어르신이 부르는 보리타작 소리입니다.
4: 보리타작,
5: 에이야,
4: 하기에,
5: 에이야,
4: 쓱 좋다,
5: 에이야,
4: 때리라,
5: 에이야,
4: 짜지마치,
5: 에이야,
4: 넘어간다,
5: 에이야,
4: 때리라.
6: 열무김치, 고추장 넣고 쓱쓱 비빈 보리밥 한 그릇. 이보다 좋은 여름 별미도 또 없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7: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8: 네,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목요일 코너들 마칠 시간입니다.
9: 네, 끝으로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8: 드디어.
9: 네. 네. 자, 내일 오후 4시 5분에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8: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CNN은 양국 간 종전협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재를 맡은 카타르 대표단은 사전에 미국과 조율한 뒤 이란 테헤란을

0: 방문해 이란 시각 11일 새벽까지 협상을 마친 뒤 테헤란을 떠났다고 CNN과 AFP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시간 11일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이란 전역의 군시설을 추가 공습했고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정부가 주요 수출 기업들에게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나오션 등 주요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차관은 실물 경제가 견조하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수출 대금 환전을 미루지 말고 해외 유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차관도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수입 보험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이 풀리기도 전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2%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1.98% 올랐습니다. 특히 동탄역 근처 역세권인 청계동과 여울동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탄의 가격 강세 흐름의 영향으로 갈아타기 현상이 이어지며 경기 성남 분당과 수원 영통의 매매 가격도 지난주 대비 각각 0.62%와 0.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at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찾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일요일 오는 14일 오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이튿날인 15일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를 찾아 DX 부문 임직원들과 토크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열고 삼성 측과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카카오 정신화 대표와 만나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는 스타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의 인터뷰집에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유익했던 건 무엇이었나? 스티븐 핑커는 문서와 이메일을 순식간에 검색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꼽았는데 핵심은 가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요즘 산 것 중에 참 유용하고 행복했던 건 뭔가? 현대인은 뭔가를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후회 없이 행복한 소비는 흔치 않다. 나는 뭘 샀을 때 참 좋은가. 요걸 알 필요가 있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목요일이 참 묘한 날입니다. 분명히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주말은 좀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거, 저만 그런 걸까요? 다들 퇴근길에 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직장에서의 공기가 좀 따분해질 때쯤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오늘도 그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소통 주제는 직장에서 걷는 각종 회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직장을 좀 다니다 보면 공급 명목으로 걷는 금액들이 있죠. 동료의 생일이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한 돈일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사기 충전을 위한 돈일 수도 있고 직장 내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거치는 돈이기도 할 겁니다. 각종 명목으로 거치는 이 돈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과정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관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걷는 각종 회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의견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푸짐한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울산 뮤직 페스티벌 쇼 음악 중심 티켓 이벤트 진행합니다. 샵 2848 문자로 울산이라는 말머리를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1인당 한 번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당첨 연락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한 번만 인정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꽤 여러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게 더 많은 분께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절차이니까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연 안내와 자세한 티켓 수령 방법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은행.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시각이 6시 9분 5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목요일은 직장생활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직장솔루션 주제가 공금 명목으로 걷는 각종 회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동료 생일이나 경조사비, 회식비, 동아리 운영비, 뭐 각종 명목으로 거치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좀 금전적인 부담을 안기는 불편한 숙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샵 2848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최근 직장 문화에도 조용함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용한 퇴사,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뽑는 조용한 채용, 이런 용어도 등장을 했어요. 과거에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사람들과 넓게 교류하는 능력이 높게 평가됐다면 최근에는 혼자 깊이 집중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공금이나 회비를 모아서 회식이나 단체 활동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인데요. 여럿이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성향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1번 내향인, 2번 태양인.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에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네, 출퇴근길 직장인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 현장의 이야기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소통브릿지 고영서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속 찐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0: 네.
1: 회사에서요, 회식비나 경조사비, 간식비 등을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회비를 걷는 곳들이 있는데요. 금액과는 상관없이 매달 내는 공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받아서 오늘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0: 네. 혹시 영서 씨는 이런 네. 회비를 걷어본 적 혹은 네. 회비를 내본 적 있으세요? 회사 안에서?
1: 이벤트성으로 한 번 정도 뭐 생일을 챙겨주거나 퇴사하는 분을 챙겨주기 위해서 뭐 한두 번 정도 해본 적은 있는데요.
0: 네.
1: 이렇게 매달 내는 공금으로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예. 오늘은 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1: 네,
0: 회비에
1: 맞습니다.
0: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공금 명목으로 걷는 각종 회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영서 씨가 직장인들의 네.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오셨잖아요.
1: 맞아요. 이번 주제가 세대별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특히 후배 세대는요. 금액보다도 회비를 내는 문화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면 선배 세대는 조직 운영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먼저 회비에 부담을 느끼는 후배들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2: 만약에 한다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고 회식을 한다고 해도 9시 전에 끝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회사 사람들과 얽히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가족들과 보내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3: 공금을 괜히 걷었다가 원치 않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계속해서 회사 사람들과 원치 않는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을 것 같다는 애사심이 생길수록 더 회사 돈으로 시간을 쓰고 싶지 그 공금 모아서 하고 싶지 않나.
4: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 원씩 걷고 있는데 달에 저는 그 만 원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뭐 이제 생일인 사람들을 이제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챙기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주의입니다. 주고 받고 싶은 사람끼리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0: 이게 의무적으로 느껴지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 심리적인 거부감이 느껴지네요.
1: 네, 이게 금액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5천 원도 싫고 사실 만 원도 싫다. 요즘은 회사도 저녁 그 회식도 저녁보다 점심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만큼 회사와 개인의 삶을 분리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비를 낸다는 게 자연스럽게 회사 구성원들과의 모임 그리고 활동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 부담을 느끼고 계셨고요. 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면 부담스럽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후배님 세대는 네. 비교적 거부감이 큰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선배님 세대는 어땠을까요?
1: 네, 이번에는 회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선배 세대 이야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5: 뭐 단체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그 모임의 단체를 위한 뭐 소임 같으면 괜찮지 않아요? 단체로 하는 거는 다 같이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6: 아무래도 사람들 모임이기 때문에 친목관계를 위해서 필요하죠. 아무래도 친목 모임이기 때문에 경조사 때 아니겠어요? 불만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상식선에서 해결해야죠.
7: 용도가 그 제대로 된 거라면 찬성하죠. 그 용도가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도 같으면 괜찮은 건데
8: 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특별한 날 뭐 직원들의 생일 선물 챙겨주기라든지 이런 거죠.
7: 네, 그런 거는 괜찮죠. 뭐 결혼 기념일을 그런 거 챙기는 거 하고
0: 결혼 기념일을 회사에서 챙겨준다고요?
1: 저도
0: 회비
1: 약간
0: 모아서?
1: 의아하긴 했는데요.
0: 우와.
1: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0: 그래도 선배님들 세대는 비교적 네, 긍정적으로 서로서.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1: 네, 맞아요. 이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셨다 보니까 회비를 공동체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직원 경조사나 팀 행사, 간식 지원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0: 예?
1: 또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을 챙기는 문화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0: 그런데 보통 직장에는 이렇게 선배님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네. 후배님과 선배님이 거의 뭐 일정한 비율로 섞여서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공금을 회비를 걷는 직장이라면 네.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도 참 고민이겠어요.
1: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비에 대한 부담은 세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요. 회사 내 경조사비나 모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거든요.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연간 경조사비 지출이 평균 14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90%가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을 했거든요. 네. 회비도 이런 비용의 일부로 포함이 되는 만큼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0: 그렇다고 우리 회사는 이거를 오늘부터 완전히 없앱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 이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울산 MBC에서도 네. 좀 봤거든요. 저희 네. 월급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아예 월급에서 딱 차감해가지고 그러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지 전 맞아요. 세대가 전 직장인이 부담 없이 혹은 네.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고민이 필요하네요. 네,
1: 제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이 문화가 없어졌다가요. 다시 최근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0: 이유는요?
1: 그냥 이제 공동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활을 네. 하다 보니까 생일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매달 있잖아요. 그래서 챙기게 될 때 돈을 거두는 게 좀 번거롭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챙김을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것도 뭐 의견에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생겼는데 후배 세대들은 좀 부담스럽다 하는 의견으로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선배와 후배 모두 나름의 합의점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2: 정말 자율적으로 친한 소수의 인원들끼리 한 달에 2만 원 이내의 선에서 모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 개인적으로 회식하는 자리 뭐 그 정도까지는 어그리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부장님이 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4: 만약에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뭐 이번 달에 누구 생일이다 하면은 점심 식사 시간에 뭐 얼마씩 좀 모아서 생일자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요 정도까지가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굳이?
6: 그렇죠. 배려를 그렇게 부담이 되게 금액이 안 돼야 되겠죠. 본인의 그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의무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1: 필요할 때만 걷거나 참여 여부를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0: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이 저 친구는 회비를 안 냈으니까 우리 뺍시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1: 예. 그런데 또 후배들은 그런 걸 불편해하지 않는 후배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0: 네. 빼주세요 상관없어요 네,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배 세대 역시도 금액을 무리하게 정하기보다는 부담 없는 수준에서 역시 선택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0: 네. 결국 직장 생활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회비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저희가 솔루션 공식 토커 세 분을 모시고 더 깊이 현실에 접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서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9: MBC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0: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11: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12: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1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4: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5: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4분 8초 막 지났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울산 뮤직 페스티벌 음중 티켓 이벤트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샵 2848번으로 울산이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잘 보고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 직장 문화에도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업무와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용한 퇴사,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뽑는 조용한 채용, 이런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직장 문화 역시 공금이나 회비를 모아서 회식이나 단체 활동하는 것보다 개인의 선택과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자 깊이 집중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성향의 사람들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럿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하는 성향의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1번 내향인, 2번 태양인.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고요. 공금 명목으로 걷는 각종 회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부터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거든요. 저희가 의견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회비를 걷는 명목 중에 하나가 우리잖아. 우리 이제부터 같이 해야지.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들으셨고요. 지금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세 분의 토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견이 정말 다 다르시네요.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민호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을 네. 쉽게 설명하는 이민호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적으로 이 회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은하 국가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장구치고 있는 장구치는 은하씨 조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프리랜서이시면서 또 조직에 몸담고 있으시면서도 굉장히 또 연령대로 봤을 때도 중간자 입장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2: 네.
0: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막내이시죠. 황서영 후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재학 중인 황서영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황서영 후배님께 여쭤볼게요. 직장에서 회비 걷는 거 들어는 보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그러면은 회비를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러이런 게 있어요. 좀 내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0: 뭔가 제일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거부 감정이 제일 먼저 느껴질 것 같아요.

0: 아내도 동호회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황서영 후배님이 그래요? 라고 하셨잖아요. 전혀 회사 안에서 동호회나 어떤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걸까요?
1: 네. 회사는 일하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 동호회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0: 와. 그러면은 회사 들어갔을 때 선배님들이 오셔서 서영 씨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우리 동호회 있는데 가입하실래요? 하면 드실
1: 되게 바쁜 일정이 있는 사람처럼 좀 피할 것 같아요.
0: 우선은 피하고 싶다. 조은아 국악인님께서는 어떠세요?
2: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취미 활동이나 사적인 활동까지도 저 사람들과 내가 같이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 동호회에 대해서 더 꺼리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회비를 내보신 적 있으세요?
2: 네, 저도 회비를 내고 있죠. 이제 뭐 침묵도 있고 네. 이제 반 강제로 내는 것도 있고.
0: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세요? 긍정 부정
2: 진짜 딱 그거죠. 내도 불안하고 안 내도 불안하고 뭐 내면은 이제 이거 말씀대로 달달이 내가 신경 써서 내는 것도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돈을 그만큼이나 모을 일인가? 이게 계속 쌓이고만 있지 않나? 이게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그런 고민들도 되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안 내게 되면은 나 없이 모였다던데 혹시 거기서 또 뭔가 발전적인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나만 거기서 소외된 게 아닌가? 나 이 정도도 못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불안들이 들죠.
0: 그래서 반강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네. 거군요. 마음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은 편하고 싶다 이런
2: 네, 불안비용이다 생각하고
0: 불안비용이다.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3: 네.
0: 회비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걷는 회비에 대해서 네. 법적으로 정해진 뭐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3: 법에서 회비에 대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0: 없어요?
3: 네,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4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일에. 그래서 전액이라는 이 임금 지급에 있어서 회사가 만약 동호회 회비라는 명목으로 원천 공제를 하죠.
0: 네.
3: 사전에 그걸 뗀다면 동의 없이 뗀다면 그건 위법이 됩니다.
0: 제가 앞서 울산 MBC는 월급에서 떼더라고요 했는데 그거를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거군요.
3: 맞습니다.
0: 저는 좀 비교적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스키 타세요? 우리 스키 동호회 진짜 재밌는데 가입하실래요? 네,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감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아하긴 했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이 회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뭐 불안 비용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으니까 뭐 좋지 않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3: 예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임금에서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임금을 떼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3: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직도 고려하는데 그 퇴직하면서 내가 저도 빨리 퇴직하면 못 받지 않나? 이거에 대한 갈등으로 퇴직할 때 제가 낸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갈등도 있습니다.
0: 그거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3: 법에서는 없기 때문에
0: 규정이 아예 없어요?
3: 예, 규정에서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0: 회사에서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요거는 나중에 뭐 퇴사했을 때는 준다라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
3: 만드는 것이 추후에 어떤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런 갈등이 실제로 있어요?
3: 많습니다.
0: 울산에서요?
3: 울산에서도 상담 많이 했습니다.
0: 예, 말씀하세요.
2: 약간 애매한 게 그러면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뭔가 경조사의 명분이라든지 우리의 공공의 명분으로 어느 정도 돈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나요?
0: 공제 비용이 명확하게 책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3: 안 됩니다.
0: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3: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런 갈등을 한번 겪은 회사들은 규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만듭니다. 언제 퇴사하면 얼마 함께 돌려주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예방하는데 이제 이런 해비의 규정들을 이제 시작한 회사들은 네. 우선은 간단한 동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네. 그런 차후

0: 후에 있을 일을 잘 예상을 못하죠.
1: 약간 취소 수수료처럼.
0: 네네네네. 아. 네.
2: 그러면은 네. 그 규정이 있는 회사는 어떤 식으로 정해요? 예를 들면
0: 이제 규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면서 예. 이제 입사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입사자의 그런 납부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납부 금액이 퇴사 언제 뭐 1년이 돼서 퇴사한다 하면 얼마를 이제 돌려준다. 뭐 2년이 이제 이내 퇴사하면 얼마를 돌려준다. 뭐 그런 식의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들 구성합니다.
2: 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네.
1: 저는 지금
2: 굉장히
1: 약간
2: 놀랍습니다. 네.
1: 그 보험회사 광고 문구 같았어요. 1년 후 퇴사 시 몇 프로 환급? 약간 이런 느낌으로
2: 해약할 때 몇 퍼센트 환급 이런 식으로
0: 해약을 안 할 그러니까 해약 때 돌려주지 않는 회사도 많고요.
2: 안 돌려주는 회사도 있는 거고요. 네네.
1: 만기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와.
2: 이외에도 혹시 다른 갈등 사례 같은 게 또 있으세요?
0: 아,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아까 이렇게 구강인 조은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강제로 이제 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제 의사로서 나는 그래도 자기의 고집을 피워서 나는 안 들겠다.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해식에 뭔가 이제 배제를 받는다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업무가 나왔는데 본인만 모르게
2: 아니, 무슨
0: 업무 처리를
2: 회식에서 업무 중요한 업무 얘기를 네, 하니까 네, 와
0: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회식의 배제를 통한 네. 뭐 회의의 배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 와, 아 그렇게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거군요.
0: 네네네.
1: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던 일들이 네. 조금 더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나는 모르는 얘기다라는 느낌이 그 나 혼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0: 싸하잖아요.
1: 네. 네.
2: 중요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네, 네. 어제 무언가가 이야기가 대화가 오고 갔는데 나 저거 모르는데 했을 때는 조금 불안하고
1: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가? 이거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건가? 그때부터 이제 질문 지옥이 시작돼가지고
2: 저희 오늘 사실은 그 음악 중심 티켓 이벤트 때문에 비교적 연령대가 어린 분들도 실시간 댓글창에 좀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0: 네네.
2: 요즘 어린 친구들도 젊은 세대들도 학교에서 회비 걷는 경우가 있어서 거부감을 심리적으로 좀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황소영 후배님이 지금 울산 대학생이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걷는 회비 명목이 있어요?
3: 네, 저희도 예전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같은 걸 개설하자라는 네. 명목으로 다 같이 이제 돈을 걷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의 동의하는 사인을 해야지만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었어요. 인당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네. 애초에 내는 등록금이 4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거고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그치. 약간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2: 그렇지 등록금 이런 거 하라고 등록금 내는 그러니까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군요.
3: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2: 그랬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요 노무사님
0: 네네.
2: 회식을 회사 돈으로 해야 회식 아닌가요? 이걸 왜 회비 모아서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0: 공식적으로 회사가 주관한 회식은 회사 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회식이 네. 이제 2차, 3차로 발전됐을 때는 자기들의 부류끼리 또 모이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회식비를 또 거두더라고요.
2: 한 번에 끝나지가 않는 거군요.
0: 네네.
1: 2차, 3차 가는 사람들은 사실 또 정해져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그러면 이게 혹시 조은아 국악인께서는 막연하게 후배님도 아니시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그리고 후배들을 관리하는 그 정도 네. 세대이신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2: 회비를 모아본 적은 있으세요?
1: 저희도 회비를 모으진 않아도 뭐 이제 모임에서 네. 공금을 관리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공연비를 이제 나누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로 남겨놓자라고
2: 네.
1: 하는 돈들이 또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이제 공금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공금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별도의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냥 이제 네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맡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2: 총무하십시오 이렇게
1: 총무를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0: 업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취임식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전에 어쨌든 별도의 우리가 임금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이 네. 고생했으니까 뭐 조금 사례를 어느 정도라 하자. 뭐 선물성이든 상품성이든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금액 내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1: 아, 수고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그것도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뭐 저희도 이제 전에 이제 뭘 하는데 네. 상품권을 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제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모여 있는 회비가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닌데 20만 원이나 지출을 해야 돼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돈 안 받고 그동안 네. 엄청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20만 원 아까운 돈 아니지 않느냐 네. 뭐 둘 다 공감하는 마음이긴 한데 우리가 근데 우리 지금 경제 사정이 그 정도나 되나?
1: 아, 그런 걸로 또 사소한 갈등이 또 하나 파생을 네, 하고 네. 그런 거군요. 문득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지는 게요. 네. 요즘에는 뭐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조금만 돈이 머물러도 이자를 주는 그런 통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공금 같은 거를 모아놓는 통장에서 들어오는 이자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돈은 공금인가요? 아니면 개인 총무 정도가 가져도 되는 돈인가요?
2: 아, 그 부분도 사실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것도 법으로 정해진 것 자체는 없는 거예요?
2: 없습니다.
1: 와.
2: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혜택을 준다던가 네. 아니면 그 이자 부분도 공금에 엎쳐서 새로 공금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
1: 그럼 네. 정말로 완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요. 그 돈 공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네. 잠적을 해버렸다 이래도 법적으로는 네. 방법이 없어요?
2: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 공금의 사용처 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개인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나른다거나 하면 그거는 분명히 뭐 횡령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되겠죠. 네네네.
1: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 이게 공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투명하게 잘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투명하게 잘 밝히고 그때그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잘 알려주면은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부담 가지고 어려워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서영 후배님 혹시 계속 일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공금을 내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나는 납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사용처 이 정도 범위가 좀 특정이 될 수 있을까요?
3: 저는 경조사비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1: 경조사비.
3: 네. 금액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보통 결혼식 가면 10만 원씩 내잖아요. 이제 밥값도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작가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매달 내야 되잖아요. 네. 매달 10만 원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럽겠다 싶어서 2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치킨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 정도는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반대로 이것만큼은 나는 허용 못합니다. 어떻게 공금을 모아서 회비를 모아서 그런 데 쓸까요? 라는 부분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3: 저는 회식인 것 같아요. 회식은 회사 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회사 돈으로 하고 그 이상 가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좋다. 조은아 국악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아까 그 인터뷰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 예? 결혼기념일이요? 결혼기념일도 경조사로 치나요? 결혼기념일은 오붓하게 축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1: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네. 나머지는 일정 정도 회식이나 회입이나 뭐 간식비나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시나요?
0: 네, 저는 이 돈을 모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밥을 먹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간식을 같이 구매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인당 계산해보니까 뭐 8천 원 정도씩 나온다. 그때그때 보내주세요 해서 그때그때 꼭 안 보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금을 모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있으면은 그 돈 규모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 나오니까 공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경조사비는 사실은 공감은 못하겠어요. 경조사비는 좀 개인적으로 축하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안 그래도 작가님이 그 약간 목돈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경조사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회사에 목돈 들 만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만 원씩 나가도 1년으로 치면 12만 원인 거잖아요. 이게 뭐 다 합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이왕 거둘 거라면 요 정도 선이면 좀 그래도 불안 비용으로는 나는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선이 있으실까요? 금액의 정도?
0: 저는 연 30만 원 정도? 그래서 연 30만 원
1: 생각보다 많이 가고 하시네요.
0: 왜냐면 모임이 하나만 있진 않을 테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연 30만 원 넘지 말자. 나의 불안은 연 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1: 그 정도.
0: 네.
1: 황서영 후배님께서는요?
3: 저는 아까 치킨값으로 2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4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연으로.
1: 24만 원.
3: 네.
1: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가구를 해주시네요.
3: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면 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내긴 내야 돼서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치킨값도 있었는데 제가 전기세랑 가스비가 각각 2만 원씩 정도 나와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 노무사님 그러면요. 네네. 이게 나는 그래도 1년에 30만 원, 24만 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근로자한테?
2: 권리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어떤 뭐 개인 사적인 뭐 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이제 오히려 그거를 강제성 있게 가입을 요구했을 때 그게 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 같습니다.
1: 그게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2: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우리 회사는 반드시 동호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가입해 주세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예?
2: 다만 그 이후에 거부했을 때
1: 네.
2: 그다음에 후속 절차로 어떤 게 이어지느냐. 나돌림. 그다음에 뭐 왕따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있다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업무 배제가 혹시라도 된다면
2: 네네.
1: 그런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고요.
2: 네네.
1: 그 실무에서 그런 갈등 사례들을 많이 접한다고 하셨잖아요.
2: 네네.
1: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네. 뭐 제가 뭐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사조직이잖아요. 공금의 이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자발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탈퇴에 있어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아진 돈이 그 제대로 쓰이고 있고 제대로 그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그 내역들을 공개해야 뭐 낸 사람들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법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1: 회사 안에서요?
2: 네네네. 용도와 금액과 탈퇴 시의 정산 방법까지 그래야 나중에 분쟁은 이제 줄어들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걷는 회비들, 뭐 일명 공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다 다른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규정 세세하게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다시금 깨닫게 돼서 우리 회사에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세 분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서머네드피아.
1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4: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네, 저희가 퀴즈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울산 MBC 4개 프로그램에서 음악 중심 티켓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방송으로는 울트라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퇴근길 톡톡이 시간대상 제일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오늘 문자창이 정말로 긴 문자들로 폭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자를 가리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가실 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중 티켓 선정되신 분들도 저희가 유선전화로 전화를 드리고 있거든요.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요. 노을에 함께 들으시고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588 937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태 원인 규명 등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발생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과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지역선관위 등 총 7곳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중앙과 서울, 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한 시민단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고발인과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과 인쇄업체 관계자까지 연달아 불러 기초조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1: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 등 161명 명의로,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 등 110명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 후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에 걸쳐 실시됩니다. 다만 국조특위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수도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음모론에 동의해서가 아니라며 결과를 가장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전재수 사태까지 겹친 지금 대통령이 제시한 합동수사본부의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선 물류센터에 근무한 적도 없는 경찰청 출입 기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송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3: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쿠팡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게 총 6,246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인 해커는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개보이는 한편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가 지난 2023년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이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은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연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 과징금 감경 사유와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타에 남용했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무부가 정 전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등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9%포인트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했던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3주 전 이뤄진 직전조사보다 9%포인트 낮아진 5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이 줄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 유행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저녁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 사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벌.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곶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7: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 대표의 사퇴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이동영 작가는 여야 대표의 행보와 돌파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3부 주간 정치 동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약 40일 후 부산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문화유산,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의장국이 됐습니다. 4부의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4: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6: 한 주간의 정치계 동향, 정치평론 초고수 이동영 작가가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주간 정치 동향.
7: 네, 주간 정치 동향 이동영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십니까.
7: 이 작가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15: 왜요?
7: 예측이 아주 있는 대로 빗나갔습니다.
15: 아니 뭐 여론조사도 다 틀리고 심지어는 출구조사도 다 틀렸는데 뭐.
7: 아니 그래도 부산은 말입니다. 네.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네. 쉽게 하정우 후보가 네. 이길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15: 구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구도가 하정우 후보한테 너무 유리한 구도였다. 네. 박민식 후보가 그 정도까지 안 나올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아, 박민식 후보 표가 네. 너무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뭐 전직 대통령도 뭐 출동하고 네. 당에서 사활을 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표 3자 구도에서 네. 그 정도 간판 달고 당간판 달고 네. 그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예상하기 어려웠다. 네. 일단 박민식 후보가 너무 표가 안 나왔다는 네. 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역시 그 유권자들이 예.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줄투표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견제. 그러니까 시장은 예. 여당을 찍어줘도 요 우리 지역구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고 구청장은 다 민주당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하정우 후보만 빠졌으니까.
7: 그렇습니다.
15: 예. 그래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거. 예. 세 번째는 역시 그 캠프 예. 또 당의 전략. 부재였다.
16: 네. 전략 부재는 뭐가 제일 뼈 아픕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
15: 뭐 일단 너무 늦게 공천한 거죠.
16: 너무 늦게 공천했고.
15: 예, 너무 늦게 공천했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띄웠어야 되는데 그걸 뭐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양쪽 캠프에 다 붙었거든요. 선수들의 차이도 있었겠죠. 뭐.
16: 그래요. 저쪽은 어떤 최상위급 선수가 붙었고 뭐 이런 얘기인가요?
15: 뭐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양쪽 다 컨설턴트가 붙었는데 뭐 승패는 결정이 났으니까.
16: 지금 이 전체 민주당에서 이 선거 결과를 놓고요. 굉장히 어떤 분란이 심한데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까?
15: 민주당 말입니까?
16: 네, 민주당이요.
15: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라. 그런데 사퇴 안 하지 않습니까?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다 이거잖아요. 민주당도 한쪽에서는 선거 패배

0: 예, 책임져 사퇴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긴 거라고. 예. 그럼 이 선거에 패배한 정당이.
1: 그래서 어딥니까?
0: 모르겠네요. 양쪽 다 사퇴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예. 그런 상황인데 예. 아마 청와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가 15대 1 예상했단 말이죠. 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예.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예. 바탕으로 예. 해서.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예. 선거 끝나고 나서. 예. 대통령이 선거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예. 안 했는데. 예. 그런데 떨어졌다. 예. 그러면은 청와대 판단으로서는 예. 당이 너무 싸웠다. 예. 그러니까 진영 간에 민주당 진영 안에서 너무 예. 분열이 일어났다. 예. 그걸 지도부가 거의 방치한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
0: 그게 지금 연장전이죠. 예. 예. 뭐 그래서 당대표가 공항에 못 나갔다. 예. 거기도 시작해서 예. 그랬더니 당대표가 바로 다음 날 예. 뭐 권력은 짧고 뭐 그런 얘기 예. 했었잖아요.
1: 그래요.
0: 그거 예. 대통령 그냥 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심 김민석을 논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싸움이 예.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란이 계속하면 예. 이런 분란 상황에서 누군가가 당대표로 승리를 했다. 예. 그럼 그 분란이 사라질까요? 예. 계속 간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 분란을 없애려면 예.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예. 연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네.
1: 그게 그래야 가장 분란이 없이
0: 아 그럼요 깔끔하게 예. 사라지는 거죠. 예. 그거 아니면 예. 뭐 누가 이겨도 뭐
1: 상처는 클 것이다.
0: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이재명 정부의 어떤 뒤로 갈수록 네. 그 어떤 이 균열은 네. 큰 역할 파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0: 그렇게 봅니다.
1: 네.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보면요 연임을 도전하겠다는 입장이 맞죠? 거죠.
0: 그렇죠.
1: 맞죠.
0: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사실은 예. 지난번 이재명 대표 연임할 때 예. 좀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비판 받았는데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지금까지 당대표 연임한 적이 없잖아요. 예. 김대중 총재 시절 빼고는. 예. 그런데 한번 그런 전례가 만들어지면 예.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 정세균 대표도 아니 이재명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뭐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연임한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싸울 일이 불보듯 뻔한 건데.
1: 그 싸움도 큰 싸움
0: 큰 싸움이죠. 예.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오래전부터 나는 내려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송영길 대표도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3파전인데 지금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가 예. 정청래가 어떻게 하느냐 거취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겠다. 예. 그러면 정청래가 안 나오면 자기도 안 나오는 거고 예. 그럼 김민석이 당연히 그냥 되는 거고 예. 그럼 분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정청래 연임하면 3파전이 되는 거죠. 예. 3파전이 되는데 지금 송영길 의원의 워딩을 보면 예. 결국은 김민석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예. 두 사람이 합치면 예. 쉽게 이겨요.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뭘 기대하고 있느냐 예. 예.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결국은 지금 당대표 룰이 당원 7 여론조사 3이니까 예. 당심은 나한테 있다. 예. 거기다가 1대1 대의원하고 당원하고 이렇게 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나는 가도 이긴다. 예.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 하겠다.
0: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예. 지금 대통령의 워딩을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대통령은 누구랑 같이 일해야 내가 2년 차 들어가서 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예.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원들도 그걸 판단해요. 예. 지금하고 다릅니다.
1: 그러니까 다를 것이다. 예. 예.
0: 저는 정청래 대표 이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예. 연임에 도전해서 예. 만일 패배하면 예. 정청래 정치적 위력도 잘 안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제 박지원 의원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대단히 어떤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정청 대표를 향해서는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드랍하는 것이 예.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의하는 거죠 거기.
0: 예. 국회의장 선거 때 정청래 네. 대표하고 박지원 예. 의원이 사실은 거의 손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게 대사란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고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 얘기.
1: 정청래 대표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0: 그런데 이 정도 큰 네. 선거면 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1: 아 그래요.
0: 예, 소위 말해서 네. 이제 원래
1: 세력 대 세력 싸움 때문에 그렇다
0: 이 그렇게 말인가? 되는 거죠. 예. 정청래 대표가 처음 당대표 할 때는 예. 친청이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의원이 예. 없었습니다. 예. 거의 현역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한테 다 붙었거든요. 예. 그런데 당대표를 하면서 권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친청 의원들이 생겨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친청 의원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놓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워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방송에 최근 들어서서 예. 그거 다 친청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군요. 이 작가는.
0: 어떤 가능성?
1: 정청래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여전히 어떤 연임을 포기하고 나는.
0: 아니 그거는 저는

0: 정청래 대표한테 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아직 있다.
0: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면 그런 그 진청 의원들도 있고 네. 바깥에 네. 또 정치인 아닌 네.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도 떠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본인 혼자서 쉽게 결정할 일은
1: 본인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네. 네. 2030 분석은 뭡니까 이제 아까요 이번에
0: 아니 그건 한두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당이 너무 그동안 소홀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2030이 왜 이렇게 됐냐 네. 당에서 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서
1: 네.
0: 2030을 잘 아는 젊은 친구들을 좀 중용해서 네. 많이 들어보고 뭘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계속 두드려 패는 방식만 했거든요.
1: 네.
0: 뭐 역사를 몰라서 그런다.
1: 네.
0: 뭐 너무 안일하게 자랐다. 네. 공부를 안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사태
1: 네.
0: 공정하지 않았다.
1: 네.
0: 그다음에 그 평창 올림픽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부터 시작된 거 사실은. 그다음에 네. 페미니스트 대통령 주장하고
1: 네.
0: 이런 것들 쌓였는데 그럼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방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건 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1: 네.
0: 뭐 이명박 정권 때 뭐 국정원이 어쩌고 아직도 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1: 네. 아니,
0: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좀 파악해서
1: 네.
0: 그다음에 서울은 사실은 많이 안 좋았지만은
1: 네.
0: PK나 TK의 젊은층은 또 그렇게 안 좋지 않았어요.
1: 예.
0: 그것도 왜 그런지 파악해야지.
1: 예.
0: 전국의 모든 젊은층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1: 예.
0: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가 터지자마자
1: 예.
0: 국무총리가 20대 대학생 회장단을 만났잖아요.
1: 예.
0: 얘기 자꾸 들어주고 대통령도 칭찬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1: 예.
0: 이렇게 지적해서 고맙다고
1: 예.
0: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 예.
0: 자꾸 뭔가 두드려 패고 가르치고 교화시키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1: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요.
0: 네.
1: 한 3, 4주보다 급락했습니다.
0: 네.
1: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시적입니까?
0: 그건 곧 회복된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뭘 해서 떨어진 게
1: 네.
0: 아니잖아요.
1: 선거 져서.
0: 네. 네. 선거 기간 대통령이 아무런 한게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 회복된다고 보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면
1: 네.
0: 진보, 보수, 중도 응답층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진보보다 보수가 훨씬 많이 응답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진보층이 응답을
1: 예.
0: 덜한 거는
1: 예.
0: 이번 선거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아예 응답을 안 하는 거죠.
1: 예.
0: 그러면 당이 봐야 돼. 우리가 숫자로만 이겼다고
1: 예.
0: 이겼다고 할 수 있는지를
1: 예.
0: 봐야 되는 거죠.
1: 자, 오늘 정청래 대표의 말. 첫째도 한결, 둘째도 한결, 셋째도 한결. 이건 어떻게 봅니까?
0: 그 어제 워딩이 예. 너무 커서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1: 예.
0: 수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워딩은 누가 봐도
1: 예.
0: 대통령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워딩이었는데
1: 예.
0: 그 친청 의원들이 아니라고 너무 과대해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 우리가 바보입니까?
1: 예.
0: 그래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1: 예.
0: 오늘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나 입장은 그대로다.
0: 그럼요. 그래서
1: 예.
0: 저는 원래 오늘
1: 예.
0: 그 정청래 대표가
1: 예.
0: 문재인 대통령 예방 계획이 있었거든요.
1: 네.
0: 만일 그것까지 갔었으면
1: 네.
0: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그건 취소
1: 약간 자제한 걸로 해석합니까, 그럼?
0: 뭐 국회 상황도 있고
1: 네.
0: 하고
1: 네.
0: 마지막에 종족 판단을 했겠죠.
1: 네.
0: 거기까지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아마.
1: 네. 네. 대통령 출국 당시에요.
0: 네.
1: 환송행사에. 정청래 대표 초대 못 받은 거.
0: 네.
1: 어떻게 해석합니까? 명백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0: 그걸 뭐 네.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1: 네.
0: 그 친청 의원들이
1: 네.
0: 아니 청와대에서 그게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1: 네.
0: 하는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끼리는
1: 네.
0: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1: 그래요.
0: 당의 프로세스도 그렇고
1: 네.
0: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청와대에서 당이 일단
1: 예.
0: 물어봅니다.
1: 예.
0: 당대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1: 예.
0: 그래서 근데 일정이 있으니까 그럼 보통 다 취소하고 다 와요.
1: 예.
0: 근데 못 왔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1: 예.
0: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1: 예.
0: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대신에 영재 간 것도 한 번도 없었잖아요.
1: 예.
0: 처음 있는 일이니까.
1: 예. 박수현 충남도지사. 뭐라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셨냐면
0: 네.
1: 고생했으니까 쉬라고 한 것일 뿐이다. 당.
0: 그러면 친청으로 분류되는 거죠. 뭐.
1: 또 뭐 이렇게 짧게 대답합니다. 아,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 전 총리와요. 송영길 의원은
0: 연대입니다.
1: 네. 분명합니까?
0: 예, 분명합니다.
1: 다른 가능성 없습니까?
0: 예, 연대합니다. 그건
1: 예.
0: 연대 방식의 문제겠죠.
1: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1: 예.
0: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송영길 대표는 자동으로 출마하지 않고
1: 예.
0: 만일 한다 그러면
1: 예.
0: 그 연대를 3파전으로 가서
1: 예.
0: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합칠지
1: 예.
0: 아니면 그 전에 나는 사퇴하고 김민석을
1: 예.
0: 밀어주겠다고 빠질지 그런
1: 예.
0: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1: 만약 정청래 대표가요
0: 예.
1: 드랍을 하면
0: 예.
1: 단독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군요. 김민석
0: 아 그렇진 않죠. 네, 다른 후보들도 있으니까.
1: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송영길 후보는 안 나온다 얘기죠.
0: 그런데 네. 송영길 후보랑 송영길 의원이랑 네.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 네. 뭐 압도적으로 그냥 김민석 이기는 거죠.
1: 하나만 그냥 하나만 한 거죠. 이라 이거죠.
0: 예예예. 예.
1: 그거 자체가.
0: 예.
1: 네, 아 아까 김민석 총리 아직 총리군요.
0: 네네네. 네.
1: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건 어떻게 봅니까?
0: 이거는
1: 네, 이거 심각하죠.
0: 네. 입이 열 개라도 할 네. 말이 없고. 선관위는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됩니까 지금 헌법 때문에?
0: 그걸 바꿔야죠.
1: 헌법을요?
0: 예. 네.
1: 언제요? 단독 뭐 원포인트로요?
0: 아니 뭐 이거는 원포인트 네. 바꾸든지 이거는 네. 야당도
1: 아, 그렇죠.
0: 여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 할 거 네. 아닙니까? 그래 첫 번째는
1: 또 투표를 합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0: 뭐 해봐야겠죠. 네. 첫 번째는 조사가 먼저 필요하니까
1: 네, 그렇죠.
0: 국정조사를 네.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국정조사 할 때 뭐 수사권은 없으니까 네. 그다음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특검을 가든 네. 뭘 하든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빨리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다행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게 이제 독립기관으로 저렇게 두면서 네.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를 하니까는 네. 책임감도 없고 네. 직원들도 제일 바쁠 때 휴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그렇습니다.
0: 감사도 안 받으니까 예.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1: 아나무인입니다.
0: 아나무인입니다. 예. 공채도 있습니다만은 그 추천으로 그냥 취업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저게 무슨 기관입니까 저게.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일 다 터지니까 책임진 사람은 없고.
1: 조사를 다 한 다음에.
0: 그럼요.
1: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0: 그렇습니다.
1: 그냥 나도 다음 선거 치를 수는 없다.
0: 예. 예. 근데 이게 뭐 사실은 그래서 해관부 산하로 들어가면 예. 근데 그럼 책임지는 사람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러면 야당이 좀 불편할 거예요. 또.
1: 그렇죠. 예.
0: 그러면은 뭐 여당 안으로 밑으로 정부 밑으로 들어가면 또 부정선거 예.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쉬운 건 아닌데 예. 진짜 지금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최소한 장이라도 예. 독립적인 사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1: 예.
0: 그다음에 뭐 감사원의 감사를 예. 받던가.
1: 예. 2030 세대 이 여부 부실 선거에 대한 비판. 그 뭐 결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거기도.
0: 다양하죠.
1: 예. 네, 근데 거기 이 부실 선거에 대한 비판 어떻게 봅니까?
0: 정당한 거라고 보죠.
1: 그렇죠.
0: 네. 네. 정당한 거 보고 네. 물론 뭐 정부하고 관계는 없죠. 중앙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이 뭐 비하놓은 자기 책임이라고 한 것처럼 네. 정부도 이건 뼈아프게 책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
1: 예.
0: 대학생들은 자기들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참정권이 네.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기할 수 있고.
1: 네.
0: 다만 이게 부실이자 네. 부정까지 가느냐.
1: 네. 네.
0: 부정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구구랑 후잡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 대학생들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1: 네. 네. 야당 장동혁 대표는 언제까지 갑니까? 이거 전망 잘해야 됩니다.
0: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네.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야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네.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쳤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런데 계속 지금 장동혁 의원이 뭐 재선거도 주장하고 또 부정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또 도로 친윤으로 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압박하면 최고위원들이 압박을 느끼거든요.
1: 예.
0: 그렇게 하면 못 버티죠.
1: 예.
0: 거기다가 보수 언론도 장동혁 체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게 압박하면은 못 견디겠죠. 그런데
1: 예.
0: 국회의원들이 아, 나는 몰라. 우리 예. 아직 뭐 2년이나
1: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0: 움직여야죠. 아니 예.
1: 당이 말고 저긴.
0: 당을 위해서도
1: 네.
0: 나라를 위해서라도 네. 움직여야죠.
1: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네.
0: 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1: 바뀌어야 되는 건 원래부터 예. 옛날부터 바뀌어야 됐었는데요.
0: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장동혁이 어쨌든 공천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1: 예.
0: 국회의원들도
1: 예.
0: 자기 지역에 공천권이 걸려 있었으니까
1: 예.
0: 아무 말 못했지만
1: 예.
0: 이제는 저는 좀 시끄럽게 하리라고 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오늘도 우재준 의원인가요? 예. 한마디 했잖아요. 예. 사퇴해야 된다고. 아,
1: 이제는 시끄럽게 할 것이다.
0: 예. 이제는 시끄럽게 하리라고
1: 봅니다. 이동희 작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0: 예.
1: 오늘 마지막 날이죠.
0: 네네네.
1: 왜 마지막입니까?
0: 아,
1: 그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 프로로 간다는 설이 맞습니까?
0: 동시간대는 아니고 제가 네. 조금 빨리 합니다.
1: 아 여기서 고정 출연하다 그런 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0: 아니 예전에 네. 제가 하던
1: 네.
0: 프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1: 네.
0: 그때 제가 이제 저녁 모든 시간대 1등을 했거든요.
1: 네.
0: 제가 빠지고 이제 여기 MBC가 1등을 하게 됐는데.
1: 아 그래요.
0: 다시 선의의 경쟁으로.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1: 네.
0: 제가 라디오 관두고 나서
1: 네.
0: MBC하고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지금 국장님 네. 이외 그전
1: 네.
0: 뭐
1: 신장식 의원,
0: 네. 그전 표창원 앵커,
1: 네. 그렇죠.
0: 뭐 제가 네. 대타로 하기도 하고
1: 네.
0: 가끔가다 나와서
1: 네.
0: 뭐 100만 이상 조회수도 많이
1: 네.
0: 누르고
1: 네.
0: 그래서 애정이 있는 프로여서.
1: 예. 그런데 상대편 그 경쟁 프로로 가서 한다는 게.
0: 그럼 제가 2등만 하겠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한 시간 1분 남았는데요. 그동안 여기 나와서 뭐 욕도 많이 드시고, 예. 또 본인 뭐 유튜브에서 욕도 많이 드시고, 청취자분들한테 그동안 말씀.

0: 자는 다 빠지고 그렇죠. 논란이 네. 생기고 네. 뭐 그랬었습니다.
1: 지금도 그 회복됐습니까?
0: 저 10만 네. 빠지고 네. 6천 명 회복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이 질문을 너무 그렇게 드렸습니까 내가?
0: 아닙니다. 아니 뭐 네. 어쨌든 에, 저의 유명세를 더 유명하게 네. 해주셔서 아, 네, 감사드리고
1: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예. 가셔가지고 네. 건승하시기 바라고요.
0: 우리 네. 제작진하고도 그동안 정이 네. 많이 들었는데 네. 헤어져서 아쉽고 네. 다음에 그 회식할 때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건승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혹시 거리응원장 가신다면 자외선에 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축구 경기 시간이 오전이라기보단 낮 시간대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 30도가 예상되는 만큼 더위 대비도 해주셔야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일대 돌풍이 불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 얇은 겉옷도 시간대에 따른 옷차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광명을 지난 안현분기점 바로 앞에 지금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7: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다음 달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의미도 남다른데요. 오늘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네.
7: 예, 청해 국가유산청. 네. 이름이 익숙치 않습니다, 아직도. 옛날 문화재청이었죠.
8: 맞습니다. 예. 20년 동안 문화재청이라는 예. 이름을 갖다가 예. 2년 전에 이제 국가유산청을 바뀌어졌는데 예. 이거는 이제

0: 결국은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로 봅니다. 예. 이를테면은 과거의 문화청에서도 예.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나 그다음 무형유산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예. 거의 문화유산의 빈도가 높았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문화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예.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예.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하나의 세계의 밸런스로 가기 때문에 예. 그 세 개를 묶는 게 이제 국가유산이다.
1: 예.
0: 그래야지 국가유산청으로 돼서 제가 청장이 되니까 이거 새로 생긴 청입니까? 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 예, 예. 그게 문화재청
0: 네.
1: 맞죠 원래.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 세계유산위원회
0: 네.
1: 부산에서 개최한다 그러는데요.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사실 다음 달에 예. 거의 뭐 열흘 이상을 예. 하는데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1: 예.
0: 그래서 196개국의 대표들과
1: 예.
0: 3천 명 이상이 오는 외국인이고요. 예. 우리 국내 사람 합하면은 거의 수만 명이 와서 움집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1988년에
1: 네.
0: 유네스코 협약 가입한 이후에
1: 예.
0: 처음으로 38년 만에 하는 건 커다란 행사를 예. 개최하게 됐습니다.
1: 예.
0: 국가 우리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예.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1: 예.
0: 기회고 이번에 그 통해서 문화 강국의
1: 예.
0: 의미를 한번 살리고자 합니다.
1: 예. 가장 국제사회 보여줄
0: 그렇습니다.
1: 우리의 메시지는 뭔가요? 이번에?
0: 그래서 지금
1: 예.
0: 저희들이 메시지 중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두 가지 큰 예.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1: 예.
0: 하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선언, 부산 선언에 의해서
1: 예.
0: 나올 겁니다.
1: 예.
0: 하나는 협력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1: 예.
0: 하나는 평화.
1: 예, 협력과 평화요.
0: 왜냐하면
1: 예.
0: 지금의 나라는 지금 예. 뭐 중동 문제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1: 예.
0: 그다음에 뭐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결국은 문화재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미 돼 있음에 불구하고
1: 예.
0: 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협력하는 다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1: 예.
0: 거에 대해서 이 유산을 미래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1: 예.
0: 전쟁에서 파괴하면 되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의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심지어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도 지금 잠기고 있잖아요.
1: 예.
0: 이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1: 예.
0: 이런 메시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각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1: 예.
0: 평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분단의 국가에서 앞으로 협력과 평화는 중요한 메시지를
1: 예.
0: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1: 예. 부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란수도 부산
0: 네,
1: 유산이요.
0: 네, 네.
1: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에 등재했다는데 피란수도란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어떤
0: 그 그렇습니다.
1: 예.
0: 과거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6.25
1: 예.
0: 전쟁에 하나의 우리 국가의 임시 수도였지 않습니까?
1: 예.
0: 그 수도에서 과거에 어떤 뭐 경무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관공소들 남아 있고요.
1: 네.
0: 심지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파병된 그 나라의 사람들의 그 유엔 묘지도 있습니다.
1: 아,
0: 지금도
1: 예.
0: 부산에
1: 예.
0: 있고요.
1: 예.
0: 그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부산의 삶이 또 같이 들어가 있는데
1: 예.
0: 외지 온 사람들 방이 없는 사람들을
1: 예.
0: 부산 시민이 또 내주고 하는 부분이
1: 예.
0: 있는데 피란 수도라는 그 개념이 결국은 이러한 그 과거의 그 아주 전쟁의 시대에서도
1: 예.
0: 그 대한민국의 사회가 돌아갔다. 그래서 거기가 국가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었고
1: 예.
0: 그다음에 또 시민의식이 살아 있었고 더욱이 또 국제기구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활동하면서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 예.
0: 그 의미가 아주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1: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뭐가 바뀌는 건가요? 그게?
0: 사실은 세계유산은
1: 예.
0: 되기도 어렵고
1: 예.
0: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1: 예.
0: 이를테면 세계유산이 되면
1: 예.
0: 그냥 우선 비거나 이런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그 유럽의 관광지들
1: 예.
0: 대부분이 보호하는 그 세계유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1: 아, 예.
0: 이를테면은 체코에
1: 네.
0: 프라하 전체가 세계유산 지구고
1: 예.
0: 프랑스 파리도 세계유산 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1: 전체가 유산인가요, 파리가?
0: 거기도 한 그 보호구역 묶여져 있고
1: 예.
0: 부분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우리나라도 경주 석굴암이
1: 네.
0: 있으면 경주 지구 또 다른
1: 네.
0: 것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뭐냐면. 거기를 보호하고 그 문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1: 예.
0: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1: 그렇군요.
0: 있고. 그래서
1: 예.
0: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1: 예.
0: 그만큼 브랜드를 잇는 거죠.
1: 예.
0: 세계유산이라는 게 그만큼 가치가 큽니다.
1: 아 그렇군요. 경제적 예. 가치가 꽤 있겠군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번에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 예.
0: BTS가 공연한
1: 예.
0: 우리 경복궁 앞이라든가
1: 예.
0: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게 뭐냐면 결국은 유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1: 예.
0: 그 나라에 대한
1: 예.
0: 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1: 예.
0: 경제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만 국가의 브랜드도 높아지고
1: 예.
0: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 국제기구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습니까? 만약 등재되면
0: 사실은 국제기구는 예. 이제 그 유네스코라는 건 유엔하고 좀 유엔은 뉴욕에 있는 예. 하나의 정치기구지만 예. 유네스코 교육 문화 과학 기구죠. 예. 이것은 결국은 기금을 모아 가지고 예. 이 아프리카든 아니면 그 좀 제공을 해야 할 예. 나라를 위해 도와주는 걸 많이 하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예. 도와준 것보다는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걸로 예. 하는 데 있어서 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개발국이라든가 예. 이런 걸 도와주면서 유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큰 기구죠.
1: 예. 세계에선 등재 지금 우리 좀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0: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7개가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어 있는데
1: 등재되어 있다고 이미.
0: 17개가 되어 있고요. 예. 17개 중에서는 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뭐 사적 그 산사 그러면 예. 뭐 7개 우리 사찰에 예. 들어갈 정도인데 그 이야기 뭐냐면은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묶어서 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오래 전 하고 있는 갯벌을 더 확장 등재하는 게 하나 있고요.
1: 아, 갯벌이요?
0: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예, 현재 지금 그 한양의 도성 옛날에 예. 그 한양의 수도 예. 성곽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청해서 곧 인실사해서 잘 되면 내년에 될 예정이고 양주 해암사제라든가 예. 또 우리는 잠정 목록에 돼 있는 것들이 예.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화성 운유사에 있는 그 암석이나 옥상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아까 남해안에 펼쳐져 있는 예. 전라남도와 경상 예. 펼쳐 있는 공룡화석지도 예비 목록에 20년 전에 등재돼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우포누비라든가 이런
1: 늪이나 갯벌 이런 어떤 것도 예.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까? 세계유산에?
0: 그러니까 예. 이제 갯벌 같은 건 자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예. 세계유산 그러면 또 세계로 나눠집니다.
1: 자연유산도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군요.
0: 문화유산 자연을 복합해 예. 나눠지는데 예. 보통 우리는 세계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이야기하지만
1: 그렇죠. 예.
0: 우리나라 17개에서도 15개는 예. 문화유산인데 2개는 자연유산이에요.
1: 아, 자연유산이 포함되는 거군요. 네. 세계유산에. 예예.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갯벌 자연유산이 되면
0: 그렇습니다.
1: 그럼 그 자연의 어떤 독특함에 대해 세계가 생태학적으로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그게?
0: 왜냐하면 예. 중요한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세계 예. 다른 게 없는 거에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갯벌이 한국에 있는 갯벌, 황해에 있는 갯벌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갯벌 중에서도 이미 유럽에 돼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독일, 덴마크에 있는 그런 곳이 한 군데 갯벌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낫겠고 예. 가장 영양과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 갯벌이 살아있는 최고의 천연이다라는 것이 때문에 그게 이제 오유비라 그럽니다.
1: 예. 갯벌이 우수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생태적 환경이 네. 순환이 잘 된다 이 뜻인가요?
0: 그래서 갯벌 속에 예. 있는 플랑크톤이 가장 지금 생태학이 좋다는 예. 것입니다.
1: 예. 네. 이 사도광산 논란.
0: 아, 네.
1: 예,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나요?
0: 사실
1: 예.
0: 사도광산이나 예. 군함도 문제는 예. 일본이 국제 사회에 지켜야 할 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 예.
0: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1: 예.
0: 이미 그 유네스코에서 등재하고 권고할 때
1: 예.
0: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행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예.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일 관계를 꼭 이야기한다면 예. 저는 투 트랙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잘못된 갈등이나 아니면 그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확히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1: 예.
0: 최근에 저희들이 100년 만에 관월당이라는 것이 일본에 가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그 환수돼 돌아왔는데 예. 이런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1: 예.
0: 한일 관계가 더 좋은 성숙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1: 예.
0: 또 이거는 또 이런 데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1: 일본은 지금 버티는 건가요? 그 입장이 뭔가요 정확히?
0: 네.
1: 버티는 건가요?
0: 버티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버티는 논리는 뭔가요?
0: 논리는 이제 그 결국은
1: 예.
0: 사도광산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과거의 강제
1: 예.
0: 징용이나
1: 강제 노역
0: 에
1: 예.
0: 대해서 거기에 표시를 해라
1: 예.
0: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그 내용들을 일본 측에서는 사도 쪽에도 한 게 아니고 동경에 있는 산업 박물관 안에다가 조그만 형태로 해서
1: 예.
0: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도 정확히 제시된 게 아닙니다.
1: 예.
0: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1: 예.
0: 국제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1: 예.
0: 독일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지금 예. 아쉽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어떤 딱 부러진 논리가 없이 버티는 거군요. 했다 이미.
0: 그러니까 뭐랄까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 예. 자, 종묘개발 논란. 네. 이건 해법을

0: 어디서에 법을 찾아야 됩니까?
1: 종묘는 예. 이제 오늘 언론에 예.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현재 지금 이번에 새로 된 당선 종로구청 당선자께서 예. 앞으로 지금 인허가 절차는 예. 일단은 당장 안 하겠다. 예.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협의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종묘를 위해서 그리고 종묘에 있는 주민들하고 예. 또 서울시와 함께 저 나름대로 굉장히 부지런히 달려왔다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사항들이 자꾸 완전히 바꿔졌죠.
0: 예.
1: 2018년에는 71.9m로 해서 결정에 대해서 인가가 떨어졌는데 예. 작년에 예. 예, 이것을 이제 145m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 변경구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국회 사이에 유네스코 종묘 등재될 당시에 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묘 밖에 있는 그러한 그 고 건물을 예. 짓지 않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국가유산청에서 7개월 대화를 나눴고 예. 그런 불구하고도 계속 사업 인가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다행히 오늘 이제 그 새로 된 그 종로구청 예. 당선자께서 예. 이것을 국가에 다시 풀겠다 해서 예. 사실 저희들도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예. 함께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설교를 하는데 현재 지금 그 이 세계유산 영향 평가라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지만 예. 현재 지금 태릉시시는 태릉 예. 쪽에는 예. 이미 올 초부터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국토부하고 LH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2주 전에는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파견한 세 전문가 들어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고
0: 예.
1: 거기서 같이 조망선을 같이 합의하면서 높이까지 정해서 이미 설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0: 예.
1: 그게 세계유산 영향평가인데 예.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이런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균형추의 역할입니다.
0: 예. 예.
1: 여기서 충분히 설계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0: 예.
1: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다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태릉시시에 대해서는 예. 현재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굉장히 지금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다
0: 예.
1: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종묘의 경우는 향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1: 그러면? 이제 예. 그 사업인가가 예. 현재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면은 예.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먼저 받으면서 예. 예. 같이 또 설계를 하면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세계유산 영향 평가 그 자체가
0: 영향 평가 자체를 지금도 못 받겠다 입장은 동일합니까?
1: 서울시의 서울? 입장은 좀 있지만 지금 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주민 협의체에서도 그렇게 예. 한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태릉시시가 예. 태릉 쪽에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줬고
0: 예.
1: 1년 안에 끝나겠다는 약속을 제가 지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간을 길게 끌지도 않고
0: 그걸 보면 종묘도 어떤 전향적으로 검토할 어떤 동인이 그렇습니다. 생기겠군요.
1: 그렇습니다. 이번에.
0: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군요. 세계에선 평가.
1: 원래는 예. 시간이 좀 많이 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들이 그 프로포절을 만들어서 또 파리 유네스코 본부 거기서 또 심사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1: 저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0: 예.
1: 먼저 전문가를 이번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또 심사하게 되니까
0: 예.
1: 그래서 저는 1년 안에 끝내겠다 토탈 해가지고.
0: 토탈이요? 네. 그 정도면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아이고, 이거는 뭐
0: 예.
1: 제가 작년 10월에 예. 서울시나 종로구에 이야기했습니다.
0: 예.
1: 세계 영향 평가를 빨리 받으세요.
0: 네.
1: 만약에 작년 10월에 받았으면 지금쯤은 끝났죠.
0: 그러네요. 예,
1: 네.
0: 뭐 거의 지금.
1: 네.
0: 근데 하여튼 빨리 받고,
1: 네.
0: 빨리 판단을 받고 이래야지 네. 뭐 그걸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1: 저희들이 예. 건물 짓지 말란 건 아니었죠.
0: 예.
1: 건물의 높이를
0: 그렇습니다.
1: 유네스코에 예. 약속하고
0: 예.
1: 종묘라는 것은 세계 유산에서 가장 좋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0: 예.
1: 그 보호 가치가 높은 것이 세계로 인정받은 종묘이기 때문에
0: 예.
1: 이 종묘에 대해서 세계가 하는 약속을 지키는 가능 하는데
0: 예.
1: 대신에 높이에 대한 것을 함께 같이 고려해 가면서
0: 예.
1: 해도 건물은 충분히 잘 나온다.
0: 예.
1: 그것이 2018년 이렇게 설계됐었습니다.
0: 그게 합리적인 방안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1: 네.
0: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K컬처
1: 네.
0: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1: 네.
0: 이게 어떤 국가 유산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까?
1: 엄청납니다.
0: 예.
1: 지금 작년에
0: 예.
1: 저희들 그 사대공 종묘 그다음
0: 예.
1: 조상 포함해가지고 1,781만 명이 왔습니다.
0: 예. 아,
1: 지금도 가서 경복궁 앞에 보면
0: 예.
1: 한몽 직후 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분을 보잖아요.
0: 예.
1: 저희들이 이제 근데 지금 15%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서비스도 개선해야

0: 되고 또 뭐 화재나 이런 게 예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원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서비스 개선하고 또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고 이를테면 지금 한복도 그렇지만 또 캐디에 나온 가시라든가 이 그 검도 지금 차고 다니는 걸 일정 그러니까 이걸 문화상품도 만들고 또 어떤 거 영화라든가 아니면 문화로 다 만들어내는 것을 하는 것을 국가예산청에 충분히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제가 하나 청장님 모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 기념품들 이른바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게 요새는 정말 많이 저 그 국중박에서 만든 건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0: 저희 국가유산청 그 있습니다.
1: 그런데 품질을 정말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조악한 것도 많다고 옛날에 보면요.
0: 이제 요즘은 다들 잘 만들고요. 또 굉장히 그 철저하게 고증된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1: 제가
0: 있고요.
1: 제가 요새 정말 자세히 보진 못해서요.
0: 뭐 그저 개중에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들 겁니다.
1: 고중도 철저히 하시겠죠 당연히.
0: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저희들이 국중방 타지만은 또 저희들 그 사랑이라는 곳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을 계속 전통을 알리면서 세계화시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5: 회색 늑대는 무리 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 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앞에 서는 건 늙고 병든 늑대들입니다. 무리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걷는 늑대에게 맞추려는 거죠. 우두머리는 맨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7: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8: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바닷가에서 테트라포드라는 방파제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발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아서 거센 파도를 막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낚시나 사진 촬영을 하려고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는 거죠. 만약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경우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고요.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해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죠. 최근 9년 사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트라포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이 통관기준 잠정치 28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5.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에서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고 직전 최대치는 지난 4월 1일에서 10일에 252억 달러로 두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11억 달러로 205.8%가 급증해 1일에서 1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전 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무부가 정 전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 단계에는 이미 도달했지만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0: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소식통들은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입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동결 자금 중 60억에서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라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현지시간 11일 X를 통해서 미군이 일으킨 긴장 상황과 최근 이란군의 발표에 따라 추후 공지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다며 통항 허가를 받은 신청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추가 지침을 기다려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를,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잠시 중단됐겠지만 요즘 전국 해수욕장은 개장 준비로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은 다음 달 11일 개장을 앞두고 백사장 정비 공사가 한창이라고 하고요. 인천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한악의 해수욕장은 이번 달 20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해수욕장 수질과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벌써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 여름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과 국립공원에 안전관리위원 5,700명을 배치하기로 했고요.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접근 차단시설과 CCTV를 활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 설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름을 즐기는 중에도 틈틈이 오당대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일기예보의 뷰티풀 걸 전해드렸습니다. 정찬원님이 반가반가 젠디님 강동구는 비가 아주 잠시 내렸는데 내린 게 아니라 누가 침 뱉는 느낌으로 잠깐 왔었어요. 크크크 습하기만 습해졌네요. 아, 침 뱉는 느낌으로 엄청 진짜 잠깐 내렸나 봐요. 6365님 와 포항 송도 해수욕장 소식 반갑네요. 여름이나 그런지 밤인데도 포항 철길 숲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진짜 날씨가 막 엄청 더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뭔가 그 햇볕에 나가지만 않으면 그늘에는 진짜 시원하고 날씨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0511님이 어쩌다 보니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군요. 저는 사정상 가지는 못하지만 가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전국 해수욕장 개장 준비로 바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포항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다음 달 11일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을왕리 해수욕장, 뭐 왕산 해수욕장, 한악의 해수욕장, 인천에 있는 해수욕장들도 이번 달 20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이면 진짜 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 벌써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군요. 여름이 왔다는 뜻이겠죠. 신은희님, 여름이면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많아서 늘 안타까웠는데 아무쪼록 안전수칙 잘 지켜서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맞아요. 해수욕장 이용하실 때 항상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CCTV를 활용한 무인 감시 시스템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7732님이 해수욕장이 벌써 개장이라니 미리 휴가 계획 짜야겠어요. 젠디도 휴가 가셔야죠. 그 남자 하나 둘 있더만 그중 한 분께 맡기고 젠디도 휴가 갑시다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오당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김민우 아나운서와 김준상 아나운서가 있죠. 진짜 저 휴가 갈 때 두 분 중에 한 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당제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열정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도 많이 환영해 주실 것 같고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 하나 둘 있더만 그중 한 분께 맡기고 한번 저도 휴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의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을 작정하고 정말 많이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청곡 미리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혹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면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이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회원이 아닌 정부의 주체에게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공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결과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 한백산 일대에서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껍질을 모두 벗겨놓은 건데요. 이 일대에서 훼손된 나무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자란 마가목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마가목은 흔히

조경수로 쓰이는데 열매와 껍질이 기관지와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등산객들이 마가목 훼손을 처음 목격한 시점은 지난달인데요. 한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등산로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여러 날 목격됐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피해 지역 주변을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합동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축가라고 불리는 가우디의 대표 걸작,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이 완성됐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144년 만인데요. 돌로 빚은 성경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의 사망 이후 성당의 도면과 모형이 상당 부분 화재로 소실되고 전쟁과 자금 고갈,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완공이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8개 첨탑 가운데 가장 높은 주탑을 완성하면서 전반적인 외관을 갖추게 됐는데요. 레오 14세 교황은 준공식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전쟁을 부추길 수 없고 무고한 이들을 죽일 수 없다면서 전쟁과 폭력, 무관심에 반대하는 평화와 관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이번 완공은 외관에 대한 것이고 성당의 정문과 내부는 2034년쯤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와진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콜드플레이 BTS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 듣고 왔습니다. 김경주님이 우리나라는 몸에 좋다고 하면 앞뒤 안 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기후위기에 나무는 꼭 필요한 건데 말이죠.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최근 태백에 있는 한백산 일대에 수십 년 된 나무들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뭔가 이 약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나무를 마구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너무 울창하고 큰 나무들을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끔찍하게 훼손된 그 영상을 저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어내고 훼손하는 데는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또 너무 슬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경서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2037님이 앗 경서당 밤하늘의 별을 노랫말이 너무 이뻐요. 저도 신청했었는데 못 들었는데 오늘 어느 분이 신청했는지 감사해요 하셨는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본인이 신청한 노래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470님이 퇴근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평소 9시 반부터 들었는데 오늘은 8시 전에 먼저 와서 젠디 기다렸어요. 오늘 시험 봤거든요. 기말고사 망했어요. 유유. 휴가 내서 하루 종일 공부한 내용인데 시험지 받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시험 본 날. 시험 못 보면 속상하죠. 근데 퇴근 후에 이렇게 대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도전인 것 같은데 왜 직장 다니면서 일 끝내고 공부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휴가까지 내서 또 하루 종일 준비도 하시고 그만큼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시험지를 딱 막상 받으면 머릿속에 하얘질 때가 있죠. 갑자기 아는 문제인데도 생각 잘 안 나고 좀 아쉽겠지만 아쉬운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노력과 배움이 어디로 가진 않으니까요. 기말고사 걱정 생각은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험이 있을까요? 다음 시험 잘 보시면 되니까 광고 듣고 올게요.

0: 국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민우님이 고흥만 방조제 근처 수변 공원에서 듣고 있어요. 바다 너머 산에 깔린 어스름이 아름답네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 고흥만 방조제 근처에 있는 이제 수변 공원에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민우님. 또 급하게 찾아보니까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대규모 방조제라고 하는데 사진 보니까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방조제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쫙 그 바다가 펼쳐지는데 오 너무 멋있어요. 멋진 노을이 또.

장관이라고 하고 캠핑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남해 바다 끼고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멋진데 그 풍경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 민우님 감사드리고요.

0: 수박이 정말 약간 되게 작네요. 그래서 애플 수박인가 봐요. 크기가 사과만한 것 같아요. 약간 호박 같기도 하고. 진짜 호박 같네. 그 사진을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진은 정말 호박처럼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수박인 거잖아요. 애플 수박이 일반 수박보다 크기는 작지만 뭐 껍질도 얇다고 하고 그래서 식감도 아삭하고 당도가 높대요.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1072님이 열심히 정성껏 기르고 계신 애플 수박 사진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 오늘 뭔가 좀 문자를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이제 마음 상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텃밭에 있는 작물들 보면서 좀 힘을 얻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쁘게 열린 애플 수박 보면서 좀 속상했던 마음 내려놓으시고 또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947님은 오늘은 세 번이나 비가 내렸는데 빗줄기가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내려서 동남아시아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저녁 먹고 내일 갖고 나갈 도시락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광화문에서 브런치 축구 응원한다고 해서 너무 부럽네요. 지방이라 못 가요. 슬퍼요. 흑흑. 맞아요. 내일 그 광화문에서 안 그래도 축구 응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6947님이 도시락 준비하신다고 해서 광화문 가서 그 응원하시려고 브런치 준비하시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을 싸고 계시는군요. 내일 이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체코와의 경기 11시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또 응원전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뭐 가수분들도 온다고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한다고 하고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같이 응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 하면은 또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항상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축구 대표팀 응원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 평일 아침이라서 조금 시간대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도 좋은 경기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831님, 젠디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새가 똥을 쌌는데 차 앞유리 전체를 더럽혔어요. 양이 엄청 많네요. 본의 아니게 셀프 세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젠디도 만나고 좋으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세차합니다. 새가 얼마나 똥을 많이 싸놨으면은 앞유리 전체가 더러워질 만큼 양이 엄청났나 봐요. 그래도 덕분에 또 세차도 깨끗하게 하시고 상쾌하게 내일 하루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희진님이 미니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어제였죠. 제주도로 여행 가신다고. 제주도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렌트 없이 뚜벅이 컨셉으로 올레길과 곶자왈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하셨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뚜벅이 여행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오늘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희진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그냥 서울 사는 중2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0: 서울에 사시고 중학교 네. 2학년 아이 어머니 홍희진님 반갑습니다.
1: 네.
0: 지금 혹시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지금 이제 숙소 돌아와서 네. 씻고 식당에서 이제 거의 밥을 다 먹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0: 저녁은 뭐 드셨어요?
1: 저녁은 미나리 돈골인데 이렇게 아롱사트라든가 이렇게 소고기가 좀 들어간 담백한
0: 약간 찜 같은 거예요?
1: 그러니까 약간 국물이 전골이라 국물이 있고
0: 전골이구나. 네. 맛있겠네요. 그럼 지금 혹시 제주 어디에 계세요?
1: 지금 저는 제주시 쪽에 있어요.
0: 제주시 쪽에 계시는구나.
1: 네.
0: 그 제주에는 어제 몇 시쯤 도착하신 거예요?
1: 어제 저녁에 7시 반 정도에 도착했어요.
0: 저녁에 도착하셨고.
1: 네.
0: 그 도착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미니 메시지 남겨주신 거네요.
1: 네.
0: 와.
1: 라디오가 일상이거든요.
0: 정말요? 그러시구나.
1: 네. 그리고 재은님 아침에 세상을 여는 아침 할 때 아침에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0: 와.
1: 근데 저녁에 어느 날 라디오를 틀었는데 너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미니 화면을 막 보니까 재은님 라디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끔 러닝하거나 이렇게 집안일 마무리할 때 항상 듣고 있어요.
0: 너무 감동이고 너무 반가워요, 희진님.
1: 네. 저녁에 만나니까 그것도 새롭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그 새아침 시간에

0: 맞춰서 요즘에도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1: 네, 그때 일어나고 요즘은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태희님 라디오로 시작해요.
0: 아, 태희님. 태희, 여기가 굿모닝 FM부터 약간 한두 시간
1: 네,
0: 정도
1: 왔다 갔다 다
0: 늦어지셨네요.
1: 들어요. 네.
0: 그렇군요. 그럼 제주도 여행 누구랑 가셨어요, 이번에?
1: 남편이랑 같이
0: 아, 남편분이랑 둘이서?
1: 갔어요. 네.
0: 그럼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요?
1: 아이가 수목금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어서 아이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이제 뭐 할까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가보자. 네. 그런데 렌트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구석구석 좀볼수 있는 수복 여행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그래서 대중교통이 원활한 제주시 쪽에 숙소를 잡고 이제 해안도로를 걷고 이런 여행을 계획하고 왔어요.
0: 진짜 좋은 기회였네요. 그러고
1: 네.
0: 보면
1: 네.
0: 뚜벅이 여행 해보니까 어떠세요? 원래도 이전에 경험이 있으셨어요?
1: 아니, 처음이에요, 진짜.
0: 아, 처음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어땠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1: 했는데, 약간, 많이 걸어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오히려 더 부담이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약간 큰 목적지는 정해놨지만, 가다가 힘들면 돌아와도 되고,
0: 네.
1: 예, 네, 가다가 힘들면 좀 어디 들어가도 되고, 네, 대부분 저 제주도 여행을 오면, 제주도 어디가 맛집이래, 여기서 어디 가야 돼,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오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요번엔 진짜 계획을 안 하고, 혹시라도 힘들면 안 되니까 돌아올 때 편하게 대중교통이 좀 있는 쪽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요.
0: 아, 그러셨구나. 그럼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1: 오늘은 이제 숙소가 제주시니까,
0: 네.
1: 예, 공항을 지나서 용두암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는 원래 약간 에어항이라든가 조금 욕심 더 부려서 곶자할까지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 아침 일찍 조금 더 부지런하게 출발했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 초입까지 다 걸어서 해안도로 따라서 걸어서 갔다 왔어요.
0: 그 올레길 따라가지고 가신 거예요?
1: 네.
0: 와, 너무 좋으셨겠다. 혹시 그러면 오늘 딱 해보니까,
1: 네. 네.
0: 어떠세요? 다음에 또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1: 네, 다음에는 꼭 아이랑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0: 아,
1: 요즘 아이들 좀
0: 진짜.
1: 걷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아이가 이제 딴데가 있을 때 이렇게 둘이 온 건데, 다음에는 이제 같이 걸으면서 라디오도 듣고, 네, 꼭 맛집 정해놓지 않더라도 가다가 맛있어 보이거나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해볼 계획이 있어요.
0: 그럼 제주도 뚜벅이 여행 팁이 있다면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대부분 이런 트레킹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딱 전문적으로 막 다녀야 될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 그런 부담 없이 저희는 배낭만 딱 하나 메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숙소에 두고 크로스백을 따로 하나 챙겼어요. 보조 가방을.
0: 가볍게.
1: 네, 그래서 물 하나 넣고 뭐 물티슈 하나 넣고 네, 버스카드 정도 넣을 수 있는 챙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1: 네,
0: 그런 작은
1: 가볍게.
0: 가방 같은 거.
1: 그리고 저는 다 가렸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0: 햇볕이
1: 워낙.
0: 좀 강했어요?
1: 네. 남편은 그냥 귀찮으면 모자를 쓰는 거안 좋아해서 선글라스만 꼈거든요. 근데 아시죠? 햇빛에 타면 눈만 하얗게 되는 거.
0: 그렇게 되셨어요, 오늘?
1: 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천원샵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선캡 사서 쓰고 그러고 다녔어요.
0: 아, 확실히 제주도 햇살이 또
1: 네.
0: 강하니까.
1: 바닷바람도 같이 있어서 그런지 더 진짜 빨리 타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도
0: 오늘 좋은 팁도.
1: 좋아요.
0: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느껴지는데, 그러면 서울은 언제 오세요? 서울로는 언제
1: 내일
0: 돌아오세요?
1: 갈 거예요.
0: 아,
1: 내일 아이
0: 내일.
1: 도착할 때쯤 오후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오늘은 이제 제주도의 서쪽을 갔잖아요. 여열 쪽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을 바다로 두고 이렇게 걸었는데 내일은 이제 동쪽으로 갈 거예요.
0: 왼쪽에
1: 그래서
0: 바다를
1: 이제
0: 두고.
1: 왼쪽에 바다를 두고 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천에서 그렇게 함덕도 욕심내면 함덕까지 이렇게 갔다고 와보는 걸로 해보려고요.
0: 그럼 내일도 또 맛있는 거 드실 거예요?
1: 뭐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맛집도 안 찾고 그냥 가다가 우리 밥 어디서 먹지? 해가지고 제주시니까 뭐 식당 많겠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거 맛있어 보이겠다 해서 그냥 들어온 건데
0: 진짜
1: 역시나
0: 즉흥
1: 좀
0: 여행.
1: 성공을 했고
0: 그렇군요. 진짜 즉흥으로 그렇게 가다가 막 여기 들어갔는데 맛있고 이러면 더 기분 좋고
1: 네,
0: 그렇잖아요.
1: 그러니까요. 뭔가 보물 하나 찾은 느낌?
0: 맞아요. 내일도 꼭 그런 보물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혹시 희진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면 항상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가족

0: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가지고 아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위트 있고 센스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1: 네네.
0: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족 얘기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럼요. 가족들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그렇죠. 이제 중2 우리 딸 아이에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반이 홀수예요.
1: 홀수.
0: 근데 혼자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1: 네.
0: 근데 다른 친구랑 둘이서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같이 잘 어울리면서 그런 아이로 계속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랑 그 다음에 저희 결혼 18년 차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거의 의리로 사는 부부가 됐는데 근데 그 의리 속에서 항상 애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1: 네.
0: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랑 양가 부모님 그리고 양가 형제들 그냥 네, 소확행 정도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래요. 우리 네. 희진님 위트 있게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가족 얘기로 아니 네. 너무 위트 있으셨어요. 양가 부모님까지 생기시고 마치 시상식 소감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셔서 가족분들도 네. 들으시면서 굉장히 감동받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희진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0: 제가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저의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이란 노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꼭 연인한테 하는 말 같지만 듣다 보면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1: 좋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 이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희진님 내일까지 네. 여행 즐겁게 마치시고 조심히 돌아오시고 오셔서도 오당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정된 목소리 너무 좋아요.
1: 아유,
0: 잘
1: 고맙습니다.
0: 들을게요.
1: 항상 행복하세요.
0: 네, 들어가세요.
1: 네.

제주를 뚜벅이 여행 중이신 홍희진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는 듣고 왔습니다. 선형준님이 잘한다 우리 와이프 인터뷰 덕분에 재은님 방송 알게 됐네요. 오늘부터 젠디 팬하려고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우리 희진님의 남편분이신가 봐요. 와 또 이렇게 아내분 응원한다고 글도 남겨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시네요. 오늘 희진님이랑 통화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박종희님도 와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방송 체질인가 봐요 하셨고 김명자님 저는 지난번에 전화 연결할 때 많이 떨렸는데 진짜 편하게 잘하시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하나도 뭐 긴장, 떨림 이런 거 없으시고 너무 편하게 마치 친구한테 이야기하듯 친구 맞죠? 제가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 잘 나눠주셔서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우리 희진님 내일도 여행 즐겁게 잘 하시고요. 안전하게 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7010님이 잠깐 산책 나왔는데 여긴 시골이라서 가을바람처럼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요. 밤꽃 향이 엄청나네요. 해수욕장 개장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와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면서 무슨 일이죠 이게? 원래 이렇게 좀 더워지고 있었잖아요 많이. 근데 또 요즘에는 바람 불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일 덥다고 하네요. 3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내일은 좀 더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853님이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지만 여름에 바닷가에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감기 몸살로 끙끙대면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요즘에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년 365일 감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름에는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너무 덥고 이렇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2853님도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광고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한 등산객이 한 고등학생과 아버지 등 주변 등산객들의 침착한 대응 덕에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 코스에서 한 등산객이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당시 이 등산객은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마침 현 은서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한라산을 찾았다가 쓰러진 등산객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요. 은서 학생이 신고를 하는 사이에 아버지 현성용 씨와 근처에 있던 다른 등산객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서 학생은 등산 후에 구비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향해 달려가서 환자 몸에 기기를 연결했는데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현 은서 학생은 119 대원과 이것을 통해서 현장을 중계하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쓰러진 등산객은 응급처치 끝에 9분 만에 호흡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은서 학생은 119 대원과 무엇을 통해서 현장을 중계했을까요? 1번 텔레파시, 2번 수신호, 3번 영상통화. 자, 이 중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방법이 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텔레파시, 2번 수신호, 3번 영상통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0: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SSA.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CNN은 양국 간 종전협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재를 맡은 카타르 대표단은 사전에 미국과 조율한 뒤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시각 11일 새벽까지 협상을 마친 뒤 테헤란을 떠났다고 CNN과 AFP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시간 11일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이란 전역에 군시설을 추가 공습했고 이란은 중동지역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가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물체가 사람 다리인 것으로 보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류지연 야구 대표팀 감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 김도영, 한화, 문현민, 롯데, 윤동희 등 야수 13명과 투수 11명으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24명을 선발했습니다. 25세 이하 선수로 구성된 이번 야구 대표팀은 두산 곽빈과 한화 노시환, LG 문보경까지 3명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포함됐습니다. 각 팀당 최대 3명씩 대표팀에 선발된 가운데 NC는 내야수 김주원, 키움은 포수 김건희 등 한 명의 선수만 차출됐습니다. 이번 IC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이 치열한 9월에 열리지만 이 기간 KBO 리그는 중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며 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 1,400개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경찰과 함께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남성을 일본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으로 넘어간 뒤 귀화한 이 남성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1,400여 개와 함께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인공지능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모진 풍파를 견디며 100년 넘게 살아온 나무. 웬만한 인간보다 오래 살았으니 그만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서울의 한 미술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의 뿌리가 담장을 파고든다는 이유로 없애려 한 건데요. 나무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하는 바람에 잎이 시들어 말라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무를 생명체로 바라보지 않을 때 이 같은 잘못이 발생하곤 하죠. 세상은 인간을 위한 동무대가 아닌 다른 생물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은서 학생은 119 대원과 무엇을 통해서 현장을 중계했을까요? 6087님 정답 3번 영상통화. 회사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늘 중요시하는 심폐소생술. 현장 상황이 애매하거나 어려울 때 119 영상통화로 조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들 이용하자고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정답 6087님 맞춰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됐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서 학생은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산로 중간중간에 구급함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가 더 많이 배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또 은서 학생의 아버지인 현성용 씨는 당시 안내를 해줬던 119 소방대원이 지도를 잘 해주신 덕분이라고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안 터져요.
14: 절세의 왕 절정.
1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소피 마르소가 출연한 영화 You Call It Love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 노래를 듣고 나선 들은 것만으로 행복해지기도 해. 만약 평생 동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넌 그런 노래일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좋은 노래가 가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주 경기처럼 10시까지 계속 이어질 건데요. 오늘도 달팽이관을 붙잡는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0365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텃밭에 심어놓은 감자를 캤어요. 생각보다 많이 수확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줬더니 좋아라 하네요. 내일은 감자전 감자볶음을 맛있게 해먹어야겠어요 하면서 뜨거운 감자의 고백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커다란 상자 한가득 꽉꽉 들어있는 너무나 예쁘게 잘 자란 감자 사진 공유해 주셨습니다. 0365님의 신청곡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올게요.

6132님, 16살 아픈 강아지를 돌보고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 싶었지만 치매 노환이 함께 온 상태라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세 달 넘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견과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 우리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도록 합시다.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부탁드려요. 아,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소개해드리면서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 노래가 조금이나마 우리 6.13회님께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올게요.

정반님, 젠디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하는 건데요. 유나 여름밤 선곡되나요? 제목에도 여름이 들어가서 생각났어요. 유나 씨 목소리 딱 나오는 순간 뭔가 그 여름 느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반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유나의 여름밤.

유나 피처링 20살의 여름밤 듣고 왔고요. 박상훈님이 2005년 더운 여름을 잊게 해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올 여름은 어떤 드라마가 더위를 잊게 해줄까요? 지선의 이별 못한 이별, MBC 내 이름은 김삼순 OST 신청합니다. 오, 이게 벌써 2005년 여름이에요. 20년도 더 된 거네요. 그때 진짜 내 이름은 김삼순, 삼순이라는 이름이 전국을 휩쓸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죠. 그러게요. 기대되네요. 오늘 올해는 또 어떤 드라마가 여름에 더위를 잊게 해줄지 기대해보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지선의 이별 못한 이별.

김동준님, 러브홀릭 지선님 최고 좋아하는 보컬 하면서 글 남겨주셨네요. 7732님은 이번에 오이지가 너무 잘 돼서 주변에 나눠먹고 저희도 내일 먹으려고 오이지 무치다가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오이지의 응급실. 오이지를 무치다가 생각난 이지의 응급실, 오이지의 응급실. 정말 절묘한 언어 유희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맛있게 진짜 담고 계시네요, 김치를. 안 그래도 저희 구내식당에도 오늘 저녁에 오이지가 나왔는데 맛있더라고요. 딱 지금 먹으면 좋잖아요. 오이지의 응급실, 드라마 쾌걸 춘향 OST죠. 같이 듣고 올게요.

최영님, 젠디, 저는 9시에 달리러 나갈 겁니다. 가오에 러닝 신청해요. 우리 최영님 9시에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겠네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힘내세요. 가오에 러닝.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받아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5348님이 젠디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혈관이 잘 안 보여서 혈액검사할 때마다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검사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저는 혈관 잡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미리 말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보시죠 하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 방에 피를 뽑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멍도 안 들고 티도 안 나요. 대단하신 선생님 덕분에 올해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신청곡은 이적의 다행이다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진짜. 5348님 오늘 건강검진 잘 받고 오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4788님도 같은 곡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적의 다행이다.

이지영님,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어울리는 잔나비 노래 신청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제목 길이 실한가요? 하하 하셨는데요. 진짜 일단 잔나비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어울리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제목 길이 너무 멋지죠?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범진호님, 뷰렛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신청합니다. 오늘 해수욕장 개장 준비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매년 열렸던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라인업 중에 뷰렛이라는 밴드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요즘 근황이 무척 궁금하네요.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원래 MBC 강변가요제 수상한 박영민 원곡이었습니다. 노래 역사까지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뷰렛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같이 들어볼게요.

뷰렛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들으시고 이혜원님이 와 중학교 때 이 노래 좋아했어요. 뷰렛 버전. 김한슬님도 우와 저의 최애 밴드 뷰렛 노래 듣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박기범님이 포지션의 I love you 신청해요. 이유 없이 이정님의 다행이다를 들으니 떠올라서 신청해봐요. 이 인트로 이걸 들으니까 와 진짜 그 포지션의 I love you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생각나고 뮤직비디오도 떠오르는 것 같고 아시죠? 서론에서 그 느낌 한번 이 노래 들으면서 감상해볼게요. 포지션의 I love you.

7367님, 어렸을 적 좋아했던 사람과 함께 듣던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네요. 이종만의 음악이 생애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아, 이종만 씨가 1979년에 데뷔를 해서 1986년 이종만과 자유인으로 1집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그 1집 앨범에 실린 곡이래요. 이종만의 음악이 생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노래 전해드립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대다요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지훈님은 정말 좋은 곡들이 연이어 흐르니 너무 좋아요 젠디 하셨고, 김경주님 오늘 오당지 가족들이 신청한 곡들이 미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찬원님도 오늘 30, 40대 특집인가요?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어릴 적에 노래방 정말 자주 갔었는데 추억 돋습니다. 임채영님 쿨다운 중입니다. 좋은 곡들 들으면서 달리니까 행복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해요. 박지연님도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신청곡 듣기 실패했지만 청취자분들이 신청해주신 좋은 곡들, 좋은 노래들 잘 들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 하셨네요. 오늘 조금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신청곡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지만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인데,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노래들을

또 저희가 주말에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내 신청곡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말에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저도 아주 기호강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듣다가 좋은 노래 있으면 저도 이렇게 저장해놓고 나중에 또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이 목요일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노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계속해서 내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용재님이 내일 축구 봐야죠 하셨는데 이제 내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경기 펼쳐집니다. 체코와의 경기죠. 내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에서 또 응원전도 열린다고 하고 또 TV 중계로도 보실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어디 계시든 우리 선수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 또 저녁에 경기 어땠는지 우리끼리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6087님이 보내주신 끝곡은 엑소의 플랫라인 추천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유력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현지 시간 1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는 양자 관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양자기술, 우주,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채택 예정인 전략적 행동계획 2026-2030을 통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정조사는 요구서 보고 후 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됩니다. 다만 국조특위 구성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 수도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법무부의 인사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정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한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정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무부가 정 전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면서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 유행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4만 명 줄었고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5.9% 감소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

0: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이틀째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미국의 헬기를 격추시킨 이후에 나온 조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곧 중단시킬 거라고 말하면서도 추가 공습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응수했는데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충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이란 타격, 종전 협상을 위한 압박의 카드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신호일까요? 잠시 후 김덕일 고려대 아현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한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꽉 막힌 아침 출근길에도, 발걸음 빨라지는 등굣길에도, 분주하게 아침밥 준비하는 순간에도, 전근 만근 눈꺼풀이 무거우시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 눈 번쩍 뜨게 해드릴게요.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2: 지금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세요.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이란과 미국의 공방전,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은 아닐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자, 미국이 이란을 이틀째 다시 공습하면서 이거 뭐 협상이 아예 깨졌나? 그리고 이제 전쟁 다시 제기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입을 쳐다보면 뭐 갈팡질팡한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상황들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5: 아, 예. 지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말대로라면 전에 뭐 2, 3일 후에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서명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협상도 아니고요. 지금 양해각서, 지금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 두 달간 그것도 지금 못 정한 상태인데요. 서명 그 날짜대로라면 한국 시간은 오늘입니다. 아마 6월 11일 정도에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이게 협상이 진전이 있구나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근교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 남부 지역 도시들을 대규모로 비행기들도 공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도 49발이나 이제 발사한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면 이제 미군 기지 같은 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오늘 내에 뭐 어떤 MOU가 서명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양측 다 전면전으로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우선 이제 협상으로 가기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박용으로 공격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여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많이 올리는데 네. 이란이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어제 우리 시간에 이제 밤에 올렸었거든요. SNS에. 네.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란을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고 미국 측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국 측 안을 좀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이런 압박용으로 지금 제한적인 아마 공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네. 그 깊이감 있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원래 애초에 이란이 미국 헬기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아파치라고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미국이 다시 응수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란은 미국 헬기를 공격하는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이 네. 도발을 해서 야 네.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자 이걸 네.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절대 수세적인 상황 아니다라는 어떤 그냥 제스처나 취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5: 지금 이건 이제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는 지금 교착 상태, 종전 협상으로 가기 전에 지금 교착 상태라 볼 수 있겠는데요.
4: 네.
5: 어제 이제 헬기 사건이 격추됐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숨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없다 했는데 격추된 사실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격추가 뭐 드론에서 뭐 격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이 또 미국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종사들은 사망자가 없었다 이제 구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의적 차원에서 이란 항구들을 공격했다고 또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응수하는 쪽에서 이제 쿠웨이트라든가 바레인, 요르단에 있는 또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런 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중요하고
4: 네.
5: 아마도 이제 종전 협상이 아마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으니까 아직은 이제 MOU 체결 단계입니다만 서로 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 전에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했던 것처럼
4: 네.
5: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통항에 관한 어떤 권리를 이란 또 주장하고 미국이 그것을 재개방하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걸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얘기를 한 걸 SNS를 보면 비밀리에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작전을 했다는 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이 생각이 나죠. 해방 프로젝트. 그래서 비밀리에 미국 해군이 작전을 해왔었고 호르무즈해협 안에 갇힌 상선이랑 유조선들을 빼오는 작전을 했었고 그래서 200여 척의 배들이 나왔고 그동안에 그리고 1억 배럴이 지금 시장으로 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비밀리에 그러니까 유조 선박들 아마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서 그 빼오는 작전 같은 거를 프로젝트 프리덤에 해당하는 작전을 비밀리에 해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이란은 아 이거 통행료를 받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여기서 이런 작전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공방전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아, 협상을 앞두고도 있지만 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비밀 작전을 해왔구나라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4: 아 이거는 협상과 상관없이 미국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작전에 대한 응수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5: 응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 이것을 또 눈뜬 채로 그만 가만히 이제 지켜보게 된다면 이란으로서도 좀 체면이 없는 거잖아요.
4: 그렇네요.
5: 국민들한테 아. 뭐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개설하고 통행료도 우리가 들어온다. 뭐 통행료가 부담스럽다면 안전보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 서비스 이용료를 내라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빼오고 있는 것을 눈앞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란도 어떤 자존심 차원에서 일단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이것도 역시 이란도 전면적으로 번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4: 그러면요.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위치 추적 장치 끄고 몰래 빼오는 작전을 하는 모습과 네. 그리고 그것이 확인돼서 이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이 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돈 받기로 했는데 네. 라는 것에 대한 응수로 네. 아파치 헬기 하나를 드론으로 살짝 타격한 것은 네. 양쪽 다 전쟁할 생각은 더 크게 확산할 생각은 없는 거네요.
5: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응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걸프 지역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든가 예전 같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 확전으로 일로를 갈 텐데 아직까지는 미군 기지를 조금 더 공격한다든가 이런 순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여기서도 뭐 굴복하지 않겠다 대응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이란 양측 다. 에, 지금 다시 전쟁을 다시 재개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협상을 앞두고서 어떤 자신이 더 유리한 조건을 서로에게 관철시키려는 그런 좀 자존심 싸움 단계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면적으로 우발적인 상황에서 있겠습니다만 양측은 아직까지는 협상을 통한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예. 의사가 있더라도 역량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란의 경제 상황은 그동안 봉쇄도 길어졌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 지난 이제 12월 말이었죠. 그다음에 1월 초가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밑바닥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래서 시장 환율 같은 경우도 뭐 130만 리알 달러당 그리고 뭐 물가 상승률도 뭐 대략 뭐 50% 40%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요. 전쟁 기간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1달러당 뭐 170만 180만 리알이 갈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뭐 물가 상승률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아마 뭐 50%에서 뭐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더 어려운 상태죠. 1월달 시위보다. 근데 이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뭐 국민들을 좀 통제하고 있다거나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예전에 한 달 전이었을 겁니다. 이란이 이제 정유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제 미국의 역봉쇄라는 카드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이 역봉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란 협상을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역봉쇄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위 말해서 그림자 선단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국으로 불법으로 수출하잖아요.
4: 네.
5: 싱가포르 근해에서 배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옮겨 싣는 작전을 통해서 이란은 혁명 수비대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혁명 수비대도 지금 자금에 지금 자금줄이 좀 쪼들리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의 상황도 어렵지만 지금 이란의 통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지도부도 현재 지금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란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많은 이제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했더라. 나는 뭐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4: 그건 얘기를 무슨 소리야?
5: 뭐 이렇게 크게 이제 개의치 않는다는 이제 얘기죠.
4: 아, 신경 안 쓴다.
5: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란도 이란도 이제 비꼬듯이 프레스 TV에서 트럼프는 인플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전쟁 나면은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 고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미국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0: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월 중간 선거 전에 뭐 이번 협상이 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안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또 11월 중간 선거 전에 타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양쪽 간에 하는 거 봤을 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한데 약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은 측면도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1: 네.
0: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방향 이해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쿠바 같은 것을 어떤 뭐 정권 교체라든가 친미 정권을 세우면서 그것을 어떻게 일종의 전리품으로 삼고 이란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네.
0: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 경제 지금 그루싱을 한다면 고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네, 상당히 자금줄도 막힌 상태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미국은 그걸 압박하는 상태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쫓기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월드컵이
1: 있죠.
0: 예, 네, 내일이더라고요. 저도 날짜 찾아봤는데
1: 내일인가요?
0: 내일이 개막전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미국 모두 상당히 초조한 상태인데요. 이란 경제 상황은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중간선거 때 공화당 대신 민주당을 찍으면 되지만
1: 네.
0: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체제가 권위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국가 자체가 지금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 이란이 조금 더 초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0: 네.
1: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양 국가 간의 협상은 이어지고는 있으나 얼마 전에 있었던 소소한 분쟁은 미국의 비밀 작전이 비밀화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말씀 네. 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양쪽 다 진짜 전쟁을 할 역량 자체는 있는가 봤더니 이란은 생각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 전쟁을 빨리 일단락되는 것보다는 뭐 쿠바 사태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이건 좀 길게 끌어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 빨리 끝내든 뭐 아니면 저 확산이든 그런 의사결정도 양쪽 다 명확하게 수립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0: 그렇습니다. 양측 간에 지금 빨리 끝내고는 싶어하는 것 같은데.
1: 끝내고는 싶어하는데.
0: 지금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니까 두 달 60일간의 회담하기로 이제 의제를 정하지도 못한 상태잖아요. 서명도 네. 못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이 타격을 한 것을 보면 그래도 협상을 좀 빨리 타결하는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MOU 네. 빨리 서명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늘 아마 이제 군사적 작전 카드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카드를 꺼내 들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심도 또 중요한 그 네. 방향타를 결정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이란 사람들의 지도부에 대한 지금 불만 아니면 응원 어느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1: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물론 이제 응원도 있고 불만도 있을 겁니다.
1: 네.
0: 이란 상황이.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란 국민들이 모스타바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민족주의적인 열풍으로 인해서 좀 결집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반대쪽 의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인터넷이 이번에 복구가 됐습니다. 이란 경제가 어려웠던 게 제재도 있고 지금 역봉세도 있습니다만 스스로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끊었었어요. 전쟁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상거래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금융 업무 같은 거 인터넷 없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란이 어떤 자충수를 둔 면도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전에 발전소 교량을 타격하겠다 했었을 때 뭐 인간 띠를 두른다고 이런 거 보면 이란 국민들이 뭐 결집을 하고 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소년병 같은 경우도
1: 예.
0: 12세 이하로 자원 입대 연령을 낮춘다. 이거 엄청나게 국민들이 단결됐다 하는데
1: 예.
0: 반대로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정당성이 있는 국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1: 예.
0: 저희가 느꼈던 건
1: 그 자발적인 게 아닙니까? 그 띠 두른 거.
0: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거기서 느꼈던 건
1: 예.
0: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보고 나와서 지켜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1: 예.
0: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동원했던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동원한 것은 혁명수비 산하의 이제 민병대 조직. 그러니까
1: 네.
0: 주민들을 순찰하고 감시하는 조직에 배치하는 임무를 시킨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약간 뭐 일단 우리가 뭐 전체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전쟁 막바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많은 친구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1: 네.
0: 그 친구들이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미국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모스타바를 다시 지지하면서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다. 그런 소식은 저는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히려 미국이 왜 더 강력하게 타격을 해서 레짐 체인지를 못했느냐.
1: 아예 뭐 지상군까지 왜 안 들어왔느냐.
0: 네, 그런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 전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 체제에서 살기는 이제 싫다는 건데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협상이 되면은 예를 들어 잘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몇억 달러, 수백억 달러.

0: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란 경제가 숨통이 트이고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죠. 협상이 잘 되면. 근데 네. 많은 또 친구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뭐 한정돼 있긴 합니다. 일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협상이 타결될 것을. 협상이 타결되면 지금 이란의 신정 체제로 미국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갖게 되면은 체제는 바뀌지 않은 채 돈을 갖게 되면 우리를 더 탄압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협상이 잘 돼봐야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신정 체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만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란 국민들의 어떤 심정은 복잡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란도 성숙화된 사회다 보니 네.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요즘 이란에서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젠 저희가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간간히 보이는데 뭐 큰 권한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라는 분은 아직도 안 나타났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또 이란의 원래 가장 중요한 기틀이 예. 되는 조직이고 그럼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지금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정부에 있는 외무부의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라는 사람이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이었던 뭐 모하메드 바겔 갈리바프 이런 사람들이 1차 협상도 이끌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권력의 핵심은 상징적으로는 모스타바 하메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혁명수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수비대고 그쪽에 뭐 아흐메드 바이디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아마 대통령의 업무까지도 월권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폐지시킨 대통령이 자신에게 올라와야 할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인사의 임명도 자신이 해야 되는데 정부 임명을 그것도 이제 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좀 월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1: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네. 지금 휴전협상 당사자로 나가 있는 네. 외무장관 외교장관 네. 그 사람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이게 봐도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온건파와 개혁파라고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페지시케 대통령이 이제 개혁파 온건파로 불리던 사람입니다만 우선 전쟁 이전부터 그렇게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대선 투표율로 당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원래부터 인기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제 전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거의 허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주변국과 공격한 것에 사과하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혁명수비대 번복하고 공격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힘이 없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는 나오죠. 이 사람이 뭐 나와서 뭐 이렇게 호소도 하고 협상파다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강경파 혁명수비대 출신들이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보면 되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출신들을 대표 그러니까 아흐메드 바이데라는 총사령관이 있고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의 졸가드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국회의장 갈리바프였죠. 이 사람 다 혁명수비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 혁명수비대 출신들인데 그중에서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강경파 중에서 협상이라도 입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의 근본적으로 혁명수비대가 원하는 것은 일단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 자체고 자신들이 네.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네, 국민들에게 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상은 최대한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핵은 우리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협상 의지에서 뒤로 미루는 작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원래 없던 건데 이제 자신들의 주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예, 있는 예.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텐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협상의 어떤 의제를 자신들이 정하고 이걸 이제 외무부를 통해서 계속 지시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 그러니까 MOU 지금 양해각서 체결하는 단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다른 의견이고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 지금 협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갈린다고 볼 수 있겠고 예, 페리시칸 대통령은 사실상 저는 허수아비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강경파 안에서의 논의일 뿐이지 네. 정반대쪽의 입장들이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강경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강경파와 얼굴을 아직 안 보이고 있는 모스타바 네. 그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0: 원래 모스타바도 이제 강경파죠. 성향으로 봤을 땐 강경파였고 아버지 밑에서 뒤에서 이제 별다른 직책이 없이 이제 그림자 권력으로 행세했던 네. 사람이고요. 혁명수비대와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당히 친했습니다만 오히려 원래는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라고 만든 조직이 혁명수비대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된 과정도 그렇고 보면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작용해서 모스타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를 조종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건 모스타바가 등장을 하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여러 추측이 있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뭐 혁명수비대가 지금 뭐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지금 느끼는 것은 겉으로는 신정체제지만 사실상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군부 집단 군부 독재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근데 되게 이제 예전에는 막 순교를 불사하고 어떤 혁명 정신을 퍼뜨리고 되게 그런 이념적인 집단이라 생각했는데 되게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적으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지금 원하는 건 돈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돈이요.
0: 돈이에요. 네.
1: 야, 결국 돈입니다. 갑자기 세속적으로 확 가는데 네.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네.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전쟁 국면 속 이란 내부의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이란이 지금 거의 강경파들이 주류가 됐고 그 강경파들 안에서 협상이냐 뭐냐 다른 옥신각신은 있지만 이미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프레임을 딱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혁명수비대가 진짜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이다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4: 우선 이제 체제 유지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동안에 누렸던 특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때는 그게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네.
4: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우선 핵에 대한 주권, 우라늄 권리 같은 양보 못 한다. 뭐 고농축 우라늄 반출 못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호르무즈까지도 지금 얘기를 꺼내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없던 권리를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권리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하지만 관건은 돈입니다. 지금 나온 게 예전에는 그런 좀 고상한 명분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돈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번에도 미국까지 순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쓰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회담할 때 모고센 레자이라고 하는 고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40억 달러부터 일단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회담을 할지 안 할지 볼 수 있는 성의 표시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입금을 해달라는 거죠. 회담에 나갈 때.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안 하죠. 이란이 어떤 핵 프로그램 같은 걸 조금씩 폐기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도 서서히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급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제 240억 달러는 경제 제재로 이란이 못 받는 것을 이제 풀려면은 법률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40억 달러는 동결 자산이거든요.
3: 네.
4: 특히나 카타르에 있는 돈 같은 경우에서 그중에서 12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냐 해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가 미리 또 카타르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4: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상당히 좀 돈을 좀 빨리 좀 해달라. 물론 그런 피해가 크기는 크죠.
3: 네.
4: 그러니까 이란 중앙은행 통계로 봤을 때 2,700억 달러의 손해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 경제가. 그리고 산업적으로 12년. 뭐 길게 보면 20년까지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란이 원하는 건 배상금이라는 거죠.
3: 그렇죠.
4: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네. 미국한테 배상금을 내라.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쉽게 안 하죠. 그리고 자기 돈, 그러니까 미국 돈이 빠져나가는 건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합의를 2015년에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비난한

0: 받는 게 17억 달러로 오바가 돼서 비행기 실어서 이란으로 현찰로 갖다 줬다. 네. 요거 계속 비난하거든요.
1: 맞아요.
0: 이제 그 돈은 이제 예전 팔레비 때 있던 돈이지 이자 붙어서 이렇게 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걸프 국가들이 펀드를 만드는 거 어떻겠냐. 뭐 3천억 펀드 얘기도 나왔습니다. 관리는 미국이 하고.

0: 이건 상당히 이란이 우리가 받을 돈인데 그거를 걸프 국가들 준다.
1: 그렇죠.
0: 상당히 또 자극하는 발언이기도 하죠.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돈을 가지고 우선 돈을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 호르무즈 다 중요하지만 지금 돈을 먼저 주느냐 늦게 주느냐 이런 것도 지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때는 예. 결국 그것으로 인한 배상금 문제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그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다 보니 또 진짜 종전이든 휴전이든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크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각서 지금 써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돈 먼저냐
1: 네.
0: 아니면 제재 해제 먼저냐 미국은 핵 프로그램 먼저 해주면 하는 거 봐가면서 봉쇄도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단계적으로 해제해주겠다. 대신 이제 카타르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여튼 핵 호르무즈 중요한 이슈지만 자 돈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누구 주장이 먼저 관철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박사님 말씀을 쭉 다 듣고 보니까요. 네. 이게 제 지극히 개인적인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청취자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 당분간 전쟁 안 끝나겠는데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돈 문제도 이게 양쪽 간에 너무 첨예할 것 같고 예. 그리고 핵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
0: 네.
1: 그러다 보니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쉽게 일단락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렇다면 그나마 한 가지 방법은
0: 예.
1: 요구사항이 다른 당사자가 휴전이든 종전이든 MOU든 간에 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게 그나마 방법일 것 같은데
0: 예.
1: 이란데 강경파 말고
0: 예.
1: 다른 온건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이 다시 이란의 수뇌부가 될 방법은 지금은 불가능한 겁니까?
0: 지금 전시 체제라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 지도자가 힘을 실어주면 그나마 좀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란의 개혁을 믿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훨씬 더 힘들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저는 상황이 지금 이란 정권 자체가 온건파라든가 뭐 지난번에 뭐 시위에 나왔던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좀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2,500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있었던 시위 뺀 숫자죠. 2025년 수치니까요. 근데 이 수치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중국을 제외했을 때 세계 전 세계 사형 집행의 80%가 2025년도에 이란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을 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나올 수도 없고 수뇌부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지금 뭐 협상 얘기를 꺼낸다거나 미국의 좀 우호적인 발언 같은 것 좀 우리가 좀 양보해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거 한 굴욕적인 항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지금 온건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다시 뭐 정권을 잡는다거나 원래부터 정권도 없었습니다만 뭐 권력을 잡기는 좀 거의 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진짜 더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말씀까지 예. 들어보니까.
0: 예.
1: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플레이어, 모스타바.
0: 모스타바, 예.
1: 이 사람은 언제쯤 공식 성상에 나올까요?
0: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이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모른답니다.
1: 아.
0: 모른다는 친구도 있고 뭐 죽지 않았을까. 이건 역시나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친구들 모릅니다.
1: 예.
0: 근데 모스타바가 전문에 나서야 될 수 있는 시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1: 예.
0: 첫 번째가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돌이켜보면 처음 최고 지도자 됐을 때입니다.
1: 네.
0: 그때도 뭐 육성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독시 형식으로 나왔었습니다.
1: 예.
0: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9일이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알리 카메니 아버지가 2월 28일 날 죽었잖아요.
1: 네.
0: 폭사로 죽었는데 시아파 이슬람 전통 중에 하나가 40일 되는 날에 추모식을 합니다.
1: 아.
0: 그러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1: 그거 나와야죠.
0: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이 일단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크게 할 것 같아요. 보통 네. 이슬람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매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고 장례식을 하고 그다음에 추모식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은 예, 사람이 죽었고 추모식을 먼저 하고 장례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도 이상한. 자 그러면 6월 말에 장례식 한다면 이때 나와야 되겠죠. 상주 역할을 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3일장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0: 뭐라도 지금 뭐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목소리로라도 육성으로라도 나와야 되는. 인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이제 기다려 보자면 과거는 지났고 6월 말에 장례식을 할 때 과연 모스타바가 나올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1: 네.
0: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 육성도 아니고 또 아나운서한테 대독을 시켜서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좀 예, 이거는 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볼 수 있겠. 근데 만약에 또 제가 생각 제 생각입니다만 네. 모스타바가 나왔다 쳐도 이 사람이 과연 모스타바 맞을까? 닮은 사람을 왜 아, 독재자들은 예. 닮은 사람들 많이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을 등장해서 뭐 손 한번 흔들어 주거나 뭐 아. 애도하는 모습 같은 거

0: 그런 뭐 그건 제 상상이긴 한데 그래서 코비는 한번 장례식이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그때 모스타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모스타바가 네. 나왔다 하더라도 네. 그게 아주 짧은 어떤 장면이라든가 네. 아니면 먼발치서 나온다든가 네. 발언도 없이 그냥 네. 제스처만 취했을 경우에는 네. 다시 그것 때문에 진짜냐 아니냐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또 많아지겠네요.
0: 그래서 지금 일단 전시 상태니까요. 그래도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 근데 만약에 전쟁을 뭐 이란이 안정적으로 이 체제가 유지되면서 끝난다 쳐도 평화의 시간이 오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전쟁이라서 억누르고 있는데 국민들도 궁금해할 거거든요. 모스타바 좀 보여달라. 핵무기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스타바의 거취 이란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요즘 또 예전에는 못 봤던 상상 못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네타냐후 총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0: 예.
1: 이제 뭔가 서로 지적질을 하는 것 같기도 예, 예. 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두 사람 관계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란을 끝내자
1: 예.
0: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란이 얘기했던 거 보면은 아 우리가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동의를 안 했던 것이 있었다. 일테면 쿠르드의 어떤 쪽 무장 조직,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원하는 무장 조직을 지상군으로 투입하는 작전도 이스라엘이 했었는데 트럼프가 튀르키예의 제지를 바꿔서 그만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 왜 트럼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할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친미 국가들. 네. 이란이 정유시설을 공격하면 걸프 국가들은 타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더 관리하면서 이란과 협상해서 풀려는 자세고
1: 네.
0: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란과 협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란의 시간 끌리는 것에 말리는 것이고 이란은 그 사이에 미사일과 드론, 그다음에 핵을 더 농축시키면서 우리를 더 위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제 결정타는 휴전을 했습니다만 이란은 레바논 지역에 헤즈볼라 이스라엘까지도 넣어서 휴전을 넣자는 것이고 네타냐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헤즈볼라는 따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를 공격을 계속 본토에 레바논에 들어가서 하지만 결정타는 베이루트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습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그때 싸움이 났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욕설이 나왔고
1: 네, 욕설까지
0: 나 아니었으면 뭐 감옥 갔어
1: 예.
0: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는 분명히 목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분명히 지금 갈등이 있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 친한 사이니까 욕설이 오고 갔다고 보기도 해요.
1: 오히려.
0: 그렇죠. 아.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봤을 때 안 친한 사이면 그냥 뭐 대사를 부른다거나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
1: 경제. 상대를 안 하죠.
0: 그렇죠. 맞아요. 뭐 경제 제재를 한다거나 네. 뭐 관세를 때리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네타냐후랑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거는 오히려 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싸우긴 싸운 거죠. 근데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공존은 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단독으로 레바논 공격도 하고 하지만 미국의 무기도 있을 거라 보고요. 또 미국의 승인 없이 미국의 지원 없이 이스라엘 역시 단독으로 군사 작전 같은 전쟁을 지속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둘이 싸웠습니다만 양측 간에 미 이스라엘 간의 공존은 전 계속 될 거라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또 판세가 아주 바뀔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네타냐후는 결국 이란의 뭐라고 할까요 레짐 체인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것만 완성되면 그러면 뭐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후티 반군 이 문제까지 일단락이 되니
0: 네.
1: 그러면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은
0: 네.
1: 이렇게 네타냐후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0: 그 아직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1: 네.
0: 이란 내의 어떤 레짐 체인지 결국에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임계점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시민들이 제가 물어봤더니 길거리 무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곳곳에는 이제 관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는 대로 당분간 정말 레짐 체인지가 극적으로 일어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자면 일부 이제 반정부 시위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란 시민들에게 무장을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아주 상당히 좀 힘든 가능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1: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0: 예.
1: 사실 네타냐후 입장에선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군사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이란의 지상군 투입까지 희망을 했다면
0: 예.
1: 이스라엘군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이스라엘군이 특수작전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거고요.
1: 예.
0: 워낙에 기상천외한 작전 같은 거. 예전에도 예. 이란 내부에 들어가서 이란이 보관하고 핵파일 같은 것들을 모사드가 빼온 적이 있거든요.
1: 야, 그랬어요.
0: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특수군사작전 같은 경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고농축 우라늄 탈취작전 같은 얘기도 나왔어요.

0: 있었죠. 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가능성도 있고 희생자가 클 것 같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이 뭐 특수부대, 그러니까 국경이 너무나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군 파견 못하겠지만 특수작전 같은 것들은 비밀리에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이제 특수작전이 될지 아마도 지금 협상에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아우메드 와이디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 회관 건물을 폭파시키는 거 헤즈볼라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주했다는 혐의로다가 인터폴에 수배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사람 가만두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추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참수 작전이라든가 어떤 특수 작전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라도 트럼프의 묵인하에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중동 국가들 나머지 국가들 한번 네.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본 것들 네. 중에 하나가 뭐 사우디니 유에이니 이런 데들이고요. 네. 또 이런 데들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유에이는 오펙 탈퇴를 네. 선언하고 이 국가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사우디의 지금 최근의 입장은 뭡니까?
0: 사우디 최근 입장은 처음에는 이번이 이란이 이렇게 약화돼 있으니까 미국에게 좀 전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약간 좀 이 상황에서 조금 이란과 평화 노선으로 좀 구축을 하고 싶어하는 이쯤에서 좀 그만두는 게 어떻겠는가 예. 그래서 뭐 이란과 뭐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온건한 쪽으로 관리된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가 있잖아요 비전 네. 2030 예. 이게 뭐 지금 석유 시설이 타격받으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란과는 조금 더 강경하기보다는 뭔가 온건한 쪽으로 하면서 저 휴전 쪽으로 좀 기울은 쪽으로 관리된 네. 평화 이쪽 예. 원한 것 같고 대신 자신들의 시설을 공급받을 걸 대비 비해서 파키스탄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중재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중재를 제일 열심히 하는 카타르죠. 네. 카타르는 뭐 부유한 국가긴 하지만 너무나 작은 나라다 보니까 제일 중재 열심히 하는 나라가 이제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또 이란과 천연가스전을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뭔가 이란과는 이쯤에서 좀 평화
1: 마무리하자.
0: 쪽인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죠.
1: 네.
0: 아랍에미리트는 뭐 이스라엘과 수교도 했었고 네.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언돔 그 체계도 지금 갖췄고 예. 처음부터 뭐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이란 본토도 공습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확실하게 친미, 친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1: 네.
0: 또 바레인도 아주 작은 나라지만 좀 아랍에미리트 보조를 맡는 쪽이고 뭐 유엔 같은 곳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에 이란에 대한 결의안 같은 것도 지금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1: 네.
0: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이란에 좀 강경한 쪽
1: 예.
0: 그다음에 카타르와 사우디가 조금 더 온건하면서 좀 뒤로 물러서는 쪽이라 본다면 오만이 좀 중동의 스위스다 뭐 중재국이 됐었는데 약간 이란이 통행료 호르무즈 해협 오만이랑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1: 네.
0: 오만과 같이 통행료 같이 걷는 거 어때 했을 때 약간 오만이 약간 흔들리는 조짐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을 한번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네. 얘기 했던 것도 약간 이란 쪽과 같이 한번 통행료에 대해서 약간 좀 흔들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통행료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중동 국가 원래는 GCC라고 해서 걸프 협력 기구를 해서 어떻게 한 국가들이죠. 왕정이고 네. 걸프 네. 왕정이고 아랍 형제들인데 이란 지금 전쟁을 놓고서도 약간 태도 에 면에 있어서는 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쿠웨이트는 또 타격 많이 입은
0: 쿠웨이트가
1: 어떻습니까?
0: 쿠웨이트가 이번에 뭐 이란 혁명 수비대 어떤 뭐 비밀 요원 같은 사람들도 체포했었고요. 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번에 상당히 규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다 보니까 직접 이란을 공격하고 뭐 아랍에미리트처럼 공격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뭐 상당히 규탄하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큰형님 노릇을 하면서 GCC 국가들이 뭐 이란의 공격 규탄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란에 대한 태도를 본다면 예, 공격을 받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은 상당히 강경하고 특히나 아랍에미리트는 뭐 공습까지 불사할 정도의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 반면 사우디랑 카타르가 조금 더 유화적이다.
1: 네.
0: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동도 탈석유 시대에서 본인들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여러 모색들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모델이 사실 두바이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1: 근데 두바이는 결국 봤더니 관광, 레저, 마이스 그다음에 또 약간의 금융기능들
0: 예.
1: 조세 피난처 역할들
0: 예.
1: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반석위에 올라왔는데
0: 예.
1: 그래서 그걸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예.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벤치마킹해서 추종하고 있다가
0: 예.
1: 이번 전쟁이 난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 두바이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0: 예.
1: 그러면 이번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중동이 꿈꾸는 본인들의 미래 이거 자체도 이제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될까요?
0: 지금 이 전쟁이 만약에 계속된다.
1: 예.
0: 뭐 저강도로 장기 분쟁한다. 일단 이 국가들이 지금 그러한 탈석유 산업 다각화에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석유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얀브라는 향구로 이제 홍해 쪽으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지금 홍해 쪽으로 좀 수출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는 곳으로 지금 또 경유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거치지 않은 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에 비해서는 한도가 있죠.
1: 네.
0: 그 양이 좀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해 쪽을 하지만 이란이 더 자극을 받아서 바벨 만데브 해협,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동원할 경우에는 후티 반군 이번에 이스라엘도 공격했습니다만 만약에 홍해 봉쇄로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막히게 될 경우에 네.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타격을 받더라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죠 이번에 받더라도 이란 이번에 한번 끝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공군력이 강하니까요. 네. 이란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공습을 해보자는 쪽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좀 멈추고 비전 203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물러서는 조짐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1: 네.
0: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결국에는 석유를 팔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니까요.
1: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협정 이거 자꾸 가입하라고 요구한다고 들었어요.
0: 예.
1: 사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독 교 이슬람 유대 다 뿌리가 같은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면 이 협정 아브라함 협정의 가입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쉽게 협정에 다 가입하지 못하겠네요.
0: 아브라함 협정이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름 이제 큰 그림이죠. 중동 질서를 이제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근데 그래도 가장 큰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 가입 직전까지 간 적이 2023년 10월 7일 이전이었습니다.
1: 네.
0: 거의 이제 이스라엘과 할 뻔했었는데
1: 네.
0: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결국에는 이란 포위 전략이라 볼 수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수교시켜줌으로써 이란이라고 하는 위협 세력을 포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아브라함 협정 가입하는 게 어땠을 때 뭐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거기 지금 전화 들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그리고 노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서야 된다. 두 국가가 들어서야지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뭐 서안지구라든가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정착촌 사업 같은 것도 하고
1: 네, 네. 그러니까
0: 팔레스타인 국가가 들어서지 않으면 사우디는 이제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 네.
0: 지금 현재로서는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바레인만 지금 걸프 국가에서는 가입한 상태고
1: 네.
0: 카타르는 가입 아직까지는 또 국민들이 여론을 봐야 되니까요. 왕정이라고 하지만. 근데 카타르와 뭐 이미 이스라엘 관에는 수교를 안 했다 뿐이지 비밀리에는 물밑으로는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사실상.
1: 네, 네.
0: 이제 국민 여론을 보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또 이슬람 세계.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단시간 내에 수교를 할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1: 참 근데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핵 포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그러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이제 본인들도 위협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완벽하게 나도 이제 그냥 내 안위를 핵으로만 꼭 보존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걸 믿게 해줘도 핵을 포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협정에도 이란 너도 들어와 라고 하는 게 그걸 딜을 보기가 더 쉬울 텐데 아브라함 협정에는 이란 빼고 우리끼리 뭉칩시다 하고 잔뜩 나를 세워놓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 미국도 핵 포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다른 또 보이지 않는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마저 전 들어요.
0: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만들 때 아브라함 협정 얘기하면서 뭐 테헤란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란도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1: 예, 하긴 했고. 근데
0: 물론 하진 않겠죠. 이란이 현재 정권 자체가 미국을 이제 사탄이라 부르고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 부르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암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암이라는 건 제거해야 될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만든 잔체가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좀 화합하면서 서로 수교하고 싸우더라도 좀 수교하고 싸우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럴 단계까지는 아닐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수교하지 않기 때문에서 이란은 약간 좀 약 올린 듯한 반응이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자신이 큰 그림을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수교시킴으로써 어떤 이란 포위 전략 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란은 더 우리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겠다. 예, 그런 모순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1: 오랫동안 중동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님으로서

0: 만약에요 트럼프의 참모진이 되셨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저도 아 이걸 어떻게 풀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혹시 박사님이 트럼프에게 예. 지금 이 악수 두신 걸 예.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방법입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방법이 있을까요?
1: 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지금 역봉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좀 난감해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해협 봉쇄 같은 경우는 뭐 통행료 이런 것은 일절 지급돼서는 안 될 거고요. 해협 대 해협 봉쇄로 맞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원하는 게 좀 해협 봉쇄를 한다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같이 이것도 이제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 단계적으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좀 재개방하고 미국도 이란에 대한 재봉 지금 역봉쇄죠. 이것도 단계적으로 제한 봉쇄를 해제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0: 그러면 느낌은 왠지 미국이 진 것 같잖아요.
1: 진 것 같죠. 네. 진 것 같죠.
0: 그 안 받아들이실 것
1: 같아요. 안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예스맨들이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안 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뭐 협상을 원한다면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굳이 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너무나 좀 견제하면서 그거보다 네. 나은 성과를 이제 얻으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협상을 원한 타결을 원한다면 조금 더 이제 양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협상 타결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협상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도 공격하고 어쩌면 안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레짐 체인지가 바라는 것인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속은 알 수가 네. 없으니까요.
0: 네. 혹여나요? 네. 지금 선거를 앞둔 사람이니까 정치가니까 네. 중간 선거까지는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예, 예. 또 쿠바나 다른 이슈로 패키징하고 예, 예. 중간고사 끝나면 예. 중간 선거 끝나면 이제 본인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냥 대규모 다시 전쟁을 재개해서 예. 확실하게 그냥 뭐 이것도 내 치적으로 삼겠다라는 이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 아마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는지 네. 공화당이 다수인지 민주당이 다수인지 뭐 지금 상황은 뭐 불리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후임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 JD 벤스라든가 차기 대권주자를 노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마크 루비오 이런 사람들은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유가 상승 불보듯 뻔하긴 한데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게 마지막 내 임기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그럼 이란을 내서 승리의 어떤 트로피를 챙기겠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참 우리가 중동 사태 챙겨야 될 게 많군요. 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야간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오늘 밤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 기타 모든 형태의 방어수단과 대부분의 공격 능력을 상실한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자 9일과 10일 이란을 향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는데 이날 사흘 연속으로 공격을 예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하르그 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 거점을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장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는 단계에는 이미 도달했지만은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소식통들은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익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동결 자금 중 60억에서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라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와 무관세 물량 확보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회의 직후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및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협의그룹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잠시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에서 30도까지 치솟는 등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다는 말에서 골다를 리을 히읗받침으로 잘못 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리을 히읗받침의 골타는 리을 받침의 골다와는 다른 건데요. 속이 물크러져 상했을 때 참외가 골아서 물컹거린다처럼 쓰거나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이 든 것을 비유적으로 몸이 많이 골았다처럼 씁니다. 코를 본다 할 때 골다와는 다른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노르웨이의 재즈 가수 잉거마리는 우리나라 팬들과 연이 깊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랑받으면서 그때부터 한국을 자주 찾기도 했죠. 그러면서 잉거마리는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3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요를 한곡 리메이크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때 잉거마리의 마음을 자극한 음악이 양희은의 노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Even When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어 잉거마리의 목소리로 재해석되었죠.

6월 11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잉가마리의 노래입니다. Even When.

0: 6월 11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잉거마리 Even When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멜로디가 다른 가사로 들리는 음악이죠. 예,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노르웨이의 재즈 가수 잉거마리가 영어로 번안을 해서 다시 부른 그 곡이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 날인데요. 예전에 우리 청취자 이선희 님이 가요를 번안한 팝 특집은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해외 음악이 우리나라 가요로 번안이 된 그런 음악은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 봄에 100곡을 아예 특집으로 번안곡들을 모아서 전해드린 적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우리나라 가요가 해외에 번안이 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들으신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번안한 잉거마리의 Even When처럼 우리나라 가요를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노래들을 한 시간 동안 모아서 들어보려고 해요.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가요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유난히 오늘은 좀 멜로디가 익숙한 음악들이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우리 가요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곡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은 하모니카 명연주자로 유명하죠. 리 오스카의 연주, 그리고 테디 안드레아스의 목소리로 들은 My Love Beside Me였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 멜로디 너무 익숙하셨죠? 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는데요. 리 오스카가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리 오스카의 음악 중에 My Lord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이제 김현식 씨가 생전에 한국 사람이라는 노래로 번안을 해서 본인 앨범에 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국 사람이라는 노래로 그 곡이 좀 잘 알려졌는데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리 오스카가 My Love Beside Me로 이렇게 다시 연주를 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어떤 자료에는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곡이 발표됐다라는 잘못된 자료들이 있는데 시기상은 맞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리 오스카 역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 마일로드의 인연으로 또 김현식 씨의 노래를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많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All for One의 I Don't Wanna Cry였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All for One의 앨범에 정식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아시아 에디션 앨범에만 들어있는 곡입니다. 일종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보너스 트랙으로 넣은 노래인데요. 그 보너스 트랙을 한국 가수의 유명한 노래를 한번 리메이크를 해서 넣어보자 해가지고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선택이 된 거죠. 이 노래는 이종윤 님이 신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한국어 가사로 시작이 되다가 이제 그 번안된 느낌이 촥 등장을 해요. 김건모의 핑계를 파파 위니가 코리안 러브 어페어라는 제목으로 정식으로 리메이크를 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의 일이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핑계가 파파 위니의 목소리로 다시 재탄생했는지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 리듬은 굉장히 좀 요즘 음악 같은데 멜로디가 90년대, 2000년대 그때쯤에 가요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음악일 거예요.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이 노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안을 해서 새롭게 편곡을 해서 그래서 발표한 곡이 지금 들으신 줄리안 러너의 Even If였습니다. 그대만 있다면이 원곡은 일기예보였고 나중에 그 일기예보의 강현민이라는 그분이 러브홀릭이라는 또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러브홀릭 버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너드 커넥션의 버전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저도 90년대, 2000년대에 가요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뭐 일기예보로도 활동하고 솔로로도 러브홀릭으로도 활동을 했었던 그 강현민이라는 뮤지션이 정말 멜로디를 잘 쓰는 가수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만 있다면도 그렇지만 다른 노래들도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많은데 그랬는데 그런 보석 같은 음악을 미국의 이런 신인이 다시 불렀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신기하면서도 또 매력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노래 문승호님이 신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화권으로 좀 가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가요가 이렇게 영어로 번안된 경우들도 꽤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아시아권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안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조용필의 친구여를 알란타미 애제심추라는 제목으로 번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 이 노래는 여명이 여우적 나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멜로디를 한번 다른 언어로 들어보죠. 먼저 알란 탐입니다. 애제 심추

0: tá aqui.
1: Heavy 가수들이 번안한 우리나라 가요를 들어보고 있는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지금 들으신 두 곡, 조용필의 친구여를 번안한 알란 탐의 애제심추, 그리고 이소라의 난 행복해를 다시 부른 여명의 여우적 나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영어로 번안된 노래들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번안된 노래들은 제목까지 완전히 바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가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원곡의 메시지나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번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를 그래도 다른 언어로 옮기다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제목을 다시 붙이는 게 좀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 들어볼 음악은 영어로 번안이 되긴 했지만 제목은 우리나라 제목 그대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에릭 베네가 부른 정말 사랑했을까를 들어볼 거예요. 이 노래의 원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였죠. 이 곡을 프로듀싱을 한 프로듀서가 박근태라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에릭 베네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음악을 에릭 베네가 영어로 번안을 해서 한번 불러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콜라보레이션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에릭 베네가 굉장히 흔쾌히 좋은 음악이고 내가 불러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음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릭 베네의 정말 사랑했을까를 지금 들어볼 예정이고요. 여기에 한 곡 더 이어갈게요. 필리핀의 MYMP라는 어쿠스틱 밴드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Say You Love Me라는 노래로 좀 유명한데 그 MYMP에서 노래를 했었던 보컬이 주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리스가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를 I have someone in my heart라는 제목으로 번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맑은 목소리로 유명했었던 그런 가수였는데 이은미 씨의 그 약간 블루지한 그런 목소리의 노래를 어떻게 다시 번안을 했는지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에릭 베네의 정말 사랑했을까, 그리고 주리스입니다. I have someone in my heart.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해외 가수들이 번안한 우리 가요를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골든디스크가 익숙한 팝을 색다르게 들어보는 게 컨셉이었다면 오늘은 익숙한 가요를 정말 완전히 색다르게 들어봤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은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을 번안한 곡입니다. 나탈리 그랜트의 Enchanted Dream.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ABC.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나 뭐냐고 짓궂게도 어떤 내 모습이 생각난다 갑자기.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Yo, what happened to peace? Yo, what happened to peace? Peace.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치킨이 물도 비참하게 낳고 있어 붕붕붕 치킨이 어쩔 수 없이 좋다 해지겠지 붕붕붕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Ohio 1999. Here is Kayo 1999.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0: 부터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도자기 이름은 도자기의 종류를 먼저 씁니다. 청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에 따른 이름을 붙이는데요. 상감은 표면에 여러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금이나 자개 따위를 박아 넣는 공예 기법입니다. 그 다음엔 무늬의 종류.

를 끝으로 도자기의 모양을 뜻하는 말을 붙이면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 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에 걸쳐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은 전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당사국들의 승인을 모두 받았다며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란 매체는 아직 어떠한 합의문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을 부인했습니다.
7: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상 최대인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모 회사인 미국 법인 쿠팡 INC는 개인정보의 판단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8: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오전 11시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예선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6월 1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8: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9: 어젯밤 경기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물이 담긴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상자를 옮겨 싣습니다.
10: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추가 압수수색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신 겁니까?
9: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압수수색은 약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8일 만에 이뤄진 이번 강제 수사에는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국가수사본부 소속 등 100명 넘는 경찰과 합수본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 서울시와 지역선관위위원장 등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업무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 선거법을 어겼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율을 줄인 경위부터 투표지 보관한 폐기 경위 등 후속 대응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의 투표용지 상자 분실 사태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배당을 검토 중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상 초유의 전직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줄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합의문 서명식의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아직 승인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설제에 이어가던 공습을 미국이 중단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중동 상황이 당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1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11일 오후 들어 갑자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는 글을 SNS에 띄웠습니다. 논의는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하며 석유 인프라도 점령할 거라고 위협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논의 내용과 쟁점은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관련국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조만간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문서는 최종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1: 또 서명식은 주말에 유럽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상 봉쇄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태도가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틀 연속으로 양측 간 전개되는 전투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최악의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 직후 이란 측은 아직 미국과 어떤 합의문도 승인된 바 없다고 조금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협상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떤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해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과 다른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양해각서 초안에는 휴전의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 그리고 휴전 기간 동안 비핵화 합의 도출이란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월드컵 개막일에 맞춰 공습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2%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86%, S&P 500 지수는 1.75%, 나스닥 종합 지수는 2.54%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해 브렌트유는 2.9% 떨어진 배럴당 90.38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58% 내린 배럴당 87.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역대 최대인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이 1,100만여 명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으로 수집해 저장하고 소비자를 강제로 쿠팡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3: 쿠팡에서 파는 단백질 음료 광고가 붙은 언론사 기사. 화면을 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화면을 가로채는 이른바 납치 광고. 쿠팡은 지난 2022년부터 탐지 시스템을 통해 납치 광고를 제재했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납치 광고를 올린 사이트를 배제하긴커녕 오히려 추가 수수료를 준 겁니다. 심지어 광고를 낸 사이트나 앱에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1,117만 명의 온라인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저장했습니다. 그저 관심 있는 기사를 본 기록을 쿠팡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4: 보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3: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명, 비회원 최소 433만 명, 해커 접속 기록을 살핀 민관합동조사단과 달리 중복 공격을 빼고 실제

0: 유출 피해만 따지고 또 비회원에게 보낸 배송지 정보까지 반영한 결과입니다. 쿠팡은 약 5개월치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등 계보위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응하겠다며 경찰청 출입기자 71명 인적사항을 무단 확보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4,235억여 원,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과 납치 광고 관리 부실에 대해 2,011억여 원 등 총 과징금은 역대 최대 6,247억 원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1: 그럼에도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아닌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한 건데 법원 판단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쿠팡의 모회사이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 IN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 보고서에서 한국 개인정보위의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고객 3,70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 1,100만여 명의 온라인 활동 계획을 동의 없이 저장했다며 역대 최대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이 같은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4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쿠팡 INC는 즉각 대응 계획을 밝힌 겁니다. 쿠팡 INC는 또 보고서에서 추산된 과징금 약 4억 1천만 달러는 26년 2분기 실적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인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과태료 금액과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쿠팡 INC가 법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면 법원 판단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넘겼다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메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3: 중동 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세계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둔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냈고 각계각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오는 14일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11일 로마 프레스센터에서 14일 이탈리아 현지 시각으로 낮 2시,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차주인 6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5시간 후죠. 오전 11시에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거리 응원도 오전에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 광화문 광장이 대형 응원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만여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삼성동 코엑스몰과 여의도역 인근에서도 대형 화면을 통해 단체 응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출근하는 분들과 응원 인파가 함께 몰릴 것 같은데 이곳 지나가는 분들은 여유 있게 이동하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체코전 첫 경기여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경기를 지켜보면 좋을지 잠시 후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부산 19도, 대구 18도, 대전 15도고요. 광주 16도, 강릉 20도, 제주는 19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특히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모뉴먼트.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4: 6월 1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전북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의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가 잘못 반영돼 1,104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교육감 개표에서는 성남 중원구 금광 2동 3투표소의 개표 사무원이 두 후보의 득표수를 반대로 입력하는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2투표소 개표 결과에 9투표소 결과를 잘못 입력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착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024년 7월 19일 국회에 출석한 임 씨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새벽에 기적적으로 23자리나 되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최혜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은 임 씨는 위증죄로 1년 6개월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체의 크기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 학교에 결석자를 확인하는 협조를 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드디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A조의 첫 경기 멕시코 대 남아공이 조금 전 경기가 끝났네요.
5: 네, 멕시코가 2-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네. 멕시코 대 남아공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월드컵이 39일간의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 경기가 사실 우리의 2차전 상대와 또 1승의 재물이라고 여겨지는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좀 주목해볼 부분들이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네. 멕시코가 전반 9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 흐름을 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고요. 또 후반에 남아공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적 우위 속에서 멕시코가 추가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네. 2-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남아공 선수가 다시 또 한 명 퇴장을 당했고요. 경기 막판에는 멕시코에서도 또 퇴장 선수가 나오거든요. 네. 멕시코의 센터백 몬테스 선수의 퇴장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퇴장을 당하면 네. 적어도 한 경기는 다음 경기를 못 뛰거든요. 그럼 멕시코의 센터백 하나가 빠지게 되는 네. 물론 일주일 후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멕시코 이 부분에 대비를 좀 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1시에 체코하고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있어요.
5: 네. 멕시코가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네. 아까 그 남아공 대 멕시코 경기를 보니까 좀 변덕스러운 날씨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했는데 네. 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지에 지금 비 예보가 있다고도 하고요.

0: 네. 과달나하라가 고지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큰 변수겠다 했는데 우리가 좀 일찌감치 사전 캠프부터 고지대 적응을 했기 때문에 네. 평가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덜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이 고지대에서 체력 소모가 좀 큰 상황인데 네. 비가 오면 젖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게 선수들에게는 좀 부담이기도 하고요. 공의 마찰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네. 패스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날씨 변수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체코가 아예 고지대에 적응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1: 그렇군요.
0: A조 4개국 중에 유일하게 멕시코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체코가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막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라 베이스 캠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피파가 배정해 준 곳으로 가야 됐었는데 네. 그곳이 미국 텍사스주 맨스필드였거든요. 그리고 경기 하루 전에 과달라하라로 이동한 상태라 예. 이미 고지대 적응을 마친 우리로서는 이 부분은 좀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비 오는 건 어차피 뭐 똑같은
0: 네,
1: 상황이니까.
0: 맞습니다.
1: 하지만 체코가 또 피지컬을 앞세운 세트피스가 무척 강한 팀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비를 좀 해야겠군요.
0: 이 세트피스라는 것은 코너킥 상황. 프리킥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1: 네.
0: 사실 이 세트피스가 우리나라와 체코전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 게
1: 예.
0: 사실 이제 체코가 굳이 나누자면 기술적인 섬세함보다는 네. 좀 체격을 앞서는 조금은 투박한 그런 공격을 하는 팀인데 공격진에서 주포라고 하는 시크라든지 슐츠 이런 선수들이 개인기가 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 네.
0: 체코의 주장 크레이치 선수는 이제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같이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 두 경기 모두 골맛을 봤을 정도로 득점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1: 네.
0: 가장 큰 이제 우리에게 좀 힘든 부분은
1: 네.
0: 키 190cm 이상 선수가 무려 10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활용한 고공 공격 그러니까 크로스를 주면 헤더로
1: 네.
0: 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체코가 기록한 네 골이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
1: 네.
0: 또 아이러니하게 실점 역시도 모두 세트피스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 세트피스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1: 네.
0: 높이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
1: 네.
0: 체코의 높이를 정면으로 상대하기보다 우리 특유의 어떤 스피드나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것이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0: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정확한 프리킥 이게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겠네요. 우리 수비진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일단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홍명보호 3백 수비진이 체코의 고공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관건인데
1: 네.
0: 근데 하필 부상 악재가 발생을 했고 그 부상이 생긴 선수가 3백의 한 축을 담당할 김태현 선수입니다.
1: 네.
0: 우리에게는 큰 악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조유민 선수가 사전 캠프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낙마를 했는데 체코전을 앞두고 김태현까지 쓰러지면서 이 센터백 운용에 그러니까 수비진 운용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아무래도 홍명보호에 깜짝 발탁된 이기혁 선수의 월드컵 데뷔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공격과 중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붙박이 뭐 주전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피파가 이제 한국의 체코전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한 걸 토대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최전방에 서고 이강인 이재성 선수가 공격 2선에 중원에는 황인범 백승호 선수가 포진하고 좌우 날개는 이태석 서령우 그리고 쓰리백은 김민재, 이한범, 이기혁, 골키퍼는 김순규 선수가 지킬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1: 네.
0: 여기서 뭐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오영규 선수를 원톱으로 놓는다든지 그래서 2선에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2선을 지킨다든지
1: 예.
0: 또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윙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피파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베스트 11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번 월드컵이 사실 좀 여러모로 변화가 있었는데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0: 일단 참여 국가들이 48개국으로 늘어나니까
1: 네.
0: 경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들도 좀 손을 많이 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면 조별리그의 셈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1: 네.
0: 약간 달라진다는 건데요.
1: 예.
0: 이번 대회는 12개 조로 나뉩니다. 그래서 조 1, 2위가 먼저 이제 토너먼트에 직행을 해요. 32강에.
1: 예.
0: 그러면 8개 자리가 비잖아요.
1: 예.
0: 이걸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국이 추가로 합류해서 32강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제 조별리그 순위 결정을 할 때 이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을 기준으로 보면 네. 승점 그리고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이런 순으로 정했는데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승점 다음에 골득실이 아니고 네. 바로 승자승으로 결정한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좀 그 피파 랭킹 순위가 좀 낮은 팀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점수차가 일방적으로 크게 나는 그러니까 대승과 대패의 어떤 예예.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골득실보다는 승자승을 우선하는 것이 조별리그 변별력을 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피파에서.
1: 네.
0: 그러니까 뭐 조 1, 2위를 다퉈야 된다든지 32강 직행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 3위 자리, 2, 3위 자리를 갖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팀들은 이 경쟁 팀과의 맞대결 결과가 이전 대회보다 훨씬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조별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있을 체코전
1: 네.
0: 11시에 있을 체코전이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이겨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반칙 규정도 좀 많이 달라졌다던데 특히 이 입을 가리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다고요?
0: 그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나 예. 심판과 대치할 때 대화를 나눌 때
1: 예.
0: 유니폼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는 행위 만약 이게 적발이 되면 심판은 즉시 직접 퇴장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1: 강하네요.
0: 네. 그라운드 위에서 입을 가렸다는 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실제로 유럽리그에서도 이런 장면이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이 규정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평가전을 통해서 경험해 본 이 수분 공급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 예.
0: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행이 예. 되고요. 침대 축구가 좀 자취를 많이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골키퍼가 공을 잡은 뒤 8초 이내에 어떻게든 공을 던져주던 뭐 쳐주던 해야 네네. 되는 방출해야 되는 규칙이 생겼고
1: 예.
0: 이게 스로잉과 코너킥 상황까지도 확대됐는데 이건 5초 이내 해결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교체아웃 될 때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가 뜬 순간부터 정확히 10초 이내에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네, 빨리
0: 나가고 움직여야겠군요. 빨리 들어오고
1: 네. 근데
0: 만약에 그걸 어겼다 이러면 들어온 선수가 1분 동안 못 들어오게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들이 좀 많고요. 촘촘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수들에게 이게 규정 숙지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1: 네.
0: 청취자분도 이런 규정 변화를 좀 인지하고 보시면
1: 네.
0: 경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자, 야구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될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0: 네, 곽빈, 김도영, 문보경 등 WBC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요.
1: 네.
0: 엔트리 24명이 모두 전원 프로 선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1: 네.
0: 조병현, 박영현, 뭐 소영준, 문현빈, 김주원 이런 선수들까지 포함을 하면 올해 WBC에 이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는 총 9명이고요. 연령대가 25세 이하 21명, 29세 이하 와일드카드 3명, 문보경, 노시환, 곽빈 선수가 승선하게 됐는데
1: 네.
0: 유재현 감독이 와일드카드 이후로 밝힌 건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곽빈을 뽑았고 3루 1루를 맡아줄 선수 건강이 확실히 보장된 선수로 문보경 노시환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 네.
0: 안현민 선수가 좀 제외된 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1: 그런데 예.
0: 안현민 선수가 지금 이제 복귀를 하겠지만 두 달의 공백이 있었고 햄스트링 재발 우려가 좀 있어서
1: 네.
0: 안현민 선수를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단별로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 네.
0: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KBO 리그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팀에서 많은 선수를 뽑아가면 아무래도 전력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좀 구단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미필 선수 왜냐하면 우승을 하면 군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이제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1: 예.
0: 어쨌든 팀마다 공백의 온도차가 있겠지만
1: 네, 네.
0: 9월에 국가대표 공백은 이제 후반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프로야구는 이번 주 중에 주중 3연전이 끝났는데 결과들 어땠습니까?
0: 네. NC가 키움을 3대2로 이겼고 LG가 SSG에 15대1로 이기면서 LG는 3연전 수입을 했고요. 두산이 12대7로 승리했고 한화가 5대1로 기아에 이기면서 위닝 시리즈 삼성이 8대1로 KT를 이겼는데요. 이러면서 1위 LG, 2위 KT, 삼성이 3위고요. 하나가 4위로 올라섰습니다. 5위 기아, 6위 두산, 7위 NC, 8위 SSG, 9위 롯데, 10위는 키움입니다.
1: 네. 자,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이정우 선수가 1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중이라고요.
0: 역대 한국인 빅리거 최초의 기록을 써가고 있고요. 오늘 하루 쉬어가는데 주말 동안 이 기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격감 무척이나 좋거든요. 예. 현재 타율이 3할 3푼 8리, 메이저리그 전체 2위입니다. 1위 선수가 3할 4푼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예. 부상 복귀 후에 펄펄 날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주말부터 시카고 컵스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메이저리그에서 이 한국인 1위 타율 1위 타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단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과거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3: 네.
5: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네, 근데 이틀 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를 추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이 말이 나온 건가요?
5: 국무회의 생중계와 비교를 했습니다. SNS에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하냐는 문자들이 많다라면서 네. 이 의원총회 생중계 적극 동의 찬성한다라고 적었습니다.
3: 네.
5: 하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종배 시선집 중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석 부대표 의원총회 공개 문제에 대해 회의 성격에 맞게 공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요.
3: 네.
5: 원내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근데 의원총회는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3: 네.
5: 원내대표가 이제 주관해가지고 열리는 거기 때문에요.
3: 네.
5: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먼저 생중계를 띄운 것 자체가 이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아무래도 원내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3: 네.
5: 당원들 중에 정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 생중계를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5: 네, 그래서 어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장철민 의원 이제 KBS 보도에 보면요,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전준이,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0: 더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라면서 정 대표가 만약 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역시 같은 장 의원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졌는데 당 차원의 각성이

0: 부산시 전당대회 공정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사퇴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1: 네.
0: 또 지난 선거에 공천과 이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 네.
0: 신정은 의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경선관리 너무 불친절하고 불투명했고 당의 공천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이다라 직격을 했고요. 정일영 의원도 인천연수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해서 경선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허영 의원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집단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승패 요인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 기자들이 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하여튼 잘 들었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임 도전 여부에는 네.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달라라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1: 네.
0: 정치권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하겠다라는 네. 걸로 해석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정상래 대표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직을 사퇴를 어차피 이 선거를 뛰려면 필요하긴 한데
1: 네.
0: 시점의 문제긴 했거든요.
1: 예.
0: JTBC 보도를 보게 되면은 전준희가 구성되는 오는 24일 전으로 정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임기는 8월까지인데 연임에 도전을 하려면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만약 당대표가 그 구성에 손을 대게 된다면은
1: 네.
0: 향후 있을 전당대회 운영에 좀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런 정도로 정리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1: 네.
0: 다만 이건 이제 공식 발표될 사퇴 시점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이후 만약 정 대표가 정말로 조기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 구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 네, 그렇겠죠. 자, 국민의힘도 어제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장동혁 대표 거취를 놓고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0: 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장 대표를 향해서도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출마를 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그러자 이 대표적인 친장 의원이 최고위원이죠. 조강원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김민수 최고위원도 당원들께서 장 대표의 2년 임기를 알고 투표를 한 것이다 라면서 그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물러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1: 네. 이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0: 네. 뭐 이성권, 김용태, 김재선, 뭐 권영진 여러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어제 입장문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라는 건데요.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고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이렇게도 요구를 한 건데요.
1: 네.
0: 또 투표용지 부적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국 대선거를 주장하는 거엔 반대를 하고 특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더십을 연장하려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1: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어제 장동혁 대표를 놓고 물러나야 될 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올 때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도 잠깐 만나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면서 보수는 재건돼야 하는데 그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장동혁 대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1: 네.
0: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또한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말씀에 공감한다. 시민들은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라면서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거기에 옳다구나 하고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1: 네.
0: 시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지난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바로 물러났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보수 정치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그런데 이분이

0: 강도 대표 그걸 깨고 있다라며 그게 보수 정치를 더 우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하고 뭐 장 대표 사이의 각은 뭐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한테 축하난을 보냈다고요?
0: 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잡자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 원내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의사를 밝히면 숙고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예.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려내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축하란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예. 과연 복당이 풀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일부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 네, 어제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또 서울시 선관위 송파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까지 7곳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영장에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직 간부와 지역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합수부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실수인지 또 선관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예산 처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다고요?
0: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은 이 조사 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정조사가 실시되는데요. 네. 여야 모두 진상규명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 조사 대상, 특검과의 병행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리는데요. 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합수본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본 뒤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단 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되고 위원도 의석 비율이 아니라 여야 동수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특검도 이번 국조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신속한 특검 추진을 촉구하면서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한테도 특검 추천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고요.
0: 네. 이 SNS를 통해서 한 이야기였는데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네.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그 인사라고 하더라도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네.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내린다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오든지 간에 네.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할 테니 네.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서 그런 반발을 못하게 되지 이런 구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또 이 대표는 이어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된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게 아니라 고위직 한 명이 단독으로 임의로 판단을 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정황들도 제기를 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뭐 교육감 선거에서도 좀 오류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또 했습니다.
0: 네. 지금 사과할 일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위철한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다. 네, 송파구 내에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 실제 투표율은 65.8%였기 때문에 용지가 남았다라는 건데요. 네. 본 투표용지의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낮춘 배경에 대해서는 잔여 투표용지의 보관과 분실 도난 우려 그리고 과도한 인쇄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제기, 사전투표율 증가 등을 들었는데요. 이외에도 위 직무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 또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앞으로 자세한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0: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때문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입주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어제 호소문까지 나왔네요.
0: 네. 지금 저 월급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1: 네.
0: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시위는 존중하지만 일터도 존중을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이 경기장 안에 갇히거나 출근하던 직원들이 소지품 수색을 당하는 등의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인데요. 지금 선수들과 지도자 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일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계속해서 자료 훼손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 송파 경찰서장은 경찰관을 향한 뭐 모욕이나 폭행에도 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6: 네, 오늘 피크닉 즐기면서 월드컵 경기 응원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하늘 표정도 기온도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과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는 5에서 10mm 사이의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주말에도 맑은 날 이어지는 곳 많지만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 주말엔 오늘보다 한낮 기온 1, 2도가량 더 오르겠고 다음 주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 9478님이요. 조금 있으면 체코와 월드컵 예선 있죠. 일하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만은 열심히 응원하려고요 하셨는데, 네. 오늘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 오전 11시에 경기 시작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일하시면서 또 뭐 점심 식사하시면서 응원하게 되실 것 같은데 첫 경기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클론의 발로차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9478님께 세차 용품도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최근 일부 도심지에 배달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 무릎 높이의 로봇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배달하는데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로봇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죠. 3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배달 로봇과 부딪혀서 크게 다친 건데요. 이런 경우 사고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 걸까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자동 로봇 시대,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날개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0: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자국의 핵심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합의문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전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레드라인 즉 양보 불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 단계에는 이미 도달했지만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소식통들은 해외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의 이란 석유 수입금을 해제하는 절차를 포함해 일부 사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동결자금 중 60억에서 120억 달러가 테헤란에 즉시 인도되길 바라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채 인도적 물품 구매를 위해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86%, S&P 500지수는 1.75%,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해 브렌트유는 2.9% 떨어진 배럴당 90.38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58% 내린 배럴당 87.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인 체코전이 오늘 오전 11시 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대 6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KT빌딩 인근과 세종대왕상 일대 행사장을 6개 구획으로 나눠 인파를 분산합니다. 경찰도 오전 8시부터 3개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한편 대회 개최국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문경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차 운전기사인 50대 남성과 앞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왼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근우입니다. 야구 직관하고 싶은데

룰을 몰라 망설여진다고요? 그럼 야구 말고 먹거리부터 생각하세요. 구장별 인기 먹거리도 찾아보고 낮 경기 끝나고 갈 지역별 맛집도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야구를 조금 알고 싶다면 야구 새싹들을 위한 책 정근우의 야구말 나들이 참고하시던가요. 야구장은 야구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죠. 즐길 마음만 챙겨서 가세요. 추억은 행동하는 사람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MBC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서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서영조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9: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0: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조달주님이 두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퇴근하면서 듣는 시선 집중은 항상 좋아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0: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근무 형태가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11: 글쎄요.
10: 그런 뜻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랜만에. 야간 노동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겁니까?
11: 네.
10: 어휴,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1: 네, 이렇게 가끔 안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오늘 오전 11시 체코와의 예선전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하림님, 체코전 보려고 월차 냈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집에서 시선 집중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승리하길 온 힘을 다해 응원하며 나침액 준비합니다.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올려주셨어요.
10: 낮술 드신다고?
11: 네.
10: 네, 이미 어차피 김병지 대표가 예상을 했습니다. 몇 대 몇?
11: 2대 0?
10: 2대 0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믿고 느긋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네, 옥황상제님이 새벽에 멕시코랑 남아공 경기했는데 2대 0으로 멕시코가 이겼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인데 멕시코도 해볼 만한 상대라고 보였습니다. 오늘 체코 이기고 남아공 멕시코까지 이기기를 기대해봅니다. 라는 의견 응원 보내주셨고요. 용현배님은 항상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 라이브로 보니 어우 JB 멋있네요.
10: 이제 하셨습니까?
11: 네. 예, 그렇군요.
10: 네.
11: 오늘 좀 약간 네, 자신감 뿜뿜이시네요. 그리고 솜니님, 이건 이제 제가 힘을 얻고자 소개하는 댓글인데요. 눈에 딱 띄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솜니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더마카 없는 JB타임즈는 상상할 수 없는 시선 집중입니다. JB타임즈 시간 10분 더 늘려주세요.
10: 좋으시겠네요. 네네네.
11: 아니 이거 또 JB타임즈 10분 늘리려면 JB가 또 동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생기고 멋진 JB 함께 하시겠습니까?
10: 싫어요. 뭘 더 늘려. 힘들어 죽겠는데. 네.
11: 네, 솜니님 그건 안 된대요. 네, 제 시간 짧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0: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펼쳐진 장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우재준 최고위원과 이를 비판하는 조광한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12: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의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8개월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3: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0: 이제 많이 나왔던 장면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일이니까 그냥 감상하는 걸로 가름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14: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네, 뭐 이것도 충분히 예상했던 발언입니다. 재선거 주장으로 책임론을 피해가려 할 거라는 분석은 이미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것의 아주 미시적인 논리 구조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11: 미시적인 논리 구조 어떤 건가요?
10: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소속 의원들에게. 그렇죠? 자, 그러면 장동혁 책임론을 펴는 의원들은 어떤 답을 내놔야 될까요? 재선거는 안 된다.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최선이다. 라는 쪽으로 아마 물길이 잡힐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니까. 자, 짚을 점은 이런 답이 나왔을 때의 장동혁 대표의 대응인데요. 자, 이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꺼낸 미시 논리. 아마도 이런 걸 꺼내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재선거 투쟁에 올인하는 대표를 개파의 이익에 눈멀어가지고 퍽치기 하는 작태. 이런 건 이제 멈춰달라.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폄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의 성격을 응당한 책임 추궁에서 민주주의를 저버린 사익 추구 행위로 변질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진퇴 문제는 개인의 거취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아마 이렇게 치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 그러시면 먼저 답을 내놓으세요. 라고 걸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근데 이제 그게 먹힐지가 궁금한데 당장 국민의힘 쇄신파죠.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어달라. 라고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주말까지 고민을 해본다고 했거든요.
10: 자, 먹힐 건가 안 먹힐 건가는 사실은 논리 구조보다는 힘의 역학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온 표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류는 건재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어제 했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11: 네,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앞에 철없는 소리라는 얘기 들렸었잖아요. 네. 근데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우재준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비공개 회의 때 조강한 최고위원이 어린 놈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조강한 최고위원은 어린 친구라고 했지 어린 놈이라고 표현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면서 또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촌철님들의 반응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평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맡기도록 할게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0: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철민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거론한 뒤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임미애 의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의 전당대회 재출마 사례를 보면 사퇴한 뒤 60일 안에 선거를 치렀다. 지금쯤이면 정청래 대표께서도 사퇴해야 공정관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의원의 대표직 사퇴 요구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전제로 한 지금 요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까? 자,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짚어보겠습니다.
11: 네.
10: 자, 한번 이런 상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전당대회 일이 8월 17일로 결정되는 순간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자진해서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를 선언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을 텐데 내가 사퇴를 할 테니 한번 자유롭게 평가 토론을 해보시고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건 상상의 그림이고 현실 실사판은 물러나라는 요구를 넘어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건 기세싸움에서 패배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밀려서 사퇴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상상도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사태가 되는 건데 연임 도전의 기반을 약화시킨 상태에서의 사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타이밍에 초점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드리는 게요. 사태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의아함이 남습니다.
11: 어떤 거죠?
10: 정청래 대표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모르고 지금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냐,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의아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의아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게 보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 의사가 확고하고 연임 도전 과정에서 세력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과제는 자기 지지세를 어떻게 최대치로 응집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리고 자신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게 오히려 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선을 아예 그어버리면서 이 한문 받쳐서 전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세, 결집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구상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 물론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의총에서 면전에서 사퇴 요구를 당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어제 오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올립니다. 정청 대표 1인 1표제 여전대 뇌관되나? 이런 기사 관련해가지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올렸고요. 오늘 0시 18분에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본인의 갈 길은 여기다. 뭐 이런 뜻인 거죠?
1: 본인의 갈 길은 이거다보다는 그 두 가지 메시지에 직접적 대상,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원들입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0: 합병파님은 변화된 상황에는 새 인물이 필요하죠. 사퇴는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일반인님은 연임? 할 수도 있겠죠. 권리당원 다수가 진리라면 뭐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레드헤어님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면 다음 대표 선거에는 출마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또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뜨겁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한 얘기는 2부와 3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게 총 6,246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인 해커는 총 3,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쿠팡의 광고 파트너 중 일부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를 운영했는데 개보이는 쿠팡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보이는 한편 쿠팡 물류자 회사인 쿠팡 풀필먼트가 지난 2023년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 네, 쿠팡은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하던데 짚을 점은 어떤 겁니까?
1: 뭐 짚을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미국 기업 쿠팡이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혹시 보복 대응이 나설 것인가, 당연히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단체 등은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딱 하나 이 점에만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리포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저장해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활동 기록이 뭐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쿠팡 회원들이었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온라인 활동 기록 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관심사, 활동상, 개인관계, 건강 상태까지를 망라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이 쿠팡에 의해서 어항 속의 금붕어가 되어버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와 맥락이 같은 게 더 있는데 쿠팡은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등록 이유가 근데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합니다. 쿠팡이 기자들의 성향과 능력과 활동상을 분류해서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얘기는 쿠팡의 문제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문제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의 오용, 남용,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신원서파님이 쿠팡 참 대단한 회사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머니마켓님은 지키고 있는 법이 있기는 한가 궁금합니다. 토토로님, 아 그래서 맞춤 광고를 했던 건가요? 라는 물음. 그리고 9609님은 그래요.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쿠팡으로 넘어가더라고요.
1: 네.
0: 이런 경험담을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지금 뭐 선관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여기저기서 뭐 개표 오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차고 입력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서 후보자 순서 차이로 인해서 입력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초 개표 결과를 보면 임태희 후보가 337표, 안민석 후보가 368표 얻은 것으로 공표가 됐는데 다시 해보니까 임태희 후보 368표, 안민석 후보 337표였던 것으로 정정이 됐다고 하고요.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월읍 제2투표소 개표 결과가 임태희 668, 안민석 582표였다가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또 정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임태희 후보 317만 8,132표에서 317만 8,364표로, 안민석 후보는 355만 7,171표에서 355만 7,356표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두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기존보다 47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선관위 한 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올해 예산에 특별장려금 2억 5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0: 특별장려금.
1: 네. 이 특별장려금은 다른 부처와 기관에는 없는 기존 선거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수고비, 보너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0: 네.
1: 올해 예산은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천만 원 증액된 액수라고 하고, 이 돈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 토탈 360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선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월 15만 원씩, 그리고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실 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선관위 직원 전체를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선거 관리를 한 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이 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관리를 하는 건 선관위 직원들의 기본 업무입니다. 기본 업무를 수행했는데 왜 월급 외에 다른 돈을 추가로 줘야 되는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주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서 특별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쳐서 그래서 돈을 준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 그건 사후평가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상자 숫자를 미리 정해놓았다라는 거잖아요. 5급은 100명, 6급 이하는 260명으로. 딱 아예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업무 수행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그리고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눠먹는 돈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0: 네, 선관위가 정말로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냐 이런 댓글들 올라오고 있고요. 짱구님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건 선관위를 두고 하는 말이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 그 발주한 대상이 한 법무법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에서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0월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성소수자 자살 충동의 결정적 이유는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전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법인의 최고점을 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야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1588-9378.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7: 네, 6.3 지방선거 이후 당이 가야 할 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데요. 오늘 관련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2부와 3부에 걸쳐서 관련 토론 좀 진중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두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8: 네, 반갑습니다. 네. 박규환입니다.
7: 그리고 서용주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7: 네, 그 맥 정치사회연구소를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9: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7: 지금부터 이제 호칭은 그냥 소장님으로
9: 그러시죠.
7: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 네.
7: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좀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는데요.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우리 최고위원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8: 저는 사퇴 요구가 왜 나오는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7: 그래요?
8: 네네. 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저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퇴할 만큼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 지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7: 그건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의
8: 그렇죠.
7: 문제이고.
8: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재선이죠. 그러니까 연임 도전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아직까지 연임 도전에 대한 뭐 딱히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사퇴하라는 것도 그거는 당은 당규가 정한 절차대로 따르면 되는 건데 뭐 그것도 저는 딱히 그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7: 그러면 토론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네. 이건 사실 확인이니까 좀 여쭙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그 현직 대표가 연임 도전할 경우에는 예. 대표직 사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규정이
8: 당은 당규에 따르면요. 예. 후보 등록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7: 후보 등록일 이전에만?
8: 예. 그리고 후보 등록일은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이제 전당대회 날짜를 정하고 그다음에 순회 경선을 뭐 30일 동안 할 건지 20일 동안 할 건지 실무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 등록일자를 정하죠. 그러면 후보 등록하기 전에만 사퇴하면 됩니다.
7: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8: 예,
7: 그래서 뭐 지금 뭐 사퇴를 해야 된다, 뭐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뭐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8: 그렇죠. 예.
7: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자, 우리 소장님 의견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 일단 뭐 대표의 사퇴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 공정한 이제 전당대회 경쟁을 위해서는 현직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볼멘 소리는 아닌 것 같고.
7: 그건 사실 이제 실무적인 문제죠.
9: 네, 실무적인 문제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사태가 그렇죠. 있겠죠. 저는 당내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의원들이 일본 이번 지방선거의 책임 자체가 당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 정강판의 숫자는 좋았으나 내실은 좋지 않았다. 대통령도 그 내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명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받아서 대표가 다소 억울하더라도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퇴를 하라. 이제 저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퇴까지 갈 필요는 없다.
7: 아, 그래요?
9: 다만 이제 책임을 묻는다면 연임을 할 만한 지금 자격이 되느냐. 저는 자격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게 훨씬 더 맞지. 지금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퇴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7: 그러면 좀 논의를 좁힐게요. 이제 그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두 결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연임 도전을 전제로 한 사퇴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논의해서 빼겠습니까? 네. 빼고 지금 선거 결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정청래 대표의 그러면 책임론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냐. 자, 최고위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8: 저는 선거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광역단체장으로 치자면 12대 4였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싸웠고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이긴 선거죠. 그런데 다만 국민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 보면 좀 국민 앞에서 저희가 과연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에서는 저는 좀 아쉽고 아픈 대목이 있죠. 국민께서 저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7: 그런 걸 좀 비유를 하면 네.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스코어는 이겼어요.
8: 예.
7: 근데 졸전 끝에 이겼어. 그래서 팬들이 좀 뭔가 승리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렇죠. 비판을 하는 이런 걸로 비유를 하시는
8: 그러니까
7: 걸까요?
8: 이기고도 웃을 수 없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사실은 그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 건 맞죠.
7: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사퇴하지 않는다.
8: 그렇죠.
7: 그런 논리신 거죠.
8: 국민들이 주신 그 메시지는 저희가 정말 성찰해야 된다.
7: 네.
8: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혁신해야 된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경고를 하셨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새길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 이겼습니까? 선거에서?
7: 알겠습니다.
8: 아니지 않습니까?
7: 소장님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9: 너 이제 경기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피파랭킹 한 280위 정도 팀하고 했는데 졸전 끝에 1대 0으로 이겼어요.
7: 예.
9: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한 5대 0이나 6대 0으로 이겨야 되는데 1대 0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경기를 치렇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당 지도부라는 것은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권한을 막강하게 누린 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7: 네네.
9: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더라도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지방선거를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들이 정치예요. 그런데 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다소 전광판에 점수가 좋은데 왜 나한테 자꾸 사퇴하라고 그래. 거기까지는 볼멘소리를 할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한 선거였느냐는 측면에서는 네. 이건 책임론이 분명합니다.
7: 그럼 여기서 좀 추가 질문을 소장님께 네.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네. 공천부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관리의 측면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9: 그러니까 뭐 평온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7: 그래요.
9: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지도부가 이번 공천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됐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평이 문제예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도 자평이 문제였어요. 차라리 겸허하게 12대 4로 결과가 나왔으나 서울을 잃었고 경남을 잃었고 북한과 평택을 잃었다. 이거는 사실 이기고도 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메시지가 나왔다면 저는 국민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정도 했을 텐데 위대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7: 네네.
9: 그걸 듣고 있는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사실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누구를 위한 선거였습니까?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고 국정운영이 뒷받침하는 결과치를 받아내야 돼요. 그 책임이 최소한 여당 대표에게 있다. 이게 대통령한테 있다. 이게 책임론이 아니에요. 이 선거는 민주당이 치르는 거지 대통령이 칠 수는 없습니다.
7: 네.
9: 국정 지지율만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못 받았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3일간 고심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냈죠. 선거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단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0: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1: 최고위원님 간에 여쭤보겠습니다.
2: 일단 저는 뭐 저희가 공천 과정이 아주 매끄러웠다라고 지도부에서 스스로 자평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자면 이번에 저희가 사무 공천의 원칙을 세웠고요. 네. 그래서 억울한 컷오프 없게 하겠다든가 또 비리라든가 또 부적격자 없이 하고 낙하산 공천 없게 하겠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했고 네. 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지만 나머지는 시도당이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잡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잘 조율하고 또 관리하려고 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역대 다른 선거에 비춰보자면 저희가 비교적 무난하게 공천 작업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뭐 순전무결하고 뭐 무험해 그런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그리고 결과 역시도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우리 국민들께서 얼만큼 뒷받침해 줄 것이냐 예. 이런 것에 대한 선거이기도 했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거가 졌다면 이재명 정부가 심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재명 정부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결과를 우리는 받아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승리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잘해라. 오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까지 같이 받았다는 점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롯이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1: 그럼
2: 거죠.
1: 그럼 좀 추가 질문을 우리 최고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는 선거 과정 내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평택을 국회의원 어떤 그 재선거 공천에 있어서 김용남 후보 어떤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에 있어서는 사실 캠프의 몫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의제를 띄우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슬로건 관리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 점은 잘했는지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 일단 공천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방금 이제 전북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전북 같은 경우 사실 전북지사 김관영 이제 당시 예비후보 네. 경선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CCTV에 정확하게 그 현금을 살포하는 장면이 드러났고요. 그 지점은 이거 솔직히 고백하건대요. 최고회의에서 김관영에 대한 적시 제명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접니다.
1: 아, 예, 예, 예.
2: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북에 있지만 그건 우리 경북 당원들에게도 엄청난 상처였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호남의 민주당은요 경북의 국민의힘과는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했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호남의 민주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살포하는 이런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된 것 이것만큼은 이건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명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원택 후보나 이런 경우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적어도 후보가 직접 관련돼 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가 최소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정되느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의혹에 똑같이 적용했던 것이고요. 아까 그래서 전북지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다 하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 아, 그렇게 보시고 예, 예. 평택을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2: 평택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그랬죠. 우리 집권당으로서 모든 곳에 다 공천한다 라는 원칙을 가졌고 그리고 또 우리 당 안에서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찾아서 공천한다. 이제 이런 원칙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저희는 평택을 또 적절하다라고 봐서 거기 이제 공천을 했던 것이죠.
1: 공천 말고 공천 이후에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지원 유세라든지

0: 당 차원의 지원이든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지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1: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선거에서는요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건 후보 중심으로 모든 캠페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뭐 당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
0: 예, 그런
1: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방금 말씀하신 지원 유세나 이런 경우는요 후보 쪽과 다 조율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후보 쪽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캠페인 전략 이런 걸 비교적 저희는 다 존중했고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 중앙당 차원에서 의제 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그리고 일자라는 지방정부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를 돕자 뭐 라든가 또 그 밖에 생활 밀착형 착붙 공약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중앙당 쪽에서는 큰 틀에서는 또 뭐 의제를 좀 형성해서 지원하고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정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뛰었다.
0: 우리 소장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2: 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건 누구를 위한 선거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냐 그거죠.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정성을 다했냐. 그런데 그 당사자가 아니래잖아요. 결과가. 대통령께서.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딴 마음을 먹은 것 같다. 3일 동안 고민했대잖아요. 대통령도요 산전수전 다 겪고 야당 대표도 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여목한 시절에 정말 죽을 겁을 넘겨가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영청래 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그냥 정치권에 안 있다가 하늘에 뚝 떨어져 대통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불만이 있다는 거는 사실 평택 을도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상 딴 데서 왔지 너 뭐 얻어먹으러 왔지 이런 식
0: 그런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2: 그렇죠.
0: 거죠?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2: 그렇죠. 여당의 그릇도 그러시고 품었을 때 과연 김영남 후보를 평택에 놔뒀을 때 당 지도부는 그 김영남 후보에 대해 정성을 다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에 그러면 그 대변인단의 논평을 보세요. 얼마만큼 조국 후보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했나요? 김영남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가 그렇게 힐라를 할 때 조국 후보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후보 자격이 없다. 얼마나 저 논평했는지 통계를 뽑으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로 넘어가 볼까요? 오지 말라고 안 온다. 아 이거는 사람의 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가면 표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대구라는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저기 사실 당력을 집중했습니까?
0: 정책 지원?
2: 정책 지원 안 했잖아요. 있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얼마나 했는지. 경남은요. 부울경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장 했던 김경수 후보, 박안수 후보하고 접전지인데 얼만큼 지원했습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경북 근처니까. 안 했어요. 그다음에 북과 하정우하고 한동훈 싸우는데 그 프레임을 만들어줬습니까? 오빠 논란 이후에 괜히 마음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안 갔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안 가더라도 당에서 그 하정우와 한동훈의 싸움을 붙일 수 있는 프레임들을 당에서 얼만큼 또 해줬는지. 오직 갔던 건 전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 열심히 했다면 진짜 대통령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칭찬하고 싶은데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너무 아쉽다. 그런 론을 얘기하고 사실상 얘기하면 딴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저도 놀랬어요.
0: 알겠습니다.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1: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딴 마음 얘기한 게 그 딴 마음 먹은 사람은 예컨대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마음이 네. 미리 전당대회 콩밭에 가 있으면서 당대표를 흔들고 또 실제로 우리 후보들을 흔든 일부 사람들을 지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도 사실 보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으로 다 알고 계세요. 정청래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지도부가 얼마나 또 물론 모자란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안 돼서 또 못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한 것을 저는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평가해 줬다고 보고요. 다만 진짜로 딴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죠.
0: 따로 있고 근데 예, 그게 정청래 대표는 아니다.
1: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예. 아까 이제 대구 얘기하고 했지만 저희가 대구에서 몇 번을 현장 최고의 일을 저도

0: 과세했고 방금 말씀하신 신공항 같은 거 다 해드리겠다.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다 얘기했고 그게 대구의 모든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안 했다? 아닌데? 그리고 또 전북만 갔나? 심지어 통영 욕지도까지 갔고 통영시장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접경지역 강원도 쭉 가서 우상호 후보와 함께 돌았고 그래서 강원도에 그야말로 역대급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접경지역에 심지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던 강릉시장 우리 당이 후보 당선시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왜 이런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좀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속칭, 당대표를
1: 속칭 인상비평한다 이 말씀이시죠?
0: 예, 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1: 재벌론하실
2: 아니 뭐 통이치를 뽑아보시면은 네. 스스로 이제 백서를 만든다 하시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그렇죠. 선거를 치른지 알 거예요.
1: 예.
2: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드러날 부분이라서 뭐 제가 감상평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 문제를 쳐볼게요. 울산이 이겼죠.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평택 지금 국민의힘한테 내줬죠.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었잖아요. 후원회장하고 조국 후보랑 김영남 후보 둘이서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중재를 당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들은 단일화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캠페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그 이 TK나 PK 지역에서 안 이겼던 부분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걸로 면피를 하면 안 되고 제일 뼈아픈 게 서울하고 경남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게 5국 3특이에요. 5국 3특의 핵심 지역이 서울과 경남이잖아요. 거기를 잃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전북 김관영과 이원택 두 분 싸움에서 누가 되든 간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서울 경남을 가져와야지 그걸 잃어놓고 나서 전북 지키느라고 당력을 집중한 건 어쩔 수 없고 딴 맘을 먹은 게 전당대회다. 저는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전당대회 나오는 사람이 한 3명 되잖아요.
1: 네네네.
2: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이에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딴 맘을 먹었어요. 저는 사실상 송영길 의원 연수갑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연수갑에서 밭을 갈았고 개항을 양보하고 나서 거기에서 온힘을 던졌어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거기에 딴 맘을 먹은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라고 해버리면 정말 이건 지도부가 무책임한 발언이죠.
1: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끊고 네. 전화를 말씀 듣고 3부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기대고 싶은
4: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8: 네, 토론회의 열기만큼이나 날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 예상되는데요. 주말엔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고 다음 주는 대부분 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세일.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1-0003.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0: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지방선거 이후 증폭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논란 오늘 특별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박규환 최고위원 두 분과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좀 할 텐데요.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 폭발을 했던 노선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면에 사실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에도 좀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선 갈등이라고 하는 걸 중도 확장이냐 진보연대 강화냐 뭐 한 이렇게 좀 대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는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두 분 동의하십니까?
2: 네네 뭐 거의 큰 범위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1: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이제 이게 진보의 응집력이라는 차원에서 정청래 지도부는 사실상 접근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진보의 외연 확장 쪽으로
1: 네네네
2: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닌데.
1: 네네.
2: 정치인 지도부의 합당 논의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응축된 힘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자라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우당으로서 우리가 뭐 사실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는
1: 네.
2: 저도 크게 이견은 없는데 그 과정 자체가 참 당원들이나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썩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태도 아니 조국혁신당이 아니죠. 조국 대표의 태도 자체가 민주당에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고자세로 나갔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서 당원들이 보기에는 어? 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합당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깨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일단 잠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평택을 해선 걸 보면서 민주당의 당원들은 조국혁신당 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지금 상황에서의 서로 의견들이 믿는 게 아닌가.
1: 사실 그 두 흐름이 정면 충돌한 게 평택이었던 거죠.
2: 그렇죠.
1: 이게. 일단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1: 네.
3: 저희도 이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을 제대로 결집시키는 것 여기에서 출발해서 당연히 이제 외연을 또 확장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1: 네.
3: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1: 네.
3: 사실은 우리 이제 민주개혁진영 혹은 진보진영의 분명한 건 우리의 우군이고 우당이었고요. 함께 해왔고 그래서 이 힘을 일단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합당 제안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게 좌초됐죠. 그런데 저는 그 좌초된 것이 저는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좌초되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합당 제안마저도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도 저는 거기에 있었다고 저희는 적어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합당 제안마저도 사실은 조금은 정략적으로 많이 접근된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당원들의 뜻도 저희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합당 제안 문제를 이제 이점에서
1: 정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3: 저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고 선거 승리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게 사실은 지도부의 어쩌면 일관된 뭐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는 그것이 분명히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지방선거 다음에 사실은 곧이어 전당대회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전당대회 유불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현 지도부 혹은 정청래 당대표를 좀 흔드는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작동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진보연대 강화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른바 친문 부활 음모 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묘사를 했거든요. 그건 되게 부당한 지금 현실 왜곡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친문 아니었던 사람 없지 않습니까?
1: 네네.
3: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임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당의 과연 친명 아닌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문이 부활한다 뭐 혹은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요. 저는 참 왜 저렇게 매사를 뭔가 정략적 구도를 설계하려고 할까? 저는 그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파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니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친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과거에 정청래 대표는 또 친문 아니라고 그쪽에서도 또 뭐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좀 배제된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은
1: 네. 너무 정략적으로 본 것이다.
3: 예, 정략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 좀 이렇게 뭐 재미 삼아 뭐 이렇게 소설 삼국지 쓰듯이
1: 음모론이 깔려 있다.
3: 예, 약간 그거는 정사가 아니라
1: 네,
3: 뭐든지 야사로 그러니까 네. 소설 삼국지 쓰는 알겠습니다. 뭐 그런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1: 요즘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본가 파악하고 계세요?
2: 둘 다 있겠죠. 그러니까 친분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1: 네.
2: 그리고 친분이 좀 보라면 어때요? 이 얘기도 뭐 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정권이라든지 이 뭐 말하자면 주류와 비주류가 늘 이렇게 바뀌면서 흘러가듯이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장강의 이 물결이 앞에서 빠져나갔는데 다시 그게 역류해서 뒤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고 2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뭘 염려하냐면 친문의 부활의 속살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자면 무시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류에서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정통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문이라는 게 기존의 민주당의 정통의 어떤 그 흐름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의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팀 김어준. 김어준 팀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조국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선언, 유시민 작가에 대한 등장 등. 저는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보고 있고 저도 애청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실망했던 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죠. 예전에 김어준 방송 안 그랬어요. 국민의힘과 장동혁과 지방선거에 있어서 저쪽 편에 대한 어떤 약점 포인트를 잡고 선거를 주도해 가면서 지원 사격을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특히 평태. 이게 김영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국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 진보 진영이 난리가 날 것처럼 그러면서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1: 네.
2: 저는 그런 측면이 저는 친문의 부활의 염려의 한 단면이다. 그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3: 그 지점과 관련해서 예컨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인데 왜 김종배 진행자는 국민의힘을 공격하지 않고 뭐 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뭐 자타공이 모독각이로 인식이 되고 있기
3: 그러니까
1: 때문에.
3: 근데 김어준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1: 네.
3: 그러니까 김어준이 예를 들어 뭐 대체로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을 편들고 있죠. 대단히 당파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쪽의 어떤 시선대로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 어느 쪽의 힘을 더 실을 수도 있고 안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럼 정청래 당대표는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했느냐잖아요.
1: 근데
3: 그럼
1: 지금
3: 우리는 김용남을 공천했고 평택을에 우리가 공천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을 도우려면 평택을에 공천을 안 했어야죠.

0: 근데 저희는 평택을 해 공천했고 조국 혁신당에서 무슨 저 그 왜 책임론 얘기하면서 그 우리에게 책임이 귀속되니 후보 공천하지 마라 할 때 우리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국 후보도 비례대표 하다가 아웃됐는데 그 당에서 비례대표 승계했지 않습니까? 책임론으로 따지면 비례대표 승계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모든 곳에 다 공천한다. 알겠습니다. 공천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아까 단일화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울산 단일화, 단일화라는 건요. 이게 고도의 어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그 단일화에도 사실은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했고 근데 만약에 이 평택을 해 솔직히 단일화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국으로 단일화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용남으로 저쪽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민주당 후보를 내고 당선시키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애를 썼다 하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1: 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니까 진보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정체성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거기서 난 거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ABC론이었던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접근법, 이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예, ABC론 자체가 선거를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ABC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김원준 씨 방송에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김원준 씨 방송이랑 지금 시선 집중, 김종배 시선 집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상파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김원준 씨 방송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1: ABC로는 매불쇼.
2: 아, 매불에서 나왔죠.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김원준 씨 방송이 뭐 어떤 민주당의 성향이고 뭐 중립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나간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 우리 민주당 사람들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
0: 조국당도 나오죠.
2: 아니까요. 조국당이 나오니까 진보 진영에 대한 그 그렇죠. 매체다 그 얘기입니다.
0: 매체도 그
2: 그러니까 중립성을
0: 합니다.
2: 지키는 김종배 시선집중 비교하는 거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 예, 예, 예,
2: 두 번째
1: 예.
2: ABC론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 진영을 갈라치게 한 거는 분명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좌측 A, B, C를 나눠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저기 문제가 됐던 거는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예요. 그거를 뉴 이재명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 있어서 선거로 누리고 나머지 곁불째로 온 사람들은 언제든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친문의 부활을 꾀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만한 대목이다. 라는 점에서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왜 그런 지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방향을 좀 바꾸는 게 나쁘지 않는 방향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포용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당이 가야 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솔직히 그 유시민 뭐 본인 스스로 작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영향력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그분의 자유고 그분의 권리잖아요.
1: 민주당 얘기는 아니다.
0: 예, 민주당 얘기 아니고 아까 저도 그 김어준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대단히 제가 그 당파적인 정파적인 방송이고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시각에 서 있다.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 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민주당 방송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도 아니고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주요한 이제 주제가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향후 전망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민주당이 무엇을 했느냐를 갖고 저는 평가해야지.
1: 그 왜 정청래 대표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법이다 이 말씀이신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왜 그 김어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것이 마치 정청래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정청래는요. 말씀드렸듯이 평택을 해 후원회장 맡았다고 했는데 후원회장 맡았고 평택을 해 뭐 충분히 저희들은 할 만큼 지원해도
1: 알겠습니다.
0: 이기지 못하는 선거도 있습니다.
1: 혹시 재발론 있으십니까?
2: 아니 제가 이 조직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자평하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가장 잘 보는 겁니다. 뭐 바깥에서 그러지 못했어 평택을 제대로 못했어 하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어요. 우리 잘했는데 왜 자꾸 욕하는 거야? 니들 안 돼 배쳐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논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당 안팎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0: 분들은 정청래 지도부가 그다음에 권력을 쥐는 그런 행동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네. 그 총선에서 이길 만한 지도력을 가져야만 되는데 외연 확장에 대한 확장성을 정청래 지도부 갖고 있느냐 네. 퀘스천 마크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준 겁니다. 국정 당원 1호 당원인 대통령께서 아 내가 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가지고는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 같아 이번 선거에서 그 결과지가 나왔으니까 당신은 이번에는 연임하지 말고 다음 지도부로 외연 확장하는 부분들만 좀 준비해 주셔라는 말을 은연중에 했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총선을 이겨야만 그다음에 재집권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지에 대한 염전들을 저는 왜 정청래 지도부는 하지 않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1: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분에게 공통 질문 한 발언 기회를 한 4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권을 잡아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짧게 그러니까 듣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최고위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외연 확장 잘 못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뭔가 질책을 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저는 뭐 적절한 평가를 하셨는데요. 뭐 거기에 뭐 다른 얘기가 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요. 내각에 대해서도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총리는 일만 할 총리라고. 일만 할 총리를 뽑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각은 내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는데 저희 스스로도 절대로 100점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네네. 못한 지점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향후로 보자면요. 저는 국민 주권 시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이 당원 주권 정당 그래서 대중적 민주정당을 만들겠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기조에 따라서 향후로도 우리 정당으로 보자면요. 당원 주권 정당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보고.
1: 이 기조로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2: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제 지방 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해서 알겠습니다. 일 잘하는 지방 정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1: 네.
2: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할
1: 알겠습니다.
2: 일이죠.
1: 우리 소장님.
0: 네. 뭐 질책으로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런데 질책으로 안 받아들였는데 왜 정청래 대표는 정권을 짭다고 대통령 지켜갑니까? 그게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거는 박근혜 윤석열한테는 하는 얘기예요. 여당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1: 네.
0: 정권을 짧다는 거는 그런 얘기는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당 대표가 정권을 짧다 해버리면 대통령의 그 질책이 기분 나빴던 거죠.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일을 만들어요. 아니 중앙선관위 투표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거 수습하라고 나가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정청래 대표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1인 1표제 지금 통과시켜놨잖아요. 중요한 게 참정권 침해를 써서 18개 대학이 다 일어났습니다.
1: 네.
0: 그거를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 수습 안 하고 있죠. 오늘 뭐 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 올렸어요.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일을 만드는 게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을 이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것들 이게 과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겠냐 그거예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같이 가고 싶겠냐 그거죠.
1: 알겠습니다.
2: 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권은 짧다라는 말은요. 정권이 짧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1: 알겠습니다.
2: 않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1: 알겠습니다.
2: 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죠.
1: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은 좀 여기서 마무리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좀 다시 한번
0: 네,
1: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5: 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 네.
5: 성평등 가족부가 추진한 개정법이 어제 1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도 명예훼손죄로 대응은 가능했지만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처벌할 수 있었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라면 직접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1: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5: 개정법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예술과 학문, 연구, 보도 같은 어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은 또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1: 예.
5: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지점이 그렇다면 학술 연구와 정보 유통이 결합되는 경우 가령 뭐 미국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주장했던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다라는 예, 주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면 이건 연구 결과의 소개일지 허위 사실 유포일지라든가 어떤 보도를 목적으로 편향된 연구 결과를 인용하거나 그 관련 인물을 인터뷰했을 때는 언론은 처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경계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1: 오,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들여다본 결과는?
5: 결과는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예. 의미는 있습니다.
1: 예.
5: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그 전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고노 담화에 대한 반박도 사실 그동안 주로 학술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기도 했고 그 이영훈 전 교수가 이제 저서 썼던 반일 종족주의 같은 경우도 고노 담화를 의식한 비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자들이 신문에 기고를 한다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강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확산되는 건 사실 되게 순식간이고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파급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재가공해서 유포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을까도 종합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검찰의 검토나 재판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1: 사실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 원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케이스마다 그러니까 달리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5: 예. 하지만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법조인 자문을 구해봤을 때도 이제 허위 사실 유포는 직접 발언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걸 유포한 사람까지 전달한 사람까지 이제 처벌이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출발점은 행위자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 의도라든지
5: 네, 의도죠. 의도나 맥락 그리고 보호 가치가 있는가인데 여기서는 가령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그 행위가 예술이나 역사, 학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또 행위자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도 맥락을 본다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경계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건 역시나 그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1: 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역까지 처벌하는 거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네. 규제를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되는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과정에서 경계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의 개입으로 갈 것이냐, 이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갈 것이냐, 이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것 역시나 이 사회가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1: 사실은 처벌은 마지막 수단이고
5: 네.
1: 공론의 영역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5: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발언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했을 때 사실 공권력이 개입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였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제 주절을 했던 거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이름 하에. 다만 그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모든 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됐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에도 일조를 한 것이다라는 설명도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적인 공감대나 시민사회의 감시가 좀 뒷받침이 된다면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거죠.
1: 더 근본적인 건 양식의 회복이죠. 아무리라도 어떻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5: 네.
1: 그 양식의 문제 아닙니까? 법률 영역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5: 그렇습니다.
1: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5: 맞습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일어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4: 탄탄 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8: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9: 네, 오늘 본방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휴가를 갑니다.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제 자리는 시사인의 김은희 기자, 그다음에 전 KBS 이재석 기자가 대신해 주실 겁니다. 두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월요일부터 자리를 비우니까 6월 22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고 좀 다시 신선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본방은 좀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4: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3: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새로 취업을 한 분보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더 많다는 뜻인데요.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호황인데 혹시 반도체만 호황인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양극화 양상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격차, 이게 청년들, 특히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러나 자산이 많지는 않은 그런 젊은 층들의 이중고를 갖고 온다는 뜻인데, 한국은행의 진단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통근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에서 요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은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죠. 6월 1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호황인데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3: 네.
1: 7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네. 뉴스가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3: 그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1: 예.
3: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고요. 특히 제조업 충격이 컸는데요. 제조업 취업자가 14만 명 줄었는데,
1: 예,
3: 2019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사실 그 지금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고용도 좋지 않겠는데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1: 예.
3: 실제로는 좀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제조업 안에서도 고용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업종은 4%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잘 돌아가도 사람을 많이 뽑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1: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에서 고용이 좀 줄었다는 뜻인가 보네요.
3: 네. 반대로 이제 자동차와 고무, 플라스틱, 식료품처럼 고용을 많이 떠받치는 업종은 지금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영향을 직접 받았습니다.
1: 예. 그러니까
3: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뛰고 공급망까지 흔들리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느낀 건데요. 특히 이제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핵심 원료잖아요.
1: 예.
3: 이쪽 부문의 생산 차질이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쪽으로도 번지면서 고용이 좀 위축됐다, 그런 분석입니다.
1: 그렇군요. 특히 뭐 어느 연령대에서 좀 안 좋은가, 이거는 봐야 되는 게, 특히 우리나라는 뭐 청년층 인구는 조금 줄어들고 있을 테니까.
3: 네.
1: 그리고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런 오차가 발생한 건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3: 네.
1: 어디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고용이 줄어든 곳이 연령대로는 어디입니까?
3: 가장 좀 나빴던 게 이제 청년층입니다.
1: 예.
3: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었어요.
1: 네.
3: 이게 이제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1: 고용률이 어때요? 고용률이.
3: 고용률도 2년 넘게 내리막입니다.
1: 그러니까
3: 청년 일자리가 이제 줄어든 건 한 가지

0: 이유만으로 설명하긴 어려운데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부 사무직과 전문직 신입 채용이 줄었을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1: 예.
0: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뭐 법무법인, IT 개발업체 같은 전문직 중심 업종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8만 9천 명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다만 정부는 AI와 고용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1: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청년에서 취업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고용률도 내려간다는 건 청년 중에 취업한 청년의 비율 자체가 내려가는 거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내수업종이 좋지 않은데요. 건설업 취업자는 4만 3천 명 줄면서 25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1: 예.
0: 도소매업도 3만 6천 명이 줄어서 3개월째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이제 물가 부담으로 소비가 약해지면서 고용이 같이 얼어붙은 거고요. 정부는 청년 뉴딜을 포함한 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8, 9월부터는 청년 고용 상황이 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1: 예.
0: 하지만 이제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지금 동시에 겹쳐 있어서 고용 한파가 단기간에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이야, 참 약 한 30년쯤 전에
0: 네.
1: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군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청년층 고용에 무슨 지원 사업을 시작했던
0: 아, 네네네.
1: 무슨 청년 인턴 뭐 이런
0: 맞습니다.
1: 제가 첫 세대였어요.
0: 아, 예.
1: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은 아니 나라에서 왜 취업 걱정을 해? 그 다들 매우 취업 잘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게 30년째 계속이네요. 그때 저때 이후로.
0: 그렇습니다.
1: 예, 또 다른 얘기도 하나 좀 더 해보죠. 요즘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0: 네.
1: 요즘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어디서 늘고 있는 거예요?
0: 네. 지금 그 지난달 금융권 가계 대출이 9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1: 예.
0: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큰 규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는 좀 주춤했는데 신용대출 증가가 두드러졌어요.
1: 예.
0: 그러니까 주담대 증가폭은 5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이제 증가세가 줄었는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전달 그 2조 원 감소해서 지난달 5조 3천억 원으로 이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대출만 보면 9천억 원 감소해서 3조 4천억 원 증가로 바뀌었고요.
1: 신용 대출이 이른바 주범이었군요.
0: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1: 네.
0: 경우에. 이제 국내 그 주식시장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빚을 내 투자하려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데
1: 예.
0: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는 주담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사이 이 신용대출이 새로운 그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1: 뭐 단주택자는 아예 대출 안 되고 뭐 얼마 이상 집 살 때는 안 되고
0: 네.
1: 이제 신용대출도 혹시 주식 계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규제 시작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실제로 금융당국이 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은행권에 선제적인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했는데요. 특히 고액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1: 예.
0: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은행권에서는 연소득 1억 원 안팎이 하나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은 연봉 3억 원인 사람에게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그러니까 3억 원까지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앞으로는 연봉 1억 원 이상은 대출 한도를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으로 제한할 수 있고요.
1: 연봉 10억도 1억까지만 된다. 마이너스
0: 예,
1: 통장이.
0: 예를 들면요.
1: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0: 그렇죠.
1: 줄이려면.
0: 네네. 그리고 한도를 뭐 예컨대 연소득의 50에서 70%만 인정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고.
0: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억 원 한도가 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신용 대출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직 신용대출은 직업 안정성과 이제 낮은 연체율 때문에 직업에 따라 뭐 3억 원 넘게 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도가 큰 전문직 전용 대출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라는 입장인데요. 우선은 신규 대출부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신용대출 증가세가 계속 되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신규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신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서 여유 자금이 있는 차주가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1: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하는 거야? 뭐 이거는
0: 네.
1: 갚고 싶은 분은 갚으라.
0: 네.
1: 이거는 건데.
0: 네.
1: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연봉이 대충 얼마면 얼마는 늘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컨센서스가 있고 언제가도 나와야 굳이 필요 없으면 대출 안 받지 뭐 언제 필요할 때 가면 나오니까죠.
0: 그렇습니다.
1: 이게 뭐 지난달에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대출 안 나오는 이런 제도가 횡행하면.

0: 보다 대출이 늘어나니까 안 됩니다. 해서 규제했는데 요즘 GDP는 거의 뭐 명목으로는 10% 성장한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거를 왜 규제하는 건가 생각해 보면 그냥 습관적 규제인 거죠.
1: 단기적인 처방으로 네, 좀
0: 뭐 물론 가계부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항상 조이는 게 잘못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1: 네.
0: 이게 잠깐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야 오늘부터 신용대출 안 돼 이러면 어디 불안해서 대출 생활을 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뭐 터서 주식 투자하라고 만든 건 아니니까 꼭 뭐 어느 쪽 들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 대출 정책이 너무 조변석게 하는 바람에 국민들 불안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네. 들 만큼 많이 바뀌어서 걱정이 좀 되네요.
1: 네.
0: 신용대출 받기도 또 어려워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1: 맞습니다.
0: 예,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은 우리나라 네. 경제의 양극화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양극화의 형태가 좀 독특해지고 있어요. 그런 보고서인가 봐요.
1: 네. 이제 예전에는 양극화라고 하면 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어떤 소득 격차에
0: 예.
1: 좀 주목을 했다면 요즘엔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든 자산 양극화와 AI가 만드는 소득 양극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자산 측면을 보면 집값 상승의 혜택은 당연히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잖아요. 집 없으면 소득을 아무리 모아도
0: 예.
1: 사실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이 세대 간 양극화 구조가 좀 형성이 된 거고요. 또 들여다보면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고자산 계층 내에서도 또 60대 이상의 비중도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순자산 중에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어떤 자산의 고령화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고령층에서는 세대 내에서 자산 불평등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더 심해지는 거죠.
0: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네. 사람도 많고
1: 네.
0: 부유한 사람은 참 부유하고
1: 네.
0: 원래는 이런 게 정상인데
1: 네.
0: 원래 평생에 부가 쌓이는 거니까 부자도 많고 가난한 분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크지 않았었죠 그동안.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AI가 등장을 하면서 소득 격차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예. IT 산업은 성과급과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데 다른 산업은 그렇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었다며 이제는 IT와 IT가 아닌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층이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1: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지금의 양극화가 청년들에게 가장 집중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2년과 비교를 좀 해보면 주택이 있는 가구는 자산과 소득 순위가 모두 올라갔고 20대 무주택 청년들은 자산 순위와 소득 순위가 모두 하락했고 그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0: 상대적으로?
1: 네, 상대적으로요.
0: 예전에도 20대 무주택 청년은 우리나라 자산 순위로는 상위권은 당연히 아니었
1: 아니었죠.
0: 텐데
1: 네.
0: 그래도 예전에는 20대 무주택이라도 뭐 좀 벌어서 집 사면 되지 괜찮아 이리 와 이제 할 수 있었는데
1: 네네. 기대가 있었죠.
0: 있었는데 요즘에 20대 무주택 청년은 순위도 한참 밀리고
1: 맞아요.
0: 한참 노력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1: 네, 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흥미로운 거는 청년층 내부에서도 지금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미국식 표현을 빌려서 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ENRY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이지만 아직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봉은 괜찮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자산을 쌓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먼저 나온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 엔지니어나 변호사, 의사, 금융권 종사자 아니면 또 새로 나온 스타트업 종사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소득은 뭐 상위 10%에서 20%인데 자산은 상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0: 아직은,
1: 네,
0: 아직은
1: 이야기하는 거죠. 네,
0: 그럼 헨리라고 하는군요.
1: 네, 헨리라고 합니다.
0: 우리식으로 하면 좀 예전 표현이지만 개천용.
1: 아, 그렇죠. 네.
0: 예.
1: 근데 지금 이 현지 미국에서 현지에 있었던 이런 헨리족이 왜 나올까라는 연구를 좀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비슷해요. 일단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빨리 오릅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같이. 그러니까 집 사기가 좀 어렵죠. 뭐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연봉 30만 달러 받아도 집값이 막 250만 달러 막 넘어가니까 집 사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0: 여기는 보유세도 높다는데 왜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보유세를 물리면 집값은 내려가는 것 같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1: 맞습니다. 이게 이 미국이 결국에 우리나라 강남이나 마포, 성수 이쪽이랑 좀 비슷한 구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수익률이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개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 3억을 받는다. 그런 고소득자다라고 해도 100억 자산가가 연 5% 이자 수익 받는 걸 못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헨리들의 불만은 세후 소득 대부분이 주담대나 자녀 교육비나 의료보험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소득 맞벌이층 부부들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 그래서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높이는 게 네. 반드시 이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꼭 안 그럴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개천용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 가는 수밖에 없는데
0: 네.
1: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많이 물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겠습니까? 돈 모으는 속도가 늦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여기서 발견이 되네요. 예. 네.
0: 그래서
1: 예.
0: 이제 한국은행이 실제로 고소득 청년이 자산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확률이 예전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집 사고 자산 형성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소득만으로는 그게 너무 어려워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하면 예전에는 집 한 채 있는 청년이나 없는 청년이나
0: 네.
1: 뭐 그 차이가 몇 년이면 극복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 내 인생에서 극복되기는 좀 어려워.
0: 네.
1: 까지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군요.
0: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즘 그런데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이 슬프죠. 네.
1: 그렇군요. 이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0: 네.
1: 증여받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꽤 큰 변수가 되고 있는.
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 대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나라일수록 심하고요.
1: 그게 뭐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이 다 그러니까요.
0: 네, 맞아요. 서울시가 그렇죠. 그렇고 이제 영국은 런던,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호주는 시드니, 멜버른. 이런 지역들이 극히 좀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 결론은 과거의 양극화가 공정성과 어떤 분배의 문제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좀 성장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다라고 짚고 있었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의 보유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1: 예.
0: 2년 뒤에 총 요소 생산성이 0.16% 오히려 낮아지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사실은 반드시 국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 늘려가지고 뭐 생산량이 느는 건 투입을 늘리는 거지 생산성 자체가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1: 예.
0: 즉 사실 그러니까 돈이 뭐 AI 기업이든 연구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럼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지만 뭐 강남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이런 데로 가면 결국에는 자산 가격만 오르지 경제의 생산 능력은 안 늘어난다 이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1: 자산의 양극화는 경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0: 네, 좀 부정적인 뜻이네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소비도 사실은 집값 오르면 청년층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소비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고
1: 예.
0: 반대로 또 자산이 많은 고령층은 보통 소비 성향이 높지는 않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한쪽에 쌓이는데 소비는 늘지 않는 현상이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커질수록 결국에는 아 노력해도 안 돼라는 인식이 좀 강해 해지면 이렇게 되면 네, 청년층의 근로 의욕이 좀 꺾일 것이고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실제로 청년들이 지금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도 과도한 그 주거비 부담이 사실은 컸다고 해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사실 이번의 논의는 최근에 뭐 김영범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AI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유럽에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그저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랑 한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AI발 호황으로 창출된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1: 또. 대통령도 네. 그제
0: 네,
1: 또
0: 했습니다.
1: 초과 이윤 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은의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낸 건 역시 사실 지금 정부가 어떤 성장과 분배를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1: 뭐 이게 초과 세수든 즉 정부가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0: 네.
1: 반도체 호황의 결과물
0: 네.
1: 이든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0: 초과 이윤이든
1: 초과 이윤이든 간에 하여튼 뭔가,
0: 여튼 뭔가
1: 고맙게 더 생긴 돈을
0: 네.
1: 당연히 뭐 양극화 줄이는 데 써야죠. 정부가 하는 일이 양극화 줄이는 일이지.
0: 네, 자산이 이제 선순환할 수 있게
1: 그 방향은 맞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렇다고 집 없는 청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수당 주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아유, 그런 거는 좀 한계가 있죠. 네.
1: 그러니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파격적으로 낮추던가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할 수 있을 방안은 없어 보이니 전 세계 어느 네. 나라도 그걸 해낸 나라가 없으니까.
0: 맞습니다. 네.
1: 그렇다면 어려운 청년들일수록 내 집 마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그들의 자산 형성이 되는 건데.
0: 그렇죠.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1: 지금은 부모가 부자면 부모 돈으로 집 사는 건 쉽고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건 집 사는 건 영원히 어려운 상황을 대출 규제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이게 자산 청년들 자산 양극화에서 과연 솔루션인 건지 방해물인 건지
0: 맞아요. 상충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서 네, 좀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답답한 이야기지만 또 생각은 또 해봐야죠. 우리 문제니까요. 예, 네. 라이징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부동산 오를 거야 또 뭐 아닐 거야 논란이 있었는데 좀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이에요.
2: 네.
1: 특히 이제 반도체 성과급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부동산이 먼저 오르는 모양입니다.
2: 네,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이 최종 결정이 나면서 삼정리스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1: 어떤 동네들이에요?
2: 네, 현재 가장 큰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일명 셔틀버스의 역세권, 셔세권으로 불리는 동탄 신도시입니다.
1: 예.
2: 이제 동탄은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가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또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와도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하이닉스 출퇴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입지적 조건이 반도체 호황과 함께 부동산 호재로 떠오른 건데요. 사실 동탄 집값이 최근 몇 년 동안 동탄역 인근의 대장 아파트 몇몇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조금씩 보여졌는데 이번 주는 집값 상승률이 서울의 7배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동탄구의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1.97%로 98%로 크게 올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가 0.2%만 오른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일주일에 2%가 오르면 와 이게 1년이면 두 배 오르는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충 1년 네. 50주면.
2: 네.
1: 네.
2: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동탄이,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성과급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벌써 집값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1: 네.
2: 사실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합의만 이루어졌지 아직 역대급 성과급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또 5억 원을 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저금리 주택 사내 대출 역시 삼성 노조가 최근에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집값 상승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즉 성과급이라는 돈 자체가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곧 지게 될 성과금이 있다라는 안정적인 심리로
1: 예.
2: 미리 출퇴근이 편리한 집을 선점하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동탄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더 가능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이제 토어 구역으로 묶였잖아요.
1: 네.
2: 이때 동탄은 이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1: 아, 동탄은 지금 갭투자가 돼요?
2: 네, 맞습니다.
1: 야, 어째 이걸 빼놨대?
2: 네, 동탄이 지금 갭투자가 가능한 이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삼정리스 셔세권으로 불리는 다른 지역보다 동탄이 더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근데 당연히 뭐 먼저 사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삼성과 무관한 분들도 가서 지금 그럼 갭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 네.
1: 결국은 여기서 이제 쪽 여기서도 이제 비싼 집들 중심으로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직원한테 집 팔고 좀 더 비싼 집 사는 분들 생기고 할 테니까.
2: 네. 그런데 동탄 집값이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 동탄 집값도 같은 모습인데요.
1: 비싼 데만 오르고?
2: 네. 일부 아파트만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 외 부동산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예, 여기까지 듣죠.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걸 미국 대학에서 실험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화데이트 실험인데 한쪽 집단은 전화받을 사람 사진으로 멋진 외모를 보여주고 두 번째 집단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진을 보여준 뒤 통화를 하게 했죠. 그리고 통화 뒤에 전화를 받은 사람의 말과 톤을 잘 들어보니 외모가 멋질 거라는 기대를 받은 그룹이 상냥하더라. 요컨대 기대에 찬 이쪽에서 먼저 스윗하게 말하니 받는 쪽도 저절로 스윗해지더라. 역시나 순서는 내가 먼저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10시 9시 뉴스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SC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ISC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사보고서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공시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고객 3,7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인 체코전이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대 6,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KT빌딩 인근과 세종대왕상 일대 행사장을 6개 구획으로 나누어 인파를 분산합니다. 경찰도 오전 8시부터 3개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한편 대회 개최국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2-0으로 승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부여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압수부는 어젯밤 10시쯤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등 모두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임 국가정보국 국장에 제이 클레인턴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클레이턴을 차기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하고 나의 내각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턴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24년 1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돼 지금까지 활동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 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도배, 필름 조공, 타일 시공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여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하면서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기술직에 도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실력이 곧 경쟁력이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칠고 힘든 기술직이라는 인식도 자기관리에 철저한 전문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 여성 기술자의 도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